마피아! 위스피구! 피파티! 피파티! 아마피구!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 위로 안전하게. 티니핑 위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루피야!
1: 안녕, 너희들아끼나.
2: 안녕!
1: 이게 왜 이러지? 아, 다들 배고프겠다. 어서 들어와. 과자를 만들어놨어.
3: 정말 맛있겠다. 과자!
4: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은데.
5: 저런 건 나한테 맡기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1: 뽀비, 리디.
4: 우선 들어가자.
1: 거기 앉아. 이름 식탁이 망가졌나 봐.
5: 걱정 마, 루피. 이 에디님이 고쳐줄게. 잠깐만 기다려.
0: 에디는 공구를 챙기러 집으로 향했어요.
5: 어디 있더라? 아, 이거랑 이거랑. 이 정도면 됐나? 아, 그릇 청소기. 이것저것 고치면 지저분해질지도 몰라.
1: 우와, 청소까지. 에디 정말 멋져.
5: 좋았어. 이것도 가져가자. 멀쩡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 무슨 소리지?
4: 자, 다 고쳤다.
5: 뭐야, 포비가 다 고친 거야?
1: 포비야, 고마워.
3: 역시 포비라니까. 대단해.
4: 아니, 뭘.
3: 포비야, 우리 집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페인트 칠 좀 부탁해도 될까?
4: 물론이지. 어? 에디야, 그게 다 뭐야?
5: 아무것도 아니야.
4: 우와, 청소기잖아.
5: 아, 이거 내가 만든 초강력 청소기야. 한번 볼래?
6: 뭐하는 거야, 에디?
1: 가족이 다 빨려 들어갔잖아.
5: 그래. 이게 아닌데.
0: 날이 저물었어요. 에디가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5: 다 됐다.
3: 후비, 페인트 칠 좀 부탁해도 될까?
5: 그 부탁 내가 들어주지. 맞는 페인트 부착도. 완벽해. 이번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0: 다음날 에디는 만능 페인트 붓을 들고 패티네 집으로 갔어요.
5: 패티야!
1: 에디? 아침부터 웬일이야?
5: 패티야,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어디야?
1: 페인트?
5: 어, 어제 포비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대신 칠해줄게.
1: 바로 여기야.
5: 아, 잘 봐. 내가 깨끗하게 칠해줄게. 이게 아닌데.
3: 뭐하는 거야, 에디?
5: 아니, 그게.
4: 무슨 일이야?
1: 패티 이름이 다 지워졌네.
4: 걱정 마, 패티.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1: 정말 할 수 있겠어?
4: 그럼. 자.
3: 정말 깨끗해졌어. 고마워.
1: 역시 포비라니까.
4: 뭘.
5: 쟤,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4: 에디야. 이야, 신기한 붓이다. 네가 만든 거야? 왜 저러지?
5: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7: 에디.
5: 안녕, 로디.
7: 안녕, 일찍 왔네. 포비가 벌써 집에 가자고 한 거야.
5: 어? 포비가 왜?
7: 포비는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4: 벌써 해가 진 시간이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1: 더 놀고 싶은데.
5: 그래, 그거야.
4: 얘들아,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8: 벌써 그렇게 됐나?
4: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1: 그래.
5: 잠깐. 해가 져도 얼마든지 놀 수 있어.
4: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5: 아, 잘 봐. 이제 밤새도록 놀 수 있어.
3: 이야, 신난다. 역시 애기야.
4: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잖아.
5: 얘들아, 같이 놀자.
4: 얘들아, 그럼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가는 거다.
8: 알았어, 걱정 마.
0: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논 친구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1: 졸려.
4: 얘들아, 왜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
1: 오빠, 밤새도록 놀았더니 너무 졸려.
4: 밤을 새서 노니까 그렇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2: 어제도 포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5: 아니야.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오늘도 밤새서 신나게 놀자.
1: 에치,
2: 밤을 새서 놀았더니 감기 걸렸나 봐.
1: 맞아. 저녁엔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4: 그래, 맞아.
2: 가자. 또 다들 포비만 칭찬하고 난 친구들한테 쓸모가 없는 건가.
4: 에디야, 같이 가자.
5: 싫어. 난 더 놀다 갈 거야.
4: 에디.
0: 다시 밤이 됐어요. 통통이가 아직 안 자고 있군요.
9: 저게 뭐였지? 저기 놀이터 쪽인데 밤인데 왜 화나지? 친구들끼리 파티라도 하는 건가? 가봐야겠다. 와, 진짜 화나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다른 곳에서도?

0: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1: 통통이는 먼저 에디네 집으로 갔어요.
0: 에디야!
2: 통통아, 무슨 일이야?
1: 통통이는 에디에게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도와줄 수 있지?
2: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고마워, 에디. 그럼 가자.
2: 잠깐.
0: 어? 왜 그래?
2: 나보다 포비가 나을 것 같아. 포비한테 부탁해.
0: 알았어, 에디. 그럼 나 갈게.
1: 통통이는 포비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2: 엉망이네.
3: 그럼.
4: 조심해. 바닥에 조각들이 많아.
0: 얘들아, 미안해.
3: 괜찮아.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4: 에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3: 아, 포비는 다시 깨끗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5: 맞아, 포비야. 할 수 있지?
3: 그럼.
4: 글쎄.
2: 걱정 마. 우리도 도와줄게. 그렇지, 그럼.
3: 그럼, 그럼.
1: 이런, 에디도 놀이터에 있었군요.
2: 역시 난 필요 없는 건가?
3: 포비야, 어떻게 좀 해봐.
5: 그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0: 아, 미안해, 난 때문에.
4: 안 되겠어. 우리 에디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3: 에디?
4: 응. 에디의 발명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3: 아침에 우리 때문에 많이 섭섭했을 텐데 괜찮을까?
5: 맞아.
4: 에디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3: 좋아.
2: 잠깐. 에디, 정말 내가 필요한 거야?
4: 물론이지, 에디. 네가 꼭 필요해.
3: 그래. 도와줘.
2: 좋아, 알았어. 자, 먼저 상대를 볼까?

0: 역시 척척 박사야. 에디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1: 그 정도 가지고 뭘.
2: 아침엔 우리가 미안했어. 나도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3: 미안해, 에디.
1: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포비한테 샘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4: 괜찮아, 에디.
0: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자.
5: 에디 덕분에 놀이터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답니다. 에디, 참 잘했어요.

0: 이른 아침, 뽀로로의 비행기가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1: 무슨 일이죠?
2: 통통아!
3: 아, 뽀로로구나.
2: 지난번에 빌린 책 가지고 왔어.
3: 이건 저쪽 책장에 넣으면 돼.
2: 응? 어? 이건 뭐야? 아,
3: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이야. 거기 그림을 그리면 그 일 똑같이 해. 아!
2: 통통아, 괜찮아?
3: 아, 괜찮아.
2: 어? 나 책 한 권 더 빌려가도 될까?
3: 물론이지. 책장에서 꺼내가.
1: 뽀로로,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2: 통통아, 안녕.
3: 잘 가. 에휴, 다시 해야겠네.
0: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2: 그럼 나왔어. 이게 다 뭐야? 그럼 네 장난감 때문에 넘어졌잖아.
4: 그럼
2: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동화책이나 보자. 어? 이건 아까 그 스케치북이잖아. 잘못 가져왔네. 여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까? 그런데 뭘 그리지? 어? 그래.
0: 뽀로로가 크롱이 넘어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2: 뭐 하는 거냐고? 안 가르쳐 주지.
0: 정말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과 똑같이 크롱이 넘어졌어요.
2: 너희들 왔구나. 오늘 썰매 시합하기.

0: 들어있잖아.
1: 아, 참, 그랬었지. 깜빡했네.
2: 깜빡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질 게 겁나는 거 아니야?
1: 뭐야? 썰매는 내가 최고야!
2: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똥똥 박사 에드님이 만든 새 썰매라고. 대충 만든 네 썰매가 내 썰매하고 상대가 될 거.
0: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1: 아,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나올게. 여기 있다. 뽀로로, 어서 나와. 가자. 응, 지금 나갈게.
3: 뽀로로와 친구들은 썰매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2: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
1: 네 걱정이나 하시지.
0: 뭐야요? 그럼, 그럼.
1: 걱정 마,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4: 이제 낚시하러 가자.
2: 낚시? 좋아. 이번에야말로 실력을 보여주겠어.
1: 그래도 내가 더 큰 물고기를 잡을걸?
2: 뭐야?
0: 둘 다 이제 그만 좀 해.
3: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1: 잡았다.
4: 나도 잡았어.
0: 우와, 크다.
1: 그렇지.
2: 이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았네.
1: 그러면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2: 기다려봐. 어? 그래, 물고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더 크네. 뽀로로, 내 실력 봤지?
1: 아,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물고기를 잡는 그림을 그리자.
0: 이게 무슨 냄새지?
2: 그럼 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좋겠다.
1: 다 그렸다. 이 정도면 됐지. 자, 가자.
5: 먼저 갈게. 화장실 갔다가 낚시터로 와.
1: 나왔어. 다시 시작해볼까?
2: 얼마든지.
1: 금방 한 마리 잡아주지.

0: 있어.
1: 다들 도와주자.
2: 저런, 크롱이 마법의 스케치북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수박 그림을 그렸어요.

0: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잠깐만.
1: 자, 고마워.
0: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호수에 상어가 나타나고 수박이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
3: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0: 저건 그럼 그거 좀 보여줄래?
3: 크랑
0: 이건 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이걸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어?
3: 정말?
0: 그렇다니까 이거 봐.
2: 그럼 크롱이 마법 스케치북으로 장난친 거란 말이야?
3: 크롱 큰일 날 뻔했잖아.
4: 크롱
3: 그리고 그건 톡톡이 거잖아. 사실 그런 장난하면 안 돼.
4: 사실 그 스케치북은 내가 가져온 거야. 미안해.
5: 뭐야?
4: 통통이 집에서 동화책을 빌리려다 실수로 가져왔어. 그런데 신기해서 장난을 치다 보니
3: 뽀로로. 너? 크롱 우리들이 오해했어.
5: 미안해 크롱.
4: 미안해 크롱.
3: 크롱
4: 통통아 얘기도 안 하고 가져와서 미안해.
0: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고 뽀로로도 사과했으니까 다들 이제 용서해 주자.
2: 그래?
1: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0: 어쨌든 스케치북을 찾아서 다행이야.
3: 통통아, 그거 나 하루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0: 뭐? 또 장난을 치자고?
3: 아니야, 부탁할게.
0: 알았어. 아.
3: 얘들아, 나 먼저 갈게.
6: 불안한데.
7: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으로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갔어요.
3: 통통아! 마법의 스케치북을 돌려주러 왔어. 자.
0: 아?
3: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가볼게.
0: 그럴래?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 응?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7: 뽀로로가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처럼 뽀로로와 친구들은 오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겠군요.

0: 진정한 친구.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에디와 로디가 뭘 하고 있을까요?
2: 뭐 하는 거야?
3: 어, 로디랑 공놀이 하고 있어. 로디 받아.
2: 야, 잡았다.
4: 와, 잘한다.
3: 이제 너도 던져봐, 로디.
2: 아, 그럼 던져.
1: 저런, 로디의 힘이 너무 센가 봐요.
5: 에이, 괜찮아.
3: 로디 공은 너무 세.
0: 엄살은 내가 한번 해볼게. 로디, 한번 던져봐.
2: 던져보라고. 알았어.
3: 큰 소리 치더니.
0: 아무래도 야구는 안 되겠어.
2: 미안해.
0: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해보자.
1: 친구들은 트램펄린을 타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로디와 함께 노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2: 미안해.
0: 괜찮아.
6: 아무래도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2: 아니야. 너희들끼리 놀아. 이제 나는 집에 갈게.
4: 로디!
7: 로디가 정말 속상했나 봐.
3: 로디는 힘이 너무 세서 같이 놀기 힘들어.
7: 로디에게 힘센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3: 그래, 그거야. 로디한테 힘센 로봇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나만 믿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1: 에디가 로디의 로봇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3: 에디야! 들어와.
4: 우와! 멋지다!
3: 어때? 근사하지?
0: 이건 뭐야?
3: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
0: 로디가 온다.
2: 안녕 얘들아.
3: 안녕. 로디, 내가 너 위해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들었어.
2: 로봇 친구.
1: 어? 어떻게 된 거죠? 에디가 그새 로봇을 붙인 걸까요?
2: 반가워, 친구야.
3: 나도 반가워.
1: 뽀로로가 로봇 흉내를 내기로 했군요.
0: 로디는 좋겠다.

0: 로디와 친구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1: 너는 뭘 잘해?
2: 뭐든지 따라할 수 있어.
1: 따라해, 이런 것들.
2: 당연하지. 잘 봐.
3: 내가 알았어.
1: 우와, 잘한다. 괜찮아.
4: 아직 새 로봇이라 그럴 거야.
2: 맞아, 맞아. 괜찮지? 괜찮아.

0: 마워. 어때? 로봇 친구 마음에 들어?
1: 그런데 뽀로로는 어디 있어?
2: 아, 뽀로로는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어.
1: 아프다고? 그럼 가봐야지.
0: 어? 안돼!
1: 왜 그래?
3: 왜냐하면 로디는 우리 집에서 뽀로로에게 줄 스프를 만드는 걸 도와줘야 돼.
1: 알았어.
3: 로디, 빨리 가자.
1: 그럼 이따 봐.
0: 안녕.
4: 우린 빨리 뽀로로 집에 가 있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5: 얘들아, 루피랑 로디가 오고 있어.
6: 이번에는 내가 입을게. 로디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
7: 괜찮겠어.
1: 얘들아. 로디. 뽀로로, 아픈 건 괜찮아?
5: 응, 다 나았어.
1: 로봇 친구 봤어?
5: 응, 정말 멋져. 로디는 로봇 친구가 생겨서 좋겠는가?
1: 정말 좋아.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자.
7: 놀이터?
8: 친구들은 다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1: 더 높이 밀어줄게.

어지럽지 않아?

0: 괜찮아?
1: 배틴 더 이상 안 되겠어. 고장난 게 아닐까?
0: 고장!
1: 집에 가서 공구를 가져와야겠어. 루비, 같이 가자.
0: 그래, 빨리 가자.
2: 에디는 힘들어하는 패티를 위해 로디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3: 패티, 괜찮아?
4: 더 이상은 못하겠어.
5: 아니, 그럼 이제 누가 로봇 흉내 낼 거야? 그럼 한번 움직여봐, 그러고.
6: 목소리 때문에 안 되겠어.
5: 그럼 내가 해볼게.
6: 로키! 괜찮아? 역시 내가 해야 되겠어. 로디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 어서 로봇 옷을 입혀줘.
0: 로봇 친구가 깨어났네.
5: 저절로 고쳐졌어.
0: 그런데 좀 달라진 것 같아.
5: 아까 넘어지면서 안쪽이 살짝 고장났나 봐. 그렇지, 에디?
1: 그래, 이따 밤에 손보면 될 거야.
0: 아, 다행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2: 저런, 호비가 배가 고픈가 봐요.
1: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5: 예, 다들 배고파서 그래.
4: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0: 그래. 우리도 가자.
1: 고마워.
5: 정말 맛있다.
2: 로디는 항상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는데 오늘은 로봇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6: 배고파.
5: 루피, 샌드위치 좀 더 있어?
4: 잠깐만.
0: 내가 가져다 줄게.
4: 고마워.
6: 나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4: 뭐야, 나 잘 기겠어.

0: 하필 이럴 때.
1: 괜찮아. 친구야, 너 이상한 것 같아.
0: 아니야, 괜찮아.
2: 걱정마, 로디. 괜찮을 거야. 그래, 그래.
1: 로봇 친구가.
0: 미안해, 로디.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사실은 그게 말이야.
4: 친구들은 로디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1: 그럼 로봇 친구는 가짜였단 말이야?
2: 우리가 로봇 흉내를 낸 거야.
4: 로디는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비록 겉모습은 로봇 친구였지만 그 속에는 로디를 아끼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얘들아, 고마워.
3: 우리가 속였는데도?
1: 날 위해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는 로봇 친구 없어도 괜찮아.
5: 정말?
1: 너희들이 바로 내 진정한 친구니까.
4: 로디는 로봇 친구가 없어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2: 애기의 만능 배라.
4: 화창한 오후, 애기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을 읽고 있었군요.
3: 용감한 등산가는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절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 결국엔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0: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아, 이거 빼먹을 뻔했잖아.
1: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모두 애기 집 앞에 모였어요.
2: 애기는 왜 안 나오는 거야?
3: 얘들아. 안녕. 늦어서 미안.
4: 애기 괜찮아?
0: 배낭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나 좀 일으켜줄래?
2: 그런데 이게 뭐야?
3: 만능 배낭이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고.
5: 그래, 난 애기만 믿어.
3: 다 탔지?

0: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1: 잡았다.
2: 멋지다. 저렇게 높은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1: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자, 출발.
3: 저쪽은 안 되겠어.
2: 어떡하지?
1: 걱정 마. 만능 배낭이 있으니까. 어디? 이거면 되겠다.
2: 우와,
1: 그게 뭐야? 이건 만능 팔이야. 땅이나 눈도 팔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볼까? 좋아.
4: 우와, 눈을 팔 수 있어.
1: 이걸로 구멍을 내서 지나가면 돼.
5: 그런데 어찌 좀 약하다.
1: 아, 기다려보라니까.
3: 이렇게 해서는 밤을 새도 안 되겠어.
1: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6: 차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자.
2: 얘들아, 괜찮아?
1: 아, 맞다. 이럴 줄 알고 챙겨온 게 있지. 바로 이거야. 에디의 슈퍼 등산화. 이걸 신으면 아무리 미끄러운 일도 문제없어.
3: 왜 그래, 에디?
1: 운동 좀 하는 거야.
5: 에디, 정말 괜찮은 거야?
1: 그럼 괜찮지.
5: 그럼 이제 어떡하지?
7: 얘들아! 지름길을 발견했어! 이리로 와!
0: 물건들이 가방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1: 간신히 다 왔네.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3: 고마워, 에디.
1: 나한테 간단히 칠 수 있는 텐트가 있어. 잘 봐.
3: 이렇게 작은 텐트는 처음 봐.
1: 이게 아닌데.
2: 식사하러 오세요.
6: 맛있다. 왜? 에디, 왜 안 먹어?

0: 봐. 내가 가져다 줄게. 어디 있더라? 아, 이거면 충분해. 조금만 더. 어떡해.
1: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어.
0: 고마워, 루디.
2: 루디, 정말 멋졌어.
0: 거의 잡았는데.
3: 혹시 그거 어? 만능 배낭이 아니라 말썽 배낭 아니야?
0: 뭐라고?
4: 어느덧 밤이 돼 날이 어두워졌어요.
5: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서 안 되는데.
3: 내가 땔감을 더 구해올게.
0: 오로로, 손전등을 가져가.
3: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렇게 달이 밝은데 뭘.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
2: 조심해서 다녀와.
5: 걱정 마. 오로로 말대로 달이 밝아서 괜찮을 거야.

0: 뽀로로! 어딨어?
1: 어? 에디! 여기야, 여기!
0: 어? 뽀로로!
1: 에디, 어떻게 된 거야?
0: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
1: 고마워, 에디. 갑자기 어두워져서 큰일 날 뻔했어.
0: 그것 봐. 내가 손전등에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1: 만능 배낭에 든 건 다 쓸모없는 건 줄 알고. 무시해서 미안해.
0: 아니야. 사실 나도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1: 응?
2: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0: 자, 다 됐으면 이제 출발할까?
3: 좋아!
2: 뽀로로와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1: 여긴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4: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1: 여긴 아까 왔던 덴데.
0: 아, 그래. 그게 있었지. 나침판이 어디 갔지?
1: 저건 뭐지?
4: 어?
1: 아, 얘들아, 이리 와봐.
0: 이건 내 만능 배낭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잖아. 배낭에서 물건들이 떨어졌나 봐.
1: 어? 정말?
0: 한번 따라가 보자. 저기 기차가 있어. 다 왔다.
1: 이게 다 에디의 만능 배낭 덕분이야.
4: 맞아.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맞아, 맞아.
6: 만능 배낭이 최고야.
7: 응, 최고야.
0: 그러니까 내가 만능 배낭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4: 그래.
0: 자, 이제 출발합니다.
3: 네.
2: 실수를 하긴 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에디의 마음만은 용감한 항상과 못지않았답니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펜.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킬킬.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이거는 무서워. 후크 아저씨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됐나 봐.
1: 그래서 내가 피터야 어른에게 공손하게 말해야지 했더니 피터팬이 내 모자를
2: 그때 피터팬이 휙 들고 날아가 버렸죠.
1: 아 그래 기억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내가 피터팬을 잡아서 잘 타일렀지. 다신 그러지 말거라. 그런데 요 녀석이 내 손을 꽉 깨물지 뭐냐. 아우 아우 아우 아야야 아파라.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2: 갑자기 팅커벨이 나타났죠.
1: 비키 차라리 네가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2: 죄송해요 후크 아저씨.
1: 괜찮아. 자 어디까지 했더라?
0: 근데요 아저씨, 그 손은 피터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1: 내 손이 이렇게 된 건 바로 악어 때문에.
0: 악어 때문에요?
1: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당이 바로 악어란다. 악어를 본 적 있니?
3: 아니요.
1: 그럼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악어를 조심해라. 악어는 말이야,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었어. 그 녀석은 쥐도 새도 모르게 소리 없이 다가와 와! 하고 나타나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2: 그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1: 걱정 말거라. 이제 악어가 오면 미리 알 수 있거든.
0: 어떡해요?
1: 악어가 내 시계를 삼켜버렸지. 그래서 악어 뱃속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난단다.
0: 와 신기해요. 째깍째깍.
2: 어디서 시계 소리가 들려?
0: 째깍째깍. 아저씨 저예요.
4: 론 지금 뭐하는 거야? 장난이 너무 심했어.
2: 그래 론, 아저씨께 와서 사과드려.
4: 어디 가셨지?
2: 저기 계시네.
1: 악어는 간 거 맞지?
5: 어허, 그래? 악어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지.
6: 레오 박사,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내가 알려준 눈물 콧물 속 폭탄 말이다.
5: 좀 기다려봐, 타이탄.
6: 뭐야? 내가 힘들게 고대 무기의 설계도를 구해주었더니 고마울 줄도 모르고.
7: 레오 박사님, 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5: 대충 아무데나 놔.
6: 뭐 하는 거야?
5: 너의 시시한 폭탄 따위는 필요 없거든. 내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뚱뚱치킨, 당장 가서 악어를 잡아와라.
7: 네, 레오 박사님.
6: 레오 박사!
0: 후크 아저씨,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1: 휴, 괜찮다, 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
0: 무슨 소리지? 이건 시계 소리 아니야?
1: 악어다!
5: 그래, 나의 멋진 악어야. 마을 녀석들을 실컷 괴롭혀라. 오래오래요.
0: 멈춰! 후크 아저씨를 괴롭히지 마.
8: 저기 후크 선장, 정말 미안해.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
0: 뭐?
8: 낮잠을 자는데 너랑 피터팬이랑 너무 시끄러워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만. 정말 미안해. 난 이제 달라졌어. 착하게 살기로 했다고. 나를 용서해줘, 제발.
1: 괜찮단다.
5: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들 저러는 거냐고.
7: 악어가 사실은 착한 친구였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5: 뭐라고? 이 녀석들이. 그래, 눈물 콧물 쏙 폭탄. 이 녀석들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마. 오래오래요.
1: 악어야,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잖아.
8: 날 용서해주는 거야? 고마워.
5: 여기저기 눈물 빠다로군.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실컷 울어보시지.
0: 와, 레오 박사.
5: 눈물 콧물 쏙 폭탄 발사.

0: 아빠! 엄마! 어떡하죠?
1: 어머!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0: 레오 박사가 눈과 코가 매운 폭탄을 마구 던지고 있어요!
2: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0: 좋아. 레오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1: 싫다든, 난 괴롭히는 게 좋단 말이야. 이까나 가더라.
2: 얘들아, 먼저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
3: 알았어.
2: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렇게는 안 되지. 자, 눈물 콧물 쏙 폭탄.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눈을 강화시켜 눈물을 멈추자. 응?
5: 눈을 강화시키려면 아보카도가 필요하지. 아보카도에 루테인, 달걀의 단백질, 연겨자의 칼륨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아보카도 한 개, 신선한 달걀 한 개, 매콤한 연겨자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아보카도 덮밥.

0: 움직여야 하는데 도저히 위치를 모르겠어. 원더비키, 플래시론, 힘들겠지만 레오봇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연기를 없애줄 수 있겠어?
1: 알았어!
0: 플래시 파워! 이야!
1: 원더 파워!
0: 레오 박사!
2: 성가시게 꾸는 거지. 슈퍼젯! 이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 눈물 콧물 속 폭탄이다. 갈따라! 뭐야? 야, 저 녀석이! 눈물이... 콧물이 멈추질 않아. 야, 슈퍼젯, 두고 보자.
0: 악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3: 악어의 눈물 알지? 내 눈은 눈물로 항상 깨끗하게 닦여서 아프지 않아.
4: 악어야, 네가 정말 큰일을 해줬구나.
3: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 아, 맞다. 참, 깜빡할 뻔했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어? 이제 돌려줄게. 어? 고장이 났나? 작동한다.
4: 아, 무서워!
3: 내가 또 잘못했나?

0: 불꽃 튀는 대결.
1: 이건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면
2: 레오 박사 지금 거울 가지고 장난할 때야.
1: 드디어 완성됐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3: 전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척척박사 거울입니다.
1: 좋아. 척척박사 거울.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누구지?
3: 슈퍼잭입니다.
1: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3: 그것도 물론 슈퍼잭입니다.
1: 무슨 소리야? 척척박사 거울, 너 고장난 거 아니야?
4: 박사님, 거울의 답이 정확해 보입니다.
1: 좋아, 그럼 하나만 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누구지?
3: 그건 바로 잭의 엄마 메이입니다.
1: 뭐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 절대 못 참아. 너 부숴버릴 거야.
4: 박사님 참으세요.
1: 그럼 좋아, 누가 더 똑똑한지 제게 엄마랑 나의 대결이다. 그럼 당장 출근이다. 오래요 오래요.
5: 좋아 얘들아, 오늘은 이 산속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따가자.
6: 야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따러가야지.
7: 난 딸기 딸래.
6: 그럼 난 파인애플.
5: 론,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이라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 텐데.
6: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5: 그래. 그럼 이 근처부터 찾아보자.
8: 네!
5: 잭, 잠깐 기다리렴.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야.
6: 와, 고마워요, 엄마.
5: 그럼 나도 찾아볼까?
6: 파인애플아, 어디 있니?
9: 레오 박사가 왜 여기 있지?
6: 잭한테 알려야 해.
1: 여기 있었군. 딱 거울이 얘기한 대로야.
5: 어? 아니 넌 레오 박사?
1: 나 레오 박사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5: 결투?
1: 누가 더 똑똑한지 이 레오 박사랑 대결해 보자고.
5: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7: 쟤! 어? 큰일이야! 레오 박사가 나타났어!
6: 정말?
10: 이런, 어서 상황을 알려야겠어.

0: 엄마에게도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 해.
1: 그건 나한테 맡겨. 플래시 파워!
2: 또 큰일 났어, 슈퍼잭! 너희 엄마가 사라지셨어!
0: 사라지셨다고? 슈퍼잭, 내가 하늘로 띄워줄 테니까 네가 직접 찾아봐. 완다, 파워! 이런 나무 때문에 가려진 곳이 많아서 잘 안 보여. 어떡하지?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슈퍼잭, 슈퍼냠냠 파워로 엄마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까? 아, 맞다! 엄마가 지은 슈퍼냠냠 도시락이 있었지.
3: 슈퍼잭, 슈퍼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엄마를 찾아보자!
4: 청력을 강화시키려면 문어가 필요하지. 문어의 타우린,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문어 15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조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문어꼬치.
0: 슈퍼냠냠 파워!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슈퍼냠냠 파워! 저기야! 저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5: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아 공식 사회자 허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를 정하는 메이 선수와 네오 선수의 대결인데요.
6: 이봐, 빨리 진행하라고.
5: 아,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스토리아 퀴즈입니다.
6: 날 이길 순 없을걸.
4: 곧 알게 되겠지.
5: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준 과일은?
6: 정답 수박!
5: 아닙니다.
4: 정답 사과.
5: 네, 메인님 정답입니다.
4: 야호!
6: 나도 아는 거였거든. 어?
5: 다음 대결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판에 있는 세 개의 그림 중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6: 아하! 정답은 2번!
5: 아닙니다!
4: 정답은 1번이요!
5: 네! 메인님 맞췄습니다!
4: 야호! 또 이겼다!
6: 왜 1번이야?
7: 박사님,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6: 뭐라고?
5: 마지막 대결은 300점짜리 퍼즐 맞추기입니다.
6: 좋아. 이번엔 꼭 맞춰서 역전해지겠어.
5: 준비. 자, 시작.

0: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 돼. 좋아, 다 했다.
1: 아, 거의 다 맞췄는데 아깝다.
2: 레오 박사가 이겼습니다.
0: 이겼다. 만세.
2: 누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지 겨루는 대결 우승자는 레오 박사입니다.
0: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예.
1: 퍼즐이 잘못됐어. 레오 박사, 어? 이건 반칙이잖아.
0: 이건 천재적인 답인 거라고. 반칙이 아니라. 어?
2: 레오 박사님, 반칙은 안 됩니다. 레오 박사의 반칙 패로 우승자는 메이입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호!
0: 안 돼. 무효야, 무효.
1: 뭐가 무효라는 거야? 대결에서 내가 이겼잖아.
0: 몰라, 몰라, 몰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무조건 나라고. 뚱뚱치킨, 어서 가서 저 트로피를 뺏어와.
3: 네, 레오 박사님.
1: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4: 엄마!
1: 안 돼!
3: 어디 갔지?
1: 야?
0: 뭐야?
1: 야? 야!
0: 어? 어?

0: 오늘 과일 따기는 어떡하고?
1: 제발요, 엄마. 무술 먼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사부님이라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부담.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하는 아이도 보는.

0: 알았어. 진짜 멋져! 최고야! 여기서 함께 출동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두근거려.
1: 쟤, 저게 뭐야?
0: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난 활동을 분석하는 중이야.
1: 우와,
0: 역시 내가 제일 돋보이네. 앞으로 날 중심으로 작전을 짜야 해.
2: 그게 무슨 소리야? 슈퍼제트의 귀여운 마스코트 나 원더비키를 중심으로 해야지.
0: 지난번 레오 박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못했으면서.
2: 넌? 나?
0: 얘들아, 이제 그만 싸워. 이제부터는 슈퍼제트의 대장 말을 잘 들어야지. 바로 나 말이야.
3: 뭐? 대장?
0: 어?
2: 말도 안 돼.
0: 무슨 소리야?
2: 왜 대장이
4: 대장인데?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 왜들 그러니? 너희 싸웠니?
0: 아니요. 음?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다 모이라고 하셨어요?
4: 그건 말이지. 짜잔! 드디어 완성됐단다. 플래시카와 원더에어야.
0: 우와! 그럼 슈퍼카, 플래시카, 원더에어가 이제부터 다 함께 출동하는 거예요?
4: 그래.
0: 당장 타보고 싶어요.
2: 저도요.
4: 좋아. 하지만 먼저 너희 모두 특수훈련을 받아야 해.
0: 특수훈련이요? 그게 뭐예요?
4: 슈퍼제트로 활약하려면 꼭 받아야 하는 훈련이지. 만약 통과하지 못한다면 탈락할 수도 있어.
3: 왜? 탈락이요?
4: 자, 슈퍼제트 활동을 위한 특수훈련을 시작한다.
5: 먼저 개인 기초 훈련을 실시할 테니 모두 잘 따라오도록. 알겠습니까?
3: 네.
5: 어허, 목소리가 작습니다. 알겠습니까?
3: 네, 네.
5: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0: 기초훈련은 모두 잘 끝냈구나.
1: 아휴, 끝났다.
0: 그럼 이제 단체 협동 훈련을 시작하겠다.
1: 네? 또 있어요?
2: 자, 첫 번째 협동 훈련은 함께 통나무 굴리기다. 셋이서 함께 통나무를 굴려 저기 보이는 깃발까지 3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3: 알겠습니다!
4: 얘들아, 더 빨리 굴려봐. 이러다 죽겠어.
5: 최대한 빨리 굴리고 있는 거야.
4: 안 되는데. 나라도 속력을 높여야겠다.
0: 마지막 협동훈련은 함께 암벽 오르기. 호흡을 맞춰서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가야 해.
4: 넌 저 바위를 잡아. 이쪽 말고. 비키, 이 바위 말고 거기 그 바위를 밟아.
1: 너무 어렵다.
4: 이러다 또 망치겠어. 나한테 맡겨봐. 야! 쟤! 같이 움직여야지!

0: 얘들아!
1: 아, 단체 협동 훈련은 모두 실패했구나.
2: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3: 이대로라면 슈퍼제트 팀은...

0: 어머, 레오 박사가 또 사건을 일으켰어요.
1: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0: 이리 탱! 저리 탱! 탱탱굴 공격!
1: 레오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0: 드디어 나타났구나, 슈퍼잭!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을 소개해주도록 하마! 자, 가져라! 탱탱볼 발사!
1: 야! 이런 것쯤이야! 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닌데? 이번엔 쉽게 물리칠 수 있겠어. 나 혼자서도 충분해. 하, 내가 먼저야. 얘들아, 안 돼.
0: 저 녀석들이. 그렇다면 고대의 설계도로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 시킨 유도탄 탱탱굴 공격이다.
1: 소용없다니까. 뭐야. 이것쯤이야.
2: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양팔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는 거야.
3: 팔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참치가 필요하지. 참치의 단백질, 양파의 퀘르세틴, 참기름의 아미노산을 조합한다. 오이야! 바다의 기운을 듬뿍 받은 참치. 신선한 양파 한 개, 참기름 약간, 슈퍼 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참치 비빔밥.

0: 이길 수 없겠어. 어?
1: 슈퍼제트, 협동훈련을 떠올려라. 힘을 합치지 않으면 레오 박사를 이길 수 없어.
0: 그래, 맞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만 해.
2: 알았어.
0: 플래시럼, 레오봇의 주의를 끌어줘. 그리고 원더비키는 탱탱볼을 모아줘. 알겠지?
2: 좋아.
3: 응? 뭐 하는 거야? 야, 어지럽잖아.
0: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2: 침착하게
0: 힘을 합치는 거야. 슈퍼 냠냠.

0: 모두 한 마음으로 협동하는 법을 깨달았구나. 잘했다.
1: 그럼 특별 훈련은?
0: 그야 물론. 당연히 통과지. 모두 수고했다.
2: 정말요? 우와!

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일까?
1: 레오 박사, 도대체 왜 슈퍼제트에게 당하기만 하지?
2: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두고 봐, 이번에야말로 그 녀석들이 혼내줄 테니까.
1: 큰 소리만 뻥뻥 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
2: 안 그래도 이번엔 녀석들이 꼼짝 못할 과일명품을 준비했다고. 오잉?
3: 레오 박사님! 레오 박사님!
2: 뭐야 저건?
3: 레오 박사님!
2: 설마! 야! 가스가 새고 있다! 이 기계는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4: 죄송해요 박사님!
2: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머리 빵빵 가스의 효과를 직접 확인했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지. 자, 그럼 마을로 출격해볼까나? 오래오래요! 야, 어, 뭐야? 나도 머리 빵빵 가스를 마신 거야?
5: 우와, 저 구름은 꼭 솜사탕처럼 생겼다.
6: 하늘을 날아서 구름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짬짬짬.
7: 나는 파국.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뭐야?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7: 나는 파국.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어? 같은 말만 반복하네. 파군, 길을 잃었어?
7: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그래, 알았어. 가자, 아프리카로. 내가 데려다 줄게.
8: 쟤, 아프리카가 얼마나 먼 곳인데 데려다 준다는 거야. 아프리카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곳이라고.
6: 그렇게나 멀리 있다고?
9: 그럼 날개로 날아가면 되잖아.
8: 타고는 타조야. 타조는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 수 없어.
6: 정말?
9: 왜?
8: 그거야 당연히. 날개 힘이 없어서.
6: 아닌 것 같은데. 비키, 사실은 너도 모르지?
8: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것뿐이야.
6: 그럼 이건 어때? 짜잔! 어? 타군, 이 부채를 날개 대신 사용해봐. 아, 아무리 멀어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8: 정말? 그게 뭔데?
6: 자! 우표를 붙이면 우체부 아저씨가 아프리카까지 배달해 줄 거야. 이렇게.
7: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6: 잠깐만 타군. 어디 가는 거야?
9: 저게 뭐지?
2: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께서 만드신 머리 빵빵 가스의 위력이 마을 녀석들 모두 높이 날려주겠어. 오래오래요.

0: 원더비키! 레오 박사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넌 공중에 떠있는 주민들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구해줘.
1: 그래, 알았어. 가자, 원더야! 초강력 날개바람 발사!
0: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젯 또 방해를 하다니! 하지만 이번엔 어림없다! 머리 빵빵 가스의 공격!
1: 이건 내가 막을게! 어?
3: 플래시 파워! 이야!
0: 와, 넌 대단하다!
3: 어떠냐, 레오 박사!
2: 딜 한번 보라고.
4: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
0: 타군! 이야! 도와줄게!
2: 슈퍼잭! 드디어 일레오 박사가 이겼다! 오레오 오레오!
5: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머리 빵빵 가스를 없애자.
6: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두부가 필요하지. 두부에 사포닌, 양파에 캐르세틴, 치즈에 칼슘을 조합한다. 듬뿍 받은 두부 반모, 양파 반 개, 치즈 한 컵,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두부 그라탕.

0: 제대로 돌아왔어. 어? 와! 어! 안 돼! 어! 아! 어! 어? 슈퍼젯 괜찮아? 아, 고마워, 원더비키.
1: 야, 저 녀석이. 그렇다면 다 날려보내주지. 고대의 설계대로 파워업된 울트라 머리 빵빵 가스 발사!
0: 물러설 순 없어!

0: 물리쳤다. 안 돼! 어떡해! 원더비키, 주민들을 어서 구하자.
1: 어? 원더 파워!

0: 나는 타군, 내가 날고 있다.
1: 우와, 타군이 날고 있어.
2: 타군,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꼭 편지해.
0: 헐? 헐? 헐? 나는 타군, 내 고향 아프리카에 왔다.
3: 뭐야 이 녀석은, 당장 나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글릭서!
3: 글릭서! 얼마나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그늘에 싱싱.
5: 야호,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으로 날라라.
5: 재밌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의자도 돌려볼까? 데이터 놀자.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보니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9: 다녀왔습니다.
10: 어서 와.
11: 오늘은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먼저야.
12: 그렇게 낫게.

0: 번도 봉이를 이겨본 적이 없어.
1: 저녁 준비 다 됐어요.
2: 잘 먹겠습니다.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요?
1: 당연히 더 있지. 당근볶음, 가지구이, 양파튀김. 골라드세요.
2: 전부 채소잖아요.
1: 어서 먹어봐. 몸에 좋은 영양만점 채소라고.
2: 브로콜리는 싫은데.
3: 어디 한번 먹어보시지.
4: 정말 신선한데요?
1: 그쵸?
2: 잘 먹었습니다.
1: 벌써?
2: 네, 배불러요.
5: 모두 잠든 밤. 하지만 보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2: 아, 배고파서 잠이 안 와. 바로 이 맛이야. 골디?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해줘. 우리끼리 비밀이다.
5: 다음 날 아침, 밤에 케이크를 잔뜩 먹은 보니는 입맛이 없었어요.
2: 엄마!
1: 우리 요니 잘 먹네.
2: 유치원 버스 왔다!
1: 보니야, 가방 가져가야지. 응? 또 다 남겼네?
2: 다녀오겠습니다!
1: 잘 다녀와.
2: 빠빠, 빠빠!
1: 어? 골디도?
5: 그날 이후 보니는 매일 몰래 간식을 먹고 밤늦게 잠이 들었어요.
2: 잘 먹었습니다.
1: 어? 어디 아픈가? 보니야, 아직 멀었어?
2: 잠깐만요.
1: 곧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인 거 알지?
2: 네. 이상하다. 배가 아픈데 왜 응가가 안 나오지?
6: 이번 시간에는 꼬리 잡기 놀이를 할 거예요.
7: 우와, 정말 귀엽다.
8: 꼬리 좀 봐.
9: 난 꼬라이다.
6: 친구를 쫓아가서 꼬리를 잡아떼면 이기는 놀이예요. 다들 꼬리가 잡히지 않게 잘 도망다녀야 해요.
10: 네!
6: 준비, 시작!
2: 좋아! 배가 더부룩해.
7: 보니 꼬리는 내 거다! 야! 거기 서라!

0: 준이한테 달리기를 지다니. 말도 안 돼. 다시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도와줘요, 보보맨.
1: 이게 다 뭐야?
0: 도와줘요, 보보맨.
2: 이 소리는 보보맨 변신.

0: 자,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로켓 신발 좀 만들어주세요.
0: 로켓 신발? 그건 왜?
1: 준우한테 달리기를 줬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 없었는데.

0: 같은데.
1: 그랬구나.
0: 로켓 신발을 신으면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는 준이한테 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1: 좋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 좀 눌러줄래?

0: 어디? 시험 한번 해볼까? 우와! 진짜 빨라요, 뽀뽀는!
1: 괜찮아?
0: 이건 너무 빨라요. 다른 걸 만들어봐요.
1: 뭐가 좋을까?
0: 프로펠러 모자나 롤러스케이트 어때요?
1: 그러면 준이가 반칙이라고 하지 않을까?
0: 아휴, 그럼 그냥 달리기 연습이라도 해야 하나?
1: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빨라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부맨과 함께 뿡뿡빵빵 달려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잘하는데요. 그럼 속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보니야, 달리기 대장 보니가 어쩌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을까?
0: 모르겠어요. 속도 안 좋고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아요.
1: 정말 이상한데? 요새 무슨 일 있었어?
0: 혹시 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1: 과자?
0: 네, 요즘 밥 먹기 싫어서 원래 간식을 먹었거든요.
1: 뭐?
0: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에요?
1: 쉿. 근데 대체 왜 밥이 먹기 싫은 거야?
0: 아빠가 자꾸 채소 반찬만 해주시니까요. 채소는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진짜 먹기 싫어요.
1: 그랬구나.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다면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0: 그래도 채소는 너무 맛이 없어서 꼭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1: 괴물? 채소가 얼마나 착하고 멋진 친구인데. 아, 그렇다면 컬러방귀 캔디 맛이.

0: 이미 물끝!
1: 참 좋은 채소 친구들!
2: 아빠, 빨리 밥 주세요!
3: 우리 분이 오늘은 신나게 뛰어놀았나 보네. 빨리 밥 달라고 재촉을 다하고.
0: 자, 갑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3: 정말 예쁘네요.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0: 아빠의 특별 비법이 담긴 오므라이스야. 어서 먹어봐.
2: 특별 비법이요?
0: 짠! 바로 이거야.
2: 어?
4: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지롱.
0: 보니야, 보니가 좋아할 수 있게 아빠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한 번만 먹어볼래?
2: 맛있어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안 그랬어요. 시원하다.
5: 오늘도 보니 꼬리는 내 거다. 와! 저 그게 그러니까 아, 안 돼!
2: 어림없지? 준이 꼬리는 내 거다!
6: 안 돼! 내 꼬리!
7: 꼬리 진짜 빠르다!
2: 잡았다!
5: 갑자기 다시 빨라졌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그건 비밀!
3: 달리기 대장 보니의 비밀, 친구들은 알겠죠? 아니, 사자가 아니라 골드였네요. 그러고 보니 여긴 정글이 아니라 샛별마을 놀이터 같은데요.
2: 대원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3: 아하, 탐험대 놀이를 하고 있었군요.
2: 아빠 곰이 깨지 않게 조심. 야.
8: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하면 어떨까?
5: 비밀 장소?
2: 응! 우리 탐험대만 아는 비밀 기지를 만드는 거지!
5: 우와! 두근두근한데?
2: 비밀 기지라니 정말 근사하다!
0: 얘들아! 어딨니? 이제 집에 가자! 응? 야이 깜짝이야! 너희 어디에 있었어?
2: 비밀이에요!
3: 다음 날 보니와 친구들은 비밀기지 꾸밀 물건들을 챙겼어요.
2: 짜잔!
5: 시작해볼까?
2: 좋아!
5: 자, 의자도!
8: 얘들아!
5: 짠!
2: 그게 뭐야?
5: 잘 보라고! 자!
9: 응? 지팡이가 어디 갔지?
2: 아휴. 얘들아, 여길 우리 보물창고로 하면 될 것 같아.
5: 좋아.
10: 어? 빨간 스카프가 어디로 갔지? 분명히 이 근처에 뒀는데.
5: 깃발 완성!
2: 셋이 함께 만든 탐험대 깃발 정말 멋진 것 같아.
11: 맞아.
2: 얘들아, 이제 깃발도 생겼는데 우리 탐험대 이름도 만들까?
5: 이름?
2: 샛별 탐험대는 어때? 우리 유치원도 샛별 유치원이고 우리 동네도 샛별 마을이잖아. 별로야? 아니, 맘에 쏙 들어.
6: 샛별 마을에 살고 샛별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는
11: 샛별 탐험대!
12: 다음 날, 보니와 친구들은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비밀기지로 달려갔어요.
2: 비밀기지, 도착!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물창고도 엉망이 됐어.
13: 대체 누가 이런 거지?
2: 우리 과자도 먹어버렸어. 이것 봐, 동물 발자국이야.
13: 정말이네. 설마 동물들이 이런 건가?
2: 그런 것 같아. 안 되겠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비밀기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13: 하지만 어떡해?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긴 힘들 텐데.
2: 그럼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5: 부부맨?
13: 에이, 부부맨을 어떻게 불러?
2: 내가 부부맨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부르면 금방 올 거야.
5: 진짜?

0: 부부맨 오는 거 맞아?
1: 언제 오는 거야?
2: 기다려봐. 어, 저기 온다!
3: 우와!
4: 자!
3: 우와, 진짜 부부맨이다!
2: 부부맨, 제 친구 준이랑 유나예요.
4: 안녕, 만나서 반가워.
3: 안녕하세요, 부부맨.
2: 봐봐, 내가 진짜 온다고 했지?
3: 우와! 우와, 신기해.
2: 폭신폭신하다.
4: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야?
2: 여기에 샛별 탐험대 비밀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4: 오, 대단한데?
0: 그런데 동물들이 다 망쳐놨어요.
2: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더 튼튼한 비밀 기지를 만들고 싶어요.
0: 엄청 엄청 튼튼하게요.
4: 튼튼한 기지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2: 벽돌로 만들면 어떨까요? 동화책에서도 벽돌집이 제일 튼튼하던데요.
4: 오, 좋은 생각인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볼까?
3: 좋아요.
4: 자, 이것 좀 눌러줄래?
3: 네!

0: 자.
1: 네.
2: 야. 야. 재밌다. 오. 와.
3: 보니와 친구들은 튼튼하고 폭신폭신한 비밀기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0: 네. 야! 끼워버렸네.
2: 고구만 좀 봐.
1: 이번엔 늪지대 모험이다.
2: 예.
1: 우와, 우와, 깜짝이야.
4: 나는 정글 악어다.
1: 우원들,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타났다. 모두 긴장해라.
5: 네, 언니들 갈등.
3: 며칠 뒤, 새별 마을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1: 비밀기지는 괜찮을까?
6: 어떡해, 무너지면 안 되는데.
1: 비가 그치면 비밀기지에 가보자.
6: 응.
1: 깃발이 없어졌어.
6: 어떡해, 바람이 날아갔나 봐.
5: 우리가 다 같이 만든 건데.
1: 그래도 다른 곳은 더 무사해 보이는데.
6: 다행이다.
1: 어? 응? 이게 무슨 소리지? 저기다!
5: 동물들이잖아.
1: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숨었나 봐.
6: 다들 떨고 있어. 비 맞아서 추운가 봐.
5: 불쌍하다. 동물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1: 안 되겠어.
7: 오늘 밤엔 더 큰 태풍이 올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0: 더 큰 태풍이라니 걱정이네.
1: 도와줘요, 구구맨!
0: 어? 자!
8: 안녕하세요, 구구맨!
0: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6: 저기 좀 보세요!
0: 어?
6: 태풍 때문에 갈 곳을 잃었나 봐요.
0: 저런, 오늘 밤에도 태풍이 온댔는데.
6: 정말요? 어떡해요?
5: 동물들한테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1: 어쩌지?
6: 비밀기지가 있잖아.
1: 저기라면 태풍에도 끄떡 없을 거야.
5: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기지를 동물들이 좋아할까?
6: 비밀기지를 동물들의 집처럼 꾸며주면 되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0: 그거 멋진데? 지금 보니까 탐험대가 아니라 꼭 동물구조대 같은데?
5: 구조대요?
1: 좋았어! 새별 마을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자!
8: 우리는 새별 동물구조대!
3: 친구들은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비밀기지를 채워갔어요.
6: 자,
5: 초코과자도 주면 좋아하겠지?
0: 아.

0: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란 열매를 더 좋아해.
1: 어? 그렇구나.
0: 그럼 마지막으로.
1: 자, 당했다! 동물들이 들어갈까? 제발. 마음에 드나 봐. 다행이다.
0: 모두 수고했어.
2: 그날 밤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답니다.
1: 아, 어떡해.
2: 친구들은 밤새 동물들을 걱정했죠.
1: 무사히 할 텐데.
2: 날이 개자마자 보니와 친구들은 비밀기지로 달려갔어요.
1: 다행히 비밀기지는 무사해. 어? 근데 동물들이 안 보여. 어? 다들 어디 갔지?
3: 어제 다들 들어왔잖아.
4: 그러게.
1: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태풍을 날아간 건 아니겠죠?
3: 어? 어? 와. 어?
1: 얘들아, 다들 무사했구나.
5: 어? 이거? 잃어버렸던 우리 깃발이잖아.
3: 이걸 찾으러 갔던 건가?
0: 동물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 봐.
3: 고마워, 얘들아.
1: 우리 비밀기지인 동물들에게 양보할까?
3: 그래.
4: 그럼 너희는?
3: 새로운 비밀기지를 찾으면 되죠.
1: 맞아요. 우린 탐험대니까요. 자, 그럼 새로운 기지를 찾아서 떠나볼까?
3: 좋아.
1: 우리는
6: 세계 탐험대!
2: 보니와 친구들, 정말 용감하고 멋진 샛별 탐험대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7: 얼굴엔?
6: 순한 킬킬!
7: 식물엔?
6: 답답한 말!
8: 순하게?
6: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3: 예!
12: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칭!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똑똑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2: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본인의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0: 꼭 물개 같은데?
1: 어?
2: 윤희는 실컷 놀았나 보네. 전 윤희랑 텐트에 가서 좀 쉴게요.
0: 그래요.
3: 아빠, 우리는 모래성 싸워요.
0: 좋지.
3: 야!
0: 오,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4: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1: 보구맨! 야기 거북이 다쳤나 봐요.
2: 아, 저런.
1: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0: 물론이지. 자, 방귀구름 붕대야.
1: 아프지? 조금만 참아. 아기 거북아, 이제 금방 나을 거야. 달가 거북아.
2: 어? 아직 걷기는 힘든가 본데.
1: 어쩌죠? 바다로 돌아가야 엄마 아빠도 만날 텐데. 보보만, 우리가 같이 바다로 가서 거북 가족을 찾아줘요.
0: 좋은 생각인데?
2: 그런데 바닷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1: 잠수함을 타고 가면 되죠.
0: 아하!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이것 좀 눌러줄래?
1: 네!

0: 방귀구름 잠수함.
1: 방귀구름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2: 멋지다. 저기 거북 같아요. 어서 가요 부부맨.
3: 아, 근데 바위 사이가 좁아서 잠수함으로 못 가겠는데.
2: 그럼 어쩌죠?
0: 어쩌긴, 이제 진짜 모험을 시작해야지. 이 주변을 좀 더 찾아볼까?
2: 어? 저기 봐요, 부부맨! 언어가 아파 보여요!
3: 그러게, 다리가 물려서 아프겠어.
2: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0: 그래!
3: 조개가 입을 벌려야 문어가 빠져나올 텐데.
2: 그래! 바로 저거야! 자, 간질간질! 간질간질! 감사합니다.
0: 고맙다고 인사하나 봐.
1: 보니와 구부맨은 다시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 어려움에 처한 바다 친구들이 보일 때면
3: 희롱 그물에 엉켰나 봐.
1: 최선을 다해 구해주고 열심히 도와주었죠.

0: 아까 대단하던데? 꼭 해양 구조대 같았어.
1: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죠. 그런데 거북이 가족을 못 찾아서 큰일이에요. 뀨.
0: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 안 나가! 가시보기잖아. 미안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아, 혹시 여기가 너희 집이었어? 아, 몰랐어. 금방 나갈게. 얘들아! 가시보기 화가 많이 났나 봐!

0: 거의 따돌렸다.
1: 이런, 끼어버렸네. 안 되겠다. 겨우 살았네. 보니야, 괜찮아? 보니야, 골디, 다들 어딨어? 보니야, 나와봐, 얘들아.
2: 부부만을 놓쳤으니 이제 어떡하지? 큐큐, 호출기도 잠수함에 있는데 주변도 깜깜하고 무서워. 거북아, 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많이 무서웠지. 걱정 마, 거북아.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뀨? 내가 꼭 찾아줄 거니까. 뀨! 골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북가족과 부부만을 찾아보자. 준비됐지?
3: 어?
2: 좋아. 우선 저 위로 올라가보자. 예. 예. 이러면 서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넌 저쪽을 보면서 찾고 난 이쪽을 보면서 찾을게. 거북아, 너도 꼭 붙잡고 있어. 유! 좋았어, 가자.
4: 다시 용기를 낸 보니는 부부맨과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
2: 네!
1: 놀랐잖아.
2: 보고 싶었어요.
1: 무서웠지? 무슨 일 없었어? 괜찮아?
2: 네, 괜찮아요. 아까 만났던 바다 친구들이 이쪽으로 데려다 줬어요.
1: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근데 보니야, 나도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어.
2: 특별한 친구요?
1: 짠!
2: 엄마 아빠인가 봐. 아기 거북아, 잘 지내? 다치지 말고. 아기 거북이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해 보여요.
1: 그래, 가족은 정말 소중하니까.
2: 저도 갑자기 엄마 아빠랑 노니가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1: 그럼 보니도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갈까?
2: 네, 그럼 또 만나요.

0: 그래. 자,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볼까?
1: 잘 잤다.
2: 엄마, 연희야, 정말 보고 싶었어.
3: 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2: 그냥요. 연희나, 연나. 근데 아빠는요?
3: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4: 여보, 얘들아.
3: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본이랑 같이 안 있고. 어? 이건 또 뭐예요?
4: 그게 오늘 저녁 식사 재료예요. 맛있는 미역국 어때요?
3: 네?
2: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뭐든지요.
4: 그럼 미역국 해 먹으러 가자. 예!
5: 거북 가족도 본인의 가족도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죠?
2: 부끄럼쟁이 새 친구. 저녁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5: 골디와 산책을 하던 본인은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집을 발견했어요.
2: 이사트럭이네.
5: 되었어요.
6: 자, 병아리 반 친구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어서 들어오렴.
7: 어서와.
2: 안녕.
8: 와, 반가워.
2: 어제 만난 애잖아.
6: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9: 안녕, 나는 슬기야. 난 책을 좋아해.
7: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6: 친구들이 안 들린다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해줄래?
9: 그게
2: 이름은 슬기고 책을 좋아한대.
8: 반가워 슬기야.
6: 모두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8: 네.
2: 안녕. 우리 어제 만났지? 이렇게 또 만나다니 신기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9: 고마워.
5: 본인은 슬기에게 유치원 곳곳을 소개했어요.
2: 숨바꼭질 할 때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
9: 여긴 내 비밀 장소야.
2: 우와.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7: 얘들아, 너희 뭐해? 우리도 같이 놀자.
2: 슬기야, 얘들은 예나랑 준이인데.
7: 위험해! 괜찮아?
2: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10: 미안해.
2: 앞으로는 조심해.
5: 슬기는 씩씩한 보니가 꼭 슈퍼 영웅 같았어요. 그리고 둘은 점점 친해졌죠. 슬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면 보니가 씩씩하게 도와줬답니다.
7: 슬기야!
2: 무슨 책 읽어?
7: 이사 오기 전엔 어디 살았어?
11: 우리 술래잡기 할 건데 같이 할래?
5: 친구들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오자 슬기는 당황했어요.
9: 그게...
7: 왜? 술래잡기 싫으면 다른 놀이 할까?
9: 아니...
2: 슬기야, 혹시 우리랑 놀기 싫어서 그래?
9: 그게 아니라...
2: 얘들아!
7: 뭐해?
9: 본이야!
2: 슬기야, 왜 그래? 얘들아, 슬기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7: 우리도 몰라. 그냥 같이 놀자고만 했는데...
9: 그러게...
2: 슬기야, 아까는 왜 온 거야?
9: 그게 부끄러워서.
2: 부끄럽다고?
9: 친구들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면 더 부끄러워.

0: 오멍맨! 야,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슬기예요.
1: 반가워, 슬기야.
0: 네.
1: 나는 방귀 영웅이야. 아, 슬기야, 잠깐만. 자.
0: 우와, 귀엽다.
1: 반가워서 주는 선물이야.
0: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른 거야?
0: 슬기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1: 아,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0: 맞아요. 친구들이 말을 걸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해하게 되고요.
1: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면 되지.
0: 다른 방법이요?
1: 예를 들면,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2: 하지만 더 부끄러워요.
1: 아무래도 그런가.
0: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림 편지는 어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는 거야.
1: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슬기야, 어때?
3: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1: 와, 멋진데?
0: 자, 빨리 친구들한테 전해주러 가자.
2: 잠깐만. 왜? 직접 전해주긴 너무 부끄러워서.
0: 그래? 그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1: 얘들아, 이것 좀 눌러줄래?

0: 뭐지?
1: 어? 비행기잖아? 어? 이건... 정말 친구들이 올까?
2: 슬기야!
1: 어, 얘들아! 이 편지 네가 보낸 거지?
3: 이거 우리 그린 거 맞지? 왜 보낸 거야?
1: 그게... 뭐라고 말하지? 어... 파이팅!
4: 슬기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1: 어제는 미안했어. 나도 너희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3: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2: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3: 나도.
2: 작전 성공! 어? 아, 어? 비 온다.
3: 저기로 피하자.
5: 어? 보냐? 어? 여기 있었어?
2: 집에 가고 싶어.
1: 안 되겠어. 보고만을.
6: 울보공주가 또 울고 있나 봐.
1: 울보공주? 그게 무슨 말이야?
6: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하늘나라에 울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부끄러워서 누가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또 아웅. 울보공주는 훌쩍훌쩍 울면서 코를 풀었어요. 울보공주가 코를 풀면 하늘 아래 마을에선 천둥이 우르릉. 울보공주가 또 코를 풀었나 봐.

0: 아니지. 이렇게?
1: 이게 뭐야?
2: 갑자기 비가 오네. 본인은 괜찮으려나?
3: 그 후로 울보공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답니다.
1: 우와, 진짜 재밌었어.
0: 고프는 거 진짜 웃겼어.
1: 맞아.
2: 어?
4: 어? 비 그쳤다.
1: 우와.
4: 슬기야, 고마워.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
5: 나도.
4: 네. 아쉽다. 비 때문에 몽땅 조져버렸어.
6: 다 같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7: 어?
1: 우와, 구름기차다. 칭칭폭폭, 칭칭폭폭.
4: 뽕뽕. 슬기하게 도착했습니다.
8: 어서 타세요.
4: 출발.
1: 칙칙폭폭, 칙칙.
9: 슬기가 용기를 낸 덕분에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앞으로도 새별 마을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4: 뽕뽕뽕뽕 고봉의 땅 이야기. 나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 내 동생 요니가 자꾸만 날 따라하고 내 꼴 빼앗아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웃기만 하셔. 난 정말 심각한데. 다음 시간에도 부부맨과 함께.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10: 얼굴엔
1: 순하게.
10: 진물엔
1: 덥덥한
11: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순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동부예요.
1: 와, 놀이터다.
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0: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클릭. 오. 헤.

0: 과
1: 라마베 따라
0: 과 스윗 띠고
1: 타이타이
0: 라마베
1: 나비약
2: Knock.

Come on!

Best beat.

Sweet! Ah! Long, lo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썰메이트
8: 출동! 얼굴엔 순한킹킹
9: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9: 옛썰 칫썰 마데카 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1: 루피야!
2: 안녕, 너희들아끼나.
3: 안녕.
2: 이게 왜 이러지? 아, 다들 배고프겠다. 어서 들어와. 과자를 만들어놨어.
4: 정말 맛있겠다. 과자.
5: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은데.
6: 저런 건 나한테 맡기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2: 뽀비, 린디.
5: 우선 들어가자.
2: 거기 앉아. 이름, 식탁이 망가졌나 봐.
6: 걱정 마, 루피. 이 에디님이 고쳐줄게. 잠깐만 기다려.
0: 에디는 공구를 챙기러 집으로 향했어요.

0: 어디 있더라? 아, 이거랑 이거랑. 어, 이 정도면 됐나? 아, 그래, 청소기. 이것저것 고치면 지저분해질지도 몰라.
1: 우와, 청소까지. 애들 정말 멋져.
0: 좋았어, 이것도 가져가자. 어? 멀쩡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 무슨 소리지?
2: 어? 자, 휴, 다 고쳤다.
0: 아니, 뭐야, 포비가 다 고친 거야?
1: 포비야, 고마워.
3: 역시 포비라니까.
1: 대단해.
2: 아니, 뭘.
3: 포비야, 우리 집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페인트칠 좀 부탁해도 될까?
2: 물론이지. 어? 에디야, 그게 다 뭐야?
0: 아무것도 아니야.
2: 우와, 청소기잖아.
0: 어? 아, 이거 내가 만든 초강력 청소기야. 한번 볼래?
1: 뭐하는 거야, 에디?
3: 아자가 다 빨려 들어갔잖아.
0: 그래. 이게 아닌데.
4: 날이 저물었어요. 에디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0: 다 됐다.
3: 호비, 페인트칠 좀 부탁해도 될까?
0: 그 부탁 내가 들어주지. 맞는 페인트 부착도. 완벽해. 이번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4: 다음날 에디는 만능 페인트 붓을 들고 패티네 집으로 갔어요.
0: 패티야!
3: 에디? 아침부터 웬일이야?
0: 패티야,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어디야?
3: 페인트?
0: 어, 어제 포비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대신 칠해줄게.
3: 바로 여기야.
0: 아, 잘 봐. 내가 깨끗하게 칠해줄게. 이게 아닌데.
3: 뭐하는 거야, 에디?
0: 아니, 그게.
2: 무슨 일이야?
3: 패티 이름이 다 지워졌네.
2: 걱정 마, 패티.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3: 정말 할 수 있겠어?
2: 그럼. 자.
3: 정말 깨끗해졌어. 고마워.
1: 역시 포비라니까.
2: 뭘?
0: 채,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2: 에디야. 어? 이야, 신기한 붓이다. 네가 만든 거야? 왜 저러지?
0: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5: 에디.
0: 안녕, 로디.
5: 안녕, 일찍 왔네. 포비가 벌써 집에 가자고 한 거야.
0: 어? 포비가 왜?
5: 포비는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2: 벌써 해가 질 시간이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0: 더 놀고 싶은데.
3: 그래, 그거야.
2: 얘들아,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6: 벌써 그렇게 됐나?
2: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0: 그래. 잠깐. 어? 해가 져도 얼마든지 놀 수 있어.
2: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0: 어, 잘 봐. 이제 밤새도록 놀 수 있어.
3: 이야, 신난다. 역시 애기야.
2: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잖아.
0: 얘들아, 같이 놀자.
2: 얘들아, 그럼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가는 거다.
1: 알았어, 걱정 마.
4: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논 친구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3: 졸려.
2: 얘들아,

0: 왜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
1: 호비, 밤새도록 놀았더니 너무 졸려.
0: 밤을 새서 노니까 그렇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2: 어제도 포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3: 아니야.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오늘도 밤새서 신나게 놀자.
1: 에치.
2: 밤을 새서 놀았더니 감기 걸렸나 봐.
1: 맞아. 저녁엔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0: 그래, 맞아.
2: 가자.
3: 또 다들 포비만 칭찬하고 난 친구들한테 쓸모가 없는 건가?
0: 에디야, 같이 가자.
3: 싫어. 난 더 놀다 갈 거야.
0: 에디.
4: 다시 밤이 됐어요. 통통이가 아직 안 자고 있군요.
5: 저게 뭐였지? 저기 놀이터 쪽인데 밤인데 왜 화나지? 친구들끼리 파티라도 하는 건가? 가봐야겠다. 와, 진짜 화나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다른 곳에서도?

0: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1: 통통이는 먼저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0: 에디야!
2: 통통아, 무슨 일이야?
1: 통통이는 에디에게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도와줄 수 있지?
2: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고마워, 에디. 그럼 가자.
2: 잠깐.
0: 왜 그래?
2: 나보다 포비가 나을 것 같아. 포비한테 부탁해.
0: 알았어, 에디. 그럼 나 갈게.
1: 통통이는 포비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2: 엉망이네.
3: 그럼.
4: 조심해. 바닥에 조각들이 많아.
0: 얘들아, 미안해.
3: 괜찮아.
5: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4: 에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5: 아, 포비는 다시 깨끗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6: 맞아, 포비야. 할 수 있지?
4: 글쎄.
2: 걱정 마. 우리도 도와줄게. 그렇지, 그럼.
6: 그래, 그럼.
1: 이런, 에디도 놀이터에 있었군요.
2: 역시 난 필요 없는 건가?
6: 어? 괜찮아?
5: 포비야, 어떻게 좀 해봐.
6: 그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0: 아, 미안해, 난 때문에.
4: 안 되겠어. 우리 에디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3: 에디?
4: 응. 에디의 발명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5: 아침에 우리 때문에 많이 섭섭했을 텐데 괜찮을까?
6: 맞아.
4: 에디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2: 그래. 잠깐. 에디, 정말 내가 필요한 거야?
4: 물론이지, 에디. 네가 꼭 필요해.
3: 그래. 도와줘.
2: 좋아, 알았어. 자, 먼저 상태를 볼까?

0: 역시 척척 박사야. 에디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1: 그 정도 가지고 뭘. 아침엔 우리가 미안했어.
2: 나도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3: 미안해, 에디.
1: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포비한테 샘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4: 괜찮아, 에디.
0: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자.
5: 에디 덕분에 놀이터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답니다. 에디 참 잘했어요.
1: 마법의 스케치북.
5: 이른 아침 뽀로로의 비행기가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6: 뽀로로구나.
1: 지난번에 빌린 책 가지고 왔어.
6: 그건 저쪽 책장에 넣으면 돼.
1: 이건 뭐야?
6: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이야. 거기 그림을 그리면 그 일이 똑같이 해.
1: 통통아, 괜찮아?
6: 괜찮아.
1: 나 책 한 권 더 빌려가도 될까?
6: 물론이지. 책장에서 꺼내가.
5: 뽀로로,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1: 통통아, 안녕.
6: 잘 가. 다시 해야겠네.
5: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1: 그럼 나왔어. 이게 다 뭐야? 네 장난감 때문에 넘어졌잖아.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동화책이나 보자. 이건 아까 그 스케치북이잖아. 잘못 가져왔네. 여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까? 그런데 뭘 그리지? 그래.
5: 뽀로로가 크롱이 넘어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1: 뭐 하는 거냐고? 안 가르쳐 주지.
5: 정말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과 똑같이 크롱이 넘어졌어요.
1: 너희들 왔구나.
3: 오늘 썰매 시합하기로 했잖아.
1: 참, 그랬었지. 깜빡했네. 깜빡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질 게 겁나는 거 아니야?
3: 뭐야? 썰매는 내가 최고야!
1: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똥똥 박사 에드님이 만든 새 썰매라고. 대충 만든 네 썰매가 내 썰매하고 상대가 될 거.
2: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1: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나올게. 여기 있다.
5: 뽀로로와 친구들은 썰매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1: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해. 네 걱정이나 하시지.
3: 뭐야요? 크롱, 크롱.
1: 걱정 마, 크롱.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3: 크롱, 셋, 둘,
7: 무슨 일이야? 우와, 미안해.
0: 이제 낚시하러 가자.
1: 낚시? 좋아. 이번에야말로 실력을 보여주겠어. 그래도 내가 더 큰 물고기를 잡을걸? 뭐야?
2: 둘 다 이제 그만 좀 해.
5: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1: 잡았다!
0: 나도 잡았어.
1: 우와, 크다. 그렇지. 제일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았네.
7: 그러면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1: 기다려봐. 그래, 물고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더 크네. 뽀로로, 내 실력 봤지?
7: 아,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자, 큰 물고기를 잡는 그림을 그리자.
2: 이게 무슨 냄새지?
1: 그럼 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좋겠다.
7: 다 그렸다. 이 정도면 됐지. 자, 가자.
8: 먼저 갈게. 화장실 갔다가 낚시터로 와.
7: 나왔어. 다시 시작해볼까?
1: 얼마든지.
7: 금방 한 마리 잡아주지.

0: 못하겠어.
1: 다들 도와주자.
2: 저런, 크롱이 마법의 스케치북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수박 그림을 그렸어요.
1: 저것도 뭐야? 수박인데? 이제 어떡하지?

0: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잠깐만.
1: 자, 고마워.
0: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꽃에 상어가 나타나고 큰 수박이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
3: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0: 저건 그럼 그거 좀 보여줄래?
3: 크랑
0: 이건 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이걸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어?
4: 정말?
0: 그렇다니까 이거 봐.
2: 그럼 크롱이 마법 스케치북으로 장난친 거란 말이야?
3: 크롱 큰일 날 뻔했잖아.
2: 크롱
3: 그리고 그건 통통이 거잖아. 다시 그런 장난하면 안 돼.
5: 사실 그 스케치북은 내가 가져온 거야. 미안해.
4: 뭐야?
5: 통통이 집에서 동화책을 빌리려다 실수로 가져왔어. 그런데 신기해서 장난을 치다 보니
3: 뽀로로. 너? 크롱, 우리들이 오해했어.
4: 미안해, 크롱.
5: 미안해, 크롱.
3: 크롱.
5: 통통아, 얘기도 안 하고 가져와서 미안해.
0: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고 뽀로로도 사과했으니까 다들 이제 용서해 주자.
2: 그래?
1: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0: 어쨌든 스케치북을 찾아서 다행이야.
3: 통통아, 그거 나 하루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0: 뭐? 또 장난을 치냐고?
3: 아니야, 부탁할게.
0: 알았어. 아.
3: 얘들아, 나 먼저 갈게.
6: 불안한데.
7: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으로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갔어요.
2: 통통아! 마법의 스케치북을 돌려주러 왔어. 자.
0: 아?
2: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가볼게.
0: 그럴래?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 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7: 뽀로로가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처럼 뽀로로와 친구들은 오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겠군요.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에디와 로디가 뭘 하고 있을까요?
8: 얘들아!
2: 안녕!
3: 뭐 하는 거야?
2: 어, 로디랑 공놀이 하고 있어. 로디 받아.
6: 야! 잡았다.
4: 와, 잘한다.
2: 이제 너도 던져봐, 로디.
6: 그럼 던져.
7: 그런 로디의 힘이 너무 센가 봐요.
4: 에이, 괜찮아.
2: 로디 공은 너무 세.
3: 엄살은 내가 한번 해볼게. 로디, 한번 던져봐.
6: 던져보라고. 알았어.
2: 큰 소리 치더니.
5: 아무래도 야구는 안 되겠어.
6: 미안해.
3: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해보자.
7: 친구들은 트램펄린을 타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로디와 함께 노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6: 미안해.
3: 괜찮아.
1: 아무래도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6: 아니야, 너희들끼리 놀아. 이제 나는 집에 갈게.
4: 로디!
3: 로디가 정말 속상했나 봐.
5: 로디는 힘이 너무 세서 같이 놀기 힘들어.
3: 로디에게 힘센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2: 그래, 그거야! 로지한테 힘든 로봇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5: 와,
1: 그래.
2: 나만 믿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7: 에디가 로디의 로봇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2: 에디야, 들어와.
4: 우와.
5: 이건 뭐야?
2: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
6: 어?
2: 아, 어떡해!
5: 미안해, 에디.
2: 곧 로드가 올 텐데 어떻게 갈 거야? 아, 그거야!
5: 뭐야, 봐.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3: 쉿, 로디가 온다.
6: 안녕, 얘들아.
2: 안녕. 로디, 내가 너 위해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들었어.
6: 로봇 친구.
7: 어? 어떻게 된 거죠? 에디가 그새 로봇을 고친 걸까요?
6: 와, 반가워, 친구야.
2: 나도 반가워.
7: 아, 뽀로로가 로봇 흉내를 내기로 했군요.
3: 로디는 좋겠다.
6: 정말 좋아. 에디, 새 친구랑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2: 그럼.
6: 아, 신난다.
7: 로디와 친구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6: 너는 뭘 잘해?
2: 뭐든지 따라할 수 있어.
6: 따라해.

0: 당연하지. 잘 봐. 내가 알았어.
1: 우와, 잘한다. 괜찮아.
2: 아직 새로 옷이라 그럴 거야.
0: 맞아, 맞아. 괜찮지? 괜찮아.

0: 정말 재밌다.
1: 고마워. 어때? 로봇 친구 마음에 들어?
0: 그런데 뽀로로는 어디 있어?
2: 아, 뽀로로는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어.
0: 아프다고? 그럼 가봐야지.
3: 안돼!
0: 왜 그래?
3: 왜냐하면 로디는 우리 집에서 뽀로로에게 준 스프를 만드는 걸 도와줘야 돼.
0: 알았어.
3: 로디, 빨리 가자.
0: 그럼 이따 봐.
4: 안녕.
1: 우린 빨리 뽀로로 집에 가있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5: 얘들아, 루피랑 로디가 오고 있어.
1: 이번에는 내가 입을게. 로디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
4: 괜찮겠어.
0: 얘들아. 로디. 뽀로로, 아픈 건 괜찮아?
5: 응, 다 나았어.
0: 로봇 친구 봤어?
5: 응, 정말 멋져. 로디는 로봇 친구가 생겨서 좋겠는가?
0: 정말 좋아.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자.
4: 놀이터?
6: 친구들은 다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0: 더 높이 밀어줄게.
5: 너무 빨라서 어지럽지 않을까?

0: 자냐?
1: 배틴 더 이상 안 되겠어. 고장난 게 아닐까?
0: 고장?
1: 집에 가서 공구를 가져와야겠어. 여기 같이 가자.
0: 그래, 빨리 가자.
2: 에디는 힘들어하는 패티를 위해 로디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3: 패티, 괜찮아?
4: 더 이상은 못하겠어. 아니, 그럼 이제 누가 로봇 흉내 낼 거야? 그럼 한번 움직여봐, 크롱.
5: 목소리 때문에 안 되겠어.
4: 그럼 내가 해볼게.
5: 괜찮아. 역시 내가 해야 되겠어. 로디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 어서 로봇 옷을 입혀줘.
0: 로봇 친구가 깨어났네.
4: 저절로 고쳐졌어.
0: 그런데 좀 달라진 것 같아.
4: 아까 넘어지면서 안쪽이 살짝 고장났나 봐. 그렇지, 에디?
1: 그래, 이따 밤에 손보면 될 거야.
0: 아, 다행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2: 저런, 호비가 배가 고픈가 봐요.
1: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4: 야, 다들 배고파서 그래.
6: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0: 그래. 우리도 가자.
1: 고마워.
4: 우와, 정말 맛있다.
2: 로디는 항상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는데 오늘은 로봇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0: 루피, 샌드위치 좀 더 있어?
1: 응, 잠깐만.
2: 내가 가져다 줄게.
1: 고마워.
3: 나도 좀 먹어야 할 것 같다.
1: 우리한테 죽이겠어.
2: 멈춰. 로봇은 음식을 먹으면 고장나.
3: 그래. 감기가 나올 것 같아. 하필 이럴 때.
2: 괜찮아. 친구야, 너 이상한 것 같아.
3: 아니야, 괜찮아.
0: 걱정 마, 로디. 괜찮을 거야. 그래.
2: 로봇 친구가. 로디.
3: 미안해, 로디.
2: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4: 사실은 그게 말이야.
5: 친구들은 로디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2: 그럼 로봇 친구는 가짜였단 말이야?
0: 우리가 로봇 흉내를 낸 거야.
5: 로디는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비록 겉모습은 로봇 친구였지만 그 속에는 로디를 아끼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2: 얘들아, 고마워.
4: 네? 우리가 속였는데도?
2: 날 위해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는 로봇 친구 없어 너 괜찮아.
6: 정말?
2: 응, 너희들이 바로 내 진정한 친구니까.
5: 로디는 로봇 친구가 없어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0: 만능배나.
5: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을 읽고 있었군요.
4: 용감한 등산가는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절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 결국엔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0: 있었어? 응? 책을 읽고 있었어. 참, 너희들 내일 등산 가지 않을래?
1: 등산?
0: 어, 산에 가면 몸도 튼튼해지잖아.
1: 좋아!
2: 그런데 등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0: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1: 정말?
0: 그럼 나만 믿으라고. 잘 가. 다들 내일 만나. 그럼 준비해볼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아, 이걸 빼먹을 뻔했잖아.
3: 다음날 아침 친구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모두 에디 집 앞에 모였어요.
4: 에디는 왜 안 나오는 거야?
0: 얘들아. 안녕. 늦어서 미안.
5: 에디 괜찮아?
0: 어, 배낭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나 좀 일으켜줄래?
4: 그런데 이게 뭐야?
0: 만능 배낭이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고.
2: 그래, 난 애기만 믿어.
0: 다 탔지?
1: 네.
0: 자, 그럼 출발합니다.
3: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0: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자, 출발.
4: 저쪽은 안 되겠어.
2: 어떡하지?
0: 걱정 마. 만능 배낭이 있으니까. 어디? 이거면 되겠다.
1: 우와, 그게 뭐야?
0: 이건 만능 팔이야. 땅이나 눈도 팔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볼까?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롱뽀롱 떠나요. 빛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친놀자
1: 즐거운 캠핑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티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킥킥.
5: 줄무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저씨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됐나 봐.
1: 그래서 내가 피터야 어른에게 공손하게 말해야지 했더니 피터팬이 내 모자를
2: 그때 피터팬이 휙 들고 날아가 버렸죠.
1: 아, 그래, 기억력이 정말 좋구나. 그래서 내가 피터팬을 잡아서 잘 타일렀지. 다신 그러지 말거라. 그런데 요 녀석이 내 손을 꽉 깨물지 뭐냐. 아우 아우 아우 아야야 아파라. 그러고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니?
2: 갑자기 팅커벨이 나타나.

0: 키키. 차라리 네가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1: 죄송해요, 후쿠아 아저씨.
0: 괜찮아. 자, 어디까지 했더라?
2: 근데요, 아저씨. 그 손은 피터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0: 내 손이 이렇게 된 건 바로 악어 때문에.
2: 악어 때문에요?
0: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악당이 바로 악어란다. 악어를 본 적 있니?
3: 아니요.
0: 그럼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악어를 조심해라. 악어는 말이야, 크고 무시무시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커다란 눈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었어. 그 녀석은 쥐도 새도 모르게 소리 없이 다가와 와! 하고 나타나 내 손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1: 그 아저씨 너무 무서워요.
0: 걱정 말거라. 이제 악어가 오면 미리 알 수 있거든.
2: 어떡해요?
0: 악어가 내 시계를 삼켜버렸지. 그래서 악어 뱃속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난단다.
2: 와, 신기해요. 째깍째깍.
1: 어디서 시계 소리가 들려?
2: 째깍째깍. 아저씨, 저예요. 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이 너무 심했어.
1: 그래, 론. 아저씨께 와서 사과드려.
2: 어디 가셨지?
1: 저기 계시네.
0: 악어는 간 거 맞지?
4: 어허, 그래? 악어가 그렇게 무섭단 말이지.
5: 레오 박사, 왜 이렇게 소식이 없나? 내가 알려준 눈물 콧물 속 폭탄 말이다.
4: 좀 기다려봐, 타이탄.
5: 뭐야? 내가 힘들게 고대 무기의 설계도를 구해줬더니 고마울 줄도 모르고.
6: 레오 박사님, 폭탄이 완성됐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4: 대충 아무데나 놔.
5: 뭐 하는 거야?
4: 너의 시시한 폭탄 따위는 필요 없거든. 내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뚱뚱치킨, 당장 가서 악어를 잡아와라.
6: 네, 레오 박사님.
5: 레오 박사!
2: 후쿠 아저씨,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0: 휴, 괜찮다, 론.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
2: 무슨 소리지? 이건 시계 소리 아니야?
0: 악어다!
4: 그래, 나의 멋진 악어야. 마을 녀석들을 실컷 괴롭혀라. 오래오래요.
2: 멈춰! 후쿠 아저씨를 괴롭히지 마.
7: 저기, 후쿠 선장, 정말 미안해. 예전엔 내가 잘못했어.
2: 뭐?
7: 낮잠을 자는데 너랑 피터팬이랑 너무 시끄러워서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만. 정말 미안해. 난 이제 달라졌어. 착하게 살기로 했다고. 나를 용서해줘, 제발.
0: 괜찮단다.
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들 저러는 거냐고.
6: 악어가 사실은 착한 친구였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4: 뭐라고? 이 녀석들이. 그래, 눈물 콧물 쏙 폭탄. 이 녀석들 내가 매운맛을 보여주마. 오래오래요.
0: 악어야, 그만 울어. 다 지난 일이잖아.
7: 날 용서해주는 거야? 고마워.
4: 여기저기 눈물 빠다로군.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실컷 울어보시지.
2: 레오 박사.
4: 흥, 눈물 콧물 쏙 폭탄 발사.

0: 어머,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1: 레오 박사가 눈과 코가 매운 폭탄을 마구 던지고 있어요.
2: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네.

0: 좋아. 레오 박사, 이런 나쁜 짓은 당장 그만둬.
1: 싫다든, 난 괴롭히는 게 좋단 말이야. 이거나 받아라.
2: 얘들아, 먼저 친구들을 도와줘야겠어.
3: 알았어.
2: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렇게는 안 되지. 자, 눈물 콧물 쏙 폭탄.
4: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눈을 강화시켜 눈물을 멈추자. 응?
5: 눈을 강화시키려면 아보카도가 필요하지. 아보카도에 루테인, 달걀의 단백질, 연겨자의 칼륨을 조합한다. 오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아보카도 한 개, 신선한 달걀 한 개, 매콤한 연겨자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 차례로 얹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아보카도 덮밥.

0: 원더비키, 플래시론. 힘들겠지만 레오봇의 위치를 알 수 있게 연기를 없애줄 수 있겠어?
1: 알았어!
0: 플래시 파워! 이야!
1: 원더 파워!
0: 레오 박사!
2: 성가시게 꾸는 거지. 슈퍼젯! 이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만든 슈퍼 눈물 콧물 속 폭탄이다. 잘 따라! 뭐야? 야구 녀석이! 눈물이... 콧물이 멈추질 않아. 야, 슈퍼젯다. 두고 보자.
0: 악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3: 악어의 눈물 알지? 내 눈은 눈물로 항상 깨끗하게 닦여서 아프지 않아.
4: 악어야, 네가 정말 큰일을 해줬구나.
3: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 아, 맞다. 참, 깜빡할 뻔했네.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어. 어? 이제 돌려줄게. 어? 고장이 났나? 작동한다.
4: 아, 무서워!
3: 내가 또 잘못했나?

0: 불꽃 튀는 대결.
1: 이건 여기다 꽂고 이렇게 하면
2: 레오 박사 지금 거울 가지고 장난할 때야.
1: 드디어 완성됐다.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3: 전 뭐든지 다 알고 있는 척척박사 거울입니다.
1: 좋아. 척척박사 거울, 세상에서 제일 멋진 게 누구지?
3: 슈퍼잭입니다.
1: 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3: 그것도 물론 슈퍼잭입니다.
1: 무슨 소리야? 척척박사 거울, 너 고장난 거 아니야?
4: 박사님, 거울의 답이 정확해 보입니다. 꼭.
1: 좋아, 그럼 하나만 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누구지?
3: 그건 바로 잭의 엄마 메이입니다.
1: 뭐라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보다 똑똑하다는 건 절대 못 참아. 너 부숴버릴 거야.
4: 박사님, 참으세요.
1: 그럼 좋아, 누가 더 똑똑한지 제게 엄마랑 나의 대결이다. 그럼 당장 출동이다. 오래 오래요.
5: 좋아 얘들아, 오늘은 이 산 속에서 맛있는 과일들을 따가자.
6: 야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따러가야지.
7: 난 딸기 딸래.
6: 그럼 난 파인애플.
5: 론,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이라 여기서는 구하기 힘들 텐데.
6: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올게요.
5: 그래. 그럼 이 근처부터 찾아보자.
8: 네!
5: 잭, 잠깐 기다리렴. 혹시 모를 비상상황을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이야.
6: 와, 고마워요, 엄마.
5: 그럼 나도 찾아볼까?
6: 파인애플아, 어디 있니?
9: 레오 박사가 왜 여기 있지? 잭한테 알려야 해.
1: 여기 있었군. 딱 거울이 얘기한 대로야.
5: 어? 아니, 넌 레오 박사?
1: 나, 레오 박사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5: 결투?
1: 누가 더 똑똑한지 이 레오 박사랑 대결해보자고.
5: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7: 쟤! 큰일이야! 레오 박사가 나타났어!
6: 정말?
7: 이런, 어서 상황을 알려야겠어.

0: 엄마에게도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 해.
1: 그건 나한테 맡겨. 플래시 팔로우!
2: 또 큰일 났어, 슈퍼잭! 너희 엄마가 사라지셨어!
0: 사라지셨다고? 슈퍼잭, 내가 하늘로 띄워줄 테니까 네가 직접 찾아봐. 완다, 파워! 이런 나무 때문에 가려진 곳이 많아서 잘 안 보여. 어떡하지?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
3: 슈퍼잭, 슈퍼냠냠 파워로 엄마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을까?
0: 아, 맞다! 엄마가 지은 슈퍼냠냠 도시락이 있었지.
4: 슈퍼잭, 슈퍼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엄마를 찾아보자!
5: 청력을 강화시키려면 문어가 필요하지. 문어의 타우린,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문어 150g,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조금,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문어꼬치.
0: 슈퍼냠냠 파워!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슈퍼냠냠 파워! 저기야! 저쪽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
6: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아 공식 사회자 허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자를 정하는 메이 선수와 레오 선수의 대결인데요.
7: 이봐, 빨리 진행하라고.
6: 아,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대결은 스토리아 퀴즈입니다.
7: 날 이길 순 없을걸.
5: 곧 알게 되겠지.
6: 동화 백설공주에서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준 과일은?
7: 정답 수박!
6: 아닙니다.
5: 정답 사과.
6: 네, 메인님 정답입니다.
5: 야호!
7: 나도 아는 거였거든.
6: 다음 대결은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그림판에 있는 세 개의 그림 중 다른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7: 아하! 정답은 2번!
6: 아닙니다!
5: 정답은 1번이요!
6: 네! 메인님 맞췄습니다!
5: 야호! 또 이겼다!
7: 왜 1번이야?
8: 박사님, 문제를 똑바로 보세요.
7: 뭐라고?
6: 마지막 대결은 300점짜리 퍼즐 맞추기입니다.
7: 좋아. 이번엔 꼭 맞춰서 역전해주겠어.
6: 준비. 자, 시작.
7: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안 돼. 좋아, 다 했다.
5: 거의 다 맞췄는데 아깝다.
6: 레오 박사가 이겼습니다.
7: 이겼다. 만세.
9: 누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지 겨루는 대결 우승자는 레오 박사입니다.
7: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5: 퍼즐이 잘못됐어. 레오 박사, 이건 반칙이잖아.
7: 이건 천재적인 답인 거라고. 반칙이 아니라.
8: 레오 박사님, 반칙은 안 됩니다.
9: 레오 박사의 반칙 패로 우승자는 메이입니다.
5: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호!
7: 안 돼. 무효야, 무효.
10: 뭐가 무효라는 거야? 대결에서 내가 이겼잖아.
7: 몰라 몰라 몰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건 무조건 나라고. 뚱뚱치킨, 어서 가서 저 트로피를 뺏어와.
11: 네, 레오 박사님.
10: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마.
2: 엄마!
10: 안 돼!
11: 어디 갔지?
2: 뭐야?
10: 야! 야! 오늘 과일 따기는 어떡하고?
3: 제발요, 엄마. 무술 먼저 가르쳐주세요. 앞으로 사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킥킥킥킥.
4: 사는 아이도
2: 킥킥킥킥.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5: 포켓몬 테크스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준모란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키키키
1: 가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아오 아오 아오
1: 얘들아 빨리 와봐.
2: 애교박사님 또 마법에 걸렸나 봐요.
1: 아이고 지난번엔 거미 마법에 걸리시더니 이번엔 또 무슨 마법에 걸린 거지? 머리가 뾰족뾰족. 어? 설마 외계인 마법에 걸리신 건가?
0: 외계인? 마법? 빨리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0: 어떡해, 어떡해. 아휴.
1: 그만 좀 봐. 머리 아파 죽겠대. 도대체 이게 뭐라? 어, 머리 아파. 말미잘을 청소해주세요?
2: 말미잘?
1: 아, 말미잘! 말미잘 마법이었어!
2: 그나저나, 이건 어디에서 온 거지?
1: 그러게.
0: 어? 나뭇잎에서 착한 냄새가 나. 분명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 거야.
1: 그런가? 한번 뭐 믿어볼까 그러면? 응?
3: 좋아요 좋아. 나뭇잎이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1: 좋아. 말미잘은 촉수에 독이 있어서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2: 독? 근데 만지면 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청소하지?
1: 진짜 말미잘은 마누라 가보자고. 그럼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있을 거야.
0: 와하! 와, 좋아요 좋아. 근데 어디로 가면 되죠?
2: 바다로 가야지. 커다랗고 깊은 바다로.
1: 바다.
3: 해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노엘이에게 마법의 크레파스가 있어.
0: 크레파스? 이게? 우와, 엄청 커졌다.
3: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법의 문이 생겨.
0: 오, 정말 정말. 그럼 빨리 들어가보자.
1: 대원들, 떠날 준비 됐어요?
4: 준비 됐습니다.
1: 자, 에그에그 에그 박사와
4: 지금 자연 타운에 출발.
0: 어서 빨리 들어가봐요.
1: 자,
0: 출발.

0: 동물들 개 헤엄이라고 들어봤어. 나 강아지 탱고 소문나 수령선수라고.
1: 얘들아 집중해. 지금 수영할 때가 아니야. 말미잘을 찾아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2: 우리 말이 맞아. 말미잘을 청소해야.
0: 에그 박사님의 마법이 풀리지. 맞아 맞아
2: 맞아 맞아.
0: 우와! 저건 뭐지?
3: 춤추는 플 같아. 예쁘다.
2: 위험해!
1: 말미잘이 물고기를 잡아먹었어.
0: 우리도 잡아먹을지도 몰라.
1: 말미잘 너무 무서워.
3: 아직 포기하기 일러. 에그 박사님,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2: 에그 박사의 만든 가방이지. 말미잘을 청소하려고 내가 잔뜩 청소도구를 챙겨오긴 했는데. 여기가 슝, 여기 저기 저 슝슝. 빨리 잡아. 다들 이 물고기 본 적 있지? 이 물고기 원래 이름이 바로 흰동갈이라고.
1: 어? 어? 어? 안 돼!
0: 안 돼!
2: 안 돼! 저기요! 흰동갈아!
0: 우리가 막았어야 했어.
1: 흰동갈이 부디 천국에 갔기를.
0: 흰동갈이가 살았네.
3: 정말이야. 흰동갈이가 말미잘 안에서 놀고 있어.
1: 저기 다른 흰동갈이들도 말미잘이랑 놀고 있어.
0: 말미잘 놀이터다. 나의 포근한 집 말미잘. 나는 말미잘이 제일 좋아. 밖에 나가면 커다란 물고기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말미잘 안으로 쏙 숨으면 안전하다구.
1: 그런데 말미잘은 독이 있잖아요. 흰동갈이는 괜찮아요?
0: 흰동갈이가 비린내가 많이 나서 말미잘이 싫어하는 건 아닐까?
2: 정말 댕구다운 생각이네.
4: 우리 흰동갈이들은 말미잘과 오래오래 같이 살았거든. 우리 몸에서 신기한 액체가 나와서 말미잘 독이 묻어도 안전해.
1: 오, 신기해. 햇빛을 막아주는 선크림 같아.
5: 나는야 독을 가진 바다의 사냥꾼. 하지만 흰동갈이는 해치지 않아. 귀여운 흰동갈이는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고마워 흰동갈이.

0: 흰 덩가리와 말미잘이 서로서로 도와주네.
1: 서로서로 도와주는 예쁜 마음.
2: 말미잘, 우리 흰 동가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뽀득뽀득 청소해줄게. 으쌰 으쌰, 말미잘 사이에 낀 소라게도 지워줄게.

0: 청소.
1: 흰덩어리는 말미잘을 청소할 수 있어.
2: 흰덩어리야, 우리랑 같이 말미잘을 청소하자.
3: 응, 말미잘을 청소해야 에그 박사님의 마법이 풀리거든.
4: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나는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 나는 먼저 가볼게.
3: 아, 흰덩어리야.

0: 쭉쭉쭉쭉쭉쭉. 자, 그럼 어디 냄새를? 우린 이제 완벽한 행동가리야.
1: 이제 마미자를 청소해보자.
0: 좋았어.
2: 과연 탐험대는 무사히 말미자를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0: 와, 멀쩡해. 됐어.

좋았어. 어?

0: 우와! 애교 선생님 마법 풀렸다!
1: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마법에서 이렇게 풀려났어!
0: 근데 된 건 있잖아요. 우리 탐험대 친구들도 좋긴 하지만 흰동거리랑 제일 친해지고 싶어요.
2: 뭐? 참나.
0: 아이, 그게 사실 등구도 목욕하는 게 되게 귀찮거든. 흰동거리야, 나한테 와서 등구 겨드랑이 좀 팍팍 닦아줄래? 아, 가지러.
1: 그 탱크 정말 못 말려.
0: 잠깐만요. 댓글 살려. 댓글 살려. 댓글 살려. 댓글 살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캔트리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한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국민행동요령 시진테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 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패턴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분홍.

변을 찾아보자. 노랑 노랑 보라.

0: 분홍.
1: 난 연두.
2: 난 파랑.

0: 저기 회원장님 보물찾기인데
1: 네.
0: 이렇게 누가 봐도 보이게 숨기는 게 맞는 건가요?
1: 우리 한번길 쌤 눈치 정말 빠르시다. 우리 번개의 조언은요? 보물찾기를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찾았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숨긴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아이들.
0: 나도 뭔가를 준비해야겠는걸.
1: 자, 아셨죠? 화이팅!
0: 자,

0: 우리 번개 유치원의 보물찾기는 보물 즈기니까요.
1: 어머나 어머나 보물 즈기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올 시간이에요. 보물 즈기 준비 끝.
0: 준비 끝.
1: 번개 유치원 친구들 보물찾기 시간이에요. 여기 이 캠핑장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자 뭘 찾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물 쪽지 찾기 다들 할 수 있겠죠?
2: 네! 네! 네! 네! 네!
1: 좋습니다. 출발!
3: 보물 찾기 할 때 머리를 잘 써요. 내가 원장님이라면 어디에 숨길까?
4: 차도요. 이렇게 넓은 데에서는 무조건 뛰면서 빨리 많이 찾아 하는 거라고.
5: 어? 보인다! 우와! 찾았다! 보물 찾기!
6: 어? 벌써 찾았다고? 한 발 늦었잖아. 이러다가

0: 우물들 다 내려가고 싶단 말이야. 어디서 나 이러다 죽긴 한다.
1: 어, 그래 그래 다 네 거야. 어 그러니까 진짜
0: 참말이지 거짓말이면 다 웃어버릴 거야. 1등 하고 싶어. 우물 가고 싶어.
2: 아차 너 좀 어떻게 해봐. 어? 아니 이러다가 따가왕님한테 가시침 맞는다니까. 너 그거 안 맞아봤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 어?
1: 가만히 좀 있어봐. 이 몸은 다 계획이 있다고. 따갔다가 가짜 상자. 이제 자 보물 쪽지를 애들을 유인해서 봄소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돼.
2: 와, 누가 속을까? 빛나? 강이? 아니면 천둥이?
1: 누구긴 1등의 눈먼 애들이 속지 않겠어?
0: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다 예뻐라.
2: 자자자자
1: 이걸로 애기들을 여기로 유인하면 다 내 거야. 님이 이 쪽지들을 싹 다 먹어버리시면 돼요. 야 빨리 하자 빨리. 아 진짜 여기
3: 무조건 뛰지 말고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 보물 쪽지를 항상 같은 자리에 숨겼어. 이번에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0: 역시 나는 참 빨라. 이러니 내가 1등이지. 하하, 역시. 벌써 두 개 찾았지? 나도 두 개.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1: 아니, 이게 뭐야? 보물뚝지 아니야?
2: 맞네, 맞아. 애들이 보물찾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여보.
1: 하하, 누가 제일 많이 찾으려나? 1등 하는 애는 참 좋겠네.
0: 저기 또 있다. 찾아요.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냥 바람 소리 아닐까?
1: 너무 고맙다.
2: 가짜인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짖는 게 정말 귀엽다.

0: 쪽지라고?
1: 아, 어떡하지?
2: 오비지치 전부터 내 거야.
3: 선생님!
4: 선생님!
3: 애들이 오네. 다들 봄을 잘 찾았어?
4: 에헤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다 보이게 놔두실 텐데.
3: 에헤이, 무슨 소리. 우리 강이가 워낙 침착해서 잘 찾은 건데.
4: 진짜 딱 보였는데. 음? 그래서 찾는 재미가 조금 없었어요.
5: 저도 금방 찾았어요.
6: 번개 파워.
3: 오!
6: 샤샤샥.
3: 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우주하고 도영이는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지?
5: 어? 그렇네? 도영이랑 우주는 벌써 다 찾았을 텐데.
3: 못 봤어?
5: 네.
7: 혹시
3: 어디 간 거지?
7: 따가워 있어?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2: 몸을 겪지 말니라. 네 손에 든 거 다 내 거야.
0: 어떡하지? 이걸 다 줘야 하나?
1: 이 중에 진짜 보물쪽지도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숨으리면 꼴찌가 된다고.

0: 강주도 꼴찌래요 꼴찌래요 꼴찌래요.
1: 강원주, 지금 이 보물쪽지가 중요한 걸까?
2: 아니, 다 내 거야 괴물! 예따, 가자!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1: 야, 우리 또 잘했나?
3: 설마!
2: 빨리 뛰어! 뛰어!
3: 가자! 가자!
4: 어, 욕심쟁이! 욕심은 끝이 없어. 결국 자신마저 삼키고 말지. 진짜 소중한 보물은 함께 나누는 마음에 있는 거야.
5: 어! 쟤는 저런 말을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4: 왜 이래?
5: 멋있어.
4: 예? 김장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번개, 터!

0: 정말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1: 얘들아!
2: 저기 저기!
0: 어, 세상에!
1: 걱정했잖아.
2: 보물 쪽지 많이 찾느라고 늦었구나?
1: 아니, 쪽지는 하나도 못 찾았는데.
2: 뭐?
1: 그 대신 더 좋은 걸 찾게 됐지. 같이 발맞춰서 달리는 게 더 재밌다는 거? 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2: 잠깐! 등에 옷 붙었어. 공기 표시야. 우와!
3: 이거 내가 숨겨둔 보물쪽지인데 이게 왜 우리 친구들 둘 등에 붙어있을까?
1: 우와! 보물쪽지다!
0: 얘들아, 얘들아! 뭐야, 뭐야,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3: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4: 번개! 번개!

0: 우와, 이것 봐. 오늘의 진짜 보물은 우리 친구들이야.
1: 잘 나왔어, 잘 나왔어.
2: 우와! 저것도 번개인가?
3: 우와, 너무 예뻐. 오, 마법 같아.
0: 드디어 아이들의 보석의 힘이 모두 깨어났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아! 완성! 번개 파워!
4: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0: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설마 존이 따가워이 보낸 악당?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조영웅 번개맨.
1: 고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2: 이건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3: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4: 이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번개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0: 자, 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5: 퍼즐 게임?
1: 죄송합니다. 유치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6: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1: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6: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1: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6: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1: 네.
6: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1: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기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0: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5: 네!
4: 여기.
0: 이렇게

0: 아, 왜 안 때려?
1: 하든지 망가진 번개보석금이 힘을 되찾는 건가? 오, 오, 이제 넣어볼까?
2: 이렇게?
0: 자.
1: 좋아, 마지막 하나. 강의 친구, 강의 친구들 여기. 번개 파워. 아직 덜 깼니? 잠깐만 제발. 번개 파워.
3: 한 번개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4: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5: 맞아.
3: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4: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1: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어? 저, 배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6: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 쌤.
1: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오니까?
6: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피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1: 도영 친구가요?
6: 네.
1: 아, 안 돼. 병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6: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7: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 해볼까요? 존.
8: 존!
7: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4: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7: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아, 생각해내. 아, 그래! 봉주르!
4: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7: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4: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7: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9: 이제 한국말은요, 구수하네.
7: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손을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6: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일 수 있고.

0: 완벽합니다.
1: 혹시 여기서 뭐 다 먹고 싶으세요?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3: 난 맛있어.
4: 엄청 맛있었어.
5: 나도. 내일도 그거 나왔으면.
6: 얘들아, 안녕.
7: 안녕.
5: 아, 또 먹고 싶다.
4: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7: 뭐가?
2: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7: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2: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5: 확인해봤다고?
2: 확인? 하이,
6: 존. 오, 저요. 무슨 일이에요?
2: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6: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2: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6: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
2: 어,
8: 도영, 여기서 뭐예요?
2: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6: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2: 너희들 생각은 어때?
5: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그러면 당장 물에 쳐야지.
7: 아, 악당 무서운데. 악당을 당장 물에 쳐야지.
9: 설마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6: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르기였네.
7: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6: 너무 아름다워.
9: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6: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7: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9: 큰일 날 뻔했군.
10: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6: 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10: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6: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7: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6: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2: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6: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2: 아, 맞다! 내 축구공!
7: 배야!
9: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봉계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려를, 어머나!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장난감 친구 노라라에게
1: 나는 잘 지내.
2: 노라라 어딨니?

0: 오호, 편지가 왔군요. 킁킁킁. 이 얼마 만에 편지인가요?
1: 선생님, 그게 뭐예요?
0: 노라라의 주인에게서 편지가 왔군요.
1: 노라라의 주인?
2: 인간 세상의 주인이 우리 장난감 나라의 친구를 아주 간절히 그리워하고 편지를 쓰면
0: 그 편지가 마법의 힘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으로 배달이 됐죠.
3: 아니, 노라라가 편지를 받을게요. 옛날 주인한테. 웬일.
4: 인간 주인한테 편지를 받았단 말이지.
1: 노라라,
5: 빨리 편지 읽어버려줘.
6: 좋아. 나의 친구 노라라에게.
7: 안녕, 잘 지내니?

0: 어릴 땐 항상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다 컸다고 널 사촌동생한테 줬을 때가 생각나. 엄청 울었었지. 나는 너랑 함께 노래하고 춤췄을 때가 즐거웠어. 난 아직도 가끔 놀아라. 너랑 같이 노래 불렀던 때를 떠올려. 그리고 네가 지금도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노래.
1: 놀아라. 널 다시 한번 꼭 안아보고 싶다. 언제 어디서나 잘 지내길. 널 사랑하는 친구 안지민. 놀아라.
2: 이렇게 감동적인 편지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3: 우리도 우리 주인 보고 싶다죠.
4: 아무튼 좋겠다 놀아라. 축하해 편지 받은 거.
1: 좋아. 편지 받은 기념으로 오늘 쿠키는 내가 쏜다.
5: 정말. 놀아라.
6: 놀아라.
7: 좋겠다. 놀아라는.
8: 오만나 쿠키
9: 안 들어갔어.
8: 5개 너무 많다.
10: 내가 장난감 나라에 왔을 때 가지고 왔던 것들 그엔 잘 있을까?
1: 아 맞다 맞다. 나 지민이한테 영상 편지 보내야겠다.
11: 영상 편지?
12: 주인에게 간절한 편지를 받은 장난감은 주인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다려.
11: 정말? 어떻게 노라라의 답장을 받을 수 있어? 여긴 장난감 나라잖아.
13: 내가 답장을 보내면 내 주인은 내 편지를 꿈으로 받을 수 있지.
11: 와, 신기하다.
10: 노라라, 준비됐지?

0: 알았어.
1: 너를 만나 난 참 행복했지.
2: 김수수!
3: 빨려, 빨려!
2: 가보자.
3: 김수수! 아, 여기 없네.
2: 아, 없구만.
4: 어? 이거 킹수수가 장난감 날아올 때 가져온 상자인데?
3: 어? 옥수수 캔이랑 영수증이네?
2: 이 도라라가 옛 주인에게 편지를 받으니 킹수수도 옛 주인이 생각나서 이걸 꺼내본 게 아닐까?
4: 아, 그런가 보다.
2: 아, 그렇다면 우리가 킹수수의 옛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떨까?
4: 어? 어? 좋은 생각이다. 이 영수증이 뭔지 알면 킹수수의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2: 아, 줘봐, 줘봐. 어? 아,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구만.
3: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모여봐. 아,
2: 뭔데, 뭔데?
5: 뭐? 아니, 뭐하러 인간 주인을 찾겠다는 거야? 이 영수증 주인을 찾아서 뭐 하게?
3: 잠시만요. 제발 부탁해. 제발.
5: 내가 너희들 부탁 왜 들어줘야 되지?
4: 한 번만 부탁할게, 단추마녀. 너도 누군가의 장난감이었잖아. 넌 주인 안 만나고 싶어?
5: 절대 안 만나고 싶어.
2: 이 단추 현미경으로 글씨를 보면 안 보이는 글씨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5: 안 돼, 우주로 만지지 마. 우주로 알았어, 알았어. 제발 조심해, 조심.
6: 캔 옥수수 5개.
3: 캔 옥수수 5개?
6: 튼튼병원 마트?
2: 어? 응? 튼튼병원 마트?
7: 킹수수!
1: 얘들아!
4: 이거 네 거지?
1: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3: 네가 옛 인간 친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걸 보면 옛 주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잠깐 빌렸어.
4: 킹수수.
1: 사실 난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이 아니었어.
2: 어?
1: 캔옥수수 5개. 캔옥수수 5개를 사면 공짜로 주는 사은품이었어. 내 주인은 많이 아팠어.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었지. 근데 그 친구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아니? 바로 캔 옥수수였어. 내 주인은 세균을 이겨낼 힘이 없어 세균이 없는 유리병실에 있었어. 그 친구의 소원은 병실을 벗어나 자기 발로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였어.
8: 오, 안녕.
1: 그래서 난 이 카메라로 세상을 촬영해 그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병실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게 말이야.
4: 어? 안녕. 킹수수.
1: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나는 유리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몸을 깨끗이 닦았어. 유리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장난감이자 친구였지.
3: 아, 그렇구나.
1: 그 애가 급하게 병실을 옮기던 날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어. 지금은 잘 지냈는지 어떤지도 알지 못해.
4: 김수수, 그 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1: 뭐, 이젠 다 지난 옛날 일이네. 놀아라. 편지 받은 거 축하한다. 유후. 나간다.
4: 김수수.
0: 김원희님, 킹스조의 그 애 잘 지내고 있을까요?
9: 아이, 내가 괜히 단취현미경으로 확인해줘서 다들 감동에 빠지고 말이야.
10: 어이구.
9: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장난감을 그리워하는 인간 아이는 없다고.
0: 어? 이 밤에 누구지? 킹스조.
11: 안녕, 단추마녀. 밤늦게 찾아와서 미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
9: 응?
11: 그 애를 나의 어린이 친구가 잘 있는지만 보여줘. 부탁이야.
9: 뭐? 널 버렸는데도 궁금하다고?
11: 응. 함께였던 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 나랑 함께 즐거웠으니까.
9: 나라가 킹수수의 주인이 잘 지내는지 보여다오. 단추추!

영민아, 잘 지내는 모습 잘 봤어. 정말 기뻐. 나는 잘 지내. 편지 비행기야. 제발, 제발, 인간 세상으로 날아가라. 제발.

0: 여기!
1: 야, 같이 가자면서 왜 먼저 가? 어? 그 종이비행기는 뭐야?
2: 주웠어.
1: 에이, 그 애같이 무슨 종이비행기냐?
0: 왜 그래?
1: 아이, 봐!
0: 아니,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1: 에이, 치사하게. 빨리 가.
0: 나중에 보여줄게.
1: 알았어. 어디 갈래?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little chicken. Foxy the fox. They are different.

0: two, three, four, five, six.
1: A ladybug has six legs.
2: Yay!

0: leg, leg. Count, count, count. Classify, classify, classify. 쇼 퀴즈 타임. Whose shoebox is this? Number 1, Coco. Number 2, Ladybug. Number 3, a cow. The answer is a cow. Choose the animal that you can't classify by their number of legs. An ant, a bee, and a ladybug. They all have 6 legs each. A snake has none. The answer is a snake. How many legs does this animal have? The answer is...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오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구릉구릉 빵빵 둥둥카 멋있죠?
1: 구릉구릉 빵빵 빵빵
0: 우리 차례차례 타볼까요?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0: 이번에는 도도가 타볼까요?
1: 어? 우와! 도도! 가자!
2: 자동차 빵빵, 자동차 빵빵, 룽룽 자동차가 나가신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다음.

0: Milk! I want milk!
1: 아. 어?
0: Strawberry milk!
2: I like strawberry milk!
1: Oh, yum!
3: I like strawberry milk. Give me some strawberry milk.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모란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불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사랑해.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 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맛있는 특별한 두부 요리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두부 요리 말고 오늘은 두부 유부 요리입니다. We are making 두부 유부 초밥. Yes, fried tofu pocket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유부. 네, 유부 영어로 fried tofu. 네, 튀긴 두부예요. 유부 말고도 두부 있습니다. We have tofu. 좀 탄탄한 특별한 두부예요. We have three kinds of salad. 우리 salad 세 개 있어요. 오늘은 호박, 감자, 옥수수, pumpkin salad, potato salad, corn salad, carrot, 당근, red pepper, 네, 우리 파프리카 있어요. We have pickled radish, 단무지요. 이거 무피클이요. And we have sesame seeds. 아, 잠깐! 그리고 이 초밥에 밥이 없습니다. We are going to prepare our fried tofu. 네, 이 유부 시작할 거예요. We'll cut it open and we'll drain the liquid. 우리 이 유부 물 뺄 거예요. So we cut open like this. And we drain the liquid. 네, 그 물이 그 양념, 그 액기스는 다 뺄 거예요. 나와라. 우리 유부들 여기 접시 위에 넣을 거야. Okay, we're ready for the next step. 이제 두부 준비할 수 있어요. Let's cut open the tofu. Lots of tofu water. 그 두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okay. 이 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단단한 두부. And we dry the tofu. 우리 그 촉촉한 물이 좀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냉장고 30분 넣을 수 있어요. I'm gonna put this tofu in the fridge for 30 minutes. 30분. Why? 왜냐하면 그 두부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 수 있어요. We're gonna make it really, really strong tofu. Okay, we need to get our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야 돼요. We have carrots, peppers,

and pickled radishes. So first the carrot. 우리 이만큼만 쓸 거예요. Just need a little carrot. And we cut like this. 우리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다시 이 젓가락으로 또. We slice like this. 이렇게 우리 작은 큐브 만들어 볼게요. Okay. Now, the pepper, the red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잘라요. And now the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이만큼 쓸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이것도 당근처럼 짧게 잘라요. We're gonna cut it into small pieces. And again, cut, cut, cut.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here we go. 마지막으로 단무지. The pickled radish. Let's cut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And then cut this way. 단무지 좋아하는 사람은 단무지 써도 돼요. 단무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나체 괜찮아요. We can put this in a bowl. And then we need the tofu. 우리 두부 냉장고 30분 안에 있었어요. 이제 부숴줘도 돼. We're going to break it up. So we take our tofu and we break it up. Rough 하게 작은 부분 해도 돼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후크놀이처럼. 아, 솔직히 요리 같은 느낌 아니야. 놀이 같은 느낌이요. 놀이 요리요. Our tofu is ready for the vegetables and the sauce. 네, 우리 두부 준비됐어요. 그래서 채소들, 그리고 참깨, 그리고 소스 넣어도 돼요. So, let's put them in. We put in the carrot. 우리 당근 들어가고, our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Our red pepper. 우리 빨간 파프리카.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the sauce. 네, 그 초밥 소스 필요해요. 그 유부 패킷 안에 있어요. 우리 이것도 넣을 거야. 이 초밥 소스, 이 스시 소스 달콤하고 새콤해요. And now we mix. 아, 하지만 장갑 필요해요. So let's put on some gloves. 우리 비닐 장갑 쓸 거야. And let's mix. 우리 다 섞였을 때까지 섞여요. We're gonna mix everything together. 와, 색깔이 예쁘다. 진짜 뭐 당근, 빨간 파프리카, 뭐 두부, 단무지 진짜 색깔이 많다. Let's put the tofu in the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는 유부 안에 넣을 거예요. So take one 유부, open the pocket. 와, 신기해요. 진짜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Is we take one pocket. 우리 유부 하나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안에 이 두부 믹스 넣을 거예요. We're just going to put the tofu and vegetables inside. 네, 이렇게 우리 탄탄한 사각형 만들 거예요. Like this. 네, 이 정도 좋아요. And one more. Open it up. Put the tofu mix inside. 솔직히 이거 밥 없는 초밥이요. 왜냐하면 밥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 탄탄한 두부는 단백질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되게 좋아요. Now we can add a special sauce. 와사비 소스 있어요. 혹시 와사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살짝 맵지만 맛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었을 때 또 살짝 매워요. 와사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넣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Now we add the salad. 이제 샐러드를 넣을 거예요. First, the pumpkin salad. 네. Potato salad, like this. Oh, good. And our last one, corn salad. 네, 옥수수 샐러드. Here are my

봤어요? 유부 원래 달콤해요. 그래서 시작해서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 다음 그 고소한 단백질 같은 두부 맛이 나오고, 하지만 초밥 소스도 같이 섞였을 때 진짜 완벽한 밥 없는 초밥입니다.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 두부 쓸까요? 유부 쓸까요? Do you know?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Goodbye!

0: 아이스 크림 트럭.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스닙 스닙 조즈 워플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여러분, 이번 겨울 너무너무 춥다고 다들 난리시잖아요. 근데 전에서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세상에, 지금 제 땀 보이세요? 바로
3: 나도 저 코트 하나 살까?
2: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민크 코트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눈썰 매장 무료 입장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4: 어? 눈썰 매장?
2: 어? 우리 그린이 눈썰 매장 가고 싶구나?
5: 어쩔 수 없네. 저 코트 지금 당장 하나 사야겠다.
4: 저걸 사야 눈썰 매장 갈 수 있어요?
5: 저걸 사야 눈썰 매장 입장권을 준다잖아.
4: 그냥 우리 돈으로 가면 되잖아요.
5: 그럼 뭐, 눈썰 매장은 다음에 가자. 돈 내고 가긴 아깝지.
4: 엄마, 뭔가 이상하다.
6: 모피 사냥꾼으로부터 구해줘. 눈썰 매장.
4: 응, 나 다섯 살 때 가보고 안 가봤거든. 눈썰 매장 가고 싶다.
6: 놀라지 마. 응? 짠! 북극 눈썰 매장 티켓 3장.
4: 북극 눈썰 매장?
6: 응, 북극에서 술록이 보내졌거든. 에이, 같이 가자.
7: 우와, 신난다. 야호.
6: 아, 화가 얼룩말 요정도 눈썰매 타고 싶다고 했는데.
4: 그럼 잘 됐네. 티켓도 3장이잖아.
6: 그러게. 전화해보자. 화가는 뭐하고 있으려나?
8: 예, 손님.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9: 털을 바짝 깎아주세요.
8: 예? 바짝? 아이, 실례지만 밍크 아니십니까?
9: 네, 밍크 맞아요.
8: 아니, 밍크라면 털 색깔이 아름답고 털이 보드랍고 따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털을 바짝 깎으신다고요?
9: 네, 털을 바짝 깎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8: 아니, 그게 무슨 소리. 잠시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과감이용실입니다.
6: 과감이용실?
8: 아, 도도 회장님. 실은 제가 며칠 전에 과감이용실을 열었거든요. 아이, 근데 어쩐 일로?
6: 아이, 그럼 바쁘겠네. 눈썰 매장 같이 가자고 전화했는데.
8: 예? 눈썰 매장이요? 지금요?
6: 응, 근데 안 되겠지?
8: 지금 제가 손님이 조금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님들, 제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10: 내일이요? 안 돼요!
11: 빨리 달라주세요! 빨리요!
8: 자, 진정들 해주시고 그럼 제가 털을 딱 한 분만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급하신 분이신지.
6: 나
12: 먼저 깎아주면 이 돌멩이랑 조개를 선물로 드릴게.
8: 아니, 웬 돌멩이랑 조개를 저한테.
12: 와, 이 양반이 이 돌멩이랑 조개가 해달한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모르시나 보네. 우리 해달은 늘 이런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6: 우린 이 돌멩이로 조개처럼 딱딱한 먹이를 퍽퍽 내리쳐서 껍데기를 깬 후 살만 쏙 발라먹어요.
12: 이렇게 소중한 내 돌멩이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내 털 먼저 빨리 깎아줘요, 빨리!
11: 잘 믿겨!
13: 내 털부터 깎아주면 내가 화가씨 집 지어드릴게.
8: 제 집을요?
13: 응, 우리 비버들이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알죠?
2: 우리 비버는 나뭇가지를 이빨로 잘라서 꼼꼼하게 집을 짓고 집 주위에는 댐을 지어서 적의 공격도 막아내지.
0: 그렇게 집을 잘 지으시는데 저희 집을...
14: 그러니까 내 털부터 밀어달라고요.
12: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털부터 밀어.
14: 아, 빨리 내 털부터 밀어.
9: 안 돼. 원래 내 차례였잖아.
0: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 다들 왜 털을 깎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9: 있어. 곧 사냥꾼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2: 맞아요. 우리의 털과 가죽을 노리는 모피 사냥꾼.
0: 모피 사냥꾼?
14: 네. 그래서 모피 사냥꾼한테 잡혀가기 전에 차라리 털을 싹 다 밀어버리려고 온 거라고요.
15: 계십니까?
10: 모피 사냥꾼?
0: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가서 오른쪽! 나가서 오른쪽!
4: 근데 화가는 왜 이렇게 안 오지?
12: 그러게.
6: 어? 비눗방울이야.
4: 어?
0: 미용실에 모피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그린이랑 도도 회장님, 빨리 와서 도와줘요.
6: 알겠도다.
14: 알았어, 화가.
6: 그린 쪽 끼고 줘대.
14: 화가 미용실로 출동!
15: 이상하다. 이 미용실에 털이 반지르르 예쁜 녀석들이 모여 있다던데 다 어디 갔지?
0: 털이 예쁜 친구는 왜 찾으십니까?
15: 왜 찾긴? 그 녀석들 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동물들 털로 만든 코트, 모자, 목도리. 이런 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덕분에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6: 자, 자. 사람들이 따뜻하고 멋진 털옷을 좋아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15: 뭐야, 니들? 누구야?
6: 우린 그린족이 구조대. 난 도도.
14: 난 그린이.
0: 난 화가. 응?
6: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 털옷을 입는 바람에 동물이 멸종한다면 책임질 수 있나요?
15: 동물 털로 옷 좀 해입었다고 동물이 멸종을 해? 말도 안 돼!
6: 흠, 그렇다면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자. 뮤직 큐!

0: 여우 코트 한 벌이면 여우 한 마리?
1: 네! 틀렸어요!
2: 여우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여우가 20마리 죽는데요.
0: 여우 코트 한 벌에 여우가 20마리씩이나.
1: 자, 이렇게 여우털 코트 때문에 생명을 잃는 여우가 매년 천만 마리나 되는데도. 오,
3: 잔인해.
1: 다음 문제 큐.

0: 코트 한 벌이면 밍크 20마리?
1: 땡! 틀렸어요. 밍크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밍크가 55마리 죽는답니다.
0: 밍크 코트 한 벌에 밍크가 55마리나! 아이고 어지러워!
2: 이렇게 매년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사람이 입는 모피코트 때문에 죽고 있다죠.
3: 어떡해. 이러다가 동물들이 또 멸종하는 거 아니야?
4: 맞아. 실제로 우리 비버는
5: 한때 비버털로 만든 모자가 유행하면서 완전히 멸종할 뻔했지.
3: 해달도 마찬가지야. 한때 해달의 털로 만든 코트가 유행하면서 지구에서 해달이 거의 사라졌었어.
1: 지금도 수많은 밍크와 여우가 모피코트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
6: 불쌍한 동물들, 나처럼 멸종되면 안 되는데.
0: 듣고 보니 동물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만. 그래, 결심했어. 앞으로는 절대 모피코트 때문에 동물들을 해치지 않겠어.
7: 좋아요.
8: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도 사람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전할게요. 동물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모피코트를 입지 말자고요.
1: 오, 꼭 그렇게 해줄 거지?
8: 당연하지. 약속!
9: 약속!
1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1: 나와라 오바!
10: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모피코트 사지도 입지도 말기!
12: 동물의 모피로 만든 코트는 따뜻하고 멋지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뒤따르도도. 그러니 앞으로 동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은 사지 않겠다고 부모님과 약속해보도죠.
13: 선, 서, 앞으로 엄마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모피로 만들어진 옷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약속!
14: 약속! 도장 꾹꾹!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진동!
15: 얼굴엔
16: 순한 킹킹,
15: 줄무랑
16: 덤덤한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오늘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게요.

0: 맛있는 당근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요!

0: 정말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완벽한 글로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명사 갱룡 사.
1: 용사님의 뿅망치랑 이용사님의 태극봉 이 왜 나왔지?
0: 하하, 그건 내가 알려주지. 나와라 오늘의 한글.
1: 응? 미음 미을? 저게 뭐야?
2: 아 참, 아가 빠졌잖아. 내가 알을 쓰지 뿅망치로.
1: 미음이 아와 미을을 만나 말.
0: 잘 익었어. 오늘은 나 갱룡사가 말의 중요성이 담긴 속담에 대해 알려주지.
2: 하! 무슨 소리? 이 동룡사가 알려주지.
1: 오호, 오늘도 대결인 건가?
0: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해주지.
2: 하! 흥!
3: 진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0: 옛날 마차반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했지.
3: 곱등아! 곱등아 어딨냐?
2: 아, 가요 가! 아 자요!
3: 너는 물을 한강에서 떠왔니? 어? 왜 이렇게 굶죠? 누가 곱등이 아니랄까봐.
2: 아, 도련님! 제 이름은 곱고 단정하다는 뜻의 곱단! 곱단인데 왜 자꾸 곱등이라고 하세요?
3: 너 지금 양반한테 대드는 거니? 맨날 놀궁리에 밥만 축내지 말고 낙엽쓸어, 낙엽쓸어! 내 집같이!
2: 진짜
3: 아유, 진짜
0: 마차반에겐 어릴 적 친구 최임봉이 있었는데.
4: 곱단아! 잘 지냈느냐?
5: 네, 임봉 도련님. 잘 지내셨죠? 오셨어요? 참 그만.
3: 아, 참나. 저건 맨날 나한테 대들면서.
4: 어허, 저거라니. 자네,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3: 아니, 뭐 어때? 내가 양반인데.
4: 어허,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3: 아, 착한 저건. 어서 들어가세. 최인. 뻥뻐라뻥뻥 뻐라뻥 선비.
4: 에이그 애도 아니고 아직도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3: 아 왜? 이름이 임봉이니까 인 뻥뻐라뻥뻥 뻐라뻥 선비 재밌잖아. 가자고. 아니 낙엽을 왜 안 쓰고 가는 거야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6: 아이 고기 사세요.
0: 하루는 두 친구가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왔지.
3: 아! 날씨 좋다! 짜증나게!
4: 김서방, 잘 있었는가?
6: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4: 명절이 코앞이라 바쁘지?
6: 아주 눈코 뗄 새 없이 바쁘구만요. 아, 그래, 고기 사러 오셨습니까?
3: 아이 참, 그럼 고깃집에 고기 사러 왔지? 내가 과일 사러 왔겠나? 길이 길이 길동아! 냉큼 고기 한 근 썰어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거라.
4: 김서방, 나도 제사상에 올릴 좋은 고기 한 근만 부탁하오.
6: 예예예, 예, 예. 얼른 썰어드리겠습니다요.
3: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예, 예. 아유, 참 진짜.
0: 이렇게 두 친구는 똑같이 한 근씩 주문했는데
6: 고기 나왔습니다요. 자, 이건 마차반 선비님 거. 그리고 이건 최임봉 선배님 겁니다요.
3: 아니, 길이길이 길동이 놈아. 지금 장난해? 내 고기를 왜 저렇게 자꾸 볼품이 없는가? 어? 뭐 하자는 거야?

0: 그러게 김서방 왜 이렇게?
1: 아하, 그건 우리 마선비님 고기는 기린이 길동이 놈이 썰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 최선비님 고기는 김서방이 썰어서 이렇게 큼지막한 것이지요. 뭐, 뭐야?
0: 아이 자네가 김서방에게 크게 한방 당했구만.
2: 기리기리 길동놈이?
0: 김서방에게 뭐라 할 것 없네. 그래서 내 누누이 속담 문제를 내지 않았나.
1: 속담 문제?
3: 최인봉 선비가 낸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말이 고와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올 때 예쁜 말을 탄다.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 아니야?
5: 하, 이번에 말은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 같은데?
4: 아하! 그럼 정답은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3: 정답은 마차반 선비가 알려줄 거야!
2: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0: 그래, 말을 예쁘고 곱게 해야 상대방도 말을 예쁘게 한다는 뜻이지.
1: 으흠, 거친 말이 오면 제 칼도 마음이 옹졸해지고 따뜻한 말이 오면 제 칼도 넉넉한 인심을 쓰지요.
2: 아, 그래서 곱다리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었나?
0: 헤잉, 그걸 이제 알았나? 나도 이제 지켜보겠네. 그런 의미에서 김서방에게 사과하게.
2: 아, 알겠네. 김서방, 내가 미안하오.
1: 예. 아이고, 이런. 따뜻한 사과를 받으니, 아이고, 제 칼이 넉넉한 인심을 쓰려고 저절로 움직이네요. 짭짜, 여기 더 있습니다요.
2: 아이고, 고맙네. 아, 이거는 무슨 데가?
1: 아, 이거 순대.
3: 그날 이후로 마차반 선비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대.
4: 맞아.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래서 거칠고 못된 말보다 예쁘고 고운 말을 써야 돼.
5: 하! 그럼 내가 더 재미있는 속담 이야기를 알려주지.
3: 더 재밌진 않을걸?
4: 하! 재밌거든.
5: 옛날에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못된 사또가 있었어.
6: 박서방, 세금이 얼마나 밀린 거야? 빨리 안내!
7: 이방! 아니, 그 우리 골착한 백성에게 왜 화를 내는가? 그 세금을 안 낼 기회도 있지 않은가?
6: 아하! 착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 당첨되셨습니다!
8: 다 당첨요?
7: 아, 그래.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가지고 오면 밀린 세금은 내가 싹 없애주지.
8: 정말요? 그, 뭐를 갖고 오면 될까요?
7: 아주 쉬워. 내일까지 새끼를 뵌 황소를 데리고 오게.
8: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새끼를 뵈나요?
7: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네 전 재산은 다 꼬야꼬야 내 꼬야.
9: 사장님.
10: 사장님.
7: 아,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10: 아휴, 이게 말이 되냐.
5: 박서방에겐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10: 그냥 다 뺏어가겠다, 이 심포지. 이를 어쩌냐.
11: 그 못된 삿도. 옛말에 얘는 이, 눈에 눈, 말에 말, 이런 말이 있죠.
10: 처음 들어보는데.
11: 아이, 그 터무니없는 말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맞서면 돼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10: 아니, 이거 어떻게 가야 해? 아들아! 아들아! 아휴,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7: 아니, 왜? 네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네가 온 것이냐? 아니, 그리고 새끼를 뵌 황소는?
11: 아버지가 꼭 오시려고 했는데 어젯밤...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시더니...
10: 아이고, 왜!
11: 아버지!
12: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11: 뭐? 꼭 오시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드셔서.
7: 애기! 네 아버지가 남잔데 남자가 무슨 애기를 낳는다 말이냐?
6: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11: 아, 그래요? 아, 그럼 황소는 수컷인데 수컷이 새끼는 어떻게 뱁니까? 아, 그건 말이 됩니까?
7: 똑똑한데?
13: 똑똑한데 건방져.
5: 아들에게 당한 삿도는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지.
7: 똑똑똑똑해.
10: 이 삿도가 할 말을 이겼겠구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잘했어. 아이, 말 한마디로 해결을 하고 오다니.
11: 아이,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10: 그래, 그래, 그래. 그 속담 있었는데.
11: 아, 이 속담이요?
5: 여기서 문제! 이 속담은 무엇일까? 1번. 말 한 마리로 천냥빚도 갚는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천냥빚도 갚는다.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4: 근데 1번은 따그닥따그닥 윙윙윙 말이잖아. 지금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4: 2번도 아니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게 맞잖아.
4: 그럼 정답은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5: 딩동댕.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도 갚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7: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5: 그런데 화가 난 삿도는 또 박서방을 불렀어.
7: 내가 지난번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엔 산딸기는 어떤가?
10: 산딸기요? 산딸기 좀 넘어. 잠깐, 지금 눈이 엄청 내린 겨울인데 산딸기가 어디 있어요?
6: 아이, 열심히 찾아보면 겨울에 난 산딸기도 있지 않겠는가?
7: 산딸기. 참 재미죠.
6: 아니, 얼마나
7: 재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8: 이를 또 어쩌냐. 한겨울에 산따귀를 찾아 나설 수도 없고.

0: 이렇게 나오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또 해결하고 올게요.
1: 하, 이 녀석이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
2: 아, 왜 오라는 네 아버지가 안 오고 네가 왜 또 와?
0: 사또님께 꼭 산딸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3: 아버지는 눈이 쌓인 산에 산딸기를 찾으러 가셨죠.
4: 춥고 달지내고 산딸기를 찾아야 되는데.
3: 산딸기를 찾다 독사에 물려서.
0: 지금 몸져 누우셨습니다.
1: 아, 그래?
2: 아유, 어째? 아, 상태는 어떻고?
1: 아유, 제 상태는 너무 아탕이냐. 잠깐! 아니,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한겨울에 독사가 있다고?
2: 아유, 그렇네. 아니, 추운 겨울에 뱀은 다 겨울잠 자는 거 몰라?
1: 맞아,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0: 말이 안 된다뇨. 아이, 그럼 이 한겨울에 열리는 산딸기는 말이 됩니까?
1: 아니, 어떻게 한겨울에 산딸기가 열리냐. 말도 안 되는.
2: 사또!
1: 아이고, 그 참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너한테는 말로는 못 이기겠다.
0: 사또, 시간을 주시면 세금은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5: 어린아이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또는
1: 사실은 오지 말거라.
2: 사또.
5: 그 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대.
1: 우와, 잘 됐다.
6: 역시 현명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말의 힘은 대단해.
5: 그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내 이야기가 더 재밌지?
1: 무슨 소리? 길동이 놈과 김서방이 훨씬 더 재밌지?
6: 진정들아, 둘 다 재밌었어.
1: 그럼 대결로 결정하자.
5: 좋아.
1: 나와라, 주룩봉 회리.
5: 쇼마출 시작.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란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동.
5: 얼굴엔
3: 순한
5: 진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8: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사냥이네?
1: 으르렁!
2: 무서운 호랑이다.
0: 정음아, 어? 내가 재밌는 이야기 생각났어.
2: 와, 거기도?
0: 자, 짠! 이름도 있어? 으뜸이야.
2: 귀엽다.
3: 어디 가?
0: 정음아, 호랑이 데리고 와.
2: 어, 가자. 이야.
0: 자, 내가 무섭고도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2: 너무 무서우면 어쩌지?
0: 무서우면 안 들어도 돼.
2: 훈민 이야기는 꼭 들을 거야. 그런데 좀 으스스하다.
0: 여기는 으뜸이네 집이야. 으리으리한 집에 살지. 으뜸이는 엄마가 집을 나간 사이에 혼자 아기를 보고 있었어.
2: 으리으리하다.
0: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1: 으르렁.
0: 으뜸이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쏙 숨었지.
2: 호랑이한테 들키면 안 돼.
1: 배고파.
0: 그런데 그때 아기가 깨서 으앙으앙 울기 시작했어.
2: 으앙! 으앙!
0: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으뜸이에게 다가왔지.
1: 으르렁! 곧 감아놔주면 안 잡아먹지.
0: 곶감은 없어요. 대신에 할아버지의 호두를 드릴게요. 으뜸이는 호랑이에게 호두를 하나 주었어.
2: 여기요.
1: 일단 이거라도 먹자.
0: 호랑이가 호두를 한 입 베어보니
1: 으드득.
2: 아! 내 이빨! 으르렁! 으르렁!
0: 그때 으뜸이가 호랑이한테 다가가더니 호랑이야, 다시 산으로 돌아가라! 으라차차! 하고 발차기를 했어.
2: 내 엉덩이야! 도망!

0: 이야기의 제목은 뭐야?
1: 제목? 제목은 으?
0: 그래! 으뜸이가 아기가 으앙! 으앙! 호랑이가 으르렁! 으르륵! 으라차! 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1: 그러네. 그럼 이 이야기의 제목은?

0: 내가 제목 써줄게. 내 수첩이랑 연필이 어디 있지? 어?
1: 너 아까 마당 테이블에 두고 온 거 아니야?
0: 맞아. 마당으로 가보자.
1: 응? 가보자, 가보자.
0: 훈민아, 이거 봐라. 내가 으 썼다.
1: 그런데 이게 맞아? 좀 이상한데?
0: 으, 어떻게 쓰지? 아이야에게 물어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3: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5: 얘들아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으가 궁금해. 으.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2: 문!
5: 이유기 문을 찾자.
4: 여기야!
5: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이응을 찾아보자. 바로 찾았어. 오렌지의 이응. 나와라 한. 다른 데서 찾아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0: 찾았어. 아기 얼굴에 이응.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가져와야겠어.
1: 나와라. 한글.

0: 저장 완료. 국민정음의 손으로.
1: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2: 뭐든지 자판기에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우리 할아버지께 읽어달라고 하자. 응.
1: 할아버지! 예!
2: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한글, 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으, 으?

0: 무서운 이야기.
1: 짠. 꿀꺽. 맛있다.
0: 한글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으르렁, 으앙, 오도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으르렁, 으앙, 오도독.
0: 으. 훈민정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요. 으뜸이와 호랑이가 나오는 으 이야기예요. 훈민정음은 으가 쓰고 싶어요. 아기 얼굴에 이응이 으를 만나 으. 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으, 동화책이 나왔네? 할아버지는 으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으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으 이야기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가수.
2: 훈민이가 노래합니다.

0: 이제 정음이가 노래합니다. 북치박치 북치박치 삐기삐기삐기삐기 보.
1: 범이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차 위로 올라갑니다. 고개를 갸웃갸웃 거리며 길을 따라 달려갑니다. 예!
0: 우와, 우리 진짜 가수 같다.
1: 가수! 그런데 진짜 마이크였으면 좋겠다.
0: 큰 무대도 있고
1: 악기 연주해주는 사람도 있고
0: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이랑
1: 음악도 크게 나오고. 어? 무슨 소리지? 어? 어? 어?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0: 똑똑똑.
2: 거기 누구 계세요?
1: 진짜 가수가 있는 거 아니야?
0: 진짜 가수 만나보고 싶다.
1: 여기에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그럼 진짜 가수가 나올지도 몰라.
0: 어, 맞아. 근데 가수 어떻게 쓰지? 아, 아이야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얘들아, 안녕?
1: 안녕!
4: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가수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가수의 가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6: 스.
5: 여긴 아니군.
6: 그.
4: 여기야!
6: 그.
4: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차!
1: 기억이 알을 만나 가!
0: 가!
2: 가수의 수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3: 스, 스, 스, 스, 스, 스.
0: 여기야!
3: 스, 스, 스, 스, 스, 스.
0: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간다.

후, 오늘은 무척 바쁘군. 하지만 힘들지 않아. 한글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는 나는 용감한 용사.

찾았어. 산의 시옷.

0: 시옷이 우를 만나 수.
1: 수.
2: 가.
1: 수.
3: 가수.
4: 합체.
5: 저장 완료.
4: 가. 수.
5: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우와, 가수 한글 카드다.
7: 뭐든지 자판기에 가수 한글 카드를 넣으면 이게 뭐지?
6: 오,
7: 티켓이네.
6: 우리 얼굴도 있어.
7: 어, 정말 우리네.
6: 우리가 가수야?
7: 우리 지금 진짜 가수가 된 거야?

0: 정음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가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1: 그
0: 아
1: 아 그 아 그, 그. 아. 아.

0: 스스스스스스 우스우수수수 가수 가수 가수 가수 할아버지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꿀꺽? 올라갑니다.
1: 꿀꺽?
0: 거미가 줄을 타고
1: 가수 글자는
0: 내려갑니다.
1: 맛있어요.
0: 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0: 스. 우. 우. 스. 우. 스. 우. 수. 수. 수. 가수.
1: 가수. 가수. 가수. 가수.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3: 가수, 가지, 나비.
2: 찾았나요?

0: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가수, 가지, 나비.
2: 가수. 진짜 가수처럼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 꽃게의 기억이 아를 만나 가. 산에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가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었어요. 자판기에서 훈민정음 콘서트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술물엔
4: 덤덤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잠 좀 자자.
1: 그래 이거야 최고의 음악이군. 화장실.
2: 아무도 없나? 휴지.
3: 여보.
2: 지금 가요.
3: 삼촌?
1: 이리네.
3: 내 썰매요.
1: 이건 썰매가 아니라 내 기타라고.
2: 무슨 일이야?
3: 삼촌이 삐뿌 썰매 부서져.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삐뿌가 내 기차를.
4: 지금 썰매 때문에 삐뿌랑 싸운 거야?
1: 아니 이건 썰매가 아니라 기타야.
2: 기타? 기타가 뭔데?
1: 노래를 만드는 악기지.
4: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1: 아니 그러니까.
2: 삐뿌야, 아빠가 더 좋은 썰매 만들어줄게. 가자.
5: 삼촌! 그 썰매 나 가져도 돼요?
1: 썰매 아니라고! 이 섬엔 내 음악을 이해해주는 공룡은 없어. 이건...

0: 어?
1: 이건 엉클럭 썰매인데?
2: 화산에서 엉클럭 목소리가 들려.
0: 삼촌이 응? 다른 곳에 있나 봐요.
1: 좋아. 그럼 다 같이 삼촌을 찾으러 가볼까?
0: 네. 아니면 꽝.

0: 여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어? 그림이다!
0: 어? 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림이야.
2: 잡자!
0: 잠깐만!
2: 얘들아, 같이 가야지!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1: 이것 봐, 소리가 나.
3: 우와, 나도.
2: 뽀뽀야, 괜찮니? 아무래도 그림이 그려진 바닥만 밟아야 하는 것 같아.
1: 그림만.
0: 발판이 너무 작아.
2: 자.

0: 또 뛰어! 으아!
1: 어디지?
2: 벽에 무서운 고양이 얼굴들이 붙어 있어.
0: 좋아, 내가 앞장설게. 모두 조심히 따라와.
1: 우와, 박물이다.
2: 모두 꽉 잡아!
1: 아빠 최고!
2: 여기 감옥이잖아! 이 감옥은 뭐지?
3: 음악의 성의 언결 관련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음악 흐르지. 아, 나는야 언캐키야.
1: 삼촌, 왜?
3: 난 이곳의 주인 엉클 킹이라 한다.
2: 엉클 킹?
4: 엉클락?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왜 그래?
2: 엉클락 어디 아파?
3: 엉클락이 아니라 엉클 킹이라고. 왜 항상 내가 하는 말?

0: 말은 안 듣는 거야? 기타를 보고 자꾸 썰자라고 하지 않나? 어? 저렇게 남의 악보에 마음대로 코를 풀고! 다들 내 음악은 시끄럽다고 무시하고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냐고!
1: 호진이야.
0: 고마워. 하여튼 난 돌아가지 않아. 이곳에서 날 이해해주는 고양이들이랑 함께 살 거야. 어?
1: 어? 해가 없어지고 있어요.
2: 저 과는 뭐지?
3: 재물을 바쳐라! 너의 목소리로 고양이 왕국을 깨우리라!
2: 고양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여요.
3: 좋아.
4: 뭐야
3: 여기?

0: 괜찮아?
1: 괜찮아.
0: 3.2가.
1: 이건.
2: 엉클? 노래 좀 불러줄래?
1: 언젠 듣기 싫다고 하더니.
3: 다 같이 파티하자.
1: 파티에 음악이 빠질 수야 없지.
4: 잠깐만.

0: 얘기들. 얘다.
1: 맛있겠다. 나도 줘요. 사탕, 사탕.
2: 어머나, 이건 귀여운 아이들 거예요.
1: 깜짝 깜짝 왔다구. 아기 공룡 왔다구. 나도 줘요. 사탕, 사탕, 사탕. 저 좀 내 보여주세요, 장인어른!
3: 뭐 하는 거야?

0: 낚시 갔다 올게.
1: 아빠 왜 전화해요?
2: 배가 고파서 그런가?
0: 나도 사탕 먹고 싶은데. 나도 이쁨 받고 싶다고. 나도 사탕 먹고 싶어.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애들만 예뻐하고. 나도 아기 때는 엄청 귀여웠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0: 엄마! 아빠가 낚시터에 없어요!
1: 밥 시간인데 어딜 간 거지? 아하! 별사탕 안 줬다고 가출했나?
0: 아빠 목소리!
1: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빨리 아빠를 찾으러 가요!
1: 그래! 그럼 아빠 찾으러?
2: 아이고,
3: 어?

0: 어머, 알지보트로 변신! 아빠 찾으러 출동!
1: 출동!
2: 오, 우가가 귀여운데.
3: 아기가 되니까 정말 좋다.
0: 분명히 파파툭 수염이 맞는데.
4: 아빠 수염.
5: 엄마 엄마, 아빠 트림 냄새가 나요. 이 근처에 있나 봐요. 아빠.
4: 아빠! 어디 있어요?

0: 혹시 파란색 공룡 못 보셨어요?
1: 오가가.
2: 우리 아빠인데 그건 이만한
1: 거. 못 봤는데.
0: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줘요.
1: 오가가.
3: 미안, 아빠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주렴.
2: 아빠 흔적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왜 안 보이지? 뭐지?
0: 어머, 아가야, 엄마는 어디 갔니? 아기 악어 같은데 아까 그 악어들한테 데려다 주자.
1: 신경 신경 날 쪼고 과일 먹고 좀. 벌레를 왜?
4: 엄마.
0: 아빠 비명 소리예요. 악어 통제 쪽이야.
1: 싫어. 아빠가 과일 좀. 제 눈도 보시기 싫어.

0: 아빠? 아빠, 여기서 뭐해요?
1: 뭐야 이건? 여보!
2: 여보, 어? 왜 아기 옷을 입고 있어요?
3: 아빠!
1: 그게... 이거는...
2: 어? 뭐가?

0: 코까지 날아왔어요.
1: 모두 꽉 잡아. 지금
2: 내가 잘못했어.
1: 이거였던가?

0: 엄마?
1: 엄마? 아빠?
0: 함께 이야!
1: 리프 가족 탈출 성공!
2: 그나저나 탑바지 잘 어울리던데요.
3: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아기도 힘든 일이 많다는 거야.
0: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빠일 거예요.
3: 아기 고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케이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가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1, 2, 3. 자, 모여서 푸른 바다를 바라봐.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네. 모두 모여서 노래해. 우리는 행복해. 멈추지 말고 노래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1: 나도 동감이다.
2: 너무 힘들어.
3: 수지야,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0: 안 돼. 대왕 조개 세 마리 다 찾기 전엔 못 가. 그래야 조개생들을 조사하는 체험학습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아유, 다들 힘을 좀 내봐.
4: 내가 조개 세 마리를 다 잡아준다면. 수지?
2: 와, 키라. 정말 고마워.
4: 내가 다 잡아줄까?
5: 여기 대왕 조개 찾았어.
4: 야, 뭐라고?
2: 와, 맥스!
0: 드디어 찾아냈구나. 진짜 최고야, 최고.
4: 야, 나도 얼른 창고에 말 터다.

0: 이 볼트님이 잡은 대왕족의 납시오.
1: 우와, 볼트.
0: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이야. 진짜 잘했어.
1: 볼트. 쏘기야.
2: 이럴 수가.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마지막 대왕족에는 힘들건 내가 잡고야 말 테다. 어? 수지야, 여기에 대왕족애가 있다.
1: 우와, 어디 어디?
2: 봐라, 내가 잡은 조개를.
0: 아우, 뭐야, 티라. 그건 꽃게잖아. 에이, 괜히 설렜네.
2: 안 돼. 수지. 야, 수지.
3: 여긴 어디지? 이런 지하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폭발에 휘말리겠군. 저기다. 저곳으로 탈출해야겠어.

제발!

0: 다칠 수 있었어.
1: 자, 그럼 얼른 집으로 가자.
2: 얘들아, 변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츠 공대 변신.

공룡 미니 특공대.

0: 괜찮아요?
1: 미니 특공대 블루? 고마워요.
0: 자,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2: 볼트! 대체 무슨 일이지?
3: 대원들, 조금 전 바닷속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다.
4: 그래서 이런 일이?
3: 그리고 그곳에서 다이노이드 파워가 감지되었다. 지금 즉시 해저로 출동해 마지막 다이노이드를 안전하게 구해내도록.
5: 네, 사령관님!
0: 남은 다이노이드는 버스터 기갑뿐이야. 얼른 가자!

0: 드디어 버스터 기계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1: 드디어 찾았다!
2: 난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 따윈 보고 싶지 않다!
1: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3: 카르노님, 제가 버스터 기가의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2: 렉버스터,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3: 이번 임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블랙버스터.
3: 맡겨주십시오, 카르노님.
2: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0: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1: 팀원들, 지금 블랙버스터가 버스터 기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됐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선 안 돼.
2: 이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가로막은 거였어?
0: 이거나 받아라!
2: 이럴 시간이 없어.
3: 어디 가려고?
2: 루시!
3: 이 녀석들이!
4: 여긴 내가 먹겠다. 너희는 어서 버스터 기관을 구해.
2: 하지만
4: 그래야만 그레이트 레스카이저로 합체해 카르노 군단을 무찌를 수 있다. 어서!
2: 버닝캐라, 썬더티라, 마그킬로, 소환! 너인 기다를 도와 여길 막아줘.
5: 알겠어.
0: 기아, 복제 서석하자.
2: 야! 티라, 꼭 버스터 기관을 구해올게. 최종 합체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 지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루시, 얼마나 남았지?
6: 3km 남았어.
2: 오케이, 전속력으로 간다.

0: 이곳이 확실해. 이 밑에 버스터 기가가 있어.
1: 좋아, 가자.
2: 이자의 합체는 용납할 수 없다. 버스터 기가의 코인은 내가 가져간다.
1: 어림없다. 다이노이드 소환.

다같이 공격하자!

0: 지구의 전선.
1: 한참을 간다. 버스터기는 내가 내려간다.

0: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1: 좋아, 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자!

빨리 티라를 구해야 해. 서두르자!

Yeah!

0: 버티라. 괜찮아?
1: 해냈구나, 볼트. 미니트 공대.
2: 블랙버스터, 실패한 거냐?
0: 이제 진정한 다이노이드의 힘을 보여주마! 레이트 렉스카이저 D9!

0: 느껴져. 이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카르노 군단! 지금이라도 너희 악행을 숙지하고 떠나라! 그럼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1: 건망진! 아들 모기를 들어! 대신 한 마리 공격하면 돼! 그렇겠지! 공격해!

힘의 차이를 인정해라.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어! 이게 네 최선이냐? 이럴 수가.

0: 일단 후퇴하자.
1: 카르노, 다음은 네 차례다.
2: 블랙버스터, 이 멍청한 녀석.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하지만 너희의 코인은 곧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주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도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9: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친구를 위한 우정 그리고 희생.
13: 이것이 바로 블루시티의 전기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군. 이 장치에 전기 에너지를 충전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공격한다면 그레이트 코일은 곧 우리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0: 아, 배불러. 역시 그 집 햄버거 하나는 기가 막히다니까.
1: 아주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2: 다음에 또 먹자. 좋아.
3: 뭐지?

0: 의사 선생님이 하마터면 오른팔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어. 적어도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대.
1: 정말 큰 사고였다. 오른팔을 잃지 않아 정말 다행이군.
0: 맥스 아니었으면 우리도 크게 다쳤을 거야.
2: 지금부터 꼭 쉬어야 한다, 맥스. 우리가 간호하시겠다.
3: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나 괜찮아. 나 이래봬도 튼튼하다고.
0: 에이, 안 돼. 누워있어. 넌 지금 환자라고, 환자.
4: 환자분, 식사 가져왔습니다.
0: 아, 네, 갑니다.
1: 다행이군.
0: 으이그. 내가 얼른 청소할 것 좀 가져올게. 맥스, 괜찮아?
5: 미안하다, 맥스.
0: 쌤이 이 녀석. 너 때문에 우리 맥스가 아프잖아.
1: 애초에 네 녀석이 음식을 쏟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0: 뭐가 어째? 팔을 밟은 네 잘못이지. 아이, 둘 다 싸우지 좀 마.
3: 그래, 난 괜찮아. 이것 봐, 나 멀쩡하다고.
0: 맥스!
2: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은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3: 에이, 설마 팔을 못 쓰게 되게 하겠어? 내 회복력 알잖아. 이것도 금방 나을 거야.
0: 맥스!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우릴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6: 루시...
1: 나도 모두와 같은 생각이다. 너에겐 온전한 회복이 우선이야.
7: 대원들! 현재 블랙헤머가 브루시티 도심에 나타난 강력한 전기단체로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즉시 출동해 블랙헤머를 쓰러뜨리도록!
8: 네! 사령관님!
0: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알겠지?
9: 어서 나와라. 이리 특공대!

0: 전하셨군!
1: 저 녀석, 못 보던 장치인데?
2: 꿍꿍이가 있을 거다. 조심해야겠어.
0: 진짜 전투는 이제부터냐!
2: 엄청난 전기 에너지다!
3: 저 전기 주먹에 잘못 맞았다간 내 스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야!
0: 어떠냐? 카노노님께서

0: 식사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2: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친구들은 지금쯤 열심히 싸우고 있을 텐데 괜찮을까? 괜찮겠지?
1: 친구들을 놔두고 이렇게 있을 순 없어. 얼른 가야 해.
3: 움직이면 안 된다, 맥스. 의사가 한 말을 잊었나? 오른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단 말이다.
4: 그러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네가 정말로 팔을 못 쓰게 된다면 우린...
5: 맥스, 우린 갔다 올게. 넌 회복에만 집중해.
2: 그래, 다들 날 그렇게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친구들 말대로 팔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6: 맥스 카이저의 에너지가 바닥났다. 한 번만 더 맞으면 끝장이야.
7: 루시,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8: 블랙해머의 등 뒤에 있는 전기 코어를 빼낸다면 전기 에너지를 없앨 수 있을 거야.
7: 좋아, 전기 코어를 노린다.
8: 큰일이야, 맥스 카이저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
9: 이제 크레이트 코일은 카르노님의 끝이다!
7: 안 돼! 맥스! 여길 어떻게?
1: 미안해, 모두들. 너희가 너무 걱정돼서 가만히 쉴 수가 있어야지. 상황은 다 파악했어. 내가 저 전기 코어를 뜯어낼게!
8: 안 돼! 안 돼, 맥스! 그랬다가 팔을 영원히 잃게 될 수도 있어!
1: 내 팔을 잃는 건 어떻게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너희를 잃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어!
9: 시끄럽게!

0: 죽였으니.
1: 안 돼! 맥스!
2: 친구들은 내가 지켜!
0: 팔을
2: 못 쓰게 돼도 상관없어. 이 친구들은
0: 구할 수만 있다면.

0: 말도 안 돼. 카르노님의 장치가.
1: 블랙 해머!
0: 잡다!
1: 용서 못해!

0: 나 성공한 거지?
1: 맥스, 팔은? 팔은 괜찮은 거야?
0: 그게...
1: 이럴 수가! 안 돼!
2: 짠!
3: 내 팔은 괜찮아.
4: 말했잖아. 나 아주 튼튼하다고.
5: 깜짝 놀랐잖아, 맥스!
6: 맥스! 장난 칠걸 쳐야지!
2: 그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6: 아, 그러니까!
4: 야, 아파. 나 진짜 아프다고!
7: 지향적인 죽음의 그림자, 포이즈 나이트!
6: 어? 어? 어? 어?
8: 하룬 언님! 하룬 언님! 지시하신 대로 드디어 뭐든지 녹여버릴 수 있는 독을 가진 금속 포이즌 나이트를 가공하여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위력을 한번 보시죠!

0: 보이즈 나이트의 가고갈 위력이.
1: 아주 만족스럽군. 역시 대계획대로다.
0: 이제 이 보이즈 나이트 무기로 다이노이드들을 모두 녹여버리고 그레이트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1: 좋다. 어서 가라.
0: 네, 카르노님.
2: 정말 예쁘다.
3: 그렇지.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해줘야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4: 맞아, 맞아.
5: 산책 수리하니까 더 좋군.
6: 뭐야? 토끼잖아.
7: 근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4: 얘들아, 저기다.
5: 동물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거냐?
8: 느낌이 좋지 않군.
6: 이게 뭐지?

0: 레인저 블랙?
1: 괜찮아?
0: 괜찮아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레인저 블랙.
2: 야! 괜찮아? 넌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니석함이 반말해. 레인저 블랙이 네 친구야.
0: 야! 그게 아니야!
3: 동물들의 이상 행동, 갑자기 쓰러지는 나무, 거기에 레인저 블랙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4: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좋겠군. 따라와라.
5: 이럴 수가, 숲이.
6: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다니.
0: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너무 불쌍해.
2: 도대체 이 숲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이 숲뿐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래서 본부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너희와 마주친 거다.
0: 그랬군요. 꼭 동물들을 숲을 구해주세요. 부탁해요.
4: 이런, 독에 중독됐군.
0: 네? 그럴 리가. 아유.
7: 수지야!
4: 큰일이군. 이 독에 중독되면 며칠 내로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6: 뭐라고? 그건 절대 안 돼. 수지야! 수지야!
1: 네, 독을 해독할 방법은 없나?
4: 오염의 원인을 찾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8: 세븐, 그랜소드가 블루시티에 나타났다. 즉시 출동하도록.
2: 네, 알겠습니다. 하필 이럴 때 쳐들어오다니, 카르노 군단 녀석들이.
4: 내가 수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반드시 오염의 원인을 밝혀 수지를 구해내겠다.
5: 부탁할게, 레이.
2: 최강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이거야말로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카르노 군단의 차지다. 걸려들었군.
1: 볼테, 렉스 카이저의 왼팔이 오염됐어.
2: 회복 시스템은?
1: 분석 결과 녀석이 사용한 무기는 강력한 독성 물질인 포이즌 아이트로 만들어졌어. 독성 때문에 회복 시스템이 안 통해.
0: 아까 그 기세는 어디로 갔나?

0: 호리지나이트? 이걸 만드느라 숲이 오염된 거였군. 사령관님, 찾았습니다. 카르노 군단이 만든 포이즌하이트가 원인이었습니다.
1: 뭐? 포이즌하이트? 지금 블랙소드가 그 포이즌하이트로 만든 무기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거군. 너무 강력해서 막을 방법이 없네.
0: 사령관님, 어쩌면 그 무기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수가!
1: 모두들 괜찮나?
2: 녀석들의 잔치, 정화잔치로 개조했다.
3: 고마워, 레이. 자, 이제 우리 차례다. 얘들아, 가자!
4: 오케이!
3: 넥스 카이저 D7! 합체!

0: 이 수문은 잊지 않겠다.
1: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염을 정화해야 한다.

0: 레이, 덕분에 모든 게 다 해결됐어.
1: 난 그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럼 이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길길
1: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나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나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죠.
6: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손칼.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출동.
14: 얼굴엔
15: 순한 킹킹.
14: 눈물엔
15: 덥덥한 말.
16: 순하게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꾸룩꾸룩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6: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우리라서 좋아.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도전하는 내 친구의 이야기. 친구들을 만나러 빌리스쿨로 가볼까요?
1: 잠깐만.
0: 오늘 승주와 우진이의 첫 수업은 발레.
2: 눈이 커지면 안 돼.
0: 잔뜩 긴장한 얼굴인데요.
1: 김승주 빌리.
0: 이렇게 잘하면서 왜 긴장하고 그래?
3: 발레는 막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몸도 유연하고.

0: 근데 겨우 발레 11개월 차인 지우랑 윤우는 어떻겠냐고요?
1: 그렇지. 예, 출발이 좋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괜찮아요. 여섯 바퀴 가요. 힘 좀 써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예, 기분 좋은데요, 지금? 그 기분으로 세 바퀴. 조윤우, 엠, 조윤우, 실패. 아, 실패. 다시. 너의 밸런스.
0: 아, 진짜 힘들겠다. 그렇지만.
1: 겨드랑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박수. 잘했어요.
0: 선생님의 좋아요. 칭찬 한마디면 One, 힘든 two, 마음이 사르르.
1: 그렇지, 지우야. 너무 잘했어.
2: 되게 초반에 빌리스쿨을 다녔을 때, 발레할 때, 현지쌤이 처음 치고,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되게 잘하네, 발레에 재능이 있네 뭐 이렇게 해줬던 말씀이 내 자존심을 저기 그 지구까지 올려주셨어.
0: 와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여기는 빌리스쿨. 뭐지? 발레 수업이랑 다른 이 분위기는? 탭댄스는 안 어려워?
3: 탭은 그래도 단기간 안에 조금 아 내가 잘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탭은 스텝을 알고 리듬을 알면 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그래?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랑 함께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정하지? 탭 선생님도 못 말리는 바로 우리 말이야. 마이클! 마이클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등장하는 빌리의 친구예요. 그냥 친구? 아니죠.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고 빌리의 꿈을 응원하는 최고의 친구. 그러니까 마이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2: 관객들을 웃겨주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나를 구해주는 희망의 빛 한 줄기라는 생각이 들어.
0: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이클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빌리 오디션 때 마이클도 함께 있었다는 거. 캬, 우리 참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기 춤잘 추는 모자 쓴 애가 바로 김효빈, 저예요. 소리 질러, 예! 저는 4살 때부터 춤추기 시작해서 좋아하는 춤은 전부 다 배웠어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빌리 엘리어트에 지원했는데 저 같은 친구들이 여기 다 모여있더라고요. 물론 댄스는 제가 제일 자신 있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이클.
2: 나는 11살 지윤우야. 나는 친구들을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0: 윤호는 4학년. 우진이랑 친구예요.
4: 너는 맞는데 지금 우진이가 윤호.
0: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함께 실력을 키우며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5학년 루리 형.
5: 나는 정말 정말 밝은 사람이고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4: 루리가 형이지?
6: 완전 형이야?
4: 완전 형이야? 괜찮아.
6: 친구야.
4: 그래. 너도 친구야.
0: 이렇게 호탕하고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다하는 루리 형은 눈치 따위 보지 않고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는 분위기 메이커.
6: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 오예. 에스파티뿌. 현타 아니야?
0: 에이 무슨 소리야. 아무튼 루리 형은 진짜 멋진 마이클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건 사람 같아요. 대단해. 마지막 마이클은 무려 전교회장인 6학년 서준이 형.

0: 빌리 엘리어트가 처음이 아니에요. 4년 전 공연에서 빌리네 동네 꼬마 아이로 출연했거든요. 근데 마이클이 되어 돌아오다니.
1: 아, 나도 빌리 형, 마이클 형처럼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재미, 막 즐거움 그렇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부터 계속 탭 연습을 많이 하고 너 합격할 줄 알았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내 자신이 먼저 반겨준 것 같아.
0: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인 서준이 형인데요.
2: 재밌다. 렛츠고!
0: 어려운 동작도 이렇게 함께 맞추며 해내는 우리. 같이 하니까 더 재미있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언제나 와글와글 할 수밖에 없어요.
3: 잘 먹을게.
0: 빌리와 마이클, 연습은 힘들지만 난 우리라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1: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무대에서도 좋은 공연 보여드리자.
4: 와우! 이번 빌리 엘리어트 공연 최고! I'm true, never 한번 믿어봐, yeah!

0: 춤을 춰봐. 예!
1: 아, 얘들아. 춤추는 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왔어.
2: 천천히 한 걸음씩 같이 해요.
0: 출발!
1: 먼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빠르게.
2: 거기서 다리 들기. 거기서 앞으로. 다시 뒤로.
1: 어렵다 느껴질 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2: 천천히 나아가기.
1: 오케이?
3: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 개석이요.
4: 하나!
5: 아이, 어떡해!
4: 둘! 셋!
5: 아!
4: 영계 성공!
6: 우와, 재밌겠다! 누나, 우리도 하자!
7: 에이, 하려면 더 스릴 있게 해야지!
6: 아하! 스릴이 뭐야?
7: 짜잔! 먼저 준비물은 식탁보, 그리고 위에 쌓아둘 물건들!
6: 응? 어떻게 하는 게임인데?
7: 방법은 쉽지. 먼저 천에 평평하게 펼쳐줘. 자, 그리고 이 위에 그릇을 올려줘. 이제 필요한 건 아주 재빠른 손놀림. 자, 잘 봐. 너무 빨라서 눈에 다 못 담을 수도 있어.

0: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평평하게 전을 펴고 자, 이제 몸을 풀어볼까?
1: 응? 이거 하는데 몸까지 풀어? 와, 와, 와.
2: 너 어디 헬레나?

0: 미안.
1: 왜 물건이 쓰러지지 않았을까? 정답은 바로 관성 때문이야. 관성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식탁보를 천천히 당기면 물건이 함께 끌려가지만 식탁보를 빠르게 휙 당기면 물건은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오늘의 소중한 발견. 관성이란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2: 그나 과연 이것도 할 수 있을까?
3: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좋아, 빵이가 보자.

0: 이거 무슨 소리야?
1: 이거 엄마 건데. 어? 난 모르는 일이야.
0: 아, 그래?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2: 조금씩 용감하게.
3: 에? 이게 뭐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저 윤호 마이클만 따라오세요. 빌리 친구들이 매일 열심히 쓰는 게 있어요. 바로 빌리 노트.
4: 우, 진, 오,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
3: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을 잘 기억해뒀다가 집에 돌아와서 적는 노트예요. 실력을 쑥쑥 키우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열심히 쓴대요. 어디 승규 형의 빌리 노트도 좀 봐볼까? 우와! 탭도 발레도 엄청 꼼꼼하다. 특히 눈에 띄는 피루엣 노트. 피루엣은 한 발로 서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이거든요.
4: N 하나, 둘, 셋,
3: 바로
4: 넷,
3: 이렇게. 오!
4: 힙!
3: 형이 피루엣을 잘하는 이유가 있었네.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게 좋았다는 승주 형의 꿈은 멋진 뮤지컬 배우. 3학년 때 벌써 데뷔해서 꿈을 이뤄가는 중이에요.
5: 정말 그 배역에 몰입해서 딱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한테 그 받는 박수가 정말 짜릿해.
3: 승주 형은 빌리 동생들 사이에서도 엄지척.
2: 늘 차분하고 화도 안 내고 친절해요.
6: 발레할 때 힘있게 턴 도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2: 탭, 성실함, 발레턴을 닮고 싶어요.
3: 하, 근데 이런 승주 형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손 짚고 뒤돌기. 백핸드 스프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빌리라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동작이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차근차근히 배워야 한대요. 그렇게 오래 연습한 끝에 우와! 윤우도 지우 형도 성공! 대단한데? 이게 바로 성공한 자의 여유죠. 자, 이제 남은 두 사람 중에
7: 오호,
3: 우진이가 먼저 해냈네요.
7: 잘했어.
3: 그리고 마침내
8: 마지막 주인공.

0: 승희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
1: 피할 수 없는 도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2: 어느 순간부터 도전하는 것 자체 겁을 느끼게 되더라고.
1: 아,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3: 무섭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해내야 하고 달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생명이 되는데 남이 깨주면 후라이일 뿐이죠. 스스로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1: 다시 도전해보는데. 오늘은 일단 선생님의 보조를 받아서 힘겹게 성공.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다잡은 승주 형. 그런데 하필 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4: 설마!
1: 그날도 승주 형은 다른 날과 똑같이 발레복을 잘 챙기고 따뜻한 물이 담긴 보온병도 챙겨서 빌리스쿨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물을 가득 담은 보온병이 발 위에 쿵! 발가락을 다치다니. 보온병 넣어. 결국 승주 형은 수업 시간에 연습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었어요. 2주일 동안이나요.

0: 내가 애들한테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못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너무 나를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 눈물도 나고.
1: 그렇지만 울고만 있을 형이 아니죠. 병원 치료도 잘 받고 재활운동도 열심히. 알고 보니 형은 발바닥이 평평해서 남들보다 쉽게 지친대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왔대요. 우와, 멋진 형. 치료를 마치고 며칠 후 다시 돌아온 아크로바틱 시간. 오늘은 손짓고 뒤돌기를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데요.
2: 오케이, 열어 쭉쭉. 아! 와. 아! 열어 쭉쭉.
1: 안 돼.
2: 아니, 우리 계획에 무릎은 없었어.
1: 아, 이렇게 봐야지.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자, 마지막 도전. 이번엔 과연?
0: 그냥 한번 제껴보자 라는 마인드가 딱 어느 순간 내 뇌에 딱 꽂혀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는데 되더라고.
1: 우와! 성공! 축하해, 형!
2: 나이스! 우와!
1: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간 승규 형! 형, 성공하니까 어때?
0: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늘을 날아오를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야.
1: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엄마!
3: 했어. 아니, 백핸드도 있는데. 다른 거, 아니, 백핸드 바닥에.
4: 보조 없이 한 거야, 그럼? 보조 없이.

0: 뺏기지?
1: 뺏기자. 되게 바닥에서.
2: 오늘은 형의 날 마음껏 즐겨. 여기는 다시 빌리 스쿨.
3: 혼자 깔끔하게 될 수 있어?
4: 괜찮아? 왜 이러노? 괜찮아? 왜 이러노 이거? 오줌 마려워?
2: 늘 하던 탭댄스인데 다리가 맘처럼 움직이질 않네요.
4: 2주 쉬었다 가는 게 그 정도로 힘든 거야, 승규야.
2: 하지만 형은 물러설 마음이 없대요.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5: 빌리를 하고 싶다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것 같아.
2: 아하! 근데 형은 왜 그렇게 빌리가 되고 싶은 건데?
5: 빌리 자체가 나는 그냥 용감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 빌리처럼 되고 싶고 빌리라는 뮤지컬을 떠나서 나는 그냥 용감해지고 싶어.
2: 하, 형이 아직 모르나 본데 형은 이미 용감해! 그렇지 않나요?
6: 화이팅! 춤을 춰봐!
2: 오늘은 피루엣을 해봐요. 피루엣을 할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저만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바라보기. 이렇게 집중해서 연습하면 어려운 피루엣도 성공! 집중하는 만큼 우리의 실력도 쑥쑥 자라나요.
7: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우와, 나도 하늘을 나는 초능력 갖고 싶다.
1: 나는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른 초능력 갖고 싶은데, 그래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0: 지금도 마음껏 먹잖아.
1: 부족해.
0: 헛다가 비밀인데, 사실 난 진짜 초능력자야.

0: 공중에 띄우는 초능력을 보여주지. 헛다가 다른 것들도 떠버릴 수 있으니까 물건 잘 잡고 있어.
1: 응, 알겠어.
0: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어? 어? 저게 뭐지?
1: 어, 뭐? 이거! 이것도 다 이거는 전구야, 전구.
0: 아, 전구구나. 아니, 창밖에 UFO다!
1: 어, UFO! 어, UFO! 와! 어, 저건 비행기 같은데.
2: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0: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오, 헛,
1: 우와,
0: 단단히 떠나, 단단히 떠나,
1: 우와,
0: 떠나,
1: 우와,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누가 초능력 있나봐, 좋았어, 그럼 자, 이제 나를 띄워줘,
0: 어?
1: 나를 띄워줘,
0: 너를?
1: 야! 내가 도와줄게. 자, 이제 띄우기만 하면 돼.
2: 초능력을 너무 많이 썼더니 힘이 빠졌어.
3: 호빵이는 정말 초능력자일까? 정답은 B. 이건 바로 정전기 때문이야. 풍선을 담요에 슥슥 문지르면 정전기가 옮겨붙어. 비닐도 담요에 슥슥 문지르면 정전기가 옮겨붙지. 그럼 풍선이랑 비닐은 같은 전기를 가지게 돼. 같은 전기끼리는 서로 비켜! 하면서 밀어내기 때문에 가벼운 비닐이 두둥실 떠오르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같은 전기를 가지면 서로 밀어낸다.
1: 누나, 누나! 혹시 또 다른 초능력도 있어?
0: 있지.
1: 뭔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기계,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뭐였지? 이 친구들은 말이죠,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대요. 그건 바로 뭐야? 그냥 말해줘 얼른. 바로
1: 빌리.
0: 맞아요. 이 친구들의 꿈은 빌리가 되는 거예요. 빌리 엘리엇. 그게 누구냐고요? 짜잔! 뮤지컬 빌리 엘리엇의 주인공이죠. 영국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 얘가 동네 체육관에 운동하러 갔다가 글쎄? 발레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춤을 추

0: 하니까 신나고 짜릿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오, 예! 그거 남다른 재능 맞죠? 그걸 알아본 발레쌤이 런던에 있는 엄청 멋진 발레 학교에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에? 이게 뭐야? 아빠가 절대로 안 된대요. 남자답게 건투나 하래요. 너무해. 이 이야기를 보여주려면 빌리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또 추고 노래하다가 또 추고. 우와, 엄청난데? 너희 할 수 있겠어?
1: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0: 뭐지? 이 자신감은? 너희 연기 해봤어?
2: 연기 해봤어.
3: 나도 해봤어.
1: 나도.
0: 진짜?
4: 나는 3학년 때 처음 뮤지컬을 시작해서 큰 작품을 3번이나 했어. 내가 마틸다라는 작품을 할 때 빌리 엘리어트 역할을 맡았던 형들이 하는 걸 보고 빌리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
0: 그렇구나. 윤우는?
3: 나도 어릴 때 단편 영화랑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촬영해봤어.
0: 드라마랑 영화?
3: 응.
5: 선생님,
6: 응?
5: 아기독 씨가 있어요?
6: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하여 보자.
0: 우와! 그럼 지우랑 우진이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4: 아니야, 지우랑 우진이는 춤을 잘 춰.
3: 맞아.
0: 춤?
3: 나는 춤을 추는 게 진짜 재미있어. 우리 집은 누나랑 동생도 다 춤을 추는 걸 너무 좋아해. 나는 빌리랑 똑같아. 빌리도 춤추는 것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꼭 하고 싶어.
0: 아니야, 내가 진짜 빌리랑 똑같아. 나는 꿈이 발레리노야. 발레리노? 우리 누나가 발레를 배우는데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따라한 건데 빌리처럼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빌리랑 똑같아. 그래서 빌리하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3: 아니야,
1: 아니야, 나도
4: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0: 알겠어, 알겠어. 근데 너희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오디션에 뽑혀야 되잖아. 오디션에 뽑혀야 되잖아. 2024년 시작된 빌리 오디션. 200명 가까운 도전자 중에서 와, 7명의 후보로 선발된 우리 친구들. 오, 이제 시작이구나.

0: 그리고 마침내 최종 오디션!
1: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0: 오, 외국인 연출쌤, 안무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선보이는 친구들! 빌리가 될 수 있는 건 단 4명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우와! 너희 진짜 빌리가 됐구나! 축하해! 너희를 좀 더 알고 싶어졌어. 지금부터 콕 찍어 인터뷰! 누굴 가리키는 말인지 보고서 콕 찍어줘! 스카프 빌리! 진짜 스카프를 꼭 메고 있네?
2: 성인 배우님들이 이렇게 찬 바람으로부터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0: 화합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
1: 그렇구나. 역시 배우 출신은 달라. 자, 다음은 보조개 빌리. 가려도 소용없거든. 다 보여. 근데 왜 이렇게 잘 웃어?
2: 그래야 힘든 걸 빨리 잊게 돼.
1: 오, 멋진데? 좋아. 이제 남은 사람은 두 명. 최연소 빌리와 말랑이 빌리.

0: 내가 최연소 빌리야. 제일 어리지만 형들한테 안 밀려.
1: 오, 그럼 말랑이 빌리는 우진이? 왜?
0: 내가 좀 유연한 편이라서.
1: 우와, 그게 된다고?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친구들이네. 좋아, 끝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 어떤 빌리가 되고 싶어?
2: 나는 아주 용감한 빌리가 되고 싶어.
0: 내 꿈은 완벽한 빌리가 되는 거야. 나는 발레를 제일 멋지게 보이고 싶어. 제일 어리지만 제일 잘하고 싶어.
1: 모두 그 꿈 다 이루길 바랄게.
3: 근데 쉽지는 않을걸?
4: 맞아.
3: 쉽겠어.

0: 발레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발 모양.
1: 1번.
2: 2번.
3: 기초 자세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으니까.
4: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전구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
1: 에디슨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그치, 누나?
2: 아니. 에디슨이 없어도 이 곰팡이가 있다고. 준비물을 알려줄게. 오렌지, 구리판, 아연판, 집게 전선, 그리고 꼬마전구.
1: 에이, 누나. 제일 중요한 콘센트가 없잖아.
2: 그건 필요 없어. 한국의 에디슨, 곰팡이를 믿어봐. 자, 이렇게 구리판과 아연판을 오렌지에 꽂아줄게.
1: 그런데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하지 말랬는데.
2: 엄마도 이 위대한 발명을 칭찬하실걸? 자, 계속 꼽아줄게. 자, 이렇게 10번까지 다 꽂았으면 교수! 1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2번 오렌지의 아이언판을 이 집게로 연결하게.
1: 네, 알겠습니다.
2: 집게 전선으로
1: 아연판.
2: 자,

0: 이번에는 2번 오렌지에 구리판과 3번 오렌지에 아연판을 연결하게. 네,
1: 2번 오렌지 구리판과 3번 오렌지 아연판.
0: 자, 이제 3번 오렌지 구리판과 4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1: 잠깐!
0: 누나가 도와줄게.
1: 알았어.
0: 천천히 해보자. 자, 마지막으로 10번 오렌지의 구리판과 1번 오렌지의 아연판을 전선으로 연결하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준비됐나?
1: 네, 박사님.
0: 자, 이제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1: 와, 박사님 실험 성공이에요.
0: 내가 누군데 앞으로 나를 호빵 디슨으로 부르게나?
1: 네, 호빵 디슨님. 아, 그럼 실험이 다 끝났으니 여기 있는 오렌지 먹어도 되나요?
0: 절대 안 돼. 먹으면 큰일 나.
1: 안 돼. 내 오렌지 돌려줘. 전부 필요 없어, 내 오렌지.
2: 어떻게 전구가 켜졌을까? 정답은 오렌지 속 전해질 때문이야. 전해질은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물질이지. 오렌지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꽂으면 전자가 슉 이동해. 바로 이 전자 이동이 전기가 흐르는 것이고, 전기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오렌지 속 전해질은 전기가 지나가는 길.
3: 내리는 오후. 하나 둘 모여드는 이 친구들 누군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새로운 빌리 승주, 지후, 우진 그리고 윤우. 오디션에서 합격했으니까 이제 무대로 가자. 는? 아니죠. 그 전에 갈 데가 있으니 바로 빌리스쿨. 여러 가지 춤과 기술을 배워서 멋진 빌리로 변신하는 학교죠. 발레, 탭댄스, 아크로바틱, 플로어댄스, 재즈댄스까지. 바쁘다 바빠. 수업은 언제나 온몸이 훌덜덜한 준비운동으로 시작.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빌리를 연기하려면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4: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 정도 마라톤을 연습해서 완주를 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러한 체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과 좀 비교하고 싶습니다.
3: 먼저 발레 시간. 뮤지컬 속 빌리가 되려면 발레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5: 그렇죠.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원, 투, 넷. 유누 빌리야. 갔다 갔다 갔다. 다시 해봐.
3: 발레를 처음 배우는 유누도 기본 동작을 거의 익히고.
5: 거의 됐어. 거의 됐어, 유누야. 원, 투. 그렇지, 괜찮아. 이제 세 바퀴 도전. 엔, 빰, 빰, 빰. 포즈, 오케이. 우진아, 하나, 둘, 셋.
3: 발레를 사랑하는 우진이도
5: 왼쪽 좋아지는데?
3: 실력이 쑥쑥 늘고 있대요.
5: 투, 앤, 쓰리, 앤, 포, 90도.
3: 신기한 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진짜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5: 다섯, 여섯,
3: 계속.
5: 계속. 그렇지. 승주야, 네 한계를 찾고 넘어야 돼. 원,
4: 그렇지. 한계점을 두지 마. 승주야, 승주야, 승주야. 그렇지. 앤. 지우도 마찬가지야. 한계점을 두지 마세요.
3: 이렇게 친구들은 매일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4: 3 and 4. 싱글 라운드다. 그렇죠. 앤.
3: 다음 시간은 신나는 탭댄스.
6: 빰따다가다디기디다 띠기디디기디 빰 빰따다바다디비디다 따바다디비디다 텐넷둘셋넷 띠기디디기디다가다디기디 라라라라
3: 척척척척. 친구들이 탭댄스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건 탭 선생님만의 비법 덕분인데요.
6: 잘 봐 얘들아, 이게 원숭이 바나나야.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바나나. 이거 원숭이 바나, 원숭이 바나나.
3: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탭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게 생각해내신 거래요.
7: 저희가 흔히 말하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가지고 조금 모든 사람들이 좀 빨리 더 익숙해질 수 있게, 그 누구도 그냥 한 번에 다 따라할 수 있게끔.
6: 빠빠빠빠빠 빠가 떨어뜨려야 돼. 빠빠빠빠 뿜 빠 떨어야 돼.
3: 빠빠빠빠 쩝 빠. 어때요?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실력도 쏙쏙 늘어나겠죠?
6: 랄랄랄라 쩝 빠.
3: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4: 하나 둘 셋. 깨고 단어 바퀴 고.
3: 이어지는 아크로바틱 수업.
4: 가볍게.
3: 아크로바틱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온몸으로 해보이는 진짜 진짜 멋진 기술. 와우, 진짜 멋있다. 자, 어려운 기술도 한 걸음부터. 먼저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요, 점점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오늘은 손 짚고 뒤 돌기를 연습하는 날. 진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이렇게 맨바닥에서도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니.
4: 그렇지. 잘했어.
3: 아직은 선생님의 보조가 필요한 친구도 있어요.
4: 그렇지. 잘했어. 무서워?
8: 아니, 만드는 문제인데.
4: 지금은 보조라니까?
8: 진짜야.
4: 그럼. 내 눈을 봐. 알았어. 진짜 해준다니까?
8: 딱 한 번만.
4: 이 거야. 해준다니까. 약간 뭔가.
3: 물론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건 절대 안 되죠.
9: 잘하는 아크로바트들도 뮤지컬 무대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하는 기술들도 막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3: 맞아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4: 그렇지. 잘했어. 되잖아.
3: 안 되던 동작도 결국엔 성공.
4: 안 밀었지만 아주 잘했어.
3: 아이, 닫지 마요.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또 다른 수업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을 자유롭게 누비는 플로어 댄스 수업도 있고요. 힘이 넘치는 힙합과 재즈 댄스 수업까지. 와, 배울 게 이렇게나 많다니. 너희 괜찮아?
10: 원래 빌리라는 게 되게 큰 작품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어.
3: 진짜? 연습할 게 이렇게나 많을 줄 알았다고?
10: 조금 더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
3: 우와, 근데 너무 힘들진 않아?
10: 빌리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쯤이야 뭐 참을 수는 있어.
3: 오호! 빌리스쿨에 다니고 너희 좀 달라진 거 맞지?
10: 예전에는 되게 마음속으로도 급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참을성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긴 것 같아.
11: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의 춤을 알고 무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은

0: 필요한 것 같아.
1: 오늘도 어둑해질 때까지 계속되는 빌리스쿨. 그런데 빌리가 아니잖아. 맞아요. 여긴 웃음을 몰고 다니는 빌리스쿨의 또 다른 친구들이랍니다. 캬, 잘생겼다. 이 친구들은 바로 다음 시간에 진짜 알려드림!
2: 춤을 춰봐! 예!
3: 오늘은 탭댄스! 앞꿈치로 칙칙, 앞뒤로 쓸며 콕콕, 이번엔 합쳐서 칙칙 콕콕 칙칙 콕콕, 더 빠르게 칙칙 콕콕 칙칙 콕콕, 다른 동작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멋진 춤이 되는 탭댄스.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맛있다.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물고기.
1: 그게 무슨 소리야? 만들어주다니. 물고기를?
0: 짜잔. 물고기를 만들기 전에 준비물을 소개할게. 물이 들어있는 대야 유성 보드마커, 그리고 도자기로 만든 수저.
1: 에이, 여기 물고기가 어딨어?
0: 아이 참, 기다려봐. 호떡아, 너 어떤 물고기 가지고 싶어? 뭐 상어, 니모, 고래?
1: 나는 람프로루구스 원어리랑 램프 콜로라투스랑
0: 물고기는 역시 고등어지. 자, 여기에 이렇게. 이거는 등푸른 고등어야. 짜잔! 짜잔!
1: 우와, 고등어다! 뭐 먹으면 맛있겠다!
0: 너 물고기 키우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
1: 아, 맞다! 근데 누나, 난 이런 그림 말고 움직이는 물고기를 갖고 싶단 말이야.
0: 참 성격도 급하지. 자, 움직이는 물고기 내가 보여줄게. 슝 슝 슝. 갈치를 만들어줄게.
1: 어, 갈치. 갈치도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0: 너 너무 잔인해.
2: 도자기는 표면이 매끈해서 잉크가 스며들지 않아.
0: 이래서 도자기 수저를 써야 하는 거야. 자, 어때?
1: 오, 갈치.
0: 자, 갈치를 넣어볼까?

0: 하고 있어. 그게 뭐야?
1: 오징어. 우와.
0: 나는 엄청 멋진 거 하고 있어. 바로 이름하여 불가사리. 와, 진짜 예쁘다. 그거 고래야?
1: 와, 고래지. 우와. 우와, 누나. 물고기들이 움직인다, 움직여.
0: 봐봐, 누나가 물고기 만들어준다고 했지?

0: 이 그림이 왜 물 위에 둥둥 떴을까? 그건 바로 밀도 때문이야. 예를 들어 사탕이 가득 찬 봉지는 무거워서 물에 풍덩 가라앉지만 사탕이 조금만 된 봉지는 빈 공간이 많아서 둥실 떠오르지. 유성 보드마카는 기름 성분이라 물보다 밀도가 낮아.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물보다 밀도가 낮으면 물에 뜬다.
1: 아, 나는 상어다. 내가 다 잡아먹을 테다.
2: 난 더 센 고래 상어 그려야지.
3: 어머, 집에 대야가 다 어딜 간 거야? 어머! 오빠가 왔다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굿소.
3: 클릭소. 얼마세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5: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0: 아이스크림 트럭.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우리 여행가자.
3: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출발.
3: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4: 기내식입니다.
3: 아, 맛있겠다.
5: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4: 뽀로로 떴다 비행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질병.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스니프 스니프 조즈 워플스.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 여러분, 이번 겨울 너무너무 춥다고 다들 난리시잖아요. 근데 전에서 왜 이렇게 땀이 나죠? 세상에, 지금 제 땀 보이세요? 바로
2: 나도 저 코트 하나 살까?
1: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중에 밍크 코트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눈썰 매장 무료 입장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3: 어? 눈썰 매장?
4: 어? 우리 그린이 눈썰 매장 가고 싶구나?
5: 어쩔 수 없네. 저 코트 지금 당장 하나 사야겠다.
3: 저걸 사야 눈썰 매장 갈 수 있어요?
5: 저걸 사야 눈썰 매장 입장권을 준다잖아.
3: 그냥 우리 돈으로 가면 되잖아요.
5: 그럼 뭐, 눈썰 매장은 다음에 가자. 돈 내고 가긴 아깝지.
3: 엄마 뭔가 이상하다.
6: 모피 사냥꾼으로부터 구해줘. 눈썰 매장?
3: 응, 나 다섯 살 때 가보고 안 가봤거든. 눈썰 매장 가고 싶다.
6: 놀라지 마. 응? 짠! 북극 눈썰 매장 티켓 3장.
3: 북극 눈썰 매장?
6: 응, 북극에서 술록이 보내줬거든. 에, 같이 가자.
7: 우와, 신난다. 야호.
6: 아, 화가 얼룩말 요정도 눈썰매 타고 싶다고 했는데.
3: 그럼 잘 됐네. 아, 티켓도 3장이잖아.
6: 그러게. 전화해보자. 화가는 뭐하고 있으려나?
8: 예, 손님. 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9: 털을 바짝 깎아주세요.
8: 예? 바짝? 아이, 실례지만 밍크 아니십니까?
9: 네, 밍크 맞아요.
8: 아니, 밍크라면
10: 털 색깔이 아름답고 털이 보드랍고 따뜻하기로 유명하잖아요.
8: 예? 털을 바짝 깎으신다고요?
9: 네, 털을 바짝 깎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8: 아니, 그게 무슨 소리. 아, 잠시만요.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과감이용실입니다.
6: 과감이용실?
8: 아, 도도 회장님. 실은 제가 며칠 전에 과감이용실을 열었거든요. 아이, 근데 어쩐 일로?
6: 아이, 그럼 바쁘겠네. 눈썰 매장 같이 가자고 전화했는데.
8: 예? 눈썰 매장이요? 지금요?
6: 응, 근데 안 되겠지?
8: 지금 제가 손님이 조금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손님들, 제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11: 내일이요? 아, 안 돼요!
12: 빨리 깎아주세요! 빨리요!
8: 자, 진정들 해주시고 그럼 제가 털을 딱 한 분만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장 급하신 분이신지.
13: 나 먼저 깎아주면 이 돌멩이랑 조개를 선물로 드릴게.
8: 아니, 웬 돌멩이랑 조개를 저한테.
13: 와, 이 양반이 이 돌멩이랑 조개가 해달한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모르시나 보네. 우리 해달은 늘 이런 돌멩이를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6: 우린 이 돌멩이로 조개처럼 딱딱한 먹이를 퍽퍽 내리쳐서 껍데기를 깬 후 살만 쏙 발라먹어요.
13: 이렇게 소중한 내 돌멩이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내 털 먼저 빨리 깎아줘요, 빨리!
14: 내 털부터 깎아주면 내가
15: 과가씨 집 지어드릴게.
8: 제 집을요?
14: 응, 우리 비버들이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알죠?
15: 우리 비버는 나뭇가지를 이빨로 잘라서 꼼꼼하게 집을 짓고 집 주위에는 댐을 지어서 적의 공격도 막아내지.
8: 그렇게 집을 잘 지으시는데 저희 집을...
15: 그러니까 내 털부터 밀어달라고요.
13: 아, 아니에요. 제 털부터 밀어주세요.
14: 빨리 내 털부터 밀어주세요.
8: 안 돼. 원래 내

0: 잠깐만요. 오늘 다들 왜 털을 깎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1: 있어요.
2: 곧 사냥꾼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우리의 털과 가죽을 노리는 모피 사냥꾼.
0: 모피 사냥꾼?
3: 네. 그래서 모피 사냥꾼한테 잡혀가기 전에 차라리 털을 싹 다 밀어버리려고 온 거라고요.
4: 계십니까?
1: 모피 사냥꾼?
0: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가서 오른쪽! 나가서 오른쪽!
5: 근데 커가는 왜 이렇게 안 오지?
1: 그러게. 어? 비눗방울이야!
5: 어?
0: 미용실에 모피 사냥꾼이 나타났어요. 그린이랑 도도 회장님, 빨리 와서 도와줘요.
1: 알겠도다.
6: 알았어, 화가. 그린 조끼 구조대, 화가 미용실로 출동!
4: 이상하다. 이 미용실에 털이 반지르르 예쁜 녀석들이 모여 있다던데 다 어디 갔지?
0: 털이 예쁜 친구는 왜 찾으십니까?
4: 왜 찾긴? 그 녀석들 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그러지. 동물들 털로 만든 코트, 모자, 목도리 이런 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덕분에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1: 자, 자. 사람들이 따뜻하고 멋진 털옷을 좋아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4: 뭐야, 니들? 누구야?
1: 우린 그린족이 구조대. 난 도도.
3: 난 그린이.
0: 난 화가. 응?
1: 자,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 털옷을 입는 바람에 동물이 멸종한다면 책임질 수 있나요?
4: 동물 털로 옷 좀 해입었다고 동물이 멸종을 해? 말도 안 돼!
1: 흠, 그렇다면 문제를 낼 테니 맞춰보자. 뮤직 큐!

0: 버리면 여우 한 마리?
1: 네! 틀렸어요!
2: 여고트 한 번을 만들려면 여우가 스무 마리 죽는데요.
0: 여우코트 한 번에 여우가 스무 마리씩이나.
3: 자, 이렇게 여우털코트 때문에 생명을 잃는 여우가 매년 천만 마리나 되는 도도도.
4: 오, 잘이네.
3: 다음 문제 큐.

0: 아유, 링크 코트 한 벌이면 링크 20마리?
1: 땡! 틀렸어요. 링크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링크가 55마리 죽는답니다.
0: 링크 코트 한 벌에 링크가 55마리나! 아이고, 어지러워!
2: 이렇게 매년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사람이 입는 모피코트 때문에 죽고 있다죠.
3: 어떡해. 이러다가 동물들이 또 멸종하는 거 아니야?
4: 맞아. 실제로 우리 비버는
5: 한때 비버 털로 만든 모자가 유행하면서 완전히 멸종할 뻔했지.
3: 해달도 마찬가지야. 한때 해달의 털로 만든 코트가 유행하면서 지구에서 해달이 거의 사라졌었어.
1: 지금도 수많은 밍크와 여우가 모피코트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어.
6: 불쌍한 동물들, 나처럼 멸종되면 안 되는데.
0: 듣고 보니 동물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구만. 그래, 결심했어.

0: 저는 절대 모피코트 때문에 동물들을 해치지 않겠어.
1: 좋아요. 좋아요.
2: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도 사람들한테 오늘 이야기를 전할게요. 동물들을 생각해서 앞으로 모피코트를 입지 말자고요.
3: 오, 꼭 그렇게 해줄 거지?
2: 당연하지. 약속!
4: 약속!
5: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을 나와라, 오바!
6: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5: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 오늘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모피코트, 사지도, 입지도 말기! 동물의 모피로 만든 코트는 따뜻하고 멋지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뒤따르도도. 그러니 앞으로 동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옷은 사지 않겠다고 부모님과 약속해보도도.
7: 선, 서, 앞으로 엄마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모피로 만들어진 옷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약속!
8: 약속! 도장 꾹꾹!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3: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난 한글 용사 백룡 사.
1: 난 한글 용사 종용사.
2: 우와, 아 용사님의 뿅망치랑 이 용사님의 태극봉 이 왜 나왔지?
0: 하하, 그건 내가 알려주지. 나와라, 오늘의 한글!
2: 응? 미음, 미을? 저게 뭐야?
1: 아, 참. 아가 빠졌잖아. 내가 알을 쓰지! 뿅망치로, 아!
2: 아하! 미음이 아와 리을을 만나? 말!
0: 잘 익었어. 오늘은 나 백룡사가 말의 중요성이 담긴 속담에 대해 알려주지.
1: 하! 무슨 소리? 이 동룡사가 알려주지.
2: 오호, 오늘도 대결인 건가?
0: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해주지.
3: 하, 진짜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0: 옛날 마차반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했지.
3: 곱등아! 곱등아 어딨냐?
1: 아, 가요 가! 아 자요!
3: 너는 물을 한강에서 떠왔니? 어? 왜 이렇게 굶떠? 누가 곱등이 아니랄까봐.
1: 도련님! 제 이름은 곱고 단정하다는 뜻의 곱단! 곱단인데 왜 자꾸 곱등이라고 하세요?
3: 너 지금 양반한테 대드는 거니? 맨날 놀궁리에 밥만 축내지 말고 낙엽스러, 낙엽스러 내 집 같이!
1: 진짜.
0: 마차반에겐 어릴 적 친구 최임봉이 있었는데.
4: 곱단아, 잘 지냈느냐?
5: 네, 임봉 도련님 잘 지내셨죠? 오셨어요? 참 그만.
3: 아 참나, 저건 맨날 나한테 대들면서.
4: 어허, 저거라니. 자네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나?
3: 아니 뭐 어때, 내가 양반인데.
4: 어허, 아무리 신분이 달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3: 아 착한 저건. 어서 들어가세. 최인 뻥뻐라봉 뻥뻐라봉 선비.
4: 에이 그 애도 아니고 아직도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나?

0: 아, 왜? 이름이 인봉이니까 인 뻥뻐라봉 뻥뻐라봉 선비 재밌잖아. 가자고. 아니 낙엽을 왜 안 쓰고 가는 거야 정말.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1: 아이 고기 사세요.
2: 하루는 두 친구가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하는 고깃집에 고기를 사러 왔지.
0: 아, 날씨 좋다. 짜증나게.
3: 김 서방 잘 있었는가?
1: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3: 명절이 코앞이라 바쁘지?
1: 아주 눈, 코 뗄 새 없이 바쁘구만요. 아이 그래 고기 사러 오셨습니까?
0: 아이 참 그럼 고깃집에 고기 사러 왔지. 내가 과일 사러 왔겠나? 길이 길이 길동아 냉큼 고기 한 근 썰어서 내 앞에 딱 갖다 놓거라.
3: 김서방, 나도 제사상에 올릴 좋은 고기 한 근만 부탁하오.
1: 아, 예, 예, 예. 얼른 썰어드리겠습니다요.
0: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예, 예. 아유, 참, 진짜.
2: 이렇게 두 친구는 똑같이 한 근씩 주문했는데.
1: 고기 나왔습니다요. 자, 이건 마차반 선비님 거. 그리고 이건 최인봉 선비님 겁니다요.
0: 아니, 길이길이 길동이 놈아. 지금 장난해? 내 고기를 왜 저렇게 자꾸 볼품이 없는가? 어? 뭐 하자는 거야?
3: 그러게 김서방 왜 이렇게...
1: 아하! 그건 우리 마 선비님 고기는 길이 길이 길동이 놈이 썰어서 이렇게 작은 것이고 우리 최 선비님 고기는 김서방이 썰어서 이렇게 큼지막한 것이지요. 뭐? 뭐야?
3: 아이 자네가 김서방에게 크게 한방 당했구만.
0: 길이길이 길동놈이?
3: 김서방에게 뭐라 할 것 없네. 그래서 내 누누이 속담 문제를 내지 않았나.
1: 속담 문제?
2: 최인봉 선비가 낸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가는 말이 과야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올 때 예쁜 말을 탄다.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4: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거 아니야?
5: 하, 이번에 말은 따그닥 따그닥 타는 말 같은데?
4: 아하! 그럼 정답은 3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2: 정답은 마차반 선비가 알려줄 거야!
0: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3: 그래! 말을 예쁘고 곱게 해야 상대방도 말을 예쁘게 한다는 뜻이지.
1: 으흠, 거친 말이 오면 제 칼도 마음이 옹졸해지고 따뜻한 말이 오면 제 칼도 넉넉한 인심을 쓰지요.
0: 아, 그래서 곱다리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었나?
3: 그걸 이제 알았나? 나도 이제 지켜보겠네. 그런 의미에서 김서방에게 사과하게.
0: 아, 알겠네. 김서방, 내가 미안하오.
1: 예. 아이고, 이런. 따뜻한 사과를 받으니, 아이고, 제 칼이 넉넉한 인심을 쓰려고 저절로 움직이네요. 짜짜, 여기 더 있습니다요.
0: 아이고, 고맙네. 아, 이거는 무슨 데가?
1: 아, 이거 순대.
2: 그날 이후로 마차반 선비는 말을 예쁘게 하려고 노력했대.
4: 맞아. 말에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 그래서 거칠고 못된 말보다 예쁘고 고운 말을 써야 돼.
5: 하! 그럼 내가 더 재미있는 속담 이야기를 알려주지.
2: 더 재밌진 않을걸?
5: 하! 재밌거든. 옛날에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 못된 사또가 있었어. 박사방, 세금이 얼마나 밀린 거야? 빨리 안내!
6: 이방! 아니, 그 우리 골착한 백성에게 왜 화를 내는가? 그 세금을 안 낼 기회도 있지 않은가?
5: 아하! 착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기회! 당첨되셨습니다!
7: 당첨요?
6: 그래. 내가 가지고 오라는 것만 가지고 오면 밀린 세금은 내가 싹 없애주지.
7: 정말요? 뭐를 갖고 오면 될까요?
6: 아주 쉬워. 내일까지 새끼를 뵌 황소를 데리고 오게.
7: 황소는 수컷인데 어떻게 새끼를 빼나요?
6: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하여튼 내일까지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네 전 재산은 다 꼬야 내 꼬야.
7: 사돈님.
6: 내일까지.
7: 이건 말이 되냐.
5: 박서방에겐 지혜로운 아들이 있었는데
7: 그냥 다 뺏어가겠다 이 심보지. 이를 어쩌냐.
8: 그 못된 사또. 옛말에 얘는 이, 눈에 눈, 말에 말, 이런 말이 있죠.
7: 처음 들어보는데.
8: 아이, 그 터무니없는 말에는 터무니없는 말로 맞서면 돼요.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7: 이거 어떻게 가? 아들아! 아들아! 제가 어떻게 해결한다고.
6: 아니 왜 네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네가 온 것이냐? 아니, 그리고 새끼를 뵌 황소는?
8: 아버지가 꼭 오시려고 했는데 어젯밤 배가 살살 아프다고 하시더니.
7: 아이고 왜!
8: 아버지! 제 동생을 낳으셨습니다.
6: 뭐?
8: 꼭 오시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고 너무 힘드셔서.
6: 애기! 네 아버지가 남잔데 남자가 무슨 애기를 낳는단 말이냐?
9: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라!
8: 아, 그래요? 아, 그럼 황소는 수컷인데 수컷이 새끼는 어떻게 뱁니까? 아, 그건 말이 됩니까?
6: 똑똑한데?
10: 똑똑한데 건방져.
5: 아들에게 당한 사또는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지.
6: 똑똑해.
7: 이 사또가 할 말을 이겼겠구나. 우리 아들 대견하다. 잘했어. 아니, 말 한마디로 해결을 하고 오다니.
8: 아이,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7: 그래. 그 속담이 있었는데.
8: 아, 이 속담이요?
5: 여기서 문제! 이 속담은 무엇일까? 1번. 말 한 마리로 천냥빚도 갚는다. 2번. 가는 말이 고와야 천냥빚도 갚는다. 3번.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4: 근데 1번은 따그닥따그닥 말이잖아. 지금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11: 2번도 아니야. 가는 말이 고와야
6: 우는 말이 곱다. 이게 맞잖아.
4: 그럼 정답은 3번. 말 한마디로 측량 퀴즈 갑니다.
5: 딩동댕.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엄청난 빚도 갚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야.
6: 세금도 안 내고 말이야.
5: 그런데 화가 난 사또는 또 박서방을 불렀어.
6: 그 내가 지난번에는 말이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번엔 산딸기는 어떤가?
7: 산딸기요? 산딸기 좀 넘어. 잠깐. 지금 눈이 엄청 내린 겨울인데 산딸기가 어디 있어요?
5: 아이, 열심히 찾아보면 겨울엔 한 산딸기도 있지 않겠는가?
6: 참 재미죠.
5: 아이, 말 안 하게요.
6: 재미죠.
7: 이를 또 어쩌냐. 한겨울에 산딸기를 찾아 나설 수도 없고.
8: 그렇게 나오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또 해결하고 올게요.
6: 하, 이 녀석이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
5: 네가 왜 또 와?
8: 사또님께 꼭 산딸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는 눈이 쌓인 산에 산딸기를 찾으러 가셨죠.
7: 춥고 달시리고 산딸기를 찾아야 되는데.
8: 산딸기를 찾다 독사에 물려서. 지금 몸져 누우셨습니다.
6: 아, 그래?
5: 아유, 어째. 상태는 어떻고?
6: 아유, 제 상태는 너무 아탕이다. 잠깐! 아니,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한겨울에 독사가 있다고?
5: 아유, 그렇네. 아니, 추운 겨울에 뱀은 다 겨울잠 자는 거 몰라?
6: 맞아,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8: 말이 안 된다뇨. 아이, 그럼 이 한겨울에 열리는 산딸기는 말이 됩니까?
6: 아니, 어떻게 한겨울에 산딸기가 열리냐? 말도 안 되는...
5: 사또!
6: 아이고, 그 참, 무슨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래? 너한테는 말로는 못 이기겠다.
8: 사또, 시간을 주시면 세금은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터무니없는 말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그만하시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5: 어린아이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또는
6: 사실은 오지 말거라.
5: 사또. 그 후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대.
6: 우와, 잘 됐다.
4: 역시 현명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말의 힘은 대단해.
5: 그치?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 내 이야기가 더 재밌지?
6: 무슨 소리? 길동이 놈과 김서방이 훨씬 더 재밌지?
4: 친정들아, 둘 다 재밌었어.
6: 그럼 대결로 결정하자!
5: 좋아!
6: 나와라, 두고 회원이!
5: 잡아줘!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더 대 앙켈라 나나나 하늘로 빛나라 올라 앙켈라
1: 시끄러워 이놈아 잠 좀 자자
0: 그래 이거야 최고의 음악이군 화장실 화장실
2: 아무도 없나? 휴지 휴지

0: 무슨 일이야?
1: 삼촌이 백보살매 부서져!
2: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삐뿌가 내 키친
3: 지금 썰매 때문에 삐뿌랑 싸운 거야?
2: 아니, 이건 썰매가 아니라 기타야.
0: 기타? 기타가 뭔데?
2: 노래를 만드는 악기지.
3: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2: 아니, 그러니까
0: 삐뿌야, 아빠가 더 좋은 썰매 만들어줄게. 가자.
1: 삼촌, 삼촌, 그 썰매 나 가져도 돼요?
2: 썰매 아니라고! 이 섬엔 내 음악을 이해해주는 공룡은 없어. 어? 이건

0: 뭐?
1: 이건 엉클라 썰매인데?
2: 화산에서 엉클락 목소리가 들려.
0: 삼촌이 응? 다른 곳에 있나 봐요.
1: 좋아. 그럼 다 같이 삼촌을 찾으러 가볼까?
0: 예.
3: 아니면

0: 여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어? 그림이다!
0: 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림이야.
2: 잠좀
0: 어?
2: 먹자!
0: 잠깐만!
2: 얘들아, 같이 가야지!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1: 이것 봐, 소리가 나.
3: 우와, 나도.
2: 뽀뽀야, 괜찮니? 아무래도 그림이 그려진 바닥만 밟아야 하는 것 같아.
1: 그림만, 그림만, 그림만.
0: 발판이 너무 작아.
2: 자.

0: 여긴 어디지?
1: 벽에 무서운 고양이 얼굴들이 붙어 있어.
2: 좋아, 내가 앞장설게. 모두 조심히 따라와.

0: 모두 꽉 잡아!
1: 아빠 최고!
0: 여기 감옥이잖아! 이 감옥은 뭐지?
2: 내 이름은 언클 킹! 음악의 성의 언걸 환영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음악 흐르지!
1: 삼촌, 뭐해?
2: 난 이곳의 주인, 엉클 킹이라 한다.
0: 엉클 킹?
3: 엉클락?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왜 그래?
0: 엉클락 어디 아파?
1: 야?
2: 이 엉클락이 아니라 엉클 킹이라고! 왜 항상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야? 기타를 보고 자꾸 썰대라고 하지 않나? 더럽게 남의 악보에 마음대로 코를 풀고! 다들 내 음악은 시끄럽다고 무시하고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냐고!
1: 호진이야.
2: 고마워. 하여튼 난 돌아가지 않아. 이곳에서 날 이해해주는 고양이들이랑 함께 살 거야. 어?
1: 어? 해가 없어지고 있어요!
3: 저 과는 뭐지?

0: 재물을 바쳐라. 너의 목소리로 고양이 왕국을 깨우리라.
1: 저거 봐요. 고양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여요.
2: 좋아.

0: 괜찮냐?
1: 괜찮아.
0: 3.2가.
1: 이건.
2: 엉클. 노래 좀 불러줄래?
1: 언젠 듣기 싫다고 하더니.
3: 다 같이 파티하자.
1: 파티에 음악이 빠질 수야 없지.
4: 짠짠! 짠짠!
1: 짠짠!

네가 되고 싶어.

0: 애기들. 얘다.
1: 맛있겠다. 나도 줘요. 사탕, 사탕.
2: 어머나, 이건 귀여운 아이들 거예요.
1: 깜짝 깜짝 왔다구. 아이 공룡 왔다구. 나도 줘요. 사탕, 사탕, 사탕.
3: 예뻐.

0: 낚시 갔다 올게.
1: 아빠 왜 저래요?
2: 배가 고파서 그런가?
0: 나도 사탕 먹고 싶은데. 나도 이쁨 받고 싶다고. 나도 사탕 먹고 싶어.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애들만 예뻐하고. 나도 아기 때는 엄청 귀여웠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0: 엄마! 아빠가 낚시터에 없어요!
1: 밥 시간인데 어딜 간 거지? 아하! 별사탕 안 줬다고 가출했나?
0: 아빠 목소리!
1: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빨리 아빠를 찾으러 가요!
1: 그래! 그럼 아빠 찾으러?
2: 아르르르르 쾅! 어?

0: 보트로 변신! 아빠 찾으러 출동!
1: 출동!
2: 우가가 귀여운데.
3: 아기가 되니까 정말 좋다.
0: 분명히 파파톡 수염이 맞는데.
4: 아빠 수염.
5: 엄마 엄마, 아빠 트림 냄새가 나요. 이 근처에 있나 봐요. 아빠!
0: 파파톡 우리 왔어요.
2: 이 깜짝 깜짝 어쩌고. 아기 아이고 어쩌고.
0: 혹시 파란색 공룡 못 보셨어요?
2: 우가가.
5: 우리 아빠인데 배가 이만한.
2: 난 못 봤는데.
0: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줘요.
2: 우가가.
3: 미안, 아빠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렴.
5: 아빠 흔적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왜 안 보이지? 뭐지?
0: 엄마는 어디 갔니?
6: 으야.
0: 아기 악어 같은데 아까 그 악어들한테 데려다 주자.
2: 신겨 신겨 날 쫓고 과일 먹고 좀. 벌레를 왜?
5: 엄마. 아빠 비명 소리예요.
0: 악어 둥지 쪽이야.
2: 싫어. 아빠가 과일 좋아해. 제동도 버리기 싫어. 아프잖아.
5: 아빠 여기서 뭐해요?
2: 뽀뽀야 이건. 여보.
0: 여보, 왜 아기 옷을 입고 있어요?
6: 아빠.
2: 그게 이거는.

0: 버섯이 날아왔어요.
1: 모두 꽉 잡아. 기만.
0: 앞에 아버지.
2: 내가 잘못했어.
1: 이거였던가?

0: 엄마?
1: 엄마? 아빠?
0: 함께 뛰어라!
2: 인풋 빠져! 탈출 성공!
3: 턱받이 잘 어울리던데요.
4: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아기도 힘든 일이 많다는 거야.
0: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빠일 거예요.
2: 아기는 콩! 콩! 맛있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중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9: 일상.
8: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킥킥,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2, 3, 자 뭐야?

0: Me pico.
1: Hey.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덕분만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 잘하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애기가 필요해.
1: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놀러 가고 있어요.
2: 루피야!
3: 안녕, 너희들아끼나. 이게 왜 이러지? 아, 다들 배고프겠다. 어서 들어와. 과자를 만들어놨어.
0: 정말 맛있겠다. 과자!
4: 빨리 고쳐야 할 것 같은데.
5: 저런 건 나한테 맡기면 금방 고칠 수 있는데.
3: 푸비, 푸비.
4: 우선 들어가자.
3: 거기 앉아. 이름 식탁이 망가졌나 봐.
5: 걱정 마, 루피. 이 에디님이 고쳐줄게. 잠깐만 기다려.
1: 에디는 공구를 챙기러 집으로 향했어요.
5: 어디 있더라? 아, 이거랑 이거랑. 이 정도면 됐나? 아, 그릇 청소기. 이것저것 고치면 지저분해질지도 몰라.
3: 우와, 청소까지. 에디 정말 멋져.
5: 좋았어. 이것도 가져가자. 멀쩡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어? 무슨 소리지?
4: 자, 휴, 다 고쳤다.
5: 뭐야, 포비가 다 고친 거야?
3: 포비야, 고마워.
0: 역시 포비라니까. 대단해.
4: 아니, 뭘.
0: 포비야, 우리 집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페인트 칠 좀 부탁해도 될까?
4: 물론이지. 어? 에디야, 그게 다 뭐야?
5: 아무것도 아니야.
4: 우와, 청소기잖아.
5: 아, 이거 내가 만든 초강력 청소기야. 한번 볼래?
0: 뭐하는 거야, 에디?
3: 과자가 다 빨려 들어갔잖아.
5: 그래, 이게 아닌데.
1: 날이 저물었어요. 에디가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5: 다 됐다.
0: 후비, 페인트칠 좀 부탁해도 될까?

0: 이번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어.
1: 다음 날, 에디는 만능 페인트 붓을 들고 패티네 집으로 갔어요.
0: 패티야!
2: 에디? 아침부터 웬일이야?
0: 패티야,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어디야?
2: 페인트?
0: 어, 어제 포비한테 얘기했잖아. 내가 대신 칠해줄게.
2: 바로 여기야.
0: 아, 잘 봐. 내가 깨끗하게 칠해줄게. 이게 아닌데.
2: 뭐 하는 거야, 애기?
0: 아니, 그게...
3: 무슨 일이야?
2: 패티 이름이 다 지워졌네.
3: 걱정 마, 패티. 원래대로 만들어줄게.
2: 정말 할 수 있겠어?
3: 그럼. 자.
2: 정말 깨끗해졌어. 고마워, 포비. 역시 포비라니까.
3: 뭘.
0: 채,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3: 애디야. 이야, 신기한 붓이다. 네가 만든 거야? 왜 저러지?
0: 나도 잘할 수 있었는데.
4: 에디.
0: 안녕, 로디.
4: 안녕, 일찍 왔네. 포비가 벌써 집에 가자고 한 거야.
0: 어? 포비가 왜?

0: 노비는 항상 어두워지기 전에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잖아.
1: 벌써 해가 진 시간이네.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자.
2: 나 놀고 싶은데.
3: 그래, 그거야.
1: 얘들아, 너무 늦었어.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
4: 벌써 그렇게 됐나?
1: 해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2: 그래.
3: 잠깐. 해가 져도 얼마든지 놀 수 있어.
1: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3: 잘 봐. 이제 밤새도록 놀 수 있어.
5: 이야, 신난다. 얘기야.
1: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잖아.
3: 얘들아, 같이 놀자.
1: 얘들아, 그럼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가는 거다.
5: 알았어, 걱정 마.
6: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논 친구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2: 졸려.
1: 얘들아, 왜들 이렇게 기운이 없어?
2: 보비, 밤새도록 놀았더니 너무 졸려.
1: 밤을 새서 노니까 그렇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2: 어제도 보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3: 아니야. 그래도 재밌게 놀았잖아. 오늘도 밤새서 신나게 놀자.
2: 에치, 밤을 새서 놀았더니 감기 걸렸나 봐.
5: 맞아. 저녁엔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1: 그래, 맞아.
2: 가자.
3: 또 다들 보비만 칭찬하고 난 친구들한테 쓸모가 없는 건가.
1: 에디야, 같이 가자.
3: 싫어. 난 더 놀다 갈 거야.
1: 에디.
6: 다시 밤이 됐어요. 통통이가 아직 안 자고 있군요.
7: 저게 뭐였지? 저기 놀이터 쪽인데 밤인데 왜 화나지? 친구들끼리 파티라도 하는 건가? 가봐야겠다. 와, 진짜 화나다. 여기서 빛이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다른 곳에서도?

0: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떡해? 그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1: 통통이는 먼저 에딘의 집으로 갔어요.
0: 에디야!
2: 통통아, 무슨 일이야?
1: 통통이는 에디에게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2: 아, 그랬구나.
0: 도와줄 수 있지?
2: 물론이지. 나만 믿으라고.
0: 고마워, 에디. 그럼 가자.
2: 잠깐.
0: 어? 왜 그래?
2: 나보다 포비가 나을 것 같아. 포비한테 부탁해.
0: 알았어, 에디. 그럼 나 갈게.
1: 통통이는 포비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2: 엉망이네.
3: 그럼.
4: 조심해. 바닥에 조각들이 많아.
0: 얘들아, 미안해.
3: 괜찮아.
5: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4: 에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5: 아, 포비는 다시 깨끗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6: 맞아, 포비야. 할 수 있지?
4: 글쎄.
2: 걱정 마. 우리도 도와줄게. 그렇지, 그럼.
1: 이런, 에디도 놀이터에 있었군요.
2: 역시 난 필요 없는 건가?
5: 포비야, 어떻게 좀 해봐.
6: 그래, 이러다 큰일 나겠어.
0: 아, 미안해, 난 때문에.
4: 안 되겠어.

0: 우리 에디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1: 에디?
0: 응. 에디의 발명품이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2: 아침에 우리 때문에 많이 섭섭했을 텐데 괜찮을까?
3: 맞아.
0: 에디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4: 그래. 잠깐. 에디, 정말 내가 필요한 거야?
0: 물론이지, 에디. 네가 꼭 필요해.
1: 그래. 도와줘.
4: 좋아, 알았어. 자, 먼저 상대를 볼까?
0: 역시 척척 박사야. 에디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4: 이 정도 가지고 뭘.
3: 아침엔 우리가 미안했어.
2: 나도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3: 미안해, 에디.
4: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포비한테 샘을 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5: 괜찮아, 에디.
0: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자.
6: 에디 덕분에 놀이터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답니다. 에디 참 잘했어요.
4: 마법의 스케치북.
6: 이른 아침 뽀로로의 비행기가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7: 뽀로로구나.
3: 지난번에 빌린 책 가지고 왔어. 응?
7: 그건 저쪽 책장에 넣으면 돼.
3: 응? 어? 이건 뭐야?
7: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이야. 거기 그림을 그리면 그 일이 똑같이 해. 아!
3: 통통아, 괜찮아?
7: 아, 괜찮아.
3: 나 책 한 권 더 빌려가도 될까?
7: 물론이지. 책장에서 꺼내가.
6: 뽀로로, 그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3: 통통아, 안녕.
7: 잘 가. 에휴, 다시 해야겠네.
6: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3: 그럼, 나왔어.
4: 이게 다 뭐야? 그럼, 그럼.
3: 네 장난감 때문에 넘어졌잖아.
4: 그랑 그랑 그랑 그랑.
3: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동화책이나 보자. 어? 이건 아까 그 스케치북이잖아. 잘못 가져왔네. 여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한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까? 그런데 뭘 그리지? 어? 그래.
6: 뽀로로가 크롱이 넘어지는 그림을 그렸어요.
4: 야야야.
3: 어?
4: 크롱? 크롱 크롱?
3: 뭐 하는 거냐고? 안 가르쳐 주지. 크롱.
6: 정말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과 똑같이 크롱이 넘어졌어요.
3: 뽀로로! 너희들 왔구나. 오늘 썰매 시합하기로 했잖아.
8: 참, 그랬었지. 깜빡했네.
4: 깜빡한 게 아니라 나한테 질 게 겁나는 거 아니야.
3: 뭐야? 썰매는 내가 최고야.
4: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똑똑 박사 애드님이 만든 새 썰매라고. 대충 만든 네 썰매가 내 썰매하고 상대가 될 거.
2: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3: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나올게. 여기 있다.
2: 뽀로로, 어서 나와. 가자.
3: 어? 지금 나갈게.
6: 뽀로로와 친구들은 썰매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4: 자신 없으면

0: 포기해. 니 걱정이나 하시지.
1: 뭐야요? 그럼 그럼
0: 걱정 마.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길 거야.
2: 그럼 셋 둘 하나.
0: 맞아 맞아. 그래도 1등은 내가 할 거야.
3: 이제 낚시하러 가자.
0: 낚시? 좋아. 이번에야말로 실력을 보여주겠어. 그래도 내가 더 큰 물고기를 잡을걸? 뭐야?
4: 둘 다 이제 그만 좀 해.
5: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서 낚시를 시작했어요.
4: 잡았다.
3: 나도 잡았어.
4: 우와, 크다.
0: 그렇지. 제일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았네.
4: 그러면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0: 기다려봐. 어? 그래, 물고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더 크네. 뭐라러 언니 실력 봤지?
4: 아, 나 잠깐 집에 다녀올게. 고기를 잡는 그림을 그리자. 이게 무슨 냄새지?
0: 그럼 너 화장실 갔다 오는 게 좋겠다.
4: 다 그렸다. 이 정도면 됐지.
0: 먼저 갈게. 화장실 갔다가 낚시터로 와.
4: 나왔어.
0: 다시 시작해볼까?
6: 얼마든지.
4: 금방 한 마리 잡아주지.

저런, 크롱이 마법의 스케치북에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이번에는 수박 그림을 그렸어요.

0: 아니야?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잠깐만.
1: 자, 고마워.
0: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호수에 상어가 나타나고 수박이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
3: 왜 그런 일이 생겨?

0: 저건 그럼 그거 좀 보여줄래?
1: 크랑 크랑 크랑.
0: 이건 내 마법의 스케치북인데 이걸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어?
1: 정말?
0: 그렇다니까 이거 봐.
2: 그럼 크롱이 마법 스케치북으로 장난친 거란 말이야? 크롱 큰일 날 뻔했잖아.
1: 뭐라? 크롱.
2: 그리고 그건 톡톡이 거잖아. 사실 그런 장난하면 안 돼.
3: 사실 그 스케치북은 내가 가져온 거야. 미안해.
4: 뭐야?
3: 통통이 집에서 동화책을 빌리려다 실수로 가져왔어. 그런데 신기해서 장난을 치다 보니
5: 뽀로로. 크롱, 우리들이 오해했어.
4: 미안해, 크롱.
3: 미안해, 크롱.
5: 크롱.
3: 통통아, 얘기도 안 하고 가져와서 미안해.
0: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고 뽀로로도 사과했으니까 다들 이제 용서해주자.
2: 그래?
6: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
0: 어쨌든 스케치북을 찾아서 다행이야.
2: 통통아, 그거 나 하루만 더 빌려주면 안 될까?
0: 뭐? 또 장난을 치냐고?
2: 아니야, 부탁할게.
0: 알았어, 가.
2: 얘들아, 나 먼저 갈게.
1: 불안한데.
7: 뽀로로는 마법의 스케치북으로 또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갔어요.
2: 통통아! 마법의 스케치북을 돌려주러 왔어. 자.
0: 아?
2: 난 다른 일이 있어서 바로 가볼게.
0: 그럴래?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볼까? 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7: 뽀로로가 마법의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처럼 뽀로로와 친구들은 오늘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겠군요.

0: 진정한 친구.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에디와 로디가 뭘 하고 있을까요?
2: 안녕.
3: 뭐 하는 거야?
2: 어, 로디랑 공놀이 하고 있어. 로디 받아. 야, 잡았다.
4: 와, 잘한다.
2: 이제 너도 던져봐, 로디.
5: 아, 그럼 던져.
1: 저런, 로디의 힘이 너무 센가 봐요.
4: 에디, 괜찮아?
2: 아, 로디 공은 너무 세.
3: 엄살은 내가 한번 해볼게. 로디, 한번 던져봐.
5: 던져보라고. 알았어.
2: 큰 소리 치더니.
3: 아무래도 야구는 안 되겠어.
5: 미안해.
3: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해보자.
1: 친구들은 트램펄린을 타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로디와 함께 노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5: 미안해.
3: 괜찮아.
6: 아무래도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5: 아니야, 너희들끼리 놀아. 이제 나는 집에 갈게.
4: 로디!
7: 로디가 정말 속상했나 봐.
3: 로디는 힘이 너무 세서 같이 놀기 힘들어.
7: 로디에게 힘센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2: 그래, 그거야. 로디한테 힘센 로봇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야.
6: 그래.
2: 나만 믿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1: 에디가 로디의 로봇 친구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4: 야!

0: 그래, 그 사진.
1: 이건 뭐야?
0: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 뭐야 봐.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1: 쉿! 로디가 온다!
2: 안녕 얘들아.
0: 안녕! 로디,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로봇 친구를 만들었어.
2: 로봇 친구.
3: 어? 어떻게 된 거죠? 에디가 그새 로봇을 고친 걸까요?
2: 반가워, 친구야.
0: 나도 반가워.
3: 아, 뽀로로가 로봇 흉내를 내기로 했군요.
1: 로디는 좋겠다.
2: 정말 좋아. 에디, 새 친구랑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0: 그럼.
2: 아, 신난다.
3: 로디와 친구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2: 너는 뭘 잘해?
0: 뭐든지 따라할 수 있어.
2: 따라해? 이런 것들?
0: 당연하지. 잘 봐. 내가 알았어.
2: 우와, 잘한다. 괜찮아?
4: 아직 새 로봇이라 그럴 거야.
0: 맞아, 맞아. 괜찮지? 괜찮아.

0: 고마워. 어때? 로봇 친구 마음에 들어?
1: 그런데 뽀로로는 어디 있어?
2: 아, 뽀로로는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어.
1: 아프다고? 그럼 가봐야지.
3: 안돼!
1: 왜 그래?
3: 왜냐하면 로디는 우리 집에서 뽀로로에게 줄 스프를 만드는 걸 도와줘야 돼.
1: 알았어.
3: 로디, 빨리 가자.
1: 그럼 이따 봐.
4: 안녕.
0: 우리 빨리 뽀로로 집에 가 있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3: 얘들아, 루피랑 로디가 오고 있어.
5: 이번에는 내가 입을게. 로디를 실망시킬 수는 없어.
0: 괜찮겠어.
1: 얘들아.
4: 아, 로디.
1: 뽀로로, 아픈 건 괜찮아?
5: 응, 다 나았어.
1: 로봇 친구 봤어?
5: 응, 정말 멋져. 로디는 로봇 친구가 생겨서 좋겠는가?
1: 정말 좋아.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자.
4: 놀이터?
6: 친구들은 다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1: 더 높이 밀어줄게. 자, 자.

0: 친구야, 내가 태워줄게.
1: 고마워.
0: 그럼 우주선 출발합니다.
2: 너무 빨라서 어지럽지 않을까?
0: 로봇은 어지럽지 않아.

0: 않아?
1: 배틴 더 이상 안 되겠어. 고장 난 게 아닐까?
0: 고장.
1: 집에 가서 공구를 가져와야겠어. 로디, 같이 가자.
0: 그래, 빨리 가자.
2: 에디는 힘들어하는 패티를 위해 로디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3: 패티, 괜찮아?
4: 더 이상은 못하겠어.
5: 아니, 그럼 이제 누가 로고 충전할 거야? 그럼 한번 움직여봐, 그럼.
6: 목소리 때문에 안 되겠어.
5: 그럼 내가 해볼게.
6: 로키! 괜찮아? 역시 내가 해야 되겠어. 로디가 실망하면 안 되잖아. 어서 로봇 옷을 입혀줘.
0: 로봇 친구가 깨어났네.
5: 저절로 고쳐졌어.
0: 그런데 좀 달라진 것 같아.
5: 넘어지면서 안쪽이 살짝 고장났나 봐. 그렇지, 에디?
1: 그래, 이따 밤에 손보면 될 거야.
0: 아, 다행이다. 이게 무슨 소리지?
2: 저런, 호비가 배가 고픈가 봐요.
1: 내 배에서 나는 소리야.
5: 에이, 다들 배고파서 그래.
4: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자.
0: 우리도 가자.
1: 고마워.
4: 정말 맛있다.
2: 로디는 항상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는데 오늘은 로봇 친구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6: 배고파.
5: 루피, 샌드위치 좀 더 있어?
4: 응, 잠깐만.
0: 내가 가져다 줄게.
4: 고마워.
6: 나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4: 뭐야, 나 잘 죽겠어.

0: 하필 이럴 때.
1: 괜찮아.
0: 괜찮아.
1: 친구야, 너 이상한 것 같아.
0: 아니야, 괜찮아.
2: 걱정 마, 로디. 괜찮을 거야. 그래, 그래.
1: 로봇 친구가.
0: 야, 미안해, 로디.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사실은 그게 말이야.
4: 친구들은 로디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1: 그럼 로봇 친구는 가짜였단 말이야?
2: 우리가 로봇 흉내를 낸 거야.
4: 로디는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해봤어요. 비록 겉모습은 로봇 친구였지만 그 속에는 로디를 아끼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1: 얘들아, 고마워.
3: 우리가 속였는데도?
1: 날 위해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나는 로봇 친구 없어도 괜찮아.
5: 정말?
1: 응, 너희들이 바로 내 진정한 친구니까.
4: 로디는 로봇 친구가 없어도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2: 애기야, 만능 배나.
4: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책을 읽고 있었군요.
3: 용감한 등산가는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습니다. 등산가는 높은 절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와, 결국엔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와, 멋지다.
6: 있었어? 응?
3: 책을 읽고 있었어. 참, 너희들 내일 등산 가지 않을래?
5: 등산?
3: 어, 산에 가면 몸도 튼튼해지잖아.
5: 좋아.
7: 그런데 등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3: 그런 건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5: 정말?
3: 그럼 나만 믿으라고. 잘 가. 다들 내일 만나. 그럼 준비해볼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아, 이걸 빼먹을 뻔했잖아.
4: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 모두

0: 이 집 앞에 모였어요.
1: 에드는 왜 안 나오는 거야?
2: 얘들아! 안녕! 늦어서 미안!
3: 에디, 괜찮아?
2: 배낭이 좀 무거워서. 그런데 나 좀 일으켜줄래?
1: 그런데 이게 뭐야?
2: 만능 배낭이야. 이것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없다고.
3: 그래, 난 에디만 믿어.
2: 다 탔지?

0: 뽀로로와 친구들은 기차를 타고 산으로 갔습니다.
1: 다 왔다. 우와,
2: 멋지다. 저렇게 높은데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1: 걱정 말고 나만 따라와. 자, 출발. 이거는 되겠다.
3: 우와, 그게 뭐야?
1: 이건 만능 팔이야. 땅이나 눈도 팔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볼까? 좋아.
3: 우와, 눈을 팔 수 있어.
1: 이걸로 구멍을 내서 지나가면 돼.
4: 그런데 어찌 좀 약하다.
1: 아, 기다려보라니까.
5: 이렇게 해서는 밤을 새도 안 되겠어.
1: 집중해야 되니까 조용히 좀 해줄래?
6: 차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0: 물건들이 가방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1: 간신히 다 왔네. 어? 아, 그래. 뽀로로, 내가 도와줄게.
4: 고마워, 애기.
1: 나한테 간단히 칠 수 있는 텐트가 있어. 잘 봐. 이렇게 작은 텐트는 처음 봐. 이게 아닌데.
2: 식사하러 오세요.
6: 맛있다. 왜? 에디, 왜 안 먹어?
1: 아,

0: 기다려봐. 내가 가져다 줄게. 어디 떠라? 아, 이거면 충분해. 조금만 더. 어떡해.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어. 고마워, 루디.
1: 루디, 정말 멋졌어.
0: 거의 잡았는데.
2: 혹시 그거 만능 배낭이 아니라 말썽 배낭 아니야?
0: 뭐라고?
3: 어느덧 밤이 돼 날이 어두워졌어요.
4: 모닥불이 꺼지면 추워서 안 되는데.
2: 내가 땔감을 더 구해올게.
0: 뽀로로, 손전등을 가져가.
2: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렇게 달이 밝은데 뭘.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
1: 조심해서 다녀와.
4: 걱정 마. 뽀로로 말대로 달이 밝아서 괜찮을 거야.

0: 어떻게 된 거야?
1: 혹시나 해서 따라왔어.
0: 고마워, 에디. 갑자기 어두워져서 큰일 날 뻔했어.
1: 그것 봐. 내가 손전등이 필요할 거라고 했잖아.
0: 만능 배낭에 든 건 다 쓸모없는 건 줄 알고 무시해서 미안해.
1: 아니야. 사실 나도 너무 많이 갖고 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친구들이 기다리겠다. 어서 돌아가자.
0: 응?
2: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1: 자, 다 됐으면 이제 출발할까?
3: 좋아!
2: 뽀로로와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고 있어요.
0: 여긴 아까 지나갔던 것 같은데?
4: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0: 여긴 아까 왔던 덴데.
1: 아, 그래. 그게 있었지. 나침판이 어디 갔지?
0: 저건 뭐지? 얘들아, 이리 와봐.
1: 이건 내 만능 배낭에 들어있던 물건들이잖아. 배낭에서 물건들이 떨어졌나 봐.
0: 정말?
1: 한번 따라가 보자. 저기 기차가 있어. 다 왔다.
0: 이게 다 에디의 만능 배낭 덕분이야.
4: 맞아. 에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0: 맞아, 맞아. 만능 배낭이 최고야.
5: 응, 최고야.
1: 그러니까 내가 만능 배낭만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일부러 떨어뜨린 거라고.
4: 그래, 그래.
1: 자, 이제 출발합니다.
3: 네.
2: 실수를 하긴 했지만 친구들을 도와주려는 에디의 마음만은 용감한 등산가 못지않았답니다.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하게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World Chain.
1: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oy, Jack.
2: Jack, do

잘못된 장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김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대기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

위험물이라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조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맛있는 특별한 두부 요리 할 거예요. 하지만 그냥 두부 요리 말고 오늘은 두부 유부 요리입니다. We are making 두부 유부 초밥. Yes, fried tofu pocket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유부. 네, 유부 영어로 fried tofu. 네, 튀긴 두부예요. 유부 말고도 두부 있습니다. We have tofu. 좀 탄탄한 특별한 두부예요. We have three kinds of salad. 우리 샐러드 세 개 있어요. 오늘은 호박, 감자, 옥수수, pumpkin salad, potato salad, corn salad, carrot, 당근, red pepper, 네, 우리 파프리카 있어요. We have pickled radish, 단무지요. 이거 무피클이요. And we have sesame seeds. 아, 잠깐! 그리고 이 초밥에 밥이 없습니다. 네, 이 유부 시작할 거예요. We'll cut it open and we'll drain the liquid. 우리 이 유부 물 뺄 거예요. So we cut open like this. And we drain the liquid. 네, 그 물이 그 양념, 그 액기스 다 뺄 거예요. 나와라! 우리 유부들 여기 접시 위에 넣을 거야. Okay, we're ready for the next step. 이제 두부 준비할 수 있어요. Let's cut open the tofu. Oh, lots of tofu water. 그 두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okay. 이 물은 필요 없습니다. 호호호호호, 우리 단단한 두부. And we dry the tofu. 우리 그 촉촉한 물이 좀 해야 돼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냉장고 30분 넣을 수 있어요. I'm gonna put this tofu in the fridge for 30 minutes. 30분. Why? 왜냐하면 그 두부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We're gonna make it really, really strong tofu. Okay, we need to get our vegetables. 네, 우리 채소 잘라야 돼요. We have carrots, peppers, and pickled radishes. So first the carrot. 우리 이만큼만 쓸 거예요. Just need a little carrot. And we cut like this.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다시 이 젓가락으로 또. We slice like this. 이렇게 우리 작은 큐브 만들어 볼까요? Okay. Now, the pepper, the red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잘라요. And now the pepper. 우리 빨간 피망 이만큼 쓸 거예요. So we cut like this. 이것도 당근처럼 짧게 잘라요. We're gonna cut it into small pieces. And again, cut, cut, cut.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There we go. 마지막으로 단무지. The pickled radish. Let's cut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And then cut this way. 단무지 좋아하는 사람은 단무지 써도 돼요. 단무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넣어도 돼요. 다른 나체 괜찮아요. We can put this in a bowl. And then we need the tofu. 우리 두부 냉장고 30분 안에 있었어요. 이제 부숴줘도 돼. We're going to break it up. So we take our tofu and we break it up. Rough하게 작은 부분 해도 돼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후크놀이처럼. 아, 솔직히 요리 같은 느낌 아니야. 놀이 같은 느낌이요. 놀이 요리요. Our tofu is ready for the vegetables and the sauce. 네, 우리 두부 준비됐어요. 그래서 채소들, 그리고 참깨, 그리고 소스는 넣어도 돼요. So, let's put them in. We put in the carrot. 우리 당근 들어가고, our pickled radish. 우리 단무지, our red pepper. 우리 빨간 파프리카. And our sesame seeds, 우리 참깨.
and the sauce. 네, 그 초밥 소스 필요해요. 그 유부 packet

안에 있어요. 우리 이것도 넣을 거야. 이 조밥 소스, 이 스시 소스 달콤하고 새콤해요. And now we mix. 아, 하지만 장갑 필요해요. So let's put on some gloves. 우리 비닐 장갑 쓸 거야. And let's mix. 우리 다 섞였을 때까지 섞여요. We're gonna mix everything together. 와, 색깔이 예쁘다. 진짜 뭐 당근, 빨간 파프리카, 뭐 두부, 단무지 진짜 색깔이 많다. Let's put the tofu in the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는 유부 안에 넣을 거예요. So take one 유부, open the pocket. 와, 신기해요. 진짜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Is we take one pocket, 우리 유부 하나 이렇게 열고 그리고 안에 이 두부 믹스 넣을 거예요. We're just gonna put the tofu and vegetables inside. 네, 이렇게 우리 탄탄한 사각형 만들 거예요. Like this. 네, 이 정도 좋아요. And one more. Open it up. Put the tofu mix inside. 솔직히 이거 밥 없는 조밥이요. 왜냐하면 밥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요. 하지만 이 탄탄한 두부는 단백질 아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되게 좋아요. Now we can add a special sauce. 와사비 소스 있어요. 혹시 와사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살짝 맵지만 맛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었을 때도 살짝 매워요. 와사비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넣고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안 넣어도 돼요. 이 정도는 충분해요. Now we add the salad. 이제 샐러드를 넣을 거예요. First, the pumpkin salad. 네. Potato salad, like this. Oh, good. And our last one, corn salad. 네, 옥수수 샐러드. Here are my fried tofu pockets. 네, 우리 두부, 유부, 조밥 완성됐습니다. 테스트 맛 보기. 하하.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두부. 오야. 혹시 우리 친구 유부 먹어봤어요? 유부 원래 달콤해요. 그래서 시작해서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 다음 그 고소한 단백질 같은 두부 맛이 나오고 하지만 초밥 소스도 같이 섞였을 때. 진짜 완벽한 밥 없는 초밥입니다.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 두부 쓸까요? 유부 쓸까요? Do you know? I don't know.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Goodbye!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2: 광부 아저씨가 납치됐어.
1: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2: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3: 여긴 전투기가 못 지나가. 내려서 들어가야겠어.
2: 나도. 어? 아저씨.
3: 함정이야. 오빠,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
2: 어? 어? 갇혔다. 어떡하지?
3: 얘들아, 출구를 찾아봐.
2: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3: 우리 힘으로 빠져나가야 해.

0: 알았어.
1: 대박. 완전 대박. T-Rex 짱!
2: 아이나, 진아, 괜찮아?
3: 네, 불스가 저희를 구해줬어요. 고마워, 불스.
4: T-Rex에겐 구속구 기능이 왜 작동 안 하는 걸까요?
5: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군.

0: 지강은 교관 프로파일입니다. 지강은 교관이 과거 JJ와 유엔 관할의 비밀 첩보기관 CDF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1: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지 않나? CDF를 거쳐간 요원이 한둘도 아니고.
0: 같은 지부에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작전을 수행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1: 지강은 교관 면담이 언제지?
0: 내일입니다. 당길까요?
1: 아니, 눈치채지 않게 예정대로 해.
0: 네.

0: 오늘은 세나 한번 이겨보자.
1: 해보자 태호야.
0: 이건 못 피하겠지?
2: 재밌는 거 보여줄까?

0: 가만히 좀 있어. 맞출 수가 없잖아.
1: 가만 있어봐. 몸싸움 금지된 모의 전투에서 사격은 엉망인 티렉스 파일럿 상대라면 오히려 득점 찬스네?
0: 뭐야, 티렉스랑 맞짱 뜨겠다고?

세나 어디 가려고? 이건 못 피하겠지?

0: 와, 세나 쟤는 어떻게 하나도 안 맞냐?
1: 언젠 맞았냐? 뭐 새삼스럽게 감탄이야.
2: 오늘 모의 전투는 여기서 종료한다. 점수 합산하는 동안 모두 시작 지점으로 복귀하도록.
3: 야야야, 쟤 좀 봐.

0: 야, 쟤는 천하의 T-Rex를 고슴도치로 만드냐?
1: 고슴도치? 고슴도치래! 고슴도치래!
2: 아, 이거 언제 다 맞은 거야?
3: 쟤는 어떤가?
4: 훈련 성적은 여전히 떨어지지만 전투에서 제 역할은 하고 있으니 성적도 점점 향상될 거라 봅니다.
5: 다른 링크들 수준에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무도정신은 갖춘 아입니다. 신체 역량도 좋고요.

0: 죽겠다. 선수지.
1: 그럼 우리 농구하자.
0: 에이, 우리 둘이 하면 재미없어. 최소한 세 명은.
2: 여기 여기 여기.
1: 엘리자베스, 달려.
0: 달려.
3: 말아봐.

0: 야, 너좀 하더라.
1: 너도.
2: 연랭사대로 내일부터 5일간 방학이다.
3: 네.
1: 진짜요? 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빨리
2: 내
1: 할머니한테.
2: 당상이었거든.
1: 네?
2: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밀린 1년도 많고.
4: 교관님, 저도 남으면 안 될까요? 리오하고 훈련할 게 많아서요.
2: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무사항이야. 가족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너희 나이에 자존감을 형성하고 또 나아가서. 며칠은 신나게 놀수 있잖아?
5: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내 방이 너무 그리워.
3: 나도 엄마한테 맛있는 거 달라 그래야지.
1: 좋겠다.
4: 넌안 가?
1: 난 밀린 훈련하래.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
0: 집에 가면 뭐 하냐? 잔소리만 듣지.
6: 야, S 식단에는 육회도 있네. 와, 넌왜 여기서 먹냐?
1: 난 여기가 더 맛있어.
7: 아휴, 그래. 너는 거기가 어울린다.
8: 다 했다. 언니 이거 봐봐. 우리 엄마 아빠.
9: 용우야, 짐 싸러 가지. 내가 도와줄게.
7: 짐을 왜 싸?
10: 하긴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을 텐데. 근데 어디가?
7: 따라오지 마.

0: 언니 심심하겠다.
1: 조용하고 좋을걸?
0: 딱 세 번만 자고 올게, 언니.
1: 강은쌤을 못 들었어? 가족하고 보내는 것도 훈련의 일환이야.
0: 하지만 언니는...
1: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0: 아이나, 간식 먹자.
1: 네.
0: 어서 앉아, 우리 딸.
1: 우와, 내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다.
2: 아이나, 많이 먹어.
1: 응?

0: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라서. 근데 넌 왜 집에 안 갔어?
1: 난 집이 여기니까.
0: 좋겠다.
2: 밥도 훌륭하니. 벌써?
1: 미술실에 올래?
2: 그래.
0: 뭐지? 단둘이 미술실에서.

0: 가만히 좀 있어.
1: 아직 멀었어?
0: 입도 좀 가만히 있어.
1: 오래 걸린다고 진작 좀 알려주지. 무도도 제일 잘하고 전투에서도 짱이고 그림도 잘 그리고 넌 어떻게 다 잘하냐?
0: 넌 어떻게 다 못하냐?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하고.
1: 역시 넌 천재야.
0: 야, 움직이지 말라고 좀.
1: 네 눈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장난 아니네.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집안 대대로.
0: 누가 준대?
1: 이걸 네가 간직할 거라고? 내 얼굴을? 그래 뭐, 너 가져. 두고두고 봐. 아, 우리 이제 뭐 할까?
0: 우리?
1: 응.
0: 난 시저 산책시키러 갈 거야.
1: 아, 산책?

0: 산책하니까 좋다. 그치, 불스? 쉬죠? 우리 산책 자주 하자.
1: 방학하면 떠오르는 단어 없어?
2: 가족, 따뜻함, 휴식.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1: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2: 아시잖아요, 전 아무렇지 않은 거.
1: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아도 돼. 그게 더 건강한 거야.
2: 지는 게 싫어요.
1: 다른 링커들이 너를 이길까봐 신경 쓰이니?
2: 아니요, 그들과의 싸움이요.
1: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나는 확실히 다른 애들과 달라. 하여튼 잔인해. 어렸을 때야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집 대신 여행이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
3: 사령관님 뜻이잖아. 뭐 결국 세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
4: 지강 교관님,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나도 어제 호출당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것들.

0: 지강은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1: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0: 네, 알겠습니다.
2: 현재 감찰팀에서 지교관과 면담

0: 있습니다.
1: CDF 이력 때문인가? 지교공과 JJ가 내통한 증거라도 있나?
0: 저희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1: 감찰팀에서 검토 중인 자료들 파악하고 뭐가 나오든 잘 덮어.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안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 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도대체 녀석은 왜 화가 난 걸까? 나비처럼 조용히 다가가 벌처럼 순식간에 살벌한 공격을 퍼붓는데
1: 계속 이렇게 상황이니까 살아로 방 걷는 기분이에요. 저희는
0: 깊어지는 갈등, 커지는 불안함.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 과연 두 녀석은 함께 살 수 있을까?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집을 찾아갔는데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0: 딱 봐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녀석.
1: 와, 많이 커요.
2: 근데 와, 이 등치가
1: 네, 많이 커요.
2: 굉장하네요.
0: 이 집의 터줏대감 방울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평범하게 지내는데 이제 안에 있는 애랑
2: 안에? 안에 또 누가 있어요?
1: 네, 안에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오빠 안고 있어?
0: 조심스레 방문을 열자 성큼성큼 안방으로 향하는 방울이. 방 안에는 바짝 경계하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착하네.
0: 이댁 막내 강아지 석수랍니다.
2: 지금 이게 지금.
0: 근데 방울이는 뭐 하는 건가요?
1: 제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뭘 자기한테 다가올까봐 경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0: 두 녀석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1: 사이가 안 좋아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매일 살얼음 판에 살고 있어요.
0: 석수를 슬쩍 쳐다보더니 격양된 울음소리로 위협하는 방울이. 결국 방울이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 방울이 와. 와. 지금 와. 다가가지 마.
0: 석수도 대응을 해보는데 이때 순식간에 벌어진 방울이의 공격. 방울이 뭔가 아직도 분이 덜 풀린 듯 합니다.
2: 다쳤어요?
1: 네. 아프시대요.
0: 우선 석수를 보호한 뒤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집사님 괜찮으세요?
1: 전에는 더 심하게 다쳤어가지고.
2: 심하게 다쳤다고요?
1: 네. 아예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흉이 졌거든요. 네, 이때는 지금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긁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0: 이게 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1: 네, 제가 중간에 말리다가 이제 흥분을 하니까 저도 이제 몰라보고 제가 물렸는데 응급실 가고 뭐 파상풍 주사도 맞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3: 진짜 눈 깜짝할 새니까 정말 막 위급하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막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상황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안고 있거나 그 강아지 캐리어에 이렇게 담고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방에 메고 있거나 그렇게 집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활을 하죠.
0: 언제 그랬냐는 듯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울이. 석수가 나오지 않자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문 앞에 가더니 떡하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보초를 서듯 앉아 빈틈을 노리는 녀석. 그래서 석수는 거실로 나가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고민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집안일도 힘들 텐데요. 석수까지 메고 생활하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네요. 내려놓는 건 불가능할까요?
1: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놓으면은 갑자기 두 마리가 언제 달려들지 몰라요.
0: 네? 두 마리요?
1: 네, 한 마리가 원래 더 있는데 얘는 지금 어디 갔지?
0: 책상 밑에 꽁꽁 숨어있던 녀석 발견.
2: 아, 여기 있구나. 아, 얘가?
1: 연탄이요.
2: 연탄이.
0: 깜짝 등장 둘째 연탄입니다. 살벌한 방울인 온데간데 없이 고양이 연탄이에겐 누구보다 다정한 모습. 두 살 터울의 형제지간이지만 그 흔한 싸움 한번 없었다고. 물론 질서도 잘 지킵니다. 밥을 먹을 때 형인 방울이가 항상 먼저 먹는데요. 형아가 밥 먹는 동안 묵묵히 바라만 보는 연탄이.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됐죠.
4: 잔물도 위아래가 있다옹.
0: 방울이의 든든한 아군인 셈이죠. 이렇다 보니 방울이의 행동을 연탄이도 따라한다는 건데요. 새 녀석은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걸까요?

0: 벽지도 많이 물어뜯고 가구들을 이제 막 스크래치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인들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1: 파양을 여러 번 당했다는 방울이.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석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난 방울이 때문에 신혼의 단꿈은 꿈도 못 꾼답니다.
2: 아무것도 안 할게.
3: 이게 딱 진짜 방울이가 자기 마음대로. 얘의 기분을 모르니까 때가 되면은 공격할 것 같다 해서 안으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
1: 하지만 방울이도 석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부.
0: 갔다. 안녕.
1: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석수와 방울이 공간 분리. 특히 엄마 집사가 혼자 있을 땐 석수는 무조건 안방에, 방울이는 거실에 있게 하는데요. 근데 방울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했는데 문틈으로 석수 발 발견. 석수의 기척이 영 거슬리는 모양인데요. 잠시 문고리를 응시하던 방울이, 그리고 순식간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석수에게 달려드는데요. 도망치지 못하게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석수에겐 이건 정말 공포의 도가니. 방울이 녀석 석수를 뚫어져라 노려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4: 방울,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너 왜 여기 있어? 얼른 나가. 얼른 나가. 나가.
1: 다행히 집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글쎄 집사님, 방울이가요 문을 열었어요.
3: 바로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뭐 계속 남편도 이제 석수를 안고 방 안에 있었을 때도 바로 열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잠깐 1, 2분이면 되니까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쳤으면 자기가 핥았을 텐데 지금 다친 데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지금 놀래가지고
1: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아빠 집사는 집에 와서도 녀석들이 걱정입니다.
2: 안 싸웠어 얘기들?
3: 다행히 다치지는 않고 둘이 엄청 소리 지르더라고.
2: 너무 그냥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다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0: 석수가 제일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오빠인데 떨어뜨려 있을 순 없고 얘는 완전 애기 때부터 오빠밖에 몰랐는데 계속 뭐 우리한테 왔다가 엄마 아빠네 갔다가 이러면 얘도 힘들어.
1: 석수의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을 나온 길. 석수가 이렇게 사교성도 좋고 활발한 아이였다니 집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5: 괜찮아? 얘는?
2: 이제 두 살.
5: 여자예요?
2: 네.
5: 그래서 여자면 가만히 있어.
6: 아 진짜?
5: 얘는 남자예요.
6: 네. 아예 못 어울리는 건 아니네요.
2: 네, 잘 어울려요. 잘 뛰어놀고 장난도 많이 치고.
1: 석수에게 항상 미안하고 애틋하다는 아빠 집사.
2: 제가 이제 책임지고서 이제 키우겠다고 데리고 온 아인데 미안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주인한테 갔으면 더 이쁘고 사랑받고 그러고 자랐을 아인데 그냥 그런 생각 드니까 막 보면 마음이 아프죠.
1: 안방에 늘 갇혀있다시피 사는 석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산책뿐입니다. 그간 집사님들이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0: 방울, 이거 내 냄새 좀 맡아봐.
1: 둘이 친해지게 하려고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3: 냄새는 맡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도 자요. 여기 원래 석수가 자던 그 쿠션이었는데 좀 친해지게 하려고 갖다놨었거든요. 근데 석수 오기 전에는 여기서 잘 자더라고요. 응? 석수

0: 밥그릇. 먹으라는 게 아니고 냄새.
1: 그래서 숙소 냄새 좀 맡게 하려고 숙소 패드를 갖다 놨는데 되게 잘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뭐 스크래쳐도 하고 자기 혼자 냄새도 잘 맡고.
2: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냄새 교환은 틈나는 대로 했고 오늘부터는 시선 교환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효과가 있는 걸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방울이. 그런데 석수를 보자마자 으르렁. 석수는 또 얼어버리고 맙니다. 또 석수에게 있는 대로 레이저를 쏘는 방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방울이가 더 위협적으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휴, 석수도 사는 게 참 피곤하겠다.
3: 내려와봐.
2: 석수를 내려놓자마자 머리끝까지 예민해진 방울이 녀석.
3: 간식 냄새 맡아.
2: 석수는 그저 간식을 먹은 것뿐인데 방울이는 뭐가 그렇게 싫을까요? 오히려 다시 감시 모드로 들어간 방울이 때문에 석수 입장에서는 박용훈이 창살 없는, 아니 창살 있는 감옥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1: 정말로 둘이 맞짱이라도 뜨면은 제대로 좀 서로 싸우면은 덜 그럴 텐데 항상 얘가 이제 석수가 기죽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맨날 좀 속상해요.
2: 그렇다면 마주보고 밥 먹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3: 괜찮아.
2: 방울이가 밥상을 엎어버렸네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방울이가 따라주지 않아 집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4: 많이 속상하네요.
1: 좀 속상하기는 해요. 맨날 석수만 좀 당하니까 그 좀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석수한테도 좀 미안하기는 해요. 그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2: 방울이와 석수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요? 집사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합사의 신. 랴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나우시스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네.
5: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얘가 석수.
6: 네.
5: 뭔가 눈치를 보는 얼굴을 갖고 있는데.
1: 네.
5: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6: 내려놓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심장이 날카로워져가지고.
5: 그러니까 석수가 바닥에 내려가면은 뭐 방울이가 얘한테 공격성을 보인다?
6: 네.
5: 그럼 안방도 한번 보여주세요. 안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 녀석들이 지내는 공간을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것.
5: 여기가 안방. 이렇게 지금 어휴. 얘는 뚱냥이 편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방울이는 타원형을 가지고 있네요. 타원형. 얘네도 둘 다 잘 먹는구나. 엄청.
1: 네.
5: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진짜 딱 쉬고 자는 공간이네요.
2: 공간도 파악한 후 집사들과의 상담을 시작합니다.
5: 보호자님이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거나.
2: 합사를 시도했던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6: 방울이. 네.
2: 석수와 대면을 하자 역시 방울이의 반응은 영 불편하다입니다.
5: 소리가 약간 긴장도 높아지네요.
1: 네.
2: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방울이의 공격성은 예측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그렇다면 왜 방울이는 석수를 공격한 걸까요?
5: 딱 심리는 그거죠. 저 방에 있는데 놓고 안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친구. 불편한 짜증나는 친구. 나 뭐 하고 있는데, 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컥벌컥 들어와서 너 뭐해? 라고 하면은 싫어지죠. 그게 다 문 열고

0: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노크도 안 하고. 석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나는 문을 열 의도는 아니었어.
1: 집사들이 합사를 시도할 때 놓친 부분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0: 고양이한테 주된 공간, 핵심 공간의 기준이 뭘까요?
2: 저는 생각했을 때 편안한?
0: 편안한?
2: 네, 잠을 잘
0: 자는 공간. 네, 네. 아주 중요하죠. 고양이들한테 핵심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자는 곳. 그 쉬는 공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는 공간. 세 번째는 볼일 보는 공간. 지금 방울이하고 연탄이한테는 이 공간은 제일 중요한 공간이에요. 게다가 캣타워까지 딱 있는.

0: 그러면 석수는 어디서 지내요? 석수는 보통 어디서 지내요?
1: 안방에서.
0: 안방에서만 지내요? 보호자님은 주로 어디 계세요? 그걸 여기서 TV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강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아지한테는 보호자가 정말 중요해요. 보호자를 쫓아다녀요. 근데 보호자님이 주로 이 공간에 있으면 얘는 되게 나오고 싶어. 근데 고양이한테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석수가 나와서 이 공간을 침해받는다? 침입자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방어적인 공격성이 발동하는 거죠. 지키려는 거지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2: 합사를 위해 방울이의 영역에 석수를 데리고 왔던 집사들. 화학질은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방어적인 행동이었네요.
1: 아무것도 안 해.
2: 그렇다면 방울이에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0: 이 공간을 알아야 되는 핵심 공간으로 하고 뭐 석수는 주된 공간이 거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서로 좀 만나는 정도의 느낌. 고양이들 나오고 싶을 때 놀이하거나 이럴 때 같이 뭐 교육하는 정도.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많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저하고 교육을 해볼까요?
3: 네.
0: 네.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고양이도 교육이 돼야겠지만 합사할 때는 제 생각에는 석수도 고양이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교육이 같이 돼야 돼요.
2: 교육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0: 방울이를 안으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친 적 있죠? 왜냐면 그게 대상전환 공격성이거든요. 흥분하면은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가요.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돼요. 얘한테 못 푸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요. 나 누구시겠어요? 석수, 나, 그치? 앉아. 오케이, 나이스. 이러고 나서 좀 반응 볼게요. 석수는 앉아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흥분하지 않는 거. 같은 공간이 있더라도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돼. 석수? 앉아. 앉아. 그치. 석수? 석수?
1: 아무것도 아니다, 석수?
2: 이때 방울이가 석수의 근처로 다가가는데요.
0: 최대한 뺄게요, 공간을. 일정 거리를 해서 침범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석수? 앉아. 일정 공간, 1.8m 되는 공간을 유지해주면 쟤는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선 방울이가 갖는 감정은 뭐냐면 아, 뭐 쟤 있어도 괜찮네. 근데 소리가 나면 얘도 긴장하니까 쟤 있어도 나한테 침해하는 애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자님이 매번 같이 해주는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다시 줄 테니까.
2: 이번에는 집사가 직접 교육을 해봅니다.
0: 앉아 기다릴 거야, 시키세요.
1: 앉아. 기다려.
0: 이름 부르고 앉아야 돼. 이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앉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소파 쪽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혹시나 애가 덤벼드는 상황이 생기면은 시선을 얘를 앉는 게 아니라 고양이야. 고양이를 이걸로 막으셔야 돼. 담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담요로 고양이를 이렇게 덮어주던가 해야 돼. 안 그러면 보호자님 지금처럼 다쳐요.
2: 합사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들의 꾸준한 노력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0: 일단 환경적으로 첫 번째 핵심 공간을 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석수에게 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굳이 방울이하고 연탄이가 나올 필요성을

0: 없게 만든다. 두 번째는 얘가 같이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전에는 석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아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외부인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끔 교육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신경을 안 쓰죠.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왜냐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내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매번 매일 산책 두 번 하는 것처럼 교육 시간을 15분씩 두 번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방울이든 연탄이든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1: 크게나 가야지 너무 신경 많잖아.
2: 방울이와 석수도 언젠가 가까워질 날이 다가오겠죠. 다시 찾은 방울이네. 선생님의 조언대로 환경을 정리하는데요. 거실과 안방을 분리한 후 안방은 고양이들의 핵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따로 마련된 석수의 공간까지.
3: 석수 앉아. 기다려.
2: 아직은 조금 서먹서먹한 사이지만 석수도 방울이도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더 이상 석수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방울이.
3: 기다려.
4: 방울이나 석수나 진짜 막 한 가족처럼 막 살 부딪히고 지내는 것도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같이 이제 한 공간에 있어도 얘네가 불안해하고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지내도 그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남편도 저한테 안 미안하고 저도 남편한테 안 미안하고 그러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무도 안 다치고.
2: 서로 어울리지 못했던 방울이와 석수. 앞으로 편안한 사이가 되도록 집사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방울이와 석수 잘 부탁드려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0: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SBS 키즈.
1: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2: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1: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에

0: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0: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0: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에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을 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0: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0: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를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지난번에는 양식의 대가를 찾아가서 주방 체험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중식의 대가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중식하면은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1: 네,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나라 중식의 살아있는 역사. 여경래 셰프님입니다.
2: 저는 중요리를 50년 차 하고 있는 여경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75년부터 입문을 했고요. 세계 중요리 연합회 제가 부주석이고요. 중요리 명인 쪽에서도 부주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이나 그만한 자격 부여를 제가 받

0: 뜬 거라서 해외 나가면 거의 요리대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거의 20년 넘게 했으니까요. 나 잘하고 있죠?
1: 안녕하세요. 네네.
0: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 체험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2: 무협지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진짜 초절정 고수는 의외로 평범한 외모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경래 씨분을 봤을 때 제 느낌이 딱 그랬어요. 봤는데 굉장히 인자하시고 부드러운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 내면에는 엄청난 포스가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
3: 주방으로 입성하려면 먼저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죠? 제가 또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2: 칼입니다. 칼질을 좀 연습을 해오라고 하셔가지고 좀 연습을 해봤는데 오늘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0: 방송 체험할 PD님인데
1: 안녕하세요.
0: 네네. 우리하고 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같이 체험할 건데 PD님이니까 한번 다들 잘 부탁해요.
1: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처음 입문할 때는 면판, 국수를 다루는 만두나 국수 같은 거 다루는 데를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칼판. 칼판이라는 것은 식재료 같은 걸, 재료를 써는 곳. 프라이팬 쪽에서 이제 소스를 만들게 되면은 화덕에서 화려하게 불쇼를 만들라고 음식이 완성이 되면 전표가 이게 홀 몇 번, 룸 몇 번 이렇게 하게 이런 사이클이 중식의 구조입니다.
1: 주방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면판, 칼판, 불판.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근무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칼판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2: 칼질을 못하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거의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3: 칼 잡았을 때
2: 네.
3: 여기까지 가고 이렇게 잡아.
2: 아, 네, 네.
3: 여기는 아, 누르고
2: 펜처럼.
3: 아, 네. 이렇게 눌러야 아, 이 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아.
4: 종무에서 한 300명 참석했는데 제가 300명 1등 했어요.
1: 잠시 일타 강사의 칼질을 감상해 볼까요?
2: 어떤 문파 입문을 하면은 입단 테스트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썰기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일종의 문파의 입단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1: 이렇게 저의 중식 입문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0: 과연 집에서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을까요?
1: 저는 장조연 눈, 동시에 눈이 마주쳤거든요. 이게 PD님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내친 김에 쌍칼로 다지기까지 야심차게 도전해봤습니다.
2: 어? 이거 좀 가르치면은 되는데요? 네, 저도 PD님이 얘기했어요. 혹시 초방 이런 생각 없나요?
0: 과연 여 셰프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3: 네.
0: 드디어 이렇게 제게도 합격 모자가 주어졌습니다.
3: 머리카락 안 들어가야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자 잘 썼습니다. 네. 배신마다 모자 높이가 다 달라요.
4: 제가 제일
3: 아, 계급이 높을수록 모자가 높아지는 거죠. 네. 아, 네네. 네.
5: 하나만 줘라.
0: 본격적인 칼판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5: 다리 바꿔주고 빨리.
3: 일단 굉장히 빨라요. 지난번에 했던 프렌치 레스토랑은 미장플라스라 그래서 미리 재료들을 다 손질해놔요. 중식 주방은 영업 중에도 굉장히 칼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0: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 알란 냉채 4개 배살했으면 4개. 알란 냉채 4개 먼저 주라.
0: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2: 정말로 활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3배, 4배 빨리 써시는데도 저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3배, 4배 느리게 하는데도 지금 일에 치네요.
3: 이거 다 안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오래 걸려서
2: 네.
3: 일단은 최대한 하시는 데까지 해보는데
2: 조금 손으로 눌러준 다음에
3: 네. 그리고 하다 보면
2: 하다 보면 손상이 나온다는 거죠? 네.
3: 나와요.
2: 아.
3: 나왔다.
4: 하나 데까지
3: 이 정도.
2: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 코스 모자 두 개 간대요. 알라까지 다섯 마리.
5: 피드님. 묵은 해물이 있을 거예요, 저거. 지금 물에 그냥 담가놨다 놨다요.
2: 네, 네.
5: 묵은 거를, 거기 중새우 큰 거 아까 보이시죠?
2: 네.
5: 여기다 이 통에 다 담아둡니다.
2: 네. 녹은 새우, 중새우를. 일단 가져왔어요, 오늘. 네.
5: 아, 이건 알새우, 알새우 말고 중새우.
2: 아, 중새우예요?
5: 네, 이거.
2: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네.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가 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5: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뜨거우겠습니다.
2: 네.
5: 정 가운데를 좀단 느낌으로 여기 있는 이때까지는 칼날이 나가면 안 되고 딱
2: 네.
5: 안쪽까지만 대고 가운데로 싹 가서 따라와요.
2: 아
5: 따라와서
2: 네.
5: 박사
2: 아
5: 펼쳐요.
2: 네.
5: 방금 이제 칼날 놓고 옆에만 뽀뜨는 거예요.
2: 아 일단 포를 뜨고
5: 열고 똑같이 반대 뜨고
2: 포를 뜨고
5: 네, 옆으로 꽉 뜨고
2: 열고
5: 아. 이렇게
2: 아
5: 네. 50마리 정도.
2: 50마리 정도.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지금 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네. 많이 내공이들 하는 음식이라서.
2: 그러네요, 예. 네.
1: 다른 데서 못 파는 거예요.
2: 네, 네.
1: 우리 아예 습관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연습해보세요.
2: 네.
1: 연습해보고 잘하면 우리가 PD 직업 바꾸게 해줄 테니까.
2: 진짜요? 잘하면은 여기 직업 바꿔주신다 안 돼요?
0: 제가 손질한 새우들. 셰프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오자새우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사부님만의 새우 손질 비법을 전수받은 셈이죠.
1: 조금만 살짝 한 번씩만 쪼개주시면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2: 네.
1: 쳐주시고 이렇게 젖는다는 느낌.
2: 녹아다녀요 이게?
1: 네, 이게 힘들어가지고
2: 네.
6: 새우 향이 벌써 막 올라오는데요? 아.
0: 이만하면 반죽이 완성된 것 같죠?
6: 빡빡하게 잘 섞인 것 같아요.
5: 여기를 빈틈없이 이렇게 눌러서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고.
6: 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7: 이게 쉬운데도 네. 어려워요.
6: 그러게요.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자해지라고 하죠.

0: 좀 뜨거울 수도 있는데. 바삭한 새우튀김 같은 맛이 나다가 그 속에는 싱글싱글한 새우살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네요. 안 해보시면 이거를 어쩌면 제가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1: 새우와 씨름하는 동안 어느새 점심 영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직원들의 점심 식사 반찬입니다.
0: 오전 한낮으로만 했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2: PD님이 왔고 약간 그 팀워크 좀 삐끗했어. 아,
0: 죄송합니다.
3: 그지? 뭐 웃어줘. 웃어주면 안 될까?
2: 아, 다행히 빨리 수습됐어요. 아,
4: 다행입니다.
3: 이 친구 누였지? 내 손배하고 관둘 뻔했어. 사실 이 중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3,000번을 배워야지 된다.
4: 3,000번도 불에 돼야 되는구나.
3: 할 때는 나도 돼도 거칠었지만 지금 이 일을 아는지 한 10년 되니까 덕분에 손 고워졌어. 아우 예쁘라.
2: 이 23개는 아까 계산했으면 4개 맞지? 거기 꼬바 먼저 한번 튀겨줄 수 있을까? 2개 9개 빵 다 쪄야 돼. 위에 짬뽕 남은 것 좀 있어요. 짜장 좀만 데쳐줘.
3: 여러 그 파트를 유효적절하게 조절하는 곳이 전표를 보는 사람의 역할인데.
2: 그 다음에 탕수육은 동포의 청경채 왔어요. 맞춰. 후추 2인분만 쓸어줘. 고관지를 부추로 바꿔주면 어때? 이거 송실 갈게. 그 다음 매실은 모자세요. 게살 유산슬. 향수 빠바라 사이 주세요. 송실 가자.
1: 틈틈이 식당을 찾아준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여유도 잊지 않으시고요.
3: 내 마음이지. 없으면 뭔가 불안해. 그래서 집에서 한 이틀, 3일 정도 쉬라면 뭔가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나도 워크홀릭이라고 하나, 일에 약간 많이 그 빠져있는 스타일이라서 아마 일에다가 죽을 것 같아. 그때 나 지금 119 잘 불러줘.
2: 네.
0: 방금 주문이 마지막 게 나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0: 이제 마지막 서빙을 끝으로 모든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1: 수고들했다.
2: 오늘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3: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네. 사실 되게 정석이거든요.
2: 아, 네.
3: 그냥 잘 배우셨어요. 뭐 어디 가서 많이 써먹으세요.
2: 이렇게 또 훗날 끝이 났네요. 그냥 뭐 어버버한데 그냥 시간이 후딱 가버리네. 아.
0: 과연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4: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5: 중추 식자재 매장이 많은데 네. 저는 선배님이 원래 거기서 하시다가 좀 크게 확장을 하셨나 봐요. 거의 그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화교분들이시고요.
6: 그런 게 좀 약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교로서

0: 잘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느끼는 거랄까?
1: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인데 국적만 다른? 한국에서 태어났고 국적만 이제 부모님이 따라가니까.
0: 매장에 학교분들 좀 계신가요? 중에?
1: 제가 처음 근무했을 때도 거의 다 화교였어요. 이제 뭐 15년 전그 정도까지만 해도 한국 분들보다는 화교가 더 많았다.
2: 평소에 저희들은 우리 주변에 화교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인은 아닌 거잖아요. 한국에 오신 지 거의 100년, 15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이런 분들과 섞여 살고 있었구나. 어떻게 보면 그 증거가 중식이 아닐까 싶어요.
1: 저 아직 그냥 23살에 5월 달에 제가 후라이팬을 잡았어요. 그거는 제가 절대 못 까먹습니다. 23살 5월 달에 제가 후라이팬을 잡았는데 다 들려요, 귀에서. 막 사람들이 나한테 그게 되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다
0: 약간
1: 보니까
0: 배경으로 평가하는 거지,
1: 네,
0: 그래서.
1: 어릴 때는 질투심이 되게 많았어요. 중식으로 있어서는 영양식품이면 영양식품이면 되게 하이레벨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냥 아버지고 작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이제 아버지보다 요리 잘한다. 이런 말 진짜 왜 그런지, 그냥 가족, 친척 가족들한테도 그런 말, 뭐 이제 생일 때 만나면 저희가 좀더 잘한다. 근데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그냥 피식 웃죠.
0: 얼마나
1: 열심히.
0: 웃기셨을까?
1: 그냥 가소로웠겠죠.
0: 그쵸?
1: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대로 하고 나서 그때 보니까 넘을 수가 없죠. 넘으려면은, 뭐, 그,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 넘지 못할 것 같아요.
0: 요새는 그래서 그런 질투는 안 하세요?
1: 아, 질투 나죠. 질투 나는데,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진짜 그안 좋게 질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0: 더
1: 좀,
0: 잘하고 싶은 욕심 같은
1: 네.
0: 거.
1: 저건가 보다. 이게 이 동일상이라는 곳이
0: 여기에요?
1: 네 여기가 여기인데 이게 원래 부천동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제 이게 대표님이시거든요.
3: 말 도와주신.
0: 아, 녹보는 식재료가 엄청 많네요.
4: 아, 예. 근데 지금 예 아직 일부가 덜 들어온 것도 있고요.
1: 화교끼는 거의 다한 다리 건도 아니면 다 아는 사이라서. 네, 가족이 이거 하시다가
4: 사업이에요. 네, 물려받아서
0: 되게
4: 지금.
0: 오래된 가게인 거죠.
4: 예. 건해삼이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아주는 거는 국산에서 한국 해삼.
3: 야, 키로당 요즘 얼마나요?
4: 키로에 거의 지금 한60 정도 할 거예요.
3: 건해삼
4: 이게 60만 원. 예, 60만 원.
0: 이게
4: 국산 1kg예요.
0: 1kg 260만 원이에요?
4: 예. 네.
0: 와, 네.
4: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는 불려봐야지 알거든요.
0: 네네네.
3: 이 정도면 엄청 잘 뽑습니다. 손으로 잡을 격기도 이게.
0: 아, 그래요?
3: 뭐가 들어가면 금방 녹아버려요.
0: 아,
3: 돌기가 다
0: 녹아요?
3: 네, 녹아요. 이게 상태가 엄청 좋은 겁니다.
0: 아.
3: 진짜. 되게 보들보들해요.
0: 보들보들하네요. 돌기가 그렇다.
4: 님 한번 드셔보세요.
0: 생으로요?
3: 네. 아, 먹어봐, 뭐.
4: 익힌 거예요?
0: 아, 익힌 거예요?
4: 다 삶아서 불리는 거니. 한번 드셔보세요.
3: 이거 진짜 하나에 몇만 원이에요, 몇만 원.
0: 이거 하나에 몇만 원이라는데, 이거를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4: 엄청 젤리.
0: 맛 자체는.
4: 조리하기 전에.
0: 네. 무맛이랄까? 살짝 바다맛 나는 것 같아요. 무맛인데. 보신 저 젤리 같은 엄청 생글생글하네요.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막 탱글탱글 움직이고, 네, 탱글탱글 움직이고.
3: 이게
0: 진짜
3: 물에 불리면은
0: 네.
3: 뭐 맑은 그 밝은색의 요리,
0: 네.
3: 뭐 정가복 같은 거라고.
0: 향이 난다. 야, 꽃향기 극한.
3: 알싸한
0: 마라
3: 할 때 그 마비 온다 그러는데 화천.
0: 네. 그렇지 않고
3: 이걸로 하면 향은 훨씬 좋습니다. 훨씬
0: 이게 화자오라고 하는 거예요?
3: 네.
0: 이런 거는 뭐예요?
3: 네, 이거 찔맛장이라고 그
0: 참깨장.
3: 네, 네. 네.

0: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중요를 배우려면은 다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고 지금 세상하고 좀 많이 틀리죠.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기는 사진을 찍으면 이게 정리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썰미나 그러한 것들 가지고 보고 그려가지고 했던 것들을 글도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니까 책자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1: 오늘은 면판에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2: 지금은 조금 물기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3: 아, 살짝 더 묽은 편이긴 합니다.
2: 아, 이게 더 묽은 편이에요, 오히려?
1: 위험한 기계는 사형에게 맡기고 저는 반죽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2: 기계는 제가 손대기가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3: 네, 진짜 위험. 네.
1: 납작해진 반죽을 한 판씩 끊어냅니다.
2: 느낌 편한 사이즈로.
1: 이 반죽 한 판에 약 10인분의 면이 나온다고 하네요.
3: 이쁘게 잘라준다.
1: 어느새 오후 6시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4: 짬뽕 두 개를 몇 개? 두 개를 네 개. 짜장 두 개를 네 개.
5: 면을 가닥가닥 뽑는 거는 중리 들어오면 바로 그때 뽑아가지고 바로 삶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작이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죠.
1: 면판 근무의 핵심은 타이밍.
5: 풀판에서 물 볶아서 나왔는데 면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새로 다시 볶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0: 가운데로 옮겨주세요.
1: 되게 은은하고 깊이 있는 맛이에요. 약간 육개장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0: 이게 지금 짜장면 준비하고 남은 것들인데. 이렇게 중간중간 맛보면서 먹는 이런 짜장면이 별미네요, 진짜.
1: 중식에서는 개인만 잘한다고 해서 빛을 못 바랍니다. 어쨌든 한 명이 칼집부터 해서 조리하고 튀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발이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재료를 다듬는 칼판, 그것을 조리하는 불판, 그리고 마지막 면판까지.

0: 최고의 요리 한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오늘도 모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1: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회식입니다.
2: 국물의 장점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든 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정서를 기타 여러 가지 맞추는 데 우리 중식이 한국 중식은 제일 전 세계 중식 중에서 제일 담백하고 기름지지 않고
3: 옛날에 우리 같은 화교들이 중국 음식을 만들다가 지금은 이제 광동 요리나 사촌 요리 그거하고 좀 개념이 틀리다 보니까 한국화 된 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름을 하나 져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중채로 제가 진 거죠.
0: 사천 요리, 북경 요리, 상해 요리, 광동 요리로 대표되는 중화 요리. 처음 우리나라에서 중식을 팔기 시작한 화교 대부분이 중국 산동 출신입니다. 화교들에 의해 시작된 중국 요리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해 왔습니다.
4: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식 4대 문파 얘기하잖아요.
2: 중식의 4대 문파라는 거는

0: 무슨 무협 소설처럼 4대 문파, 3대 문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관심을
1: 네. 영화를 만든 거죠.
0: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선배들 야, 4대 문파 말고 나는 5대 문파는 어떨까? 네. 흔히 알고는 4대 문파뿐 아니라 다른 문파들 되게 많아요.
2: 호텔마다 큰 식당마다 저기 돼 있는 거라서 자기만의 그런 개성을 갖추게 되면 자기만의 또 문파가 생기는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저는 장도라든지 여미라든지 박은영이라든지 다 자기만의 문파를 만들겠지만 한생은 그렇게 했네요.
3: 어느덧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0: 칼판과 면판을 넘어 가장 험난한 불판으로 향하는 길. 압도적인 화력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과연 오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1: 거의 몇 년씩 근무를 해야 겨우 손을 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그 불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게 됐으니 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0: 먼저 웍 사용법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초심자는 생쌀을 웍에 넣어 연습하게 한다고 합니다.
2: 앞으로
1: 뒤로 왔다 갔다
2: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도 올라가 내려갈 때 치면 돼요.
1: 어. 이 왔다 갔다도 잘 안 되네요.
2: 약간 여기에는 힘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할 때는 이게 뻣뻣했어요. 제가 내려갈 때 살짝만 이게 되게 된 거예요.
1: 프라이팬을 이렇게 던지듯이 던지고 받고 하는 건데 불판에서 쓰는 그 웍은 들고 던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빠르게 움직여서 그 관성으로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춤추듯이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어서 한두 번 한다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2: 네, 느끼게 저도 이렇게 손 잡고 느껴서
1: 네. 아, 네. 네.
3: 네. 그냥 잡으면 돼요.
1: 네. 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거. 팔에 지진이 난 것 같아요. 팔에 지진이 난 것처럼.
4: 저는 마법 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저도 그냥 숨만 힘만 빼면은 뒤에서 잡아줘서 연습 돌려주시는데 그게 익혀져요 점점.
1: 거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천천히. 엄청 편하게 하시네요.

0: 잠깐만요. 일단 앞으로 내려. 이렇게. 이런 느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얘네 잡아주는 힘이 좋아.
0: 아, 예. 다 빼고. 어.
1: 얘 잘 잡아줘. 안 잘 잡아주는 이거 흔들어.
0: 아, 네네네.
1: 얘 잘 잡고.
0: 네. 어, 저렇게. 어이. 대충 감이 오는 것 같은데.
1: 네. 국자로 써야 돼.
0: 아, 국자도, 어. 아, 아, 네. 이렇게 밀면서, 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왼손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어. 한번 해볼게요. 아, 민다.
1: 아, 어.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다 감각이어가지고.
1: 네.
0: 손이 좀 아프네, 오래 하니까.
2: 볼래판 돌렸을 때, 뭐, 스모 한번 잡으면, 어, 돌릴 수 있네요?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거는 볼래판 잡으면 돌리는 거는, 진짜 하루만 배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진짜 3개월 이상, 1년 못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1: 제가 좀 선생님이 해달라고.
0: 어,
1: 아유. 이거는, 할 줄 알면은, 아.

0: 달라붙어.
1: 아,
0: 달라붙어 하면 네. 이거 많이 망하네.
1: 아,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거 같죠?
0: 안 그러면은 밑에 탈수 돼요.
1: 와우. 아. 와우. 아, 여기가. 여기가 막 쿵쿵 나오네요. 와. 아, 약간 놀랐어, 지금.
0: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1: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
0: 그러면은, 계속 못 하려면은, 그냥 다 날아가.

0: 포인트는 이 간장 원래 나는 향이 진짜 세포를 띵고 완전히 명이 나고 향이 나왔을 때 볶아야 그대 짜장면 제일 맛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1: 나비 한 번 더 넣어봐. 커브 한 번.
2: 아, 뜨거워요. 네.
1: 진짜 너무 뜨거워요.
2: 이렇게 아. 한번 약간 잡는 거죠?
1: 근데 재료가 뭐 들으면은 어울리네.

0: 볼도 있고 뭐 한도 갔다 왔다 하고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너무 갈증이 나네.
1: 쇼스는 진짜 뜨거.
0: 아,
1: 네. 이 기름보다 뜨거.
0: 아,
1: 여기 달라붙으면 바로
0: 터질 것 같아요.

이걸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걸로 얘기가 많잖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완전 맛있죠.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속에는 쫄깃한데 약간 달달하면서 소통하는 소가 끈적하게 붙어있으니까 입에 딱 달라붙어요. 너무 맛있다.

고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추 잡채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한자로는 청초육사? 칭자오러스라고 하는 것 같던데 채 썰은 그 야채를 웍에 넣고 강한 불로 짧은 시간에 볶아내면 끝인 그런 요리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요리인 거죠.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0: 이걸 잘못하면은 불길이 얼굴로 그대로 올라와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안 드는 내용물이 또 이렇게 밖으로 튀잖아요. 잘못 튀면은 그대로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1: 맛있는데요?

0: 뭐 이렇게 어떻게 어렵사리 완성한 불치작전인데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
1: 과연 사부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2: 조금 아까 불치작전인데 한번 맛 한번 보시고
3: 저기요
2: 잘 되는지.
4: 어떤 거는 골고루 잘 입이 좋으니까 잘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성격이나 그런 것들 다 좋아서 그렇고요.

0: 그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쓰면 맛이 없더라고요. 약간 은은하고 담백하게 해줘야지 깊은 맛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잘 했으면 돼.
1: 일단 볼게요. 일단 계속 줘야지 엄청난 맛.
2: 초심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에 평가해 주셨겠지만 말이죠.
0: 잘하신다.
3: 내가 남을 가르치러 가려면은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기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르치게 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음식 철학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도 내 스스로 갖게 되기도 하고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0: 잘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최고의 중식 셰프 그리고 사형들과 함께했던 3일 앞으로 오랫동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 익숙한 음식이지만 이걸 하나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짜장면 같은 경우는 중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독특한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것들이 결국은 한국인의 화교들과 한국인들의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자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뉴스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회의이다. 보통

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호랑이 해, 호랑이 월, 호랑이 일, 호랑이 시. 12년에 한 번 제작되는 조선 왕실의 칼 사인검. 재앙을 물리치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검이 만드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1: 굶어도 칼을 만드는 즐거움을 살아서 검, 내 인생이지.
0: 조선시대 선비와 규수들의 품격이 담긴 장도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는 섬세한 수공의 품입니다.
2: 이 공정이 몇 단계인가? 이 장도 하나 만드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177공정이에요.
0: 전통 방식 그대로 장도를 만들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잊고 있는 장인들.
2: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것을 모르고 가는데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는 거죠.
0: 왕의 칼, 선비와 규수의 칼을 만드는 데 인생을 건 장인들의 피땀 어린 작업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어느 작은 폐교. 이곳에 가면 조선시대 무기고를 연상케 하는 전시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다양한 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그냥 병장미라고 해요, 병장미.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평정하는데 중국선 이거 보고 이제 저기 연검이라고 하지, 이렇게. 휘어지고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거 요대검이라고 해서 요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게.
3: 아.
1: 이 허리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댕기고 이제 그런. 뭐 이런 건 그 이순희 장군 다 찾아간 건데, 싸운 거 아니고, 혁충사에 가면 있어, 이게. 마음이 이제 편치 않을 때 어떤 정신 수양용만 이제 사용했던 칼이에요, 이거. 이거는 98년도에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사인에 이제 담금질을 해서 만드는 거는 제일 먼저 최초 만드는 거, 내가. 뭐 연의 호랑이, 연. 달, 호랑이, 달. 호랑이, 날, 호랑이, 시. 이제 그 사업이 딱 맞았을 때, 그 두 시간 내에 이제 담금질이 끝난 거를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완성을 짓는 거기 때문에 좀 기여다.

0: 하고 볼수 있는데 옛날에 궁에서 관할에서 할 때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가 없는.
1: 호랑이가 네번 겹치는 시간에 담금질하고 칼날에 악한 기운을 막는 글귀와 별자리를 새긴 사인검. 오늘날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요?
0: 집안에 뭐 우환이라든지 뭐 제가 꿈자리가 뭐 너무 부산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든지 이제 그런 또 이제 어떤 부적 개념으로 벽상검으로 이제 그 가져가는 분이 더 많지.
1: 전통 야철 도검 부문 기능 전승자인 이상선 장인. 이상선 장인은 사인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도시를 떠나 시골 폐교의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펄펄 끓는 가마에서 검의 재료인 강철을 달굽니다.
0: 한 5kg
2: 5kg.
0: 완성 재료는
1: 얼겋게 달궈진 강철을 두드려 칼날의 모양을 잡아가는데요. 강철을 두드리는 기계도 장인이 직접 고안해 만든 겁니다.
0: 60년대 그때는 다 사람이 데렸는데 지금 이거는 크게 이제 내가 여기 내가 쓰기 좋게 만든 거. 사람이 데리려면 3명, 4명이 있어야 하는데 3명, 4명이 있건지는 계속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1: 무조건 3개, 여러 번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어서 발로 강약을 조절해 준다고 하는데요.
0: 계속 막 세게 때리면 안 되지.
3: 그 강약을 약간 조절하시는 거네요, 발로.
2: 이게 그럼 한 몇 번 정도 담금질했다고 볼 수 있어요?
0: 오치기 하루 기회가 두드리는 것 같아요. 쟤는 달궈지는 스케줄이라고 뭐 이게 자꾸 나와, 이런 게.
2: 아.
0: 달궈지는 거. 수만 번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쟤도 두드리는 한계가 있어. 너무 많이 달궈서 계속 두드리면, 나중에 쟤 자체가 없어져.
1: 무더위에 펄펄 끓는 가마 앞에서 일하는 고된 작업. 이른인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돼 아들이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4: 이런 거 맨날 생겨요. 할 때마다.
1: 그런데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수출 꺼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0: 한장 떼면은 슬러시가 녹아가지고 저 밑에 바람 들어오는 데가 매여.
4: 다 막혀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막히면 온도가 안 올라가, 가마도.
1: 중간중간 막힌 바람 구멍까지 뚫어가며 일하려니 더 힘이 드는데요. 철을 두드릴 때마다 온몸에 충격이 온다고 합니다.
2: 온몸이 울리지 않아요?
0: 손 떨려갖고 밥도 먹는다.
1: 드디어 원하는 폭과 두께의 철이 만들어졌습니다.
0: 가지고 와서 연마해서 가게 나오는 거예요.
1: 학교 안에 있는 작업실에는 장인이 직접 만든 기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0: 다 만들어져. 조그만 칼 만드는 거 있는데 큰 거 만드는 기계.
1: 칼날 가는 기계를 이용해 양날을 세우는데요. 의자가 장인의 움직임에 따라 스르르 움직이네요.
0: 이게 서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럼 이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왔다도 갔다도 오고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회장님 마냥 돌아가는 의자는 아니어도 왔다 갔다 하는 의자 앉았나 봐라.

0: 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1: 칼날을 갈면 마찰 때문에 뜨거워지는데요. 열도 식힐 겸 녹을 방지하기 위한 용액에 잠시 담궈줍니다.
0: 녹이 올라오잖아. 뭐 금방은 녹 안 나지만 그냥 녹이 안 나고 뭐 기계 가공할 때는 다 일부러 싸웠거든.
1: 검은 날을 전부 세우지 않고 앞부분만 날을 세운다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0: 날 길이가, 칼날 길이가 저기 70cm라고 보면 한 25cm 정도만 날이 쓰고 그 3분의 2는 두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칼 맞고 화살도 쳐내고 창도 쳐내고 앞뒤는 방패.
1: 갑자기 두 개의 칼날을 가져온 장인.
0: 이제 인시에 그 당금질이 들어가려면 이제 요 상태까지 이제 그럼 요 상태면 연마가 한 85% 정도 끝난 거거든요. 이제 인시에 당금질을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먹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거묵게. 궁에서 이제 그걸 주관해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그 고집을 하는 거지.
1: 12년에 한 번 돌아오는 호랑이가 네 번 겹치는 시간에 준비한 칼날들을 담금질하는데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인시에 담금질을 해야 칼에 악한 기운을 막는 힘이 담긴다고 합니다.
0: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2시간 안에 완성품을 완성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건 2시간에 이걸 완성품을 짓는 거는 그 구신도 못해.
1: 인시에 담금질을 하고 나면 칼날에 글귀와 별자리를 새기는데요.
0: 상각을 그 조각을.
2: 상각이요?
0: 상각.
1: 상감은 금속에 원하는 무늬를 새긴 뒤 그 안에 금, 은, 보석 등을 채워넣는 공예 기법을 말하는데요. 사인검의 칼날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영엄한 글귀와 문양을 상감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우주의 정기로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베어내어 바르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끌과 정을 이용해 새기다 보니 두 다리 꼬박 걸린다고 하는데요.
2: 아플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치다.
0: 여기가 이제.
2: 왜 거기가 아파요?
0: 이 때리는 충격에 네. 그 다섯 번은 가야 돼.
2: 아, 파는 걸요?
0: 그래, 파내고서 오늘 박아야 네. 은이 안 빠지.
1: 은실을 두드려 넣으며 파낸 곳을 채우는데요. 은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0: 파서 은을 박을 때는 이 해관 여기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속이 깊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좁은 데서 은을 때려 박아서 안이 가서 확 퍼져야 은이 안 빠지지.
1: 사인검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 일부터 금속 공예까지 다 배워야 했다는데요.
0: 일본은 가난자를 만졌는데 사람이 9명이부터.
3: 9명이요? 예전에는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
0: 배울 때 칼 공방에서 배운 거 아니야, 나.
2: 그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0: 독가.
2: 혼자.
0: 지금 내가 거의 1세대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기 해방되고서
2: 어떻게 그럼 연구하셨어요? 이거를 다?
0: 그 미쳤지. 지금 같으면 안 했어.
1: 영친왕 제사를 보러 갔다가 전시된 사인검을 보고 첫눈에 반해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장인. 가족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0: 이렇게 사인검을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칼날에 은이나 금으로 글귀와 별자리를 상감한 뒤 곱게 갈아내면 신비스러운 사인검의 칼날이 완성됩니다.
1: 난 이겨버려도 봐가지고 상감 냈는데.
0: 이번에는 칼자루를 만들 차례인데요. 동으로 만든 칼자루에 해와 달이 담긴 전통 문양을 조각합니다. 그리고 표면을 곱게 갈아내는데요. 이거 너무 갈아서 무늬가 다 사라진 거 아닌가요?
1: 착색물이 많아.
0: 그런데 착색물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무늬가 진하게 살아납니다.
1: 소금진 같은 거 들기는 타가가지고 그림으로 착색을 했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무리다.
0: 드디어 왕의 위엄이 느껴지는 칼자루가 완성됐습니다. 12년을 기다려 담금질한 칼날이지만 만들다가 30%는 잘못된다는데요. 사인검 하나가 완성될 때마다 장인은 길이 남을 명검이 되길 기원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제가 평가하는데 그건 내무가 평가. 명검이라는 건 지금을 받으려고 3대가 올라간 다음에 명검 지금을 받는 거예요. 그 100년이 흘렀을 때 그 칼의 변형이 없이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그럼 그 집안에 100년 동안 편안했다는 거예요.
0: 늘 곁에서 힘든 길을 함께해준 아내 명자씨. 하지만 그녀도 한때는 그만하자고 남편을 말렸었다고 합니다.
2: 그냥 그래갖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그만하자. 그만하자. 우리 둘이 나가서 벌어도 얼마고 우리 살 수 있다.
1: 그때 마누라한테 내가 한번 대게 한번 뭐 그 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막 뼈가 아플 정도로 막 생각하면 안 좋아.
3: 다 잊어버렸어. 아니 나는 100점 만점 99점. 진짜로. 너무 잘해주니까. 그 정도예요.
1: 아니 100점 아니고 1점 모르고.
3: 아, 1점 빼야지. 그거 만족이 안 되잖아 한 가지는.
4: 1점은 뭐가 만족이 안 되지?
1: 돈 못 버는 거.
3: 돈 못 버는 거.
1: 그 생활에 돈이라는 전제가 1점밖에 안 되네. 그 나머지는 그냥 다 행복지수네.
3: 그렇지.
0: 비록 돈은 많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하며 사이좋게 사는 것, 그것이 부부의 행복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 꼭 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1: 우리나라 유명 천지신명 땅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마음으로 작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향 피우고 작업실로 가.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 첫 번 읽어요.
0: 평온한 마음으로 칼을 만들어야 다치지도 않고 칼이 잘 나온다는데요.
1: 힘도 한 날 있는 거 이건 도 칼이 생긴 것도 다르고.
0: 오늘은 조선시대 무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수련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1: 제가 수련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떤 시장에 내놨을 때 그 당시엔 일본도라는 그 개념이 너무 컸어. 그게 어떤 경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일본도만 지켜세우고 내 거 무시하면 다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
0: 일본도보다 좋은 칼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만들었습니다.
5: 무게 왜 재야 되는 거예요?
1: 상하니 칼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칼을 사람을 컨트롤 하면 안 돼. 사람이 칼한테 치면 안 되죠.

0: 끝에만 나를 세우는 검과 달리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를 세우는데요.
1: 아유, 아 오늘 또 멋있게 하고 왔는데
2: 살 쪘어?
1: 살 좀 쪘죠? 부었어요.
0: 멀리서 찾아온 반가운 손님. 대나무를 잔뜩 가져왔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알고 보니 검도하는 분이었는데요. 검도하는 분들에게 이곳은 사랑방 같은 곳이랍니다.
1: 네네, 여기 와서 공무원들끼리 와서 놀기도 하고 그러죠.
3: 이 배기 각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단면이 일정할 때 그 사람의 수련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0: 대나무 연속 3,000번 배기 기록을 지닌 한명화 검사. 자신에게 꼭 맞는 수련도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는데요. 이곳 이상선 장인의 수련도를 만난 뒤 20년째 이곳 수련도만 고집하고 있답니다. 장인의 영혼이 깃든 수련도와 검사의 눈부신 실력이 만날 때 최고의 검술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3: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검이 중요하죠. 좋은 검을 갖기 위해서 검사들이 끝없이 노력을 많이 하고 찾기도 합니다.
0: 얼마 전 수리를 맡긴 수련도를 찾으러 왔다는데요.
3: 아, 근데 선생님 같은 게 손잡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엑스매듭이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써본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내구성을 높인 거고 한번 잡았을 때 왠지 자신감이 딱 생기는 그런 손잡이거든요.
4: 노끈이에요, 노끈?
0: 한명화 검사가 극찬한 수련도의 손잡이. 그 비결은 직접 꼬아서 만든 가죽끈에 있었습니다.
5: 과하게 꼬면 끊어지고 네. 어느 정도만 텐션을 잘 유지해서 빠져요.
0: 그리를 이용해 가죽끈을 꼬다니. 아, 아이디어가 좋죠?
6: 그렇군요.
5: 일반 시중에 저희가 원하는 이런 끈이 안 나와서 꽈서 만들어서 쓰는 거죠. 요건 이제 촉끈. 이게 땀이 나도 촉끈은 끈적끈적해져요. 열이 올라갈수록 초가 녹으면 손에서 잘 안 빠지고 잘 돌지도 않죠. 그래도 원하는 검선이 잘 나오고.
0: 초를 발라서 끈끈해진 가죽끈으로 손잡이에 십자 매듭을 짓는데요.
2: 이건 그 스매나기 싫어서 이건 내 나름대로 그냥 내가 접는 거예요.
0: 손잡이 매듭을 짓는데 온몸에 힘을 다 씁니다.
4: 힘이 엄청 들어가네요.
2: 손가락이 얇아가지고 부족해.
0: 드디어 수련도가 완성됐습니다.
2: 즐거웠지. 그런 게 뭐지. 천직이라고, 팔자지 뭐. 칼 만드는 거의 즐거움에 한때까지 살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나이도 먹었고 거의 가는 데 인생.
0: 전남 광양에 있는 장도 박물관. 이곳에 가면 다양한 장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 그냥 장도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할것없이 모두가 가졌어요. 단지 은장도는 신분 사이에서 평민들이 가질 수 없었다는 것. 양반 이상의 계급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장도였습니다.
0: 장도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뜻하는데요. 작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입니다.
7: 이것 같은 경우는 비녀예요, 이게. 비녀인데 이 집어넣게 되면은 비녀가 되고 빼면 비녀 장도가 됩니다. 보시면은 자, 젓가락이 달린 장도가 있어요. 우리가 가게는 독약 사건도 많았습니다. 젓가락에 왔다가 놓고 건강을 갖다 지켰던 거죠. 특히 관양작물의 경우에는 칼날에 일편심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일편심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조상님들은 참 이 작은 칼에다가 정말 깊은 삶의 깊은 철학을 두고 살아왔구나.
0: 국가 무형유산 박종군 장도장. 장도를 만드는 작업장에 가면 수십 년은 된 듯한 손때 묻은 전통 공구들이 가득합니다.
6: 장도는 이 작은 칼이지만은 공구가 가장 다양한 곳이 이 장도 아니냐. 이 조그만 거 하나가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이 장도 하나 만드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177공전이에요.
0: 장도를 만들려면 먼저 수초로 불을 피워 철을 달궈야 합니다.
6: 강철이죠. 칼날은 모든 장도는 은이 아니죠. 강철이죠. 장식이 칼자루와 칼집이나 가운데 장식들이 은이었을 때 은장도로 합니다.
0: 화로가 작아 보여도 화력이 대단하다는데요.
6: 불을 살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이 이제 사라진 순간부터.
0: 손으로 풀무지를 해서 불을 키우고 화로의 온도가 1000도를 넘어 벌겋게 철이 달궈졌을 때 철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6: 칼등은 두껍고 칼날은 얇잖아요. 그게 맞춰서 두드려야 되죠.
5: 대략 몇 번 정도 쳐야 된다 그런 게
6: 있어요. 만져봤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수천 번을 두들겨야지만이 네. 이게 나온 거죠.
0: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작은 칼날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한참 동안 진땀을 흘려야 합니다.
6: 좀 시간 삽시다. 장도 하나가 나오는데 이 공정이 177 공정이 만만치 않아요. 저기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것은 이제 저게 힘들다면은 또 나름대로 조그마한 북 하나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저기 섬세함이 요구되는 것도 있어요.
0: 천도가 넘는 화로 앞에서 손으로 풀무질하며 철을 두드리다 보면 그야말로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요. 꼬박 3시간은 두드려야 원하는 칼 모양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칼 모양이 나왔습니다.
5: 이제 한 10공장 정도 끝난 거죠?
6: 한 공장.
5: 이제 한 공장 끝난 거예요?
6: 또 자른 게 딱 두 공장이에요. 두드는 거 한 공장. 네. 두드는 거 자른 거 한 공장. 그래서 두 공장이죠.
0: 아직 갈 길이 먼데요. 칼 모양은 잡혔지만 칼등과 칼날의 두께를 조절해야 합니다.
6: 칼대예요. 이게. 이게 요즘 말로 치면 줄이죠. 네. 칼대로 이 배 부분을 다 고르게 펴지게 깎아내는 거예요. 지금 두께가 날 부분은 얇게 등 부분은 두껍게 그걸 보면서 지금 조절하면서 해야죠.
0: 기계로 갈면 순식간에 끝날 일. 하지만 전통 방식 그대로 손으로 다듬습니다.
8: 잘 갈아졌어요?
6: 예, 아직 저 배는 잘 껍질은 다 벗긴 것 같아요.
0: 칼등과 배의 두께를 조절한 다음 본격적으로 칼날을 세우는데요.
6: 이제 두 개로 보이네.
8: 왜 두 개로 보여요?
6: 시력이 떨어지나요? 근데 나이 먹으면 사람이 저기 그 노화가 눈이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 이게 슬픈 일이에요.
0: 칼날 작업을 마치고 나면 눈으로 하는 공예 작업 차례인데요.
6: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직 아빠가 이제 불을 이제 사놨으니까 내가 이제 좀 했었어. 우리 큰아들 이수자.
8: 아,
6: 예, 이수자예요.
0: 장인의 큰아들인 박남중 씨.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장도 만드는 기술을 배워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0: 저희 집에 이제 차예요, 차. 이게. 여기는 이 정도 길이, 여기는 이 정도 길이다라고 이제 표식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팔각도가 또 유행했고 많이 나갔으니까 저 이제 정형화된 사이즈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보물 수준이죠. 네. 그래서 실제 길이는 저도 몰라요. 지금까지 재본 적이 없습니다.
1: 은판을 잘라 모양을 잡은 뒤 녹인 은으로 빈틈을 이어줍니다.
0: 장도의 장도 공구의 심장 바로 이 보레입니다.
2: 아,
0: 이 보레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장도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 장도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도는 아니죠. 그것이.
1: 보레는 장도 표준 규격으로 된 공구로 여기에 맞추면 부품 조립이 쉽습니다.
0: 보시면 이런 선들이 있어요.
2: 그 왜 있는 거예요?
0: 여기까지 두들겨야겠다 이 표시죠. 빨리빨리 닳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선대랑 지금 제 장도 차이가 몇 미리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1: 전동 드릴이 아닌 핸드 드릴로 구멍을 내고요. 태극무늬 곡선도 손으로 만듭니다.
0: 팔각도에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장식이. 그 다음부터는 꽃잎 모양을 만들 거예요.
1: 은 장식으로 국화꽃을 만드는데요. 꽃이 정말 작습니다.
3: 눈표와야 있어요.
0: 에이, 이 정도는 뭐. 에이, 이건 별로 세밀한 거 아니에요.
2: 아, 그래요?
0: 예, 이거는 세밀해 시옷도 안 됩니다.
1: 꽃잎에 작은 무늬를 넣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작업까지 정말 섬세한데요.
0: 이거 제 얼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디테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단은 작품이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써야죠.
1: 아까 만들어 놓은 것에 국화꽃을 얹으면 은장식 완성.
4: 그냥 이거는 오늘 팔각도 같이 조립하게. 같이 해보라.
1: 이건 모래 맞춤이라는 공정인데요. 계곡의 모래와 물을 이용해서 은의 색깔을 밝게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5: 아직 안 한 면은 이렇게 누리끼리하고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네. 하지만 더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잡고 합니다.
6: 이게 모래랑 물이 같이 적절한 균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그 비율이 의도대로 안 됐어요. 높게 들어서 모래가 떨어지는 힘을 크게 주고 네. 그래야 은에 있는 변색들이 잘 벗겨지니까 이거를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1: 보기엔 쉬워 보여도 모래와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2: 우와.
1: 이번에는 칼집을 만들 시간.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정도로 무겁고 단단한 흙단을 골랐는데요.
4: 왜 이렇게 단단합니까? 이게 되게 일반 나무 같으면 진짜 잘라버리죠. 이 정도는. 아. 이런 재료가 이제 앞으로 사기 어렵다니까. 이게 그 흙단이에요. 이거 네. 흙단인데 흙단도 지금 현재는 이 가공된 거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흙단입니다.
1: 일대 장인인 아버지께서 빚을 내서 흙단을 잔뜩 사놓으셨다는데요.
4: 그때 의의가 없었어요. 와, 무슨 빚 내서 그걸 해.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학칠 돈 좀 사도 못해. 물론 성경 지명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말 아버지 덕을 많이 보고 있죠, 내가.
1: 평생 가난에 시달리며 장도를 만드셨던 아버지. 어릴 땐 그런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젠 아버지가 그저 그립기만 합니다.
4: 우리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보면 아이스케끼 메고 다닌 거 봤죠? 나 초등학교 때 아이스케끼 등도 메봤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빚 속에서 살았죠.
7: 평생을 그 당시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지. 나가 뭐 초등학생이 뭐 힘든 뭔지가 뭐 힘들겠어. 안 그래요? 잘 가르쳐주고 잘 키워주셔서 고마운 분이죠.

0: 단단한 흙단을 갈아 팔각도 모양을 잡습니다.
1: 끝입니다. 끝. 이렇게 해서 팔각.
0: 흙단에 칼을 넣으려면 속을 파내야 하는데요.
2: 팔처럼 생겼죠?
0: 팔을 비빈다고 해서 팔비비라 불리는 전통 공구입니다.
2: 이게 위험하죠. 옆으로 해갖고 뚫고 나오면 손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느낌이 뜨거워져. 뜨거워져.
3: 요즘은 드릴 같은 거 되게 잘 나오죠.
2: 그러죠.
0: 힘들고 손을 다칠 수도 있지만 전통 공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4: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원천 기술이 없으면 우리 전통 문화는 끊어진다는 거죠. 원천 기술 모르고 우리 것을 모르고 가는데 어떻게 좋은 작품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제 고수해 나가는 거죠.
0: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지만 전통 기술이기에 지켜나가는 건데요.
1: 일자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자로 파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위로 기울여가지고 위에서부터 파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이게. 한 90% 와서 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실패하면은 말 그대로 칼집이랑 칼자루 전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실패한 것들을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이 묘지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해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무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0: 장도의 형태가 다 갖춰지면 아버지에게 먼저 보여드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칼날을 칼집에 고정시킬 때 뭘 썼을까요?
5: 송진입니다. 송진.
0: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을 가열해서 끈끈한 상태로 만드는데요. 아니, 먹는 것도 아닌데 후후 부네요.
5: 부으면서 안에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포 양을 보고 이제 숙련공이 칼날과 칼자루를 결합할 때 가장 좋은 점성 상태를 제가 밑줄기로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0: 장인이 칼자루를 갖고 와 펄펄 끓는 송진을 붓는데요.
2: 그대로 살까지 떨어져 나오지. 그래서 저기 그 항상 저기 그 집중해야 돼요.
0: 고난도 칼자루 결합 작업이 끝났습니다. 넣은 뒤에도 수평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데요.
2: 이게 관양장도의 오랜 전통 있는 저기 형태의 장도입니다. 모든 장도의 기술이 집결되어 있어요.
0: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은장도인 팔각도가 완성됐습니다.
6: 반장님,
2: 삼촌님, 바로 오십시오.
6: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2: 예, 예, 준비는 잘 해놨습니다.
6: 기대가 엄청 큽니다, 지금.
2: 예, 저도 신이 정말 많이 썼습니다.
0: 선물용으로 은장도 30개를 주문한 고객이 있어서 상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7: 정말 흥미롭다.
2: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많은 선물도 종류도 다양한데 네. 대한민국에는 또 특히 장도랍다 이렇게 또 선정해서 우리 저
7: 단순한 요즘 뭐 획일적인 그런 선물이 아니고 정말 가치가 있고 마음에 남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구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0: 보기 전부.
1: 남들이 안 하면 우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 낙죽 장도는 인두로 대나무에 원하는 그림이나 글귀를 새겨 만드는 장도인데요. 사용하는 인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 뜻이 1525 3호의 뜻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촉감처럼 쓰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1호봇. 이렇게 오래 있으면 짙은 선이 나오고 속도감 있게 하면 이렇게 연한 선이 나와요. 이거 할 때는 절대 침착하게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도 있잖아요. 차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들뜨거나 기분이 좋을 때는 낙죽을 못 쏜대요. 기분이 차라리 좀 안 좋을 때, 뭔가를 생각을 많이 할 때 하면 너무너무 낙죽이 잘 되고, 기분이 들떠 있으면 낙죽이 개인적으로 저는 안 돼요.
2: 오늘은 선비의 고든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를 낙죽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잘 그리는 문양은 따로 있답니다.
3: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용문양이에요. 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있죠. 여유주는 하나 그래요, 되게. 내가 마음이 풍요롭고 여기다 제 세계를 넣는 거죠. 어차피 창작하고.
2: 둘째 건영 씨, 낙죽을 배우고 싶어 곁에서 지켜보곤 한다는데요.
4: 저희 엄마가 그리는 그 대상들을 좋아해요. 단순히 사실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병영과 왜곡을 잘 시키는 게 저는 저희 엄마의 그림을 좋아합니다.
2: 어려서 낙죽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려놓은 그림도 있었습니다.
3: 제가 저걸 그림을 시켜서가 아니라 어린 게 항상 옆에 쳐다보다가 저걸 그린 것 같아서 추억이에요. 제가 낙죽 같은 거 하기 싫을 때 한번 저렇게 보면 이렇게 미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뿌듯하죠.
2: 그날 오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5: 다루실 수만 있다면 정밀한 치수, 닳지 않는 내마모성, 독이 덜 생기는 내성심을 가질 수 있어고 강제규곡으론 STD21이라는 불리는 강판 두 장을 선물로 올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여기 있는 것도 다 구독자분이 해주신 겁니다. 이것도 레진이거든요. 이걸로 장도를 만들어본 게 어떡하 해서
6: 아들 페인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협조가 된 거라.
5: 장도라는 문화를 진짜 시청자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의 장도를. 그게 아주 뿌듯합니다. 저로서는 혼자서 나아가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21세기의 장도를.
7: 자, 저번에 철했으니까 오늘은 은이에요.
2: 첫째 남중 씨는 장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7: 문화재를 전승하는 자의 책무로서 스스로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다.
2: 1년 전부터는 인터넷 쇼핑몰도 열고 다양한 장도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1억을 호가하는 은장도도 있습니다. 남원에 다녀온 장인, 7장인한테 의뢰했던 장도를 찾아왔는데요. 장인들끼리 협업을 시도한 겁니다.
8: 말 그대로 먹을 흩뿌려둔다.
9: 아, 먹을 뿌려놓는 느낌 든다.
10: 추구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안 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2: 오칠한 칼집에 소뼈 장식이 어울릴 것 같아 둘째 아들한테 소뼈를 잘라달라고 했는데요.
11: 일반적으로는 이 소뼈를 다룰 때 얇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은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2: 두껍고 작은 소뼈를 톱으로 자르려니 만만치 않습니다.
9: 처음 해보니까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잘 잘랐어. 아주 좋아요.
8: 이걸로 이걸로.
2: 오칠한 칼집 위에 하얀 소뼈를 붙이니 한결 고급스러운데요. 이제 가장 손 떨리는 마감 작업.
9: 여기서 버려버리면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마감 못 해버리면.
5: 한순간 딴 생각
9: 갖는 순간에

0: 줄이 좀 와버려요.
1: 소뼈만 깎아야 돼. 소뼈를 깎아야 되는데 이걸 깎아보면 장도 베려버리잖아요. 칠이 깎여버리니까.
2: 드디어 장도 장인이 칠 장인과 협업해서 만든 새로운 장도가 탄생했습니다. 과연 장인은 자신이 새롭게 시도한 이 장도에 몇 점을 줄까요?
3: 항상 100% 만족은 없어요. 항상 보면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이제 또 우리 장도에 또 변천사가 또 생기는 겁니다.
2: 오늘도 박종근 장도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전통을 새롭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갖고 싶어요. 작품도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1: 전통 문화를 갖다가 지켜간다는 거, 그것은 사명감이에요. 내가 갈 길을 가는 거죠.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2: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전통 칼장인들.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 전통 칼이 빛날 수 있습니다.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0: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

0: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2: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3: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3: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2: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3: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2: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3: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

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반갑습니다, 두 분.
1: 네, 반갑습니다.
2: 오셨구나.
1: 저는 18년 전에 2008년 9월 1일 간 이식을 받은 이승진이라고 합니다.
2: 아, 예. 저는 동생 되고요. 간 이식 제공한 이현호입니다.
3: 비형 간염으로 20년 넘게 고생한 형 승진 씨. 간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걸까?
4: 그런 결정을 해주는 동생한테 무엇보다 먼저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맙다는 말 뭐
2: 갔다 올게요. 예.
3: 오늘은 형제의 이식 수술날. 예. 아우 현우 씨가 수술장으로 향한다. 지난 2008년 형 승진 씨는 동생 현우 씨의 간을 이식받았고 그 모습은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지난 17년 동안 두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
1: 제가 지난 세월 쭉 온 거 보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오히려 활동량이나 뭐 건강도각, 이식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건강을 더 회복시켜주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2: 뭐 저는 수술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뭐 이전하고 이후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제가 몸이 어디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질병이나 사고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간이나 신장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것을 생체 장기 이식이라 한다. 그렇다면 생체 장기 이식 수술의 조건은 무엇이고 수술 후 장기 생존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5: 뭐 수술 성공률이 얼마냐? 99%입니다. 지금 최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 이식은 수술이 시작이고 출발선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받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3: 형제는, 자매는, 부부는, 모자는, 그리고 부녀는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냈다. 그들이 생체 장기 기증과 이식이라는 힘든 결정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0: 간단한 물건을 챙기는데도 속도가 나질 않는다.
1: 마음고생 심하게
2: 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좀 짐 싸는데도 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3: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늘 미안하죠.
0: 작년 가을 김동환 씨는 간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2: 검사 맞자고 다 이제 흔쾌히 하니까 일곱 명을 했으니까 네, 다 검사 못하신 분들은 또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고 네 하시는 분들은 또 맞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그 중에 한 명은 안 맞겠냐 하시지만 또 맞는 사람은 또
4: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조차도 혼자 살자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기가 다 동생들은 와, 오빠니까 내 동생이니까 누나들도 어떻게든 간에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가족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조용히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고맙다.
0: 기쁘지만 미안한 복잡한 감정을 안고 동환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한 부부가 그의 병실을 찾았다. 11남매의 여덟째인 동생 동선 씨다.
4: 뭐 괜찮아? 이제 고생했다고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이제 이렇게 다시 또
5: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4: 웃으면서 또 이렇게 만났잖아요. 또 이렇게 어떻게 밥은 먹고?
6: 와서 먹고 그랬어.
4: 재혁 씨도 고생하셨네.
5: 식당밥 맛있네요.
4: 재혁 씨도 올라오시느라고 이렇게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을 또 많이 하셨네.
6: 이제 혼자고 입으니까 이제 더 마음이 울컥하네.
0: 어떤 말로 진심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는 형에게 동생이 먼저 말을 꺼냈다.
6: 올라오면서 기차에서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있기는 이제 형의 도움이 진짜 많았거든. 형이 많은 멘토 역할을 해줬지 나에. 그래서 난 진짜 형한테 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거 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또 요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일포일로도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당연하다 이건 당연히 형한테 해줘야지 동생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했고 우리 이제 집사람도 많이 걱정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또 이렇게 또 승해주고 해서 너무나 좀 감사하고
0: 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동생은 간이식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7: 도노가 우리 집에도 같이 있지?
0: 수술을 집도할 이광훈 교수가 병실을 찾았다.
7: 네. 안녕하세요.
8: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네. 여기 이제 동생이시구나.
8: 네.
7: 어떻게 그렇게 착한 마음을 착한 동생을 두셔가지고 좋으시겠습니다.
0: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동환 씨. 그의 간은 어떤 상태인 걸까? 김동환 씨는 수년 전부터 C형 간염을 알아왔다. C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을 타고 간세포 안에서 증식했고 그로 인해 간세포가 손상됐다. 염증이 지속되면서 섬유화도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 굳는 간경변증에서 급기야 간세포암으로 진행됐다. 시술을 받았지만 재발의 위험이 높은 상황.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간이식 수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7: 생체 간이식의 거의 60% 정도가 간 세포암 때문에 간이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간세포암인 경우는 간암이 생길 수 있는 초인을 가지고 있는 간이기 때문에 한번 간암이 발생하면 아무리 근치적으로 간 절제술 또는 고주파 치료 같은 근치적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50%의 확률로 두 명이면 한 명이 간세포암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간세포암에서 간이식의 중요성이 크게

0: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수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2: 이게 본인 간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혈관이고 왼쪽 혈관인데 이렇게 요만큼 67% 8% 그 정도 떼서 주는 거고요. 다른 큰
1: 이상은 없어요. 다행히 동생의 간은 크기가 커 이식에도 어려움이 없다. 이제 수술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른 새벽 형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아내의 간절한 눈물을 뒤로하고 형제는 수술실로 향했다. 서로 다른 수술실에 눕게 된 형제. 마취에 이어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됐다. 간을 이식받는 형은 로봇 수술을, 간을 공유하는 동생은 복강경 수술을 받게 된다. 공여자인 동생의 수술은 복부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안으로 수술 기구와 카메라를 삽입한 후 복강경 기구들을 이용해 간 동맥, 간 문맥, 간 정맥, 그리고 담도를 순서대로 찾아 분리한다. 이후 공여자의 오른쪽 간 약 68%를 절제한다. 절제된 간은 치골 상부에 약 11cm 정도의 절개창으로 꺼낸다. 간을 이식받게 될 형의 수술은 로봇으로 진행된다. 먼저 로봇을 이용해 형의 손상된 간을 완전히 절제해 꺼낸다. 이후 치골 상부의 절개창을 통해 동생의 간을 넣고 혈관과 담도를 정밀하게 하나씩 연결한다. 절개 부위를 꿰매는 것으로 이식은 마무리된다. 동생의 수술을 집도 중인 이광훈 교수는 모니터를 통해 옆방에 있는 형의 상태까지 확인해가며 수술을 진행했다. 담낭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동생. 조직에 엉겨붙는 유착이 있어 최대한 주의하며 절제해 나갔다.
0: 나오겠다.
1: 동생의 간이 몸 밖으로 나왔다. 적출한 간은 이식 수술에 적합하도록 혈관 등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그 사이 형의 수술실에선 홍서영 교수의 집도로 간을 적출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형의 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준비를 마친 동생의 간을 의료용 봉투에 담아 형의 몸속에 넣었다. 로봇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혈관을 이어나갔다. 혈관 문합은 간이식 수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다. 자칫 수술 후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발생하면 회복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계획했던 대로 수술은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우리나라 간이식 수술은 1988년 뇌사자 간이식으로 시작됐다. 1994년에는 국내 최초의 생체 간이식이 성공했고 이것을 기점으로 공여자를 통한 생체 간이식이 본격화됐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두 명의 공여자 간을 조금씩 나누어 이식하는 2대1 간이식 수술과 간과 신장 또는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복합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며 수술은 발전해 나갔다. 이후 수술 방법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절개 부위가 큰 개복 수술 대신 복강경을 이용한 미세 수술이 도입됐고

0: 2021년 이광훈 교수는 세계 최초로 간이식 수혜자의 전 과정 로봇 수술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로봇 수술의 장점은 무엇일까?
1: 수혜자인 경우는 문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크게 네 개인데요. 특히 이 간 동맥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 3mm 보통 2mm, 3mm 정도면 굉장히 작죠. 이거를 복강경으로 이렇게 꼬맨다고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많이 했는데 다시 막혀요. 막 이제 동맥이. 그런데 이 로봇으로 하게 되면 확대도 되지만 딱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손이 이 동맥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도. 이 수혜자 수술, 특히 문합에 있어서는 로봇이 엄청난 장점이 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앉으세요.
0: 최영구 씨는 7개월 전 딸에게 간을 이식받았다.
1: 별일 없으셨어요?
2: 네.
1: 얼굴이 네. 조금 변했다. 네. 더 예뻐질 것 같다. 뭐 다른 불편한 건 없어요?
3: 네.
0: B형 간염이 진행되면서 간 세포암이 나타났고 치료를 위해선 간이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 지금 다른 건 다 좋아요. 간 기능도 좋고 GGT도 다시 떨어지네요. 네네. 가렵진 않죠. 네네. 염증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0: 아버지를 위해 간을 공유하게 된 딸 예린 씨. 수술 후 그녀의 건강은 어떨까? 이식을 위해 공여자인 딸의 간 65%를 절제했다. 하지만 간은 빠르게 자라는 속성이 있어 수술 후 3개월 만에 95% 이상 재생됐고 지금은 수술 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
1: 복부 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분 같이? 네, 한번 배 좀만 볼까요?
0: 아빠는 로봇 수술을, 딸은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을 받았지만 흉터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간을 넣고 뺀 절개 부위를 아래쪽으로 옮겨 감출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공여자에게도 큰 흉터가 남았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 침습적 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수혜자 역시 마찬가지다. 절개 부위가 줄어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딸이 내민 손을 잡고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최영구 씨.
4: 너무 고맙고. 사실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죽는 날까지 이제 사실 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말로.
0: 2024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장기 이식은 총 5,054건. 그중에서 생체 이식은 1,980건으로 간 이식보다 신장 이식이 더 많았다.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 유도장은 훈련 중인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다.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진해가는 학생들. 이들 뒤에는 지난 20여 년간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현숙희 감독이 있다.
5: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현숙희라고 합니다. 올림픽 메달도 따고 심판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이들을 육성하면서 심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거기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0: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선 금메달을.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선 은메달을 획득하며 국기를 선양했던 현숙희 선수. 이후 올림픽 심판으로 활약하며 유도인으로 한 길을 걸어왔다.
5: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서 한 달 뒤에 다시 와봐라 그랬는데 또 그게 이제 더 높게 나와서 그러면 이거는 큰 병원 가봐야 된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신장이 나쁜 줄 그때 알았고 또 신장이 그만큼 중요한 줄도 그때 알았죠.
2: 정확한 병명은 뭐였나요?
5: 신부전 말기라고 그랬어요.
0: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신장 기능은 점점 악화됐고 이상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5: 완전 온몸이 다 부종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거 남겨놨어요. 손발이 이거 봐요. 발이 진짜 완전히
3: 코끼리
5: 발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신장 이식하기 전에.
0: 신장은 거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말기 콩팥병 상태였다.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했다.
5: 그 부종 때문에 그리고 또 막 그 요독증 때문에 그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진짜 눈물 막 흘리고 있을 때 남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랬을 때 저보고 빨리 신장 이식하자고 그럴 때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게 많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 신장을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와우, 맛있는 우렁 된장찌개다 오늘은. 아,
3: 된장찌개 뭘 해도 맛있지.
5: 그러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0: 유도 선수였던 남편과는 대학 시절에 만나 결혼한 후 삼형제를 낳아 키웠다. 다정하고 따뜻한 성품의 남편은 늘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3: 아, 저는 그냥 무조건 이식이 필요하다고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내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줘야겠다.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우선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나 두려움은 아예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전혀 두려움 이런 거 없었습니다.
0: 3년 전 현숙희 씨는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수술 후 한때 거부 반응이 나타나 고비를 맞기도 했다는 그녀. 지금 부부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6: 안녕하세요. 네. 김영권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잘 지냈어요. 잘
6: 지냈어요. 네, 이제 현숙희님은 제가 3개월 만에 뵙는 거고.
5: 네.
6: 워낙에 최근에 좀 많이 안정이 돼서, 네, 관리 잘 하고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콩팥 기능 사고체 여과율. 최근에는 90점을 잘 유지하고 계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90점이면 이식한 분들 중에 거의 1등이다. 네, 그거는 열심히 관리한 것도 있고, 이제 워낙에 김영권님한테 좋은 큰 콩팥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워낙 키가 크시고 두 분 다 워낙 운동 열심히 하셨고 관리하시는 상태로 하셨기 때문에 조금 하면 2022년
0: 수의자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기를 기증한 공여자의 건강이다. 그것
6: 때문에 이제 우리 공여자이신 남편분 역시 중간에 한번 뭐 위기라면 위기 이제 체중 관리나 이제 사실 당이 조금 올라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최근에 또 잘 관리하셔서 역시 콩팥 기능이 90점으로 다시 회복하셨고 혈당도 많이 안정됐고
0: 두 사람 모두 콩팥은 하나지만 수술 후 50%였던 기능이 70% 정도로 향상됐다. 이 상태를 잘 유지하려면 공여자도 수여자도 체중과 면역 관리에 힘써야 한다. 현숙희 씨처럼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신장 기능을 대신할 투석과 이식 중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7: 사실은 가능하다면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의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식을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아까 10점 정도의 신장 기능이 아니라 정상에 가까운 혹은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혹은 우리 몸의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신장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합병증이 없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생존율을 높일 목적, 합병증을 줄일 목적으로 사실 이식이 가능한 컨디션이라면 투석보다는 이식을 하시는 것을 더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0: 말기 신부전 상태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와 이식을 받는 환자를 비교했을 때 이식 환자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결국 환자의 장기 생존을 위해 이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0: 하지만 이식을 간절히 원해도 공여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뇌사자 장기 기증이 줄고 있어 현실은 더욱 어렵다. 말기 콩팥병 환자인 이인선 씨도 지난 3년간 투석을 받아왔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1시간씩 직접 복막 투석을 해왔다.
1: 그냥 좀 투석 관리를 이제 많이 이제 시작하면서 많은 걸 많이 포기했죠. 이제 할 수 있는 걸 이제 못 하고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일식집을 요리를 했었는데 요리도 이제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이제 예전에는 뭐 12시간 뭐 14시간을 일해도 멀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하면 이게 체력이 확실히 떨어져가지고 힘들더라고요.
0: 이식 수술을 받고 싶었지만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먼저 신장 이식을 제안한 건 인선 씨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고민하는 아들을 설득해 병원으로 이끌었다.
2: 2, 3일 전에 우리가 엄마 내가 소변 넣는 걸 잊어먹었어. 투석을 2년 동안 해서 왜 그 노폐물을 걸렀잖아 투석으로. 그래서 이제 소변을 자기가 이제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좀 되게 안 좋게 뭐랄까 뭉클하고 좀 안 좋더라고요. 아 빨리 이식하고 얘도 정상적인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 그 생활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0: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선 공여자와 수혜자 사이에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할까?
3: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하는 공여자의 검사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혈액형이 기증자와 수혜자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를 해서 그게 잘 맞는지를 보고 교차 반응까지 깨끗이 음성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0: 만약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신장을 그대로 이식받을 경우 수혜자의 몸속엔 공여자의 혈액형 항원을 공격하는 항체가 존재한다. 이 항체는 이식받은 신장을 공격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을 망가뜨리게 된다. 또한 우리 몸에는 인간 백혈구 항원, HLA라고 불리는 조직적합 항원이 있다. 이식받는 사람의 혈액 속에 공여자의 HLA를 공격하는 강한 항체가 있으면 새로 이식받은 신장을 파괴하려 한다. 결국 면역학적 요소를 확인하는 교차시험에서 양성이 나오면 이식한 순간 급성 거부반응이 생겨 신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수술 전 혈장 교환술 같은 치료를 통해 거부반응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다행히 모자는 이식을 위한 조건들이 잘 맞았다. 하지만 검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했다.
4: 요 안에 이렇게 허연 것들이 몽글몽글 꽈리처럼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동정맥기형이라 그래요. 동맥정맥기형.
0: 엄마의 한쪽 신장에서 동정맥기형이 발견됐다.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이대로는 이식이 어려웠다. 신장, 즉 콩팥에 있는 사구체는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여과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들은 이 사구체가 단단해지는 국소분절 사구체 경화증을 앓았고 이 때문에 말기 심부전 상태에 이르게 됐다. 엄마의 신장을 이식받기로 했지만 검사 중 엄마의 오른쪽 신장에서 혈관이 꽈리처럼 뭉쳐져 있는 동정맥기형이 발견됐다. 이런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이식은 어려웠다. 의료진은 엄마의 동정맥기형을 치료하기로 했다. 동맥과 정맥혈관으로 조영제를 주사한 후 풍선을 넣어 정맥의 혈액을 차단했다. 이후 동맥 안에 에탄올과 글루를 넣어 혈관을 굳히고 코일로 기형적인 혈관을 막아 치료했다.
4: 여기 보면은 아까 그 하얗게 보였던 정맥이 이미 이제 지금은 안 보여요. 그 말은 속 콩팥 안에서 피가 빨리 돌아서 나오는 게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0: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이식이라는 큰 산을 넘을 차례다.
2: 못할까 봐 되게 조마조마한 막 걱정이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좋은 심장을 줬으면 하는 게 아직도 그 바람은 아주 간절하고요.
0: 이런 경우 엄마의 양쪽 신장 중 어느 쪽 신장을 아들에게 이식해야 할까?
3: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 노함입니다. 환자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기증자를 대할 때도 건강한 기증자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이제 원칙인 거죠. 그래서 기증자가 두 개의 신장 중에 하나를 기증하고 나중에 40년, 50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야 기증을 하고 이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능이 좋은 신장을 기증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증자에게 더 좋은 기능의 신장을 남기고 수혜자에게 나머지 신장을 기증하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고 기증자의 안전이 이 이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모자의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공여자의 수술실에선 조아라 교수의 집도로 엄마의 한쪽 신장을 적출하는 복강경 수술이 이루어졌다. 그 사이 아들의 수술실에선 민상일 교수의 집도로 이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 진행됐다. 오늘 수술은 말기 신부전 상태인 아들의 우측 하복부를 절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기능을 상실한 콩팥은 그대로 남겨두고 우측 장골동맥과 장골정맥을 확인한다. 그 사이 복강경으로 공여자인 엄마의 오른쪽 심장을 절제한다. 적출한 엄마의 심장을 아들의 오른쪽 하복부에 넣고 정맥과 동맥을 차례로 연결한다. 이후 방광에 유관을 연결시켜 수술을 마무리한다. 엄마의 신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여자의 수술실을 찾은 민상일 교수.
4: 감사합니다.
0: 동정맥 기형이 있어 걱정했지만 다행히 신장엔 문제가 없다. 30여 년 전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엄마는 오늘 또다시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장 한쪽을 나누기로 했다. 이제 엄마의 신장이 아들의 몸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이식 수술이 진행됐다. 혈관을 이어야 하는 신장 이식 수술은 고난도 수술로 의료진의 정밀도와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게 혈관과 요관을 이어나가자 콩팥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혈액이 돌고 있다는 신호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망가진 신장은 제거하지 않는다. 절개 과정이 환자에게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술이 끝나자 의료진은 소변부터 확인한다.
4: 잘 떨어지네. 잘 됐네요.
0: 배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건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미다. 생체 이식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신장 이식. 그렇다면 신장 이식 수술의 발전을 이끈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
3: 가장 중요한 신장이

0: 이식 수술에서 발전은 수술의 발전보다는 면역 억제제의 도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54년도에 첫 이식이 성공했던 이유는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던 건데, 그 후로 이식하게 되면은 1년 생존율이 40%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적절한 면역 억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1980년대부터 새로운 면역 억제제가 도입되고, 이렇게 아주 그큰 브렉스루를 이뤘던 건데요. 그래서 이식한 신장의 생존율이 1년 생존율이 98% 이상으로 이렇게 좋아진 거는 수술의 발전보다는 아마 면역 억제제의 발전이 제일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올해 초, 강정희 씨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그녀는 매일 면역 억제제를 챙겨 먹는다.
2: 아침, 저녁. 아침 10시, 저녁 10시.
3: 시간 맞춰서.
2: 예, 시간 맞춰서. 그래서는 보고 있다, 시간 보고 있다가 10시 땡 하면 다 먹어요.
3: 그게 그렇게 중요한 약인가 보다.
2: 네네네. 면역 억제제니까. 면역 억제제를 안 해주면 제가 제 몸에서 내게 아닌 것이 들어왔으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줌으로써 억제시켜줘야지만 신장이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1: 면역 억제제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이식 후 환자들에겐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수혜자의 면역 세포가 공여자의 신장을 자신의 몸에 침입한 이물질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식된 신장을 외부 물질로 인식한 세포는 신장 세포를 파괴하거나 항체를 만들어 신장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신장뿐 아니라 어떤 장기든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면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한다.
2: 이건 없던 것도 생겼어. 요두 개였는데 여기다 이제 바늘을 꽂는 거거든요. 여기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여기 이제 맨날 그 혈액이 이렇게 전체가 다 돌고 나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혈관이.
1: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 강정희 씨는 6년간 혈액 투석을 받았다. 한때 몸무게가 38kg까지 빠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웠다는 그녀.
4: 수석하고 오면은 어떤 때 엘리베이터에서도 쓰러질 때도 있었고 병원 내려오면서 오면 하루 종일 나 힘들어 힘들어 못 견뎌 막 괴로워서 엄마 좀 팔도 막 물어 잡아 땡기고 좀 편하게 나좀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마음이 막 찢어진 것 같이 아프지. 그 아픔은 안 당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투석의 아픔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저는 투석하면서 이거는 내가 줘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아내는 O형, 남편은 B형으로 혈액형이 달랐고 교차 반응도 양성이었다. 거부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식 수술은 어려웠다. 이런 경우 수술 전에 탈감작 치료가 이루어진다. 기계를 통해 혈액의 혈장과 혈구를 분리한 후 항체가 있는 혈장을 제거하고 항체가 없는 혈장과 혈액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혈장 교환술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면역세포를 제거하는 주사를 맞거나 고용량 면역 억제제를 통해 면역을 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4: 옆에 있어야 되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 모든 걸다 주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픈 게더 낫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 거를 기증하고 싶었는데도, 그게 항체가 세니까, 그게 뭐, 안 맞으니까, 뭐 그렇게 억지로 이식을 해야 뭐 오래 쓰지도 못하고.
1: 탈감작 치료를 받았는데도 면역 반응이 나타나 이식은 어려운 상태였다.

0: 면역 반응이 나타났던 부부. 그렇다면 어떻게 이식 수술이 가능했을까? 의료진은 동일한 문제를 가진 또 다른 부부를 찾아 교환 이식을 제안했다. 남편의 신장을 조건이 맞는 상대방 아내에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식은 성공적이었다. 수술 후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부.
1: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운동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이제 삶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아 행복이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아 지금은 제일 좋다. 이렇게 봐봐.
2: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 곁에 항상 있을 거예요.
1: 진짜?
2: 진짜요.
0: 이식 수술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이식 후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다. 장기 이식센터 주최로 이식 수술을 받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3: 생명과 희망 그리고 헌신의 30년을 함께 되돌아보는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0: 이식 후 오랜 기간 건강하게 삶을 이어온 공여자와 수혜자를 격려하고 이식 수술 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자리였다. 그들 속에 양점숙, 양귀순 씨 자매도 함께였다.
4: 그 시대를 노래한 시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조는 사람들이
0: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어려우니까 여전히 글을 쓰고 강의를 하는 양점숙 씨.
4: 가만히 놔두면 다 거기다 앉히면 시조가 되게 돼 있어요.
0: 그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조 시인 중 한 명이다.
4: 또 등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0: 44년 전 양점숙 씨는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망가지면서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했었다.
4: 내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을 때가 이식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때가 그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어. 그게 제일 힘든 기억이야 지금.
5: 나는 그때 사실 혈액형도 B형으로 알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준다고 그러고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내가 이제 혈액형이 언니랑 같더라고. 아휴 운명이야. 언니랑 나랑.
0: 20살이었던 귀순 씨는 언니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었다. 당시 의술로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4: 우리 형제 중에서 얘만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임신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신장이 기능이. 근데 해주고도 이렇게 잘 임신해서 아기 잘 낳고 해줘서 부담감이 평생 있죠. 근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했어요.
5: 표정으로 알죠. 별로 뭐 말은 안 해도 이심전심 서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마음 다 알죠. 저도 잘 살고 있고 뭐 지금까지도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제 인생을 저도 나름 뿌듯하게 다 잘 살고 있으니까 뭐 미안해하고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0: 평생 약을 챙겨 먹었고 건강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양점숙 씨. 장기 이식 후 장기 생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간이식 수술을 받은 동환 씨 형제를 수술 후 열 이틀 만에 다시 만났다.
6: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7: 어서 말하시죠.
8: 집에 가서 별일은 없으셨죠?
6: 네.
8: 먼저 공유자분 집에 가서 열 나진 않았고요.
6: 네.
8: 몸이 지금 뭐 몸이 가렵거나 그렇지도 않죠. 네.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간이 크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생활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6: 네.
8: 3개월 넘어서는 이제 다 동요 전 상태랑 똑같이 네. 행동하시면 됩니다. 김동환님 지금 빈혈은 없고요.

0: 전해질도 다 좋고, 지금 신장 기능도 정상이고, 두분다 아주 행복한 그.
1: 네, 우리 교수님 덕분에 행복한 꿈을 꿉니다.
2: 좌절했던 순간도 잠시, 죽음의 고비를 넘어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는 동환 씨. 그가 꾸고 있는 행복한 꿈이란 무엇일까?
3: 두지 마요.
1: 그냥 그동안에 잘해왔고 이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동생에게 정말 내가 생명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가족애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를 정말 고맙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사랑한다.
4: 너무 사랑해요.
2: 살다 보면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돌아보니 그 선택은 옳은 것이었다고, 그래서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은 선택한 데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 접해받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달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구성이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처음엔 그냥 아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1: 자다가 소변을 자주 봐가지고요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갑니다.
2: 화장실을 찾아서 가면 도착하기 전에 조금 좀 실수를 하는.
3: 아, 전립선암은 증세가 별로 없어요. 증세가 생기면 이미 늦어요.
4: 남성암 중에서 1위는 현재는 폐암이고요. 전립선암이 2위를 차지했고요. 그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서 1위의 암이 되지 않을까.
5: 전립선암의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하면 100%에 가깝지만 말기암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이 전립선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 특이한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로 찾을 길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는 혈중에 전립선 있어요.
5: 비뇨기암 로봇 수술 7000예. 환자 맞춤형 술기로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로봇 수술의 권위자 최영두 교수.
4: 나는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나는 이거면 돼. 부인과 치료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외래에 오십니다.
5: 암 조직만 정밀 타격해 대뇨 기능과 성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환자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생각하는 금웅섭 교수. 기름진 식습관과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늘고 있는 전립선암. 침묵의 암도 먼저 발견하면 이길 수 있다. 전립선암, 빨리 알아채는 방법은 무엇일까?

0: 친구처럼 다정한 부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의심이 시작됐다.
1: 화장실 좀 갔다.
0: 부쩍 화장실을 자주 가는 남편. 남편이 수상하다.
2: 네, 요 근래는 좀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소변은 마려운데 잘 나오지 않고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생긴다.
1: 조금 길어요. 일반 사람들이 내가 먼저 들어가도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또 왔다 다시 나갈 정도로 그때까지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되죠.
2: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1: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 곤란한 거를.
2: 네, 빨리 나와야 될 텐데.
0: 부부 사이지만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남자만의 증상.
1: 좀 쑥스러우니까 사실은 쉬쉬하면서 아마 이게 수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소변이 조금 약하게 나오는 거는 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건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해왔던 건데 그게 좀 방관한 거죠. 하고 화장실 하필은 문 열어놓고 들어갔다가 이제 집사람한테 들켰어요. 네, 그러더니 자기 소변 보니까 왜 그래? 에이 뭐 사람이 뭐하러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조금 좀 돼서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봐요. 아, 그 얘기 들으니까요. 마누라 그 말이 귀에 얼른 싹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0: 아유. 아내의

0: 이해감은 정확했다. 약 먹고
1: 잘못해서 문제를
0: 치료하면
1: 일으킨 게뭐
0: 낫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1: 나중에도
0: 찾아간 병원.
1: 건강 잘 챙겨야 돼. 당장
0: 그런데
1: 나이 먹고.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막혔어요. 잘못되면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피수치가 높은 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2: 너무 늦게 왔다.
1: 그래서 좀 빨리 오시지.
0: 가장 염려됐던 피수치. 그것은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전립선 특이 항원, 즉 PSA 수치다.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으로 전립선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 분해 효소다.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암 선별에 이용된다. 전립선암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이 있어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수치가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넘을 경우 추가 검사를 통해 전립선암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3: 이게 특이한 증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로 찾을 길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는 혈중에 전립선 특이 항원이 있어요. 4를 기준으로 해서 4 이상 되면 이제 암그 체크를 했어요. 뭐 이제 조직 검사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4 아니더라도 1.1에도 매년 체크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간다. 체크할 때마다. 이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가 안 좋아. 목에서 뭔가 생기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너 번 이상 매년 체크했는데도 올라갈 때는 암 의심 확 해야 됩니다.
1: 수치가 지금 22 이상, 23 가까이 넘어갔었어요. 네. 일반 사람보다 한 6, 7배? 엄청 압박감 왔던 거죠.
2: 충격이 돼.
0: 피한 방울로도 알 수 있는 전립선암 PSA 수치. 이상문 씨는 매년 국가암검진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이 수치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 왜냐하면 국가암검진에는 위암 등 6개의 암이 검진 항목에 있지만 전립선암 PSA 검사는 없기 때문이다.
1: 피 검사 안 하면 몰라도 1년이고 2년이고 한 번씩 꼭 하면 그것만 밝혀졌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이 수치가 몇 가지 이상 안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게 올라가면 빨리 정밀 검사를 해보면 되는데 그걸 놓친 거 아닌가.
0: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불안함에 잠을 설치며 기다린 오늘이다.
1: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별일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엄청 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걱정되고 무슨 말씀하실까.
0: 비뇨의학과 최영두 교수 진료실.
4: 네, 잘 지내셨어요?
1: 예.
4: 그래서 이제 전립선 자체가 이 방광하고 이 요도, 오줌 놓는 사이 여기 있는 게 전립선이거든요. 여기 엄청 시커먼 부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암이에요. 요거, 요거 엄청 크잖아요. 그죠? 반 이상이 다 암이고요. 캡슐을 넘었으면 3기가 되는데, 캡슐을 조금 넘은 듯한 하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암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0: 전립선암,
4: 쪽은 이제
0: 피하고
4: 치료에 잘
0: 싶었던
1: 가고,
0: 결과가 나왔다.
4: 뭐, 임파선에도 잘 가고 그래서.
0: 남성에게만 있는 전립선. 전립선의 위쪽에는 방광이, 아래쪽에는 요도, 뒤쪽으로는 직장이 있고, 주변엔 주요 혈관과 발기신경이 있다. 전립선은 작은 밤톨 모양의 장기로, 건강한 성인의 전립선 크기는 약 20에서 30g 정도다. 전립선은 정액의 30%를 생성하여 정자가 잘 이동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배뇨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립선 암은 대부분 전립선의 바깥쪽인 말초대에서 천천히 시작되는데, 요도를 압박하지 않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암덩어리로 전립선이 커지거나 요도를 압박할 정도로 진행되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 깨는 배뇨 증상이 나타난다. 소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뇨와 혈뇨 또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0: 복부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
1: 여기 이제 직장에 가면 사기.
0: 높은 PSA 수치 때문에 전립선 조직 검사까지 받았던 이상문 씨.
1: 보기에도 악성도가 이제 우리가 1에서 10까지 치는데 네. 5점까지는 암으로 안 봐요. 6점부터 저분화된 거, 그다음에 7점은 중간, 8, 90은 아주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 검사에서도 이제 8점이 나왔잖아요, 8점. 네. 그래서 심한 형이에요. 그래서
0: 최영득 교수가 점수를 매긴 것은 전립선 암의 글리슨 점수다. PSA 수치가 높을 경우 전립선 조직을 채취해 암의 악성도를 평가한다. 글리슨 점수는 전립선 암이 얼마나 빠르고 침습적으로 자랄지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악성도가 높다는 의미인데 이상문 씨의 글리슨 점수는 8점이다.
1: 좋은 처치 방법은 뭐 뗄 수 있으면 수술하는 거고 뭐 너무 뭐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 방사선.
2: 그러니까 방관하고 괜찮겠지 뭐 그런 건 생각도 못 하고 나이 먹어서 그런 줄 알고.
1: 이제는 지나간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더 긍정적으로 네. 더 힘내서 지내야 돼.
2: 저기 선생님께서 많이 힘 좀 주시고.
0: 예. 남의 일인 줄 알았던 전립선암. 이상문 씨는 로봇 수술을 선택했다. 전립선암은 수술과 방사선, 호르몬과 항암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 환자의 병기와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이제 막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또 다른 60대 남성. 김정환 씨는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했다. 중입자 치료다.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암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8점에 가까운 7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를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4: 치료해야 되죠.
3: 네. 전립선 PSMA PET라는 검사인데요.
4: 예.
3: 요게 지금 전립선에 있는 부분에 암이 있는 위치입니다. 병이 전립선 안에만 이렇게 탁 병이 다행히 있는 상황이고요. 바깥에는 없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전립선 안에 있으면서도 전립선 그 피막이라고 하는 그 전립선을 뚫고 나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2기 정도로 보여지고 중입자 치료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태입니다.
4: 감사합니다.
0: 전립선 암의 병기는 종양의 크기와 침윤된 범위 등으로 결정한다. 종양이 전립선 안에만 있으면 1기. 종양이 조금 있어도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으면 2기. 종양이 전립선 피막을 넘거나 정랑 침범이 있는 경우는 3기. 정랑 이외에 림프절 또는 뼈나 간, 폐 등으로 전이되면 4기로 판정한다. 전립선은 얇고 치밀한 섬유성 피막 캡슐로 감싸져 있다. 전립선 암이 이 피막을 뚫고 넘어갈 경우 암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치료 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정환 씨는 다행히 암이 전립선 피막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라 수술과 중입자 치료 모두 가능하다.
5: 중입자 치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술을 하지 않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치료 이후에 생기는 그 삶의 질의 측면에서도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 삶의 질의 부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첫째가 요실금이 적다는 점, 둘째는 발기부전이 적다는 점입니다.
0: 그렇다면 중입자 치료는 어떤 원리로 암을 치료하는 것일까?
6: 네, 여기는 중입자 치료센터 안에 있는 가속계실이라는 곳입니다. 가속계실은 저희가 탄소이온을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탄소입자를 만들면은 이거를 환자 몸 안에다가 직접 주입할 수는 없고요. 속도가 한 100만 번 돌리면은 한 빛의 속도의 70% 정도까지 도달해서 그 속도로 환자한테

0: 뇌에 전달이 됩니다.
1: 중입자 치료는 기존의 엑스선 대신 무거운 탄소 입자를 활용한다.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시켜 암세포에만 정확히 에너지를 집중해 쏘는 첨단 방사선 치료법이다. 탄소 입자가 직접 암세포의 DNA를 깨뜨려 파괴함으로써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엑스선이 치료 경로를 따라 정상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투과하는 것과 달리 탄소 입자는 종양에만 강력한 에너지를 쏘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0: 중입자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입자라는 뜻입니다. 중은 여기서 무거울 중자가 됩니다. 탄소 이온을 가속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다윗이 물매로 그 돌을 뱅글뱅글 돌려서 가속을 시켜서 그 돌을 골리앗에 쏴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뱅글뱅글 돌리는 물매가 저희가 가속시키는 가속기가 되겠고 날아가는 돌멩이가 탄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암이 되겠죠. 탄소 입자를 가속해서 암을 치료하는 것이 중입자 치료입니다.
1: 김대수 씨가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왔다. 아내 따라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한 피검사에서 전립선 암을 발견했다.
2: 화장실을 찾아서 가면 도착하기 전에 조금 좀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었어요. PSA 검사를 해봤는데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고 약을 먹고 또 한 2주 있다가 또 했는데 더 올라가 버려요. PSA의
1: 기준치는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김대수 씨는 기준치를 넘어섰다.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상태. 김대수 씨는 지나치지 않고 곧바로 조직 검사를 받았다. 조직 검사는 국소 마취로 진행된다. 먼저 바늘이 달린 초음파 기구를 항문으로 집어넣는다. 이 기구로 전립선을 살펴보면서 조직을 채취한다. 특히 MRI 소견에서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부분을 포함해 12군데를 바늘로 찔러 조직을 채취해 검사한다.
3: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집중 조직 검사했더니 6개 했는데 6개 다 조직 검사가 암이 나왔고 또 왼쪽도 6개 했는데 6개 모두 암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암이 진단이 되면 이제 암 뭐 전립선 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단 자체에 보면 이제 악성도가 있어요.
1: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정수. 김대수 씨는 6점이 나왔다.
2: 중입자 치료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좀 많이 비싸죠. 그렇고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대부분 이걸로 한답니다. 그렇지,
1: 내가 전립선 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족력의 원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거기 수치는 아들들 수치는 어떻게 되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5: PSA 수치만 이제 눈에 막 잘 들어오시겠어요?
4: 네, 그런 항목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1: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희망적인 신호다.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3: 1기나 2기 이제 이런 거는 전립선 내에 국한된 암이니까 뭐 그냥 뭐 그 정도는 떼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이제 3기 정도 되면 이제 전립선 피막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해도 남을 확률은 위험도는 좀 있어요. 피막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잖아요. 피막이 깨지는 순간 이제 방어막이 깨지는 순간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4기 정도 되면 그거는 거의 잘 안 해요.
1: 다음 날 김대수 씨가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6: 이게 이제 전립선인데 이 환자는 전체적으로 시꺼먼 것들이 뭐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요. 그죠? 호연대만 정상이고 나머지 그냥 전체가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심하다고 봐야죠.
1: 전립선 암 수술은 암이 있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국내 전립선 암 환자 10명 중 9명

0: 명이 로봇으로 수술받고 있다. 전립선암 로봇 수술을 위해서는 복부 골반 부위의 작은 철개창으로 카메라 내시경과 로봇 팔을 집어넣는다. 최대한 주변 신경의 손상 없이 전립선을 정교하게 분리하고 주변의 정낭과 정관도 떼어낸다. 이후 잘려진 요도와 방광을 이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로봇 수술은 좁은 골반 안에서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전립선 수술에 최적화된 수술이다. 미세한 구부림이 가능해 주변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섬세하게 수술할 수 있다. 최영득 교수가 로봇 수술을 시작한 지 20년. 최 교수는 특히 복부의 다른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배꼽 아래에서 방광 위 공간에 로봇팔을 넣는 복막외 접근법이라는 수술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암 조직은 제거하면서 요도 조직과 성신경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요도, 신경, 혈관 보존 적출술을 개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술 30여 분 만에 암이 있는 전립선이 몸 밖으로 나왔다.
1: 이 암이 되면 딱딱하게 돼요. 그 돌처럼. 양쪽으로 다 있어요. 여기도 딴, 여기는 이렇게 물렁물렁한데 여기도 단단하고 여기도 단단하고 암화가 되면 이렇게 단단해져요. 정낭도 이제 정낭은 이제 낭이니까 낭은 이제 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단단해. 그리고 아, 이게 정낭에도 갔네.
0: 전립선은 떼어내도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다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수술로 전립선을 절제한 후에 걱정되는 것은 무엇일까?
2: 전립선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요실금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안 참아도 그 관략근이 내 관략근이 있고 외 관략근이 있어서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참아줬는데 수술함으로 인해서 여기도 좀 약해지고 여기도 약해져요.
0: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히 암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고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전립선 암의 증가는 특히 눈에 띈다. 한국인에게 많이 생긴 암은 1위가 갑상선 암이고 전립선 암은 6위다. 특히 남성암으로는 2021년 4위에서 2022년 2위로 뛰어오르며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 환자 수도 2020년 이후 한 해 10만 명을 넘어서며 작년에만 14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 중입자 치료를 선택한 후 암에 대한 공포보다 치료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바꿔가고 있는 김정환 씨. 음식 관리를 하며 중입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있다.
3: 사과하고 이제 야채 종류하고 요래 묶고 그다음에 도마도 묶고 계란 묶고 고구마 묶고 마지막 견과류만 끝납니다.
0: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전립선암을 발견했다. 요로결석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암이라 느낄 만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3: 큰 전조 손상은 없습니다. 젊을 때보다 이제 오존 줄기가 좀 약해졌고 당초에는 뭐 전립선 비대증 아니겠느냐 나이가 있으니까 내 주위에만 아는 친구만 해도 지금 5명 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이.
0: 왜 암이 나에게 왔을까 원망도 했지만 오히려 암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중입자 치료에 앞서 김종환 씨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비뇨의학과다.
4: 위험군에 따라서 중입자 치료하고 병행해서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라는 걸 하거든요. 우리 김정환님은 한 중간

0: 1시간 정도 위험군 되셔가지고 남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중2차 치료 전후 3개월씩 두 번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중2차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재발이나 전이가 될 위험을 좀더 줄여줍니다. 글리슨 점수만 보면은 중간에서 약간 위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등도 위험부터는 수술을 해도 되고, 중입자 치료를 해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1: 중입자 치료를 받는 모든 환자가 호르몬 치료를 같이 받는 것은 아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도가 중간 이상인 경우 호르몬 치료를 병용하게 된다. 전립선암은 그 원인 중 하나가 테스토스테론 등의 남성 호르몬이다. 남성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자극을 받아 고환과 부신에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을 증식시킨다. 호르몬 치료는 이런 원리에 착안한 남성 호르몬 차단 요법이다. 호르몬 치료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암세포의 남성 호르몬 수용체 작용을 차단해 전립선암의 증식을 막거나 암의 크기를 줄여준다. 또한 PSA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0: 안녕하세요. 네, 김정환님, 남성호르몬 억제 주사고요. 엉덩이 근육 주사예요. 좀 따끔합니다.
1: 호르몬 치료는 전립선암 치료에 단독 사용되기도 하는데, 중입자 치료에서 병용하면 효과적이다.
2: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세포가 이미 전립선 바깥으로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중자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효과, 이득, 그리고 전립선 바깥으로 나가 있는 암세포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두 가지의 측면에서 중입자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중입자 치료는 가만히 누웠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준비해야 할 과정이 많다. 오늘 김정환 씨는 시술 하나를 받는다.
2: 중입자 치료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전쯤에는 젤 삽입술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젤 성분을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분리대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칸막이 같은 거를 넣어서 전립선을 치료할 때 뒤편에 있는 직장이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1: 직장의 조직 손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다. 오늘 시술은 호르몬 치료를 했던 한현호 교수가 맡는다.
3: 항문으로 초음파 기구가 들어가져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1: 김정환 씨는 오른쪽 전립선에 약 2cm 크기의 암이 발생했다. 전립선 뒤에는 직장이 가까이 있는데, 전립선을 조준하여 중입자 치료를 하면 직장도 그 영향을 불필요하게 받게 된다. 전립선과 직장 사이 공간에 하이드로젤을 삽입해 직장을 전립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떨어뜨려 놓는다. 이때 중입자 치료에 관용 역할을 하는 금 표지자도 같이 삽입한다. 하이드로젤은 생분해성 물질로 중입자 치료 후에 서서히 흡수된다.
3: 전립선의 왼쪽에 금침이란 걸 넣습니다.
1: 전립선은 고정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인다. 때문에 금침을 넣어 정확한 치료 부위를 찾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한다. 이번엔 직장 사이에 하이드로젤을 넣을 차례. 초음파를 보며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생분해성 젤을 넣어주고 간격을 벌려준다.
3: 됐고, 약간 대변 마려운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예, 한 10분 정도 그런 통증이 있다가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1: 간단하지만 중요한 시술이다.
0: 여자분 골반이고 하얗게 빛나는 게 원래는 없었던 금 조각입니다. 금 이빨에 금니 씌우고 사는 거랑 비슷합니다. 뭐 공항 갈 때도 문제 없고요. 실제 크기가 한 쌀 알의 한 4분의 1 정도? 엄청 작아서 전립선하고 직장 사이에 하이드로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cm 이상 떨어져 있다. 안전하게 중입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모든 치료가 끝나는 걸까? 지난 8월 중입자 치료를 마친 황재준 씨. 첫 외래를 앞두고 피검사를 한다. 중입자 치료 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PSA 수치다. 모든 전립선암 환자는 PSA 수치로 치료 후 재발 여부를 관리한다.
4: 뭐 피수치가 높으니까, PSA 수치가 높으니까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12군데를 이렇게 찍어 조직검사 했는데 그가 6군데가 거의 암이 나왔어요. 중입자 치료가 요즘 뭐 꿈의 암 치료다 그래가지고 별로 신기하고 뭐 아무 환자한테 고통 없이 좋다 그래서 이놈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호하게 보니까 첫째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치료가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고통이 안 오니까 마취를 해갖고 배를 갈라서 살을 찢어요 그런다라면은 아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환갑다라면 내가 스피브로 와닿는데 이것은 전혀 와닿더라네요.
1: 치료를 받는지 모를 정도로 통증 없이 진행된 중입자 치료.
2: 일단 전립선 수치는 그래서 6이었다가 5였다가 0.2 오늘 하신 거는 0.0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1: 네. 황재준 씨의 결과가 좋다. 사실 방재준 씨는 다소 어려운 상태에서 중입자 수술을 받았다. 다시 남성
2: 호르몬이 이게 전립선인데요. 전립선의 우측입니다. 우측에 이렇게 짙은 회색깔 보이는 곳이 암이 있는 위치고 이 피막을 일부 암이 뚫고 나가 있는 그런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피막이라는 것을 뚫고 나가 있기 때문에 재발 위험군으로 따지면은 고위험군,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3기의 환자입니다.
1: 그렇다면 어떤 경우 중입자 치료가 되고 어떤 경우 중입자 치료가 어려울까?
2: 기수로 나누자면 전립선 피막을 뚫고 나가 있는 경우가 3기 정도 됩니다. 정낭을 침범되지 않은 피막까지 뚫고 나가 있는 경우까지는 중입자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어서 전립선 위에 있는 정낭이라는 부위를 침범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암이 다른 곳으로도 더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입자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1: 유실금과 발기부전에 있어 수술보다 후유증이 적다는 중입자 치료.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어떨까?
4: 전립선 그것은 다 치료가 되는가요? 전립선 비대.
2: 아니요. 암과 비대는 틀립니까? 완전히 별개의 문제.
4: 그럼 비대도 같이 하면서 치료하면 안 됩니까?
2: 중입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고 비대를 만드는 것은 암세포가 아니거든요. 비대증을 만드는 세포는 뚱뚱해진 세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증은 암치료가 끝난 다음에 비대증 때문에 계속 불편하시면 거기에 대한 또 관리를 따로 또 받으셔야 됩니다.
4: 아, 그러시군요. 네.
1: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빈뇨나 배뇨곤란 같은 비슷한 증상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행대라 불리는 요도 주변이 집중적으로 비대해진다. 때문에 정상보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요도가 좁아지면서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배뇨 증상을 겪게 된다. 한편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바깥쪽인 말초대에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악성 종양이다. 요도와 떨어진 부위에 종양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는 요도를 압박하지 않아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병이다.
2: 전립선 비대

0: 우울증 자체가 중증자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닌데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소변 증상이 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중증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붓는 현상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요 도가 좁아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 보는 게 불편한 증상이 심했던 경우에는 중증자 치료하고 나서 나타나는 소변의 불편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회복되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중증자 치료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1: 수술로 전립선을 떼어내면 전립선 비대증이 자연스레 해결되지만 중입자 치료 후엔 관리가 필요하다. 중입자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정. 오늘은 무엇을 하게 될까?
2: 하나, 둘, 셋.
1: 중입자 치료를 할때 정확하게 암 표적을 조준할 수 있도록 몸을 고정시키는 기구를 제작한다. 치료 부위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몸에 대면 서서히 굳으며 몸에 맞게 된다.
2: 좀 쪼이는 느낌 드실 건데 호흡할 때는 그 이기려고 크게 호흡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굳히는 게 환자분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쪼이듯이 굳히는 거거든요. 치료에서 저희가 1mm 단위로 거의 자세를 맞추기 때문에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서.
1: 환자의 치료 자세를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이다.
3: 고정기구 씌워드릴 거고요. 살짝 차갑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 이번에는 고정기구를 착용하고 CT와 MRI 촬영을 한다.
4: 직장이랑 방광의 위치랑 고정구도 괜찮은지도 확인 좀 하고요.
5: 중입자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운동을 같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는 날이고요.
1: 중입자 치료에 운동은 필수다. 중입자 치료 후 요실금은 비교적 적게 생기지만 배뇨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이 운동은 수술 후나 중입자 치료 후 모두 효과적이다. 골반 기저근은 골반 밑에서 방광과 직장 등 하복부 장기를 받쳐주는 골반의 바닥 역할을 하는 근육이다. 대변과 소변 배출을 조절하고 장기들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다. 성기능과 척추와 골반의 안정성 유지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중입자 치료 후에는 이 골반 기저근이 약화되어 배뇨 증상과 요실금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골반 기저근 강화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근육의 탄력과 지구력을 높여줘 소변 장애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0: 이제는 의사의 시간. 금 교수는 중입자를 쏘기 위해 환자가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바탕으로 정밀한 컴퓨터 설계를 한다.
1: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CT와 MRI를 찍으셨고 그 사진을 근거로 치료할 부위를 그리고 설계를 진행을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설계를 잘해야 그 설계한 대로 중입자가 환자분 몸에 쏘여지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마치 외과 교수님들이 수술 범위를 어디까지 잘라낼 것이냐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바뀝니다.
0: 언제나 환자들로 북적이는 최영득 교수의 진료실. 2주 전 로봇 수술을 받았던 김대수 씨를 만났다. 수술 후 첫 외래다.
2: 그간 지낼 만 하셨어요?
3: 네네.
2: 네, 뭐 어디 수술하는데 뭐 큰 힘은 안 들었어요?
3: 네. 네.
2: 우리 이제 그 현미경으로 사진을 보니까 요 캡슐을 조금 넘었어요, 얘가. 아, 이제 캡슐을 넘으면 3기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물론 이제 두껍게 떼긴 뗐는데, 뭐 관찰 중에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0: 관광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굳어요, 굳어. 그럼 나중엔 줄줄 세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꼭 늘려서 이만큼 보고, 이만큼 늘려서 보고.
1: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아 방광을 늘려줘야 요실금을 줄일 수 있다. 드디어 오늘 김정환 씨가 중입자 치료를 받는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들어가는 중입자 치료실.
2: 고정기구 만들었던 거 착용해보겠습니다.
1: 미리 제작한 고정기구를 착용해 치료 부위의 정확한 위치를 잡고 치료받을 준비를 한다. 긴장감이 감돈다.
3: 타임아웃 시작하겠습니다.
4: 네, 226 하나 파티클이고요. 파티클. 슬라이스 58.
3: 슬라이스 58. 네,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거가 전립선 안에 중입자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서 색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전립선을 훑고 있는 겁니다. 어느 일정 깊이에서.
1: 짧은 시간 안에 탄소 중입자가 암 DNA를 정밀 타격해 공격한다.
3: 58 에너지 레이어 중에서 58개 다 스캔이 됐고요. 환자 안정적으로 치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치료는 종료하겠습니다.
1: 전립선 암 환자는 오늘 같은 치료를 모두 12번 받는다. 무사히 첫 치료를 마쳤다.
3: 치료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치료는요. 느낌 전혀 없으시죠?
5: 예, 전혀.
3: 네, 네. 그 실제 치료 중입자 나가는 시간은 2분 채 안 됩니다. 2분 채 안 되는데 누워 계신 상황에서
1: 일주일에 4회 총 3주간 진행되는 중입자 치료.
3: 위치 확인하느라고
1: 김정환 씨는 이제 11번의 치료가 남았다.
3: 중입자가 들어가는 거는
5: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자세 잡는다고 처음이니까 자세 잡는다고 이래 저래 하는데 거기 조금 이래 자세 고정하는 데 조금 뭐 신경 써 있어 그렇지 뭐 느낌이 뭐 전혀 없습니다. 참말로.
1: 중입자 치료 후 암 종양은 어떻게 될까? 6개월 이후 MRI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전립선 안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전립선 암이 위치한 부분이고요. 치료하고 나서 그 부분이 색깔이 비슷해지면서 이게 암이 죽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에서도 한 9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1: 전립선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친구.
6: 난 사이다 할 테니까 많이 먹어.
7: 건강을
6: 위하여. 위하여. 술을 먹으면 더 건강을 위하여.
1: 네, 내가 이번에 이제 관련 중입자 치료를 받은 방재준 씨는 요즘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6: 약보다 좋은 것이 관략근 운동이 돼. 그냥 항문을 이제 풀었다 쪼였다 하는 것인데 시간 날 때만 다래.
8: 건강검진 받아서 저기 발견한 거잖아.
6: 건강검진 해도 이것도 검사 안 차나.
8: 그래도
6: 오진검사 해도 PSA 검사는 안 차나.
8: 종합검진 그 건강검진 받을 때 그거 안 해주잖아.
6: 안 해주지.
8: 그럼 내가 별도로 그 신청을 해서.
6: 그렇지. 해야구나. 별도로 가서 비뇨과 가서 하면은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씩 받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PSA 검사를 꼭 해야요. 향암 혈액 검사를 이건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도 많이.
8: 그래도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다행이네.
1: 피한 방울의 경고. 놓치면 늦는다. PSA 검사는 내일을 지키는 가장 쉬운 선택이다.
9: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는 50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에 전립선암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체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워낙에 전립선암이 지금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검진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암은 조기 진단이 완치의 지름길입니다.
3: 어떤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치료 방법이 그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입자 치료, 나는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나는 이거면 돼 라고 판단하고 오신다기보다도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치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고민하는 과정은 당연히

의료진과 같이 논의하시면서 각 치료의 장단점을 다 이해하신 후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산암은 not bad입니다. 치료할 만합니다. 치료 잘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어요.

0: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긴장감 감도는 기계음 사이로 한 남자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건 다름 아닌 고장난 장난감. 오늘은 장난감들의 특별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시가지 미추홀구. 그곳에서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1: 선생님 걸음이 되게 빠르신데 어디 급하게 가세요? 아침에?
2: 병원에 가는데요.
3: 병원이요? 네.
0: 병원이라 어디 편찮으시라도 한 걸까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서오세요.
3: 여기가 병원이에요?
2: 예, 여기 제가 일하는 장난감 병원입니다.
0: 얼핏 봐서는 전자제품 수리점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장난감 병원.
2: 우리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4: 아, 저한테 성해주시는 거야? 저 장난감 병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조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0: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장난감이 고장나면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택배 받아서 정리하고 또 고칠 수 있도록 배분하고.
1: 병원으로 따지면 원무과 느낌이신데.
0: 온갖 굳은 일 도맡아 한다는 천정용 씨.
6: 명의가 있고 네. 돌파리가 있고 그래요.
0: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올해 나이 70의 김영준 씨는 10개월 전 이곳에 합류한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복잡한 전기 회로를 능숙하게 다루는 이는 전직 고등학교 전기과 교사였던 원더키 씨. 전직은 달라도 현직은 장난감 병원 박사님들입니다.
7: 이게 작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8: 전혀 작동 안
7: 하는 뭔가 이거 돌아다녀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네가 문제인가.
0: 오늘 찾아온 첫 환자를 진료하는 이는 전직 대학 교수 김기성 씨.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요.
7: 저쪽 엔장 정형외과 성형 정형외과 전문한테 그다음 저는 가정학과니까 여기까지 안 된다.
0: 이럴 땐 다른 과에 협진을 요청합니다.
9: 거의 2시간만 걸리고요. 그냥 이러면 돼요.
0: 매 눈으로 단번에 문제점을 파악한 이는 장난감 병원 최고의 브레인.
7: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괜히 여기까지 안 와도
0: 전직 전자회사 연구원이었던 이종균 씨입니다. 간단한 협진이 끝난 후 되살아난 장난감. 기뻐할 아이를 생각하면 웃음꽃이 활짝 핀답니다.
10: I love you.
0: 진료가 끝나면 환자들의 수술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데요. 이곳에선 12명의 박사님이 장난감 의사로 활동 중입니다.
11: 저 찾으러 왔어요.
12: 찾으러?
11: 네.
12: 성함이?
11: 서수양이요. 아, 이거요, 이거.
12: 이거요?
11: 네. 저 버튼이 고장나가지고.
12: 누가 쓴 장난감이에요?
11: 여기 애기가 쓰는 건데, 얘가 고장내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대담하신 것 같아요. 이런 열정이 없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니지만 이 애기들한테는 사실 이게 되게 큰 거니까 다 고쳐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장난감계에선 이미 소문난 명의들. 명의지만 월급은 봉사요, 병원비는 공짜랍니다. 그럼 대체 운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12: 이게 수리비는 따로 안 받으시나요?

0: 저도
1: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이런 후원금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예전에 제 제자가 군대 가기 전에 뭔가 좀 보라는 일하고 30만 원인가 냈어요. 야, 무슨 학생이 30만 원 후원금을 내냐. 안 내도 된다고. 맘만 받게 되겠니. 아니, 꼭 해야겠대. 그래가지고.
2: 박사님들이 무료로 운영하는 장난감 병원은 모두 3곳. 인천 서구점은 지자체 후원으로 운영된답니다.
3: 최초로 우리나라의 텔레비, 칼라 텔레비가 안암전자에서 나왔어요. 최초로 나온 게.
4: 네.
3: 거기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4: 그래도 노후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3: 그렇죠. 이게 아주 보람이죠. 네.
5: 장난감을 붙이실 때 우선순위가 쓰실 거예요?
6: 깐눈의 모빌, 이걸 최우선을 빨리 해서 보내는 거고. 이게 있어야 이제 애기 엄마들이 애기 키울 때 잠깐 쉬고,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작년에 같이 1,100개 정도가 제일 많은 거고, 그전에는 700개, 뭐 500개, 400개 이렇게 쭉 했었는데, 작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2: 이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1: 네, 이거 맡겼다가 찾으러
7: 왔어요. 네, 오른 걸 맡겼어요.
4: 아, 찾으러 오신 거구나.
2: 네. 이번에도 수술은 성공. 이렇게 기분 좋은 병원이 세상 또 어디 있을까요?
8: 의사 선생님, 이거 이제 스토퍼거든. 너무 꽉 눌러가지고 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었어. 걸려가지고 따따따따 끝난 거야.
7: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한정판으로 나온 오르골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수소문 하다가 찾은 건데 완전 새 상품 된 것 같아요.
1: 네, 네, 고맙습니다.
8: 이게 뭐 애기들한테 소중한 건 어른들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오래된 거는 지금 꽤 오래된 얘기인데 6.25 때 받은 거 가지고 웃으면 있어. 꽤 오래된 얘기지만 미군한테 받은 그 장난감 트럭이라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들은 있잖아요. 그거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버리는 거잖아요.
2: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김종일 이사장은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2011년 장난감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8: 퇴임 후에 자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느 날 현실처럼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퇴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오는 거니까 그 준비를 한 거고 그걸 하면서 저런 동료들을 만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퇴임하실 때 내가 뭘 잘할지 뭘 할 수 있는 건지 생각해보시면 답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2: 장난감 대신 음료수를 챙기는 이사장님. 어디를 가시나요? 장난감 병원이 있는 건물 지하상가.
9: 뭐예요? 아이고 참 많이 아겠네. 이것으로 그 멀리서 또 오시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8: 이제 장난감 고쳤다고 이렇게 가져오신 음료들이 있어요.
9: 네.
8: 우리가 다 먹기 그러니까 그 근처에 상인분들한테 택배 왔다 갔다 하고 뭐 잘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거 이해 좀 해달라고.
2: 전국에서 보내온 장난감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10: 안녕.
11: 아, 할아버지 잘 아세요?
12: 엄마 여기 수리받으러 왔었어요.
2: 아이들이 가자고 조르는 유일한 병원. 오며 가며 들르면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11: 좋아해요?
12: 네. 최고.
11: 최고.
8: 이야,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11: 애기 소리만 들리면 이렇게 나가세요?
8: 우리 엄마가 안 들려서 그렇죠.
12: 자주 많이 계속 불러주셨어요.
11: 아, 그러게요.
12: 감사합니다.
8: 바이바이.
12: 처음에 잘 몰랐는데 무상으로 수리해 주신다고 듣고 진짜 요즘 시대에 이런 게 없잖아요. 되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장난감 주시고
2: 고치고 나누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픈 할아버지 박사님들. 장난감은 사랑을 싣고 갑니다.
13: 점심 시간이라 식사 가자고.
14: 이번에는 여기 종이 멋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저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갔어.

0: 금강산도 식후경. 종일 앉아 장난감과 씨름하던 박사님들이 따뜻한 햇살 마주하며 인근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매콤한 돼지갈비찜에 맑은 미너탕이 점심 메뉴.
1: 아니, 여기 네 분 하시고.
2: 우리 사장님들은 매운 거 안 잡수셔서요. 지리탕으로 끓입니다. 어른들께서요, 점잖으시고요. 인품도 좋으시지만 매너가 끝내줍니다. 제가 반찬이 모자라도 다 양해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께서.
3: 댁에서 식사하시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같이 드시는 게 편하세요?
4: 그러면 뭘 물어보지 마, 그러면. 당연히 밖에서 먹는 게 편하지.
5: 옛날에는 삼식이 농, 일식이 밀, 이식이 금, 그래서 요즘은 일식이도 농이야.
0: 은퇴 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1: 너무 좋아.
4: 뭘 주고 계시는 거야?
1: 우리 사장님께서 저기 뭐야, 저 먹으라고 이렇게 간식도 줘요. 이렇게 맛있는 저기 단 거. 제가 피곤할까 봐.
0: 사실 병원을 시작하며 동료들에게 식사만큼은 꼭 대접하겠다 마음 먹었다는 이 사장님.
6: 네, 매일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시는 거 정말 부담스러우실 텐데
7: 집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즐겁게. 밥은 즐겁게 먹어야 돼.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3: 택배 자주 오세요?
8: 자주 옵니다.
1: 갈게요 그냥.
8: 아, 됩니다.
9: 배고플 시간에. 근데
8: 어쨌든 이렇게 오는 게 하루에 평균 25개라고 보시면 돼요.
3: 뭘 주문하신 게 아니고 이게 다 그러면
9: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몫이야. 여기서 양반지 뜯어서 뭐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일감이지 뭐.
0: 이종균 박사님이 거침없는 손길로 또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 그걸 바라는 간절한 눈빛.
3: 바깥에서 외부 수술을 하시네.
10: 출장 수술은 좀 비싸요.
0: 수술은 대성공.
11: 집에서 막 계속 핸들만 돌리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될 것 같아.
1: 감사합니다.
12: 어디 연락이죠?
3: 아, 네네. 듣기로는 이제 대기업 그 이제 전장 전기
6: 쪽,
3: 예,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시고 진짜 존경스럽죠. 네. 아기들을 위해서 이제 장난감도 잘 고쳐주시고 이제 오래오래 계속 이제 뵀으면 좋겠습니다.
13: 노래 해봐.
0: 노래하는 멍멍이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수선집.
13: 여기는 성형외과예요.
3: 성형외과?
13: 네, 성형외과 요즘 돈 잘 버는데.
1: 봉합수술이라고 해요.
6: 진료비는 어떻게 하세요?
1: 진료비는 봉사예요. 처음에 저 장난감 병원이 들어왔을 때 저기 박사님들이 무료로 봉사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담당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한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받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6: 오히려.
1: 왜냐하면 그 고침으로써 저기 아기들이 즐거워하는 걸 상상들 하잖아요, 박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더 안 늙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연세들이 되게 많으신데도요, 건강하게 사시는 비결이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했어.
14: 몇 살이에요?
1: 몇 살이네, 할아버지가.
0: 이번엔 꼬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5: 왜? 어떻게 하라고?
0: 고쳐주세요. 그래.
12: 어떻게 안 되는데?
0: 직접 찾아온 꼬마 손님의 마음을 알기에 더 신중히 손을 움직이는 박사님. 그런데
12: 칩이 열받는 거야.
6: 그렇게 칩이 문제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 못 고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참. 이게 네. 그 안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고쳐지질 않아요. 그걸 바꾸기 아. 전에는. 안 고쳐져서.
2: 고생.
12: 아니, 힘들게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기를 쓰고 해다가 안 되면 이제 우리 이 박사님한테 잠을 구하는 건데 네. 사형 선고 받는 거예요.
7: 가방 인형, 이거 핸드백 인형 가서 이렇게 들어도 되고 어깨 매도 되고.
2: Happy birthday, Jacob.
7: 수고하셨습니다. 애들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 있다면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뭐 애들이 오면
0: 동화보다 더 따뜻한 박사님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0: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1: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0: 아, 야, 아, 오케이. 이거 탔었어야 되는데.
1: 그라츠는 알로 캡틴.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2: After this house.
3: We are house here for next
4: time.
0: Oh, man.
1: 누구에게나 인생에 찬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하죠.
3: 뭐지?
1: 진짜 인생의 시작은 은퇴 후부터.
0: 야.
1: 나이와 계급되고 제대로 노는 법을 알고 싶다면 여기 주목. 행복한 인생 이막의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독일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지. 그 중에서도 라인강을 따라 성장해온 강의 도시 듀셀도르프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지에서 발원해 독일을 길게 지나는 라인강. 흐름이 완만해 예로부터 수운에 이용돼 왔는데요. 독일 내륙 수운의 80%가 라인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강변의 큰 도시에는 어김없이 항구가 발달했는데 그중 하나가 듀셀도르프입니다.
5: 2년 만에, 딱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데 정말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설레일까요? 지금 여행 갔다가 집에 가는 길. 이야, 다리가 보일 거예요. 여기 딱 들어가면 아, 집이다, 다 왔다.
1: 제가 독일 생활 중 무려 16년을 보낸 고향 같은 곳입니다. 건축가로 전향한 인생의 출발점이었죠. 라인강 산책로는 여행객과 현지인이 모두 즐겨 찾는 관광 명소.
0: 와, 여기가 제가 정말 그리워했던 곳인데 여러분, 독일하면 뭡니까? 맥주 아닙니까? 이 듀셀도르프에도 정말 유명한 맥주 양조장들이 많은데요. 듀셀도르프는 알트비어라고 해서 흑맥주가 굉장히 유명해요.
1: 구시가지는 약 260개의 펍과 레스토랑, 바가 들어서 있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바라고 합니다. 깊고 쌉쌀한 맛에 독특한 향이 있는 알트비어를 아침부터 즐기죠.
6: 알트비어 gehört zum Lebensqualität von Düsseldorf. Und deswegen trinken wir ganz gerne Bierchen, auch so früh schon.
7: Der frühe Vogel fängt den Speck. Prost.
1: 아, 저도 아주 많이 그리웠습니다.
3: Ja, hallo, guten Tag.
8: Hallo, schön.
3: Ja. Kann ich ein bestes Altbier haben?
8: Aber natürlich. Ja.
1: 무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조장입니다. 알트비어는 흔히 마시는 맑은 라거가 대중적으로 양조되기 전 차가운 발효법으로 양조된 맥주입니다.
3: Zum Wohl.

0: Dan. Wow, das ist das. Super lecker.
1: Das alte Stadt.
0: Ja. Prost. 와, 진짜 이 그리웠던 이 맥주를 바로 이 파스에서 뽑아서 바로 마시니까 훨씬 맛있네요. 병맥주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Und es ist so beschäftigt, also ganzen Tag und ja, wie viel Gläser? Ja, wie viel Gläser?
2: Ja, nach Wetterlage.
0: Okay.
2: Fortuna Düsseldorf.
0: Ja, klar.
2: Ein Spiel hat natürlich.
0: Okay.
2: Der andere Glas wird natürlich verkauft.
0: Wow, super. Because you know I'm all
3: about that bass. 디셀도르프의 알츠비어 양조 역사는 고대 로마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느 도시들보다 하우스 양조장들이 그 전통의 명맥을 잘 유지해왔죠. 이 분위기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남겨왔습니다.

0: 거리의 모든 풍경들이 정겹습니다.
1: 날이 좋으니까 이게 다들 테라스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와 너무 좋네요. 이 모습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어요.
0: 2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오면 꼭 들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웨이팅은 필수. 궁금하시죠?
1: 2시까지 오면은 가족들이랑 항상 들리는 포메스 가게인데 포메스는 이만한 감자튀김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요네즈 케첩에 찍어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야 돼요.
0: 독일 어느 식당에서나 쉽게 맛볼 수 있는 흔한 간식이지만 이 감자튀김은 맛이 좀 다릅니다. 마요네즈와 케첩 등 소스에 양파까지 곁들여 먹죠.
1: 와 이거 보세요. 정말 막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0: 와 이게 얼마만이냐. 마요네즈는 감자튀김이 빨리 식지 않도록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꼭 먹어봐야 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조합입니다. 독일에서는 특이하게 감자튀김에 케찹이 아니고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 먹거든요. 이러면은 그 고소함이 한 두 배, 세 배로 증폭이 돼서 정말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3유로로 비싸지 않아요. 어린 친구들도 1인 1 감자튀김이 국룰입니다.
2: 냠.
3: 맥주 나 케즈 sehr cremig. Und die Pommes sind gut gewürzt mit Salz und ja, finde ich, sind auch sehr dick.
0: 배를 든든히 하고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4: 사람이란 게 똑같아지고 때가 있거든.
1: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꿈꾸고 계신가요? 은퇴 후에 본인의 예쁜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집을 꾸미고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독일 사람들은 중년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듦의 기준은 은퇴 여부죠.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렌트너라고 하는데 보통 오랜 세월 해왔던 일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로 여깁니다. 특별한 집에서 인생 2막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이 뭔가 특이합니다.
1: 온실인가? 이게 집인 것 같기도 하고.
0: 유리창 안으로 보이는 실내의 모습. 집이 맞는 것 같아요.
1: 오. 아. 할로. 하이.
0: 저쪽으로 들어오라는 것 같죠?
1: 나. 오케이. 아,
5: hey, guten Tag.
1: Hallo.
5: Was kann ich für Sie tun?
1: Ich bin Kian Ki.
5: Sie möchten sich das anschauen.
1: Genau, ich dachte, das ist ein Treibhaus oder Glashaus, aber ich habe auch

0: 있는들인 아인 하우스 기진 야
1: 흔쾌히 집 구경을 허락하는 헤르만 씨.
0: 와.
1: 유리집 안에 또 하나의 집이 있고 바깥 정원 말고도 유리집 안에 정원이 또 있습니다. 나무에 진심인 게 보이죠.
0: Das ist ein Haus im Haus, ja?
2: Ein Haus im Haus, ja.
0: Wow.
2: Und dieses Haus ist speziell gebaut, um es drin zu haben. Das Dach ist nicht wasserfest. Und der Lehm ist auch nicht so, dass er der Witterung standhält.
0: Ah, das ist ein Lehmhaus.
2: Ist ein Lehmhaus.
0: Ah, 이게 진흙이랑 볏짚으로 만들어진 집이라 밖에 유리가 이 집을 보호해주고 있네요.
1: 말하자면 유리집이 흙집의 지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헤르만 씨는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많길 바랬다는데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집을 원했답니다.
0: 와, hier gibt's ja auch doch besondere Bäume hier. Eins, zwei, drei.
2: Das ist ein Granatapfel.
0: Ah, okay.
2: Der ist gerade auf dem Weg, dass er Blüten zeigt. Hier sind die Knospen.
1: 정원을 가꾸는 게 늘 꿈이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 과실수를 심었답니다.
2: Das hier ist eine japanische Wollmispel.
0: Mm-hmm.
2: Und diese Früchte hier, die werden so groß wie ein Hühnerei.
0: Ah, okay.
2: Und die kann man essen.
0: Kann man essen und schmeckt?
2: Schmecken sehr gut, wenn man ja. sie kurz vorher einmal eingefroren hat.
0: Ah,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2: Und wieder auftauchen.
0: 아, machen Sie damit. Ah, okay. Ah, okay.
1: 요즘 헤르만 씨가 가장 공들여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붓으로 뭘 하나 했더니 수분을 하는 거랍니다. 집안에 벌이 없으니 수분도 셀프. 꽃가루를 옮기는 붓의 터치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0: 커플 매니저단.
1: 커플 매니저로 매칭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2: 아, immer wieder und trotzdem sind's nur zwei geworden. Ich weiß nicht warum. Ich bin immer noch nicht sicher, welches das männliche ist und welches das weibliche ist. Das hat mir noch keiner genau genug gesagt, um also genau gezielt von dem männlichen auf das weibliche diese Pollen zu bringen.
1: 몰라도 놀이처럼 해보며 부딪히는 중이랍니다. 세상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은퇴 후 더 알게 됐다는 헤르만 씨. 여든의 나이에도 젊게 사는 비결이 이거였나 봅니다.
0: 저도 커플 매니저 한번 해보려고. Und was denken Sie also, wie viele Stücke bekommen Sie dieses Jahr?
2: Naja, ich bin optimistisch.
0: Ja.
2: Fünf.
0: Fünf, das ist gut. Ja, schon doppelt mehr.
3: Das habe ich auch einmal erlebt, ja.
1: 알아가는 즐거움이 두 배. 덕분에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지붕 유리는 자동차와 유사한 안전 유리입니다. 문득 헤르만 씨의 건강 비결이 궁금한데요. 갑자기 지붕 위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지붕 위에 무슨 운동기구라도 있는 걸까요?
0: 와, 와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위에가.
1: 흙집 지붕은 목조 판넬. 실질적인 지붕은 유리 지붕인데 이런 경우 온도가 문제입니다.
0: Ist das okay für Sie? Also ist es nichts warm im Haus drin?
2: Also es wird nie zu warm und das Haus als Besonderheit ist kühler im Sommer als ein anderes Wohnhaus.
0: Ja.
1: 비결은 바로 가림막. 더울 때는 그늘을 만들고 밤에 창문을 개폐해 온도를 낮춘답니다.
0: 농업 관련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택에다가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풀어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건축 설계.

0: Und das Haus ist nicht so ganz so einfach alleine zu lassen. Das ist wie ein Hund. Und ich habe mir angewöhnt, wenn die Sonne sehr stark scheint, dann muss es aufgemacht werden. Umgekehrt, wenn es regnet, muss es zugemacht werden. Dieses Haus ist ein ganz beachtlicher Teil meines Lebens.
1: 은퇴란 일 속에서 삶을 사는 걸 멈추고 삶 속에서 일을 찾는 것. 헤르만 씨의 집이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은퇴하면 시간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의 뜻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그때도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2: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멋있는 풍경 앞에서 그릴 수 있다라는 이 시간만도 저한테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1: 인생 2막은 그 처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원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늙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놀이를 그만둬서라고 하는데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은퇴 후 집을 자신만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민들의 스포츠 클럽 활동이 활발하다는 마을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들 사이 반전이 있는 집이 있다는데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2: 오, 이 집인가 봐요.
1: 파란색 출입구 지붕과 현관문이 인상적입니다.
2: 캐셔야 되는데. 아, 누가 나왔습니다.
3: 아, ja, so eine Überraschung.
2: Ja, hallo.
3: Herzlich willkommen.
2: Danke für die Einladung. Ich bin Kian Kim.
3: Mein Name ist Hans.
2: 아, 이게 한스씨예요. 아,
3: bitte kommt rein.
2: Ja, okay. 아, schönes Haus.
3: Ja. Wir können auch mal durchgehen, dann kann ich euch alles zeigen.
2: Wow, einen großen Wohnzimmer hier.
1: 방이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게 한 공간에 있습니다. 거실이면서 방인 셈이죠.
2: 가구 전시장에 온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꿈꾸던 넓은 원룸이지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굉장히 멋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집안 곳곳 목조 가구들이 눈에 띄는데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3: Früher gab es bei uns so Sperrmülltage, wo jeder sein Sperrmüll rausgestellt hat. Da bin ich los mit meinem Auto, mit Hänger und habe gesammelt.
2: Das habe ich auch, genau.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이제 조금 돈도 아끼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 제가 그때 이제. 와, 오케이. 와, 여기 막 무대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오. Wunderbar hier.
3: Der Wohnbereich ist nicht nur ein Wohnbereich, sondern es sind mehrere Möglichkeiten.
2: Okay.
3: Wohnbereich. Bürobereich, kein Großraumbüro.
2: Okay.
3: Schlafbereich, Sportbereich hier und hier.
2: Aha.
3: Ich wollte das nicht mit Wänden abtrennen, sondern wollte einfach diesen Blick.
1: 건축가로서 저도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공간을 꿈꿨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틀을 깨는 가구 배치. 침대를 구석이 아닌 가운데에 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3: 야. 야. Aber in der Früh, wenn ich aufwache, was ist heute für ein Tag? Oh, ein schöner Tag, Sonne kommt.
2: Ja. Wow. Wunderschön. Ja.
1: 굳이 어디 가지 않아도 침대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집이랍니다. 시야가 확 트여 바깥과 연결된 느낌도 나는데요. 그게 좋아 커튼을 칠 일이 없답니다.
3: 파노라마 des Dais und sieht dann

0: noch ab und zu mal wieder, dass da ein Jogger vorbeiläuft oder Spaziergänger. Ich fühle mich nicht einsam, sondern ich fühle mich mittendrin. Ja, also mitten im Leben.
1: 나이가 들수록 움츠러들기보다는 밖으로 나와 어울려야 한다는 한스 씨. 훤히 보이는 유리창 벽은 그런 의미랍니다.
0: Du hast noch gar nicht meinen Lieblingsraum gesehen. Wir waren überall, nur unten waren wir noch nicht.
2: Wo?
0: Unten.
2: Hier? Wow. Oh,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공간이 또 있는데?
0: Hey.
2: Wow.
1: 잘은 몰라도 뭔가 재미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2: 와, 오, 이거 열리는 건가? 와, 딱. 오, 예. 오케이. 와, 여러분. 버지스트. 와,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네요. 그리고 막 벙커 있죠, 벙커. 벙커처럼 여기 안에 공간이 또 있어요.
1: 깊어야 2m 정도. 창고 같기도 하고 사무실 같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정체는 뭘까요?
2: 와, 와, was ist das hier?
0: Nein, jetzt.
2: Jetzt Wohnhaus.
0: Früher Schwimmbad. 와, Pool.
2: 예전에는 여기가 가정집이 아니고 원래는 수영장이었대요, 여러분.
0: Theoretisch kann ich hier Wassermarsch machen, kommt Wasser rein und wir können schwimmen. Aber war eine Idee am Anfang, jetzt nicht mehr. Jetzt ist es nur ein besonderer Raum für mich, für meine Kinder, für meine Enkel.
1: 수영장을 집으로 만들다니 발상의 전환이 대단한데요.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모형철도를 즐긴다는 한스 씨. 오. 조금은 은밀한 그의 아지트입니다.
2: 위에는 이제 본인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이 아래에는 숨겨져 있는 본인만의 아늑한 둥지 같은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게 큰 하나의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 아래를 하나를 더 사용함으로써 더 넓게 지금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굉장합니다. 와.
0: Und hab mir gleich von Beginn an von draußen mit Blick hier rein. Gut, das lasse ich alles. Das lasse ich. Bau hier was drüber und stell da meine Möbel und fertig. Ja, und fertig ist. Ja, gar nicht viel aufheben, sondern einfach das Vorhandene übernehmen lassen. Mir gefällt's.
1: 축구선수와 코치로 평생을 살았다는 한스 씨. 축구장과 그의 수영장 집이 왠지 닮았습니다.
2: Oh, 약간 Komm. 뭔가 냄새가 좀 달라요. 오케이. 와, 여긴 또 뭔가요? 아니, 위에는 수영장이고 여기는 뭐죠? 어, 근데 저기에는 ganz hinten, was ist das hier?
0: Hier ist war der Eingang zu unserem Badehaus.
2: 아.
1: 수영장 입구를 막고 서늘한 지하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와인 저장고를 만들었답니다. 집에 술 저장고는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워너비죠.
2: 아무튼 너희는 악지시. 오케이, 엄청 오래된 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0: Die konnten dann im Winter unterirdisch ins Bad schwimmen und wieder zurück. Ja, aber jetzt nur Weinlager.
2: 정말 모든 꿈을 실현하신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요.
1: 이런 그의 집을 자주 찾는 손님.
2: Hallo, wer ist da?
1: 바로 손주입니다.
2: 아,
1: 놀거리가 많은 집이라 손주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죠.
2: 비필 테스킨트?
0: Wie viel da ist Numero?
3: Ich bin Nummer 3.
2: Nummer 3.
0: Er ist Numero 6, oder?
1: 손자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수영장을 개조한 아지트.
3: Mit Kinder und Familie. Ja.
1: 역시 관심은 모형철도입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가정에 모형철도를 설치하고 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느 때든 즐길 수 있죠.
2: Gutes Kind, die Kinder, Enkelkind und schönes Raum, ein Traumhaus.
0: Oh, ja, ein Moment, ja.
2: Ein Moment. Ah, okay.
0: Papa macht das.
2: Ja, also.
0: Das dauert noch eine Weile.
2: Ja.
0: Insbesondere mit meinen Kindern, mit meinen Enkeln.
2: Genau.
0: Es macht mir sehr viel Spaß.
1: 이 아지트 덕분에 3대가 함께 어울리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0: Möchte viel entdecken hier immer beim Hofer, gibt es viel zu entdecken. Sachen, die er nicht kennt, Schaukelstuhl, der Kicker und von dem her, ja, ist ein großer Spielplatz für ihn.
2: Tschüss,
1: ciao. 정말 집 앞 놀이터에 온 것처럼 잠깐 놀고 돌아갑니다. Watching lovers hold. 한스 씨 집에서 저도 좋아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2: 오, 야!
1: 키카트시라고 축구 게임기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 아들과 자주 했죠.
2: 오! 야! 오, 나는
1: 한스 씨는 지방 가득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놨다는데요. 저도 이 놀이터가 꽤나 마음에 듭니다.
0: Ist es mein Paradies? Ich habe mich sofort hier wohlgefühlt, ob es jetzt da oben im Bett war oder in der Küche oder im Garten. Es ist mein Paradies. Ich möchte so lange hier bleiben wie möglich.
1: 한스 씨의 로망이 실현된 집에 저도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2: Ich habe für Sie das als Geschenke vorbereitet und also erstmal sehen Sie das.
0: Oh, ja, ja, ja, was ganz Besonderes. Meine Güte, super. 예. Bekommt einen extra Platz bei dir.
2: Oh, super. Das freue mich. Oh.
1: 취향이 비슷해 더욱 반가웠던 한스 씨.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의 놀이터에서 잘 놀고 갑니다. 크롬바흐를 떠나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정. 뒤셀도르프 근교의 쿠퍼탈로 갑니다.
2: 제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여기서 보냈으니까 이곳 곳곳에 저희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별하죠, 저한테는.
1: 놀이터의 다른 말은 꿈이 자라는 곳 아닐까요? 저를 꿈꾸게 한 곳입니다. 독일에 처음 도착해 잠시 살았었죠. 공업도시지만 이곳에는 저를 설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 집안이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하철도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슈베베반입니다.
1: 일명 하늘을 달리는 열차로 현재 세계 최초의 모노레일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기 고가철도입니다. 19세기 공업도시였던 부퍼탈에는 산업화로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했는데요.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강 때문에 하늘을 나는 열차가 탄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퍼탈에 왔을 때 이 열차를 탔을 때 정말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설레이고 신기하고 하루에 수만 명의 시민을 나르는 교통수단인 한편 놀이기구처럼 탑승해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2: 제가 독일에 처음 정착할 때 거주지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댁에서 좀 오랜 시간 신세를 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4: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0: 아, 어머니. 아, 이렇게 나와 계셨어.
1: 아, 어머니. 잘 있었어요?
2: 그래, 응. 그래 잘 있었어.
1: 헤이.
3: 안녕하세요. 옷만 찍고 이제.
1: 아, 이 냄새. 이거거든.
3: 아니,
1: 어머니 집에 오면은 나는 이 냄새. 이게 고향집 냄새거든.
4: 낯선 독일에서 제게 포근한 안식처가 되어준 집이죠. 아폴로니아 어머니는 1966년에 독일로 이민 온 1세대인데요. 제가 매년 명절이나 연휴 때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3: 누구?
4: 가족과도 같은 분이죠.
3: 엄마하고 우리 같이 독일에 66년도에 내가 독일에 왔거든. 복사하고 일했어요. 천안에. 그 학교에서 아직 졸업하고 여기에 그때가 독일에 간호원이 굉장히 필요했다고. 그래서 신부님이 그러셨다고. 누가 돈 벌려면 양로원으로 가고 그렇다면 보조원으로 가든지 그렇다면 새로 공부 드라이 3년 동안 해서 엑삼 여태.
4: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택했던 독일행. 어려운 가장 형편을 돕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독일인 남편을 만나 이곳에 정착했지만 한 번도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사셨답니다.
3: I'm here.
0: 우리 아니엘 여사님이 저희 독일 어머니. 여기 볼프강 피슬라 아저씨가 제 독일 아버지.
3: 독일은 되게 남편 이름을 따르거든요. 결혼하면 그래서 싫다고 했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 밥은 진짜 맛있어. 아버 나 옛날 살은 normal.
0: 한국인이니까 한국 이름 가져가야죠.
3: 그렇지.
4: 친어머니와의 친분으로 이곳에서 한 달 정도 신세를 졌었습니다.
3: 여기가 기현이 방이었어요.
0: 아, 치. 여기였지.
3: 이것도 세뱃다.
0: 어, 그러네요. 아, 그래, 이 풍경이지.
4: 도착했던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0: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제일 처음 본 풍경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보는데, 야, 독일 좋네.
4: 독일은 변화가 더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당시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 계속 커지고 있는데 커진 것 같은데 맨날 170.
4: 이 집에서 현지 문화를 미리 체험한 덕분에 독일 생활이 순탄할 수 있었죠.
0: 제가 독일에서 생활할 때 독일 사람들이랑 있을 때 어떻게 그 행동해야 되고 말하고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목욕탕 사용법, 화장실 사용법.
3: SM
0: 어, 맞아. 밥 먹을 때. 맞아.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3: 칼은 어느 쪽다 놓고.
0: 맞아. 맞아. 여기가 인큐베이터였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독일에서 이제 삶이 시작이 됐지.
3: 네.
4: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절 위에 어머니가 특별히 아껴놓은 음식이 있답니다. 한국 요리를 못 배웠던 어머니가 맛이 기억나는 대로 만든 김치입니다.
3: 항상 나 뭐 한 포기 두 포기 사다 그냥 해놓으면 오랫동안 먹고
5: 독일

0: 애들 얼마나 잘 먹는데.
1: 독일에 살 때 저도 어머니의 방식대로 김치를 담가 먹었습니다.
2: 맞아, 딱 이거. 뭐 많이 안 들어갔는데 딱 그 김치 맛이 나는. 아, 맛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치 맛이랑 조금 다른데 맛있어요. 뭔가 좀 달라. 뭔가 좀 빠졌는데 맛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큰 노동을 안 해도 돼요. 이건. 재료 넣고 섞어서 유리병에 넣어갖고 재워두면 이 맛이 나요. 우리 둘이 맨날 한국 음식 먹고 골프강 아저씨 도망가고 그래요.
0: 두부찌개 같은 것도.
2: 맞아. 우리만 먹었잖아.
0: 물건 그런 건 안 먹었어요.
2: 우리 막 엄청 한식으로 잔뜩 차려서 둬도 아저씨는 오셔가지고 빵 잘라가지고 치즈 올려서 먹고 빨리 딴 데 가고. 넘겨주고
1: 함께 공유하고 있는 추억이 많아서 얘기거리가 풍성합니다. 한국에서도 종종 생각났던 어머니의 오묘한 손맛. 이 집을 떠올리면 어머니의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2: 맛있게 됐다. 현관문 들어서면서 문 열었을 때만 바로 풍기는 향기가 있어서 그게 제 가슴을 막 찌겠거든요. 그때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집에서의 풍기는 향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만들었던 시간, 어머니가 만들었던 시간들이 여기 쌓인 그 향기.
0: 튀긴네.
2: 그래서 그런 향기들이 이제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감상에 적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1: 집은 곧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2: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건강해 계시니까 다행.
1: 어머니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온기로 남아있는 이 집에 어머니의 향기가 오랫동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 마지막은 늘 아쉽습니다. 놀라운 대자연 속 아름다운 풍경에 할 말을 잃었고 소중한 문화유산과 삶에 대한 철학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뭉클했던 그리운 사람과의 추억도 잊을 수 없죠. 좋은 사람들과의 추억으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독일을 사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3: 네팔 하면은 떠오르는 건 항상 설산밖에 없었는데, 아, 네팔에 이런 아름다운 곳도 있었구나.

0: 자연 여행이 아니라 뭐 사람 여행을 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1: 나마스테. 나마스테.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네요. 제가 강의 초반에는 왜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쪄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망가진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첫 번째 강조했던 게 생체 리듬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과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을 매일 유지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라.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적당량 먹고 나쁜 탄수화물,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탄수화물은 내 몸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 동안 철저하게 피해라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단백질을 꼭 챙겨라. 왜냐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적정량을 하루 네 번에 걸쳐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충분히 먹어라. 그러니까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고 나쁜 지방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좋은 지방을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단식하라. 14대 10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단식이라면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단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식하지 않는 날 건강한 음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65일 건강 모범 생활을 살면 최선이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1년에 한 달만 투자해 보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건강 모범 생활로 살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몸이 결국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원인이라면 다시 대사 유연성이 좋아진 몸, 지방을 잘 쓰는 몸,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활짝 켜져 있는 몸, 이런 몸이 건강한 몸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만드는 박용우의 다이어트 한 달 프로그램인데요. 박용우 다이어트의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건강식.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내 몸을 망가뜨린 음식,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했던 음식을 제한해서 내 몸을 빠르게 회복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식품 철저하게 금하고 허용식품 배불리 먹고 조절식품을 적절하게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박용우 다이어트의 실제입니다. 자, 제한식품에서 강조했던 게 있죠? 술, 과당, 그래서 설탕과 흰 밀가루 음식을 끊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몸이 건강해질 때.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요. 포화 지방의 경우는 개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그 다음에 허용식품은 채소, 해조류, 버섯,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음식,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식초라든지 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면 됩니다. 건강식으로 꾸려진 식단을 한 달 동안 집중해서 챙겨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3일 동안은 하루 4번에 걸쳐서 단백질 쉐이크만 먹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반에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좀 제한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좀더 빠르게 지방을 끄집어 쓰는 몸으로 갈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힘들다는 점, 그리고 근육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 4번에 걸쳐서 양질의 단백질 쉐이크를 공급해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배고프겠죠?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죠? 배고프게 먹지 마라. 포만감 있게 먹어라. 그래서 첫 3일에 허용식품이 있습니다. 채소, 두부, 그리고 시큼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우리가 14시간 공복을 한다면 먹어야 되는 10시간 중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면 허용식품으로 배불리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4일차 점심부터 공급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면 근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밥의 형태로 점심 한 끼에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허용식품을 먹어야 되는 10시간 이내에 포만감 있게 먹으면 됩니다. 2주차로 접어들게 되면 저녁 식사도 일반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탄수화물은 여전히 저녁 식사에서 제한이 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양질의 식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단백질 쉐이크, 점심 밥을 포함한 일반식, 오후 간식 단백질 쉐이크, 저녁 채소와 단백질로 구성된 푸짐한 식사가 2주차의 식단입니다. 그리고 2주차부터 24시간 간헐적 단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첫 주에는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는 빠졌던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체지방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2주차가 끝나서 체지방 검사를 해봤는데도 계속 근육이 빠진다? 몸이 안 바뀐 거예요.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잘못 챙겨 먹었거나, 운동 자극을 규칙적으로 줘야 되는데 운동 자극이 없었거나,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오래 앉아 있었거나, 이래서 몸이 안 바뀐 겁니다. 안 바뀌었으면 3주차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2주차를 다시 반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2주차에서 빠졌던 근육이 회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빠졌다면 그때는 3주차로 넘어가도 됩니다. 3주차에는 토마토, 호박, 밤 이런 상대적으로 좋은 음식이었으나 탄수화물 함량이 많았던 이러한 음식들이 허용이 되고, 간헐적 단식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한 끼밖에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함에도 불구하고 근육은 회복되고 체지방이 계속 빠질 겁니다. 3주차가 됐더니 2주차는 근육이 회복이 됐는데 3주차에 다시 변화가 없거나 근육이 빠졌는데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2주차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내 몸을 관리해서 빠르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기식품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이러면 몸은 빠르게 예전 몸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 달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까지 무사히 성공하셨다면 4주차는 3주차 미션을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달 동안 내가 철저하게 해서 근육은 회복되고 체지방으로만 잘 빠졌어요. 뱃살도 빠지고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혈액 검사를 해보시면 간 수치도 떨어져 있고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수치들이 정상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유지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지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자입니다. 유지기에서는 14시간 공복도 12시간 정도로만 지키시고,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았던 것도 잠자리 들기 4시간 전이라면 밥을 반 공기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헐적 단식은 일주일에 하루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다시 예전 몸으로 쉽게 안 갑니다. 그래서 유지기를 잘 유지하면서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달 하셔도 됩니다. 그럼 몸은 더 건강해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저한테 실천하고

11개월을 유지기로 갖고 또한 달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1년에 한 달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못합니다. 정체기도 오지만 금방 지쳐요.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제가 약의 효과를 내려면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법과 용량을 지킬 때 운동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주 4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매번 꾸준히 해준다면 물론 훨씬 건강해지겠죠. 그렇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4주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주 4회 이상의 강도 높은 운동을 꼭 실천해 보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게을러서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몸을 바꾸는 4주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는 트레이너와 함께 하루,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밖에 못해요. 운동이 힘들다면 의식적으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고 앉아있는 시간 줄이려고 노력하고 가급적이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의식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식사하고 나서 무조건 나가서 10분 이상 걸어보기. 이런 작은 실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금야금 내 몸이 망가지는 이유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면 이러한 작은 실천 사항부터 하나하나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을 제가 보다 보면은 에너지를 내는 그 영양소들은 많이 먹지만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결핍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만한 사람들 중에 비타민 D는 거의 대부분 결핍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아연 이러한 영양소들이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한달 동안 그 건강 모범생으로 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혹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영양제의 형태로 챙겨 먹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박용우가 권장하는 영양제는 첫 번째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나 혹은 심바이오틱스고요. 두 번째가 가성비 있게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루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제,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타민 C인데 한 번에 500 내지 1000mg짜리를 세 번에 걸쳐서 복용하면 효과를 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하루에 1 내지 2g 정도를 영양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특히 저녁 시간에 섭취를 하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는 비만의 정도가 심하거나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 제가 권하게 되는데 이런 영양소들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 모범생으로 365일 살수 없다면 한 달만이라도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달 후에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고 건강해지는 걸 느끼셨다. 붓기도 빠지고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밤에 잠도 잘 자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얻으셨다면 아마 쉽게 예전 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아예 작정하고 몸을 망가뜨리지 않는 한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가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유혹하는 것도 많고 나도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야금야금 몸이 나빠지겠죠. 그럼 몸이 나빠진 거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죠? 건강 체중이냐, 대사 이상 체중이냐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배가 나오기 시작했네? 조금 몸이 잘 붓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앞서 진단 기준으로 나왔던 그러한 검사들을 해보는 거죠. 검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가, 대사 이상 체중에 합당한 소견이 나오네? 다시 한달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될 때,

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집중하셔가지고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어 놓으시면 건강 체중을 알아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아, 다이어트 좋아하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고 아, 너무 힘들어서 그거 할 수 있을까? 엄두를 내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만 집중해 봐도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비만 치료를 3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먹던 약들을 다 끊고 더 건강해져서 저한테 감사를 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좀 뿌듯하고 자부심도 좀 느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더 건강해져야 노년의 삶의 질이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 몸의 회복력,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면 저도 이 시간이 보람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제주에서의 하루는 감탄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토록 눈 시리게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걱정할 건 뭐고 괴로울 일은 또 무엇일까요?
1: 자, 우리 국토 최남단에 오셨으니까 바닷속 생물도 좀 봐야죠, 우리가.
2: 와, 와, 잠시만. 네. 오.
0: 이 좋은 곳에 특별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발길 닿는 곳 전부가 배움터. 결국 제주에 눌러 살게 된 청년까지.
3: 최대한 그 제주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메뉴로 고민을 했고요.
0: 매력 넘치는 일상, 그리고 특별한 삶을 설계하게 된 사람들. 여기선 다 가능합니다. 왜냐? 제주니까요. 제주 서부의 중심지로 흔히 모슬포라 불리는 대정읍.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0: 푸른 물감이라도 푼 듯 맑은 대정 앞바다는 해양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의 주요 서식지기도 한데요. 바람 많은 제주에서도 바람이 가장 거세고 자주 부는 곳. 이곳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1: 이 현무암이라 가지고 넘어지면 되게 위험해. 네. 예. 미끌미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는데 조심하시고. 예. 우리 이 친구들은 우리 경희대에서 오신 학생들인데 이제 여름 때면 저희들 조합에 오셔가지고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역사 투어 내지는 또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이시라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여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일종의 현장 학습인 런케이션. 제주에 한 달 동안 머물며 마을 협동조합을 도와 지역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2: 여기 대정에서 나는 특산물로 대천 조리과라서 네. 도움을 드리고자 음료나 디저트 이런 것들 만들러 왔습니다.
3: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바닷물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마셔도 될 만큼.
4: 와 진짜 예쁘다. 바닷소리.
5: 에메랄드색인데 바다가?
6: 아쪽에가 가파도 보이시는데요. 왼쪽에.
4: 아 왼쪽이 가파도.
0: 네. 대정읍에 속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 후속 섬 중 네 번째로 큰 섬인 가파도입니다. 매년 4월경엔 청보리와 유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키가 1m를 훌쩍 넘는 가파도 보리가 연출하는 초록빛 파도가 압권.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대정읍에 속한 또 하나의 섬.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는 2000년에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날이 맑으면 마라도에선 대정읍이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깝죠.
1: 그 제주도는 보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고둥이에요. 고둥.
4: 고둥. 저기 움직이는 예. 거 있는데?
1: 이거는 네, 거기도 움직이고 오. 이것도 이 안에는 개가 있어요. 개가. 작은 개가. 네. 종류도 많죠. 이쪽도.
4: 네. 오, 귀여워. 네.
7: 오. 진짜 신기하다는데. 엄청 커.
4: 우와. 우와 이거 칼국수 다섯 개 만들어줘?
1: 제주도 자체가 깨끗할 뿐더러 섬이니까 예, 대정은 또 최남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가면 낚시도 잘 되고 뭐 방어 축제, 자리돔 축제 이게 다 하는 이유가 이쪽에 여행량이 한치라든지 이런 게 1년 내내 나니까 예, 그래서 대정은 상당히 수산물이 깨끗도 하고 그 양이나 종류로도 다양하게 나요.
8: 안녕. 엄마 아빠 내려와.
4: 이러지 마.
8: 이 사장님.
1: 아우, 너무 작게 나오는데?
8: 잘생기셨습니다. 네, 완전, 완전 멋지게 잘 나오고
1: 너무 작게 나오는데? 겐당이니까 잘 찍어주네.
8: 겐당이잖아요.
9: 겐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10: 뭐 겐당?
9: 네.
10: 뭘 겐,

0: 개다.
1: 실은 뭐 촌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벤당이라 그러면 사촌 말고 더 이제 먼 친척들.
2: 한 달 남짓 제주에서 보낸 학생들. 런케이션. 마지막 날 있을 하자회 준비를 위해 지역 탐방을 나섰습니다.
1: 여기 마늘 주화라 그래가지고 시에 위에 방울방울 달려있는 게 저걸로 해서 마늘을 종자를 개량하고 1, 2년 후에 키운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정파 바로 심는 거죠. 시 되게 귀엽죠?
3: 네, 너무 귀여워.
1: 마늘 안 갔죠? 우리
3: 아 귀여워.
1: 대정은 이제 마늘이 주산지라서, 네. 예, 그 차지하는, 대정 지역에 차지하는 경제적인 비중도 대단해요.
3: 아, 갈라서.
1: 제주 대정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3: 와, 와 진짜 크다. 와,
4: 너무 크다. 절대 생으로 안 먹기.
5: 예. 생으로 드셔보세요. 조금만.
1: 예? 생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지.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거절하고
6: 다섯 명에서 가위바위보.
1: 아 좋습니다. 자,
6: 네,
1: 자,
6: 네,
1: 자, 안 내면 둘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런 행운이, 이런 행운이.
3: 안 내면 준 거 가위바위보.
1: 일부러 잡구나. 먹어보려고.
7: 조리팀이니까.
1: 아, 조리팀이니까 역시.
3: 네, 맞아요. 그렇지. 조리팀이니까.
7: 아 그렇게 많이?
3: 아니 태풍? 아 너무 많이
1: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나왔어
7: 많이 매워? 많이 매워?
1: 약간만
7: 약간 와 진짜 예뻐 와 진짜 예뻐 야, 네, 처음에는 안 매워서 이게 왜 매워 이랬는데
1: 젊은 친구도 이게 너무 향이 세니까 덜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소비가 조금 덜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생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힘들 수 있죠. 네.
7: 들어보니까 여기가 토마토도 좀 유명하다고 네. 들어서 저는 토마토랑 이 대정 마늘이랑 올리브유 해서 콩피라고 네. 만들어가지고 빵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8: 오, 멋있다.
1: 냄새는 확실히 잡고 영양가는 네. 챙기고.
7: 아, 네. 너무 좋다. 네.
2: 과연 이 마늘이 어떻게 변신할까요? 제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상품 개발에 나선 학생들.
9: 주민들이 대다수 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카페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나 이제 좀 색다른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이제 좀 다른 연령층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2: 각기 다른 전공을 살려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7: 진짜 제대로 성공했는데?
3: 예쁘다. 그린 거 잘 나왔다.
9: 요즘 이렇게 원래 캐릭터들이 좀 단순하게 나오고
7: 요즘에 좀 약간 단순하고 되게 귀엽게 생긴 단순한데 귀여운 캐릭터들이 유행이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10: 모래로 저희가 형상화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도 쓰고 있는
2: 지난 한 학기 동안 세 군데 지역을 돌며 런케이션에 참여한 학생들 이렇게 하면 학점도 이수할 수 있고 여행은 덤이라 평생 하기 힘든 경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산물을 활용해 디저트를 만들기로 한 조리학과 학생.
11: 마늘이랑 방울토마토와 바질을 좀 이렇게 기름에다가 한 콩피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2: 대정 마늘 판매가 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봅니다.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 오늘 개발한 메뉴는 화자회를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제대로 알리는 게 포인트죠.
12: 당연히 여기 지역이 돌고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고래를 포인트로 줘서 그 돌고래가 보이는 카페 그리고 수애기가 보이는 카페로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경험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3355 모여드는 사람들. 어느새 카페 안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어, 근데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0: 과연 학생들이 준비한 메뉴가 손님들 입에 맞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2: 이게 되게 안 어울릴 거라 생각해서 마늘이랑 토마토가 잘 어울리고 되게 절묘하게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1: 작가님 먹었을 때 신기하다, 그 다음에 맛있다, 그 다음에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바당 돌고 레이드랑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맛있다.
0: 이 말하면 대성공. 음료도 입에 딱 맞는 눈치네요. 아무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맛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3: 하하.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품도 있어요? 뭐를 뽑을까요? 어느 거 뽑을까? 차도!
4: 아니,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0: 아.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최선을 다해 현장을 배우며 보낸 시간 동안 주민들과도 부쩍 가까워졌나 봅니다.
3: 우리 아들도 동해대 가나
5: 봐. 아, 이거 그래요?
3: 어, 뭐 2학년 끝나고 이제 군인 이제 아. 한 달 남았어.
5: 어머,
1: 이곳은 그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들이 되게 많고 마셔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랑 메뉴랑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0: 그야말로 세상을 배운 시간. 책상 앞에선 알 수 없던 수많은 것들을 깊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 요즘 제주 관광은 말 그대로 일석이조가 대세입니다. 그런 이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 이곳은 공유 사무실과 숙소를 두루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죠.
6: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으로 노트북을 펼쳐서 일할 때는 회사원이지만 노트북을 닫는 순간 바로 여행자가 되는 워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한마디로 이 좋은 제주에 와서 놀멍 쉬멍 일도 하며 지내는 것.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풍경 좋은 곳에서 일과 쉼을 함께 누리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6: 마을 호텔을 이용만 하시면요, 이 공간을 무료로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이 특별한 센터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세운 곳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워케이션 신청자도 크게 증가했다네요.
7: 워케이션은 사실 휴가지로 와서 일과 그 여행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주에 이틀은 서울에 사무실로 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요. 나머지 3일은 제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8: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유 오피스 중에서는 거의 네, 최고의 위치와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도 카페도 있고.
0: 업무 끝, 휴식 시작. 여행지까지는 딱 열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9: 네, 당근 주스 하나 주십시오.
10: 네.
9: 그 공유 오피스가 공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피나 당근 주스나 뭐 맛있는 이런 빵이나 이런 거 뭐 사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이 숙소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도모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도 수익을 올리니 마을 입장에서도 일석이조. 워케이션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랑방 노릇도 톡톡히 한답니다.
11: 저 소문 들어서 저 성내에서 왔어요. 성내. 저 제주시에서. 제주도 말로 성내가 제주시예요. 여기가 완전 좋다고 해서 바다도 보이고 분위기도

0: 좋고 또 애들 데리고 오면은 그 밑에 그 독서? 네, 그것도 할 수 있다 해서 일부러 왔거든요.
1: 인근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열리니까 이 지역 새로운 명소가 된 셈이죠.
2: 손님들하고 또 소통의 장소도 되고 또 이런 공간 오면은 집에 좁은 집안에 있다가 이런 데 오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확 트이고.
3: 이런 인공지능 툴로 업무 효율은 뭐 거의 2배, 3배? 뭐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여유롭게 내 시간을 즐기면서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1: 캬, 제주도에 사무실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부러워 부러요. 하하. 여름이 깊어지면 제주의 밤은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자연에 반해 제주의 매력에 푹 빠지면 낯선 곳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기도 하죠.

0: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농촌 마을. 여기 연일 손님들이 몰려드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하, 평일인데도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북적이는 곳.
1: 제가 제주도 토박이기도 하지만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분들을 모시고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2: 신선한 해산물들이랑 생선이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0: 가게를 연 사람은 서울살이를 접고 4년 전 제주에 정착한 조아름 씨. 그녀에게 제주는 이상향이었다는데요.
3: 원래는 제가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 가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가 그 남편이랑 여행도 많이 왔었고 그냥 이런 자연에 묻어나는 약간 시골에서 장사해보고 싶다를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0: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 후 가게를 열게 됐고 그렇게 제주도민이 되며 꿈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3: 남편 왔어? 그거 뭐야?
4: 감자인데 이게 좋더라고. 감자.
3: 아, 이걸로 육개 만들면 되겠다.
5: 사실 이런 거는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와도 이제 정확하게 허락을 해야지 쓸 수 있는 재료들.
3: 네. 계란 1리터예요?
4: 네, 1리터 보고요.
3: 소금은요?
4: 소금은 40만.
3: 소금 넣었어요? 여기 안에
5: 네,
3: 있어요?
5: 네, 안에 있어요.
0: 주변 상권이 없는 곳에서 오로지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 결심했던 부부. 면을 개발하며 밤을 샌 날도 부지기수였다고요.
3: 저희가 오픈을 한 달만 준비했는데 거의 한 달 내내 면만 이제 반죽해보고 뽑아보고 먹어보고 저희 메뉴 특성에 살려서 이 면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넓적한 면도 사용을 했다가 짧은 숏 파스타도 사용을 했다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면도 시도를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한 게 지금의 이제 링기니 면이 된 것 같아요.
0: 제주의 특색을 살린 이 식당 메뉴 중 돌 문어가 들어간 파스타가 단연 인기 메뉴.
3: 최대한 그 제주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메뉴로 고민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메뉴의 특색을 살리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돌 문어 파스타 육수.
0: 아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아름 씨의 음식들. 무엇보다 신선한 제주의 식재료가 듬뿍 올라간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젠 아름 씨 부부를 멘토 삼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을 정도랍니다.
3: 우리가 밀가루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밀가루 최대한 털고 검지와 엄지로 잡아.

0: 검지와 엄지로 잡고 아래 두 손가락으로 받친다. 그리고 눌러서 물결 모양. 위쪽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1: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게 돼가지고.
0: 후배여가지고 교수님 추천으로 과대여가지고 적극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1: 그냥 생각
0: 제주도로.
1: 없이 내려오게 됐어요. 생각보다 성격에 좀잘 맞아가지고 오래 있게 된것 같습니다.
2: 제가 호주에서 좀 살았었는데 호주의 느낌이 좀 제주도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주 오니까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어가지고 오게 된것
3: 제주를 두 번째 고향 삼기로 한 아름 씨 부부, 내가 사랑하는 고장의 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입니다.
0: 제주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오이를 좀 넉넉하게 구르고 감자 전 굽듯이 노릇하게 구울 겁니다.
3: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감자를 이용해 새로 개발한 메뉴. 제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연구를 한다고요. 고소하고 녹진한 맛에 바삭함이 더해진 특별한 뇨끼 완성. 그럼요, 그럼요. 딱 보는 순간 맛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세상에. 이 없이도 씹겠네요, 그냥.
4: 질긴 게 전혀 없다. 와우.
3: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니 음식 맛있는 건 당연지사죠.
5: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인스턴트하고 파스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맛이 잘 조합하는 거
6: 생면으로 제작을 해서 그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그 매력이 너무 커서 여기를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0: 제주도가 일할 때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이만한 또 휴양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너무 좋고 저희도 일 끝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일과 이런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3: 때로 더 넓은 배움터가 되기도 하고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는 참 멋진 섬 제주. 제주의 무한 변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7: 웃어 웃어 웃어.
0: 너무 어색스럽잖아.
8: 50번, 네, 50번 선수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3: 순하게.
2: 콩콩. 진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홀짝!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같이 기지개를 쭉! 자, 먼저 고개 운동 하나!

0: 이번에는 헤엄치듯이 팔 돌리기.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야, 잘하는데. 자, 이번에는 날개 박수.

0: 아하!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1: 빨래!

0: 유급품은 뽕뽕.
1: 우와, 이제 돌아갔다. 빨래길이 꼬이고 꼬이고.
2: 자, 물이 빠집니다. 타타타타타타타타. 탈탈 털어 널면
3: 유후 깨끗해.
2: 이렇게 빨래가 되불살아.
3: 저요 저요 저요.
0: 짜잔. 오. 나는 커다란 티셔츠.
2: 우와, 탱구 티셔츠 엄청 큰데. 승범이는 뭐야?
4: 나는 기다란 바지.
2: 우와, 엄청 기다란 바지인데.
1: 우린 네모난 수수라.
2: 우와, 승건. 그렇다면 우린
3: 귀여운 양말.
2: 근데 이 발냄새. 얼른 깨끗하게 빨래 시작!
3: 시작!
2: 비누 거품 펑펑. 우와, 빨래길이 막 꼬인다. 우리도 해볼까? 하! 자, 노엘이 빨래가 돌아갑니다!
1: 휘리릭!
2: 휘리릭! 휘리릭! 그렇다면, 볼짝샘 빨래도 돌아갑니다! 빙글빙글빙글, 찰프다! 빙글빙글빙글, 찰프다! 댕구랑 승범이도 한번 돌아볼까? 자, 빨래가 돌아갑니다!
5: 돌아갑니다!
2: 빙글빙글빙글!
5: 와, 찰프다!
2: 반대로도 빙글빙글! 그렇다면 우리 모두 빨래가 꼬입니다.
5: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꼬인다.
2: 승범이 빨래랑 부딪히니까
5: 꼬였다.
2: 다 같이 돌자 돌자
5: 돌자 돌자
2: 돌자
5: 돌자 돌자
2: 빙글빙글 돌자
5: 돌자.
2: 차가 따라가자. 차가 따라가자. 돌아 돌아. 우와, 다 같이 꼬인다.
5: 다 같이 꼬인다.

0: 탈탈탈 탈수 불빼기. 자, 간다. 오호!
1: 물이 퍼진다!
0: 오! 오!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우와, 그렇다면 홀짝샘 빨래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빠르게 뱅글뱅글뱅글뱅글뱅글! 승범이도 탈탈탈탈탈탈! 우와! 어? 선율이도 탈탈탈탈! 우와! 물이 털어지고 있어! 어? 그렇다면 좋아하는?
1: 탈탈탈탈탈 너무 빨리.

0: 후, 이제 빨래를 꺼내고 탈탈 털어서 널어요. 다 함께 준비!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누엘이도 빨리 와.
1: 탈탈탈탈탈 건조대 자.
2: 선율이도 어서.
1: 탈탈탈탈탈 자. 이번에 승범이 탈탈탈탈탈 타.
2: 댕구랑
1: 샤샤도
2: 탈탈탈탈탈탈
1: 샤.
0: 모두
3: 빨래.
0: 아직도 빨리하는 친구 있어요? 오, 그럼 어서 오세요. 다 같이
3: 빨래해, 빨래해.
0: 모두 볼자 준비. 핫!

0: 빨래처럼 우리 모두 잘했어! 예!
1: 김동빈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무지개 마을의 베베.
1: 이곳은 무지개 섬이에요. 이 섬엔 아름다운 별 호수와 산 꼭대기에 늘 눈이 덮여 있는 쌍둥이 산이 있죠. 오, 저기 예쁜 집이 보이네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0: 우와, 잘 잤다. 좋은 아침.
1: 이 아이가 바로 베베, 베베라는 친구예요. 이분들은 베베의 엄마, 아빠고요.
2: 어머, 베베, 잘 보고 다녀야지.
0: 베베는 잘 봤어. 공룡, 공룡. 잡아먹겠다.
2: 베베, 아빠 피곤한데 깨우면 안 돼.
0: 싫어, 베베 놀 거야. 베베는 티라노야.
3: 자, 슝, 슝, 슝.
0: 재밌다.
3: 이제 그만.
0: 또 해줘. 너 해줘.
3: 우리 베베 말썽 부릴 거야, 안 부릴 거야? 말썽 부리면 안 돼, 알았지?
1: 베베, 내 가족 참 행복해 보이죠?
2: 베베, 오늘은 얌전히 노는 거다.
0: 네. 그럼 베베를 믿어주세요. 야, 티라노 배고파요. 봐.
2: 베베, 그렇게 두드리면 쏟아져. 어? 아휴, 또 말썽이네.
0: 베베 말썽 안 부렸거든.
2: 베베, 이렇게 흘리면 어떡해.
0: 별로 많지도 않네, 뭐.
2: 이 말썽꾸러기.
0: 베베 말썽꾸러기 아니야.
1: 말썽꾸러기 맞는 것 같은데요.
0: 베베 밥 안 먹어.
2: 이미 다 먹어놓고선.
0: 됐다.
2: 뭐하니, 베베?
0: 랄랄라, 놀다 올게요.
2: 베베. 어머나, 이게 뭐야?
1: 이곳은 나물놀이터. 아이들이 모여 노는 곳입니다.
0: 조금만 더.
4: 김내 한니.
0: 친구들은 어디 있지? 어, 저기 있다. 놀러줘야지. 베베가 간다.
4: 안 돼, 베베. 조심해야지.
0: 베베는 말썽꾸러기야. 미안해. 근데 베베 말썽꾸러기 아니야. 너희도 장난하다가 실수하잖아. 그냥 장난친구 뿐이야.
5: 그건 장난이 아니라 말썽이라는 거야, 말썽.
6: 그래, 베베는 말썽꾸러기야.
2: 아이고, 고마워서 어쩌나, 이거라도.
0: 말썽꾸러기.
2: 안녕, 베베.
0: 말썽꾸러기라니. 저 말썽꾸러기예요. 다들 제가 말썽꾸러기래요. 전 제가...

0: 저건 안에다 옮기실 거죠? 착한 벨베가 도와드릴게요.
1: 그냥 둬.
0: 벨베가 할게요.
2: 안 돼, 벨베. 괜찮아.
0: 죄송해요.
3: 어디 다치지는 않았어?
0: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2: 벨베!
0: 이런 게 아닌데 잘하려고 그런 건데. 엄마도 친구들도 어른들도 나빠. 벨베가 잘못했잖아. 벨베는 나쁜 말썽꾸러기야. 배고파. 말썽꾸러기는 밥도 안 주겠지? 안 돼! 엄마!
4: 이 말썽꾸러기!
0: 잘못했어요!
4: 너 또 이럴 거야?
5: 다 그러면서 크는 거죠, 뭐. 원래 애들은 말썽 부리면서 크는 거지. 안 그러냐, 베베?
6: 애들은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란다.
7: 그만두지 못해, 이 말썽꾸러기들.
0: 다 말썽꾸러기네. 베베만 말썽꾸러기인 게 아니었어.
2: 안 돼! 베베!
8: 베베, 다친 데 없어?
0: 베베 안 다쳤어요. 베베 말썽꾸러기죠?
7: 괜찮아, 베베.
8: 원래 애들은 다...
0: 저 알아요. 애들은 다 말썽 부리면서 크는 거죠?
8: 그래, 맞아.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7: 우리 말썽꾸러기 쑥쑥하려면 잘 먹어야지.
9: 그래요? 베베는 오늘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근데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자, 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3: 얼굴엔
0: 순한 길게
3: 줄무랜
4: 순하게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나비다.
1: 우와, 노란 나비다. 날개를 나풀나풀 나풀, 나비가 날아가네. 나비가 꽃에 앉았네. 예쁘다.
0: 나비가 날아간다.
1: 나비야. 아, 맞다. 우리 나비 날개 있잖아.
2: 맞아, 맞아.
1: 정음나비야, 우리 꽃 찾으러 가자. 나비가 날아가요. 나무 위로 나풀, 나풀.
3: 느릿, 느릿, 높이 올라가.
1: 나비가 꽃에 앉아요. 나비는 꽃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렸대.
0: 안 오네.
1: 내가 나비 노래 불러볼까?
2: 그래, 나비가 노랫소리를 듣고 날아오게.
1: 응?

0: 나비는 집에 갔나 봐.
1: 뭐든지 자판기에 나비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럼 나비를 만날 수 있겠다. 아이야를 불러봐야겠다.
2: 응?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구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나비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4: 나비의 나를 쓰려면 니은이 필요해. 니은의 문을 찾자.
3: 그 여긴 아니야. 그 여기도 아니야.
4: 네 여기야.
3: 네. 니은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무늘보야, 안녕?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힘들지 않아? 벗어. 나무늘보의 니은.

0: 미은이 R을 만나 나.
1: 나.
2: 나비의 비를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비읍의 문을 찾자.
1: 그.
2: 여기야.
1: 그.
3: 비읍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비읍을 찾자. 비읍. 정말 찾기 어렵군. 드디어 찾았어. 봉투에 비읍. 나와라 한글. 아차.
1: 비읍이 이를 만나 비.
0: 비. 나. 비. 나비. 합체.
2: 저장 완료. 나. 비.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나비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나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나비 나비
1: 나비 나비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나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3: 느아 느아 느아 나

0: 무.
1: 무?
0: 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할아버지 코에 나비가 앉았네.
2: 꿀꺽꿀꺽꿀꺽꿀꺽 맛있다.
0: 오잉? 한글이 어디로 갔지?
3: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0: 느. 아. 느. 아.

나. 무. 이. 나비.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나비, 나무, 다리. 찾았나요? 한번더 들어보세요. 나비, 나무, 다리.

0: 나비,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까? 나풀나풀 나비가 나왔네.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나비를 좋아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두유.
1: 너뭐 먹어?
2: 아, 이 글자 저번에 배웠지? 우유. 이건 우유가 아니라 두유야. 두유.
1: 두유?
2: 응, 콩으로 만든 거래. 이거 마시면 튼튼해진대.
1: 나도 마실래.
3: 나도 두유 마시고 싶은데.
1: 할아버지, 뭐 하세요?
0: 응, 콩국수하게 콩물 만든다.
1: 콩물? 아, 나 좋은 생각 났어.
2: 응? 어디?
1: 정음아,
2: 응?
1: 이거 한번 마셔봐. 이것도 콩으로 만든 건데, 두유랑 비슷한 맛이 나.
2: 아, 진짜? 아, 이것도 맛있긴 한데, 난 두유가 마시고 싶은데. 두유 더 없나? 콩물에 우유를 넣어볼까?
1: 어?
2: 콩물이랑 우유랑 섞으면 두유가 되는 거 아닐까?
1: 내가 섞어볼게.
2: 응? 맛있어? 응, 너도 먹어봐. 우와, 맛있네. 두유 맛이 나.
1: 할아버지, 콧물 더 주세요.
2: 더 주세요.
1: 가져왔어? 자,
2: 훈민이랑 정음이가 두유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주지? 할아버지도 우리가 만든 두유 좋아하실 텐데. 그럼 이건 할아버지께 드리자.
1: 할아버지!
2: 할아버지!
1: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책방에서 코 주무시네.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자.
2: 근데 우리가 만든 두유인 줄 모르시면 어떡하지?
1: 여기에 두유 이름표를 붙이면 되지.
2: 아, 훈민정음 두유라고 이름표를 붙이면 되겠다. 근데 너 두유 쓸줄 알아?
1: 한글이 궁금할 땐 아이야를 부르면 되지.
2: 맞아! 우리에겐 아이야 용사가 있잖아. 응.
1: 한글 용사 아이야!
4: 얘들아,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2: 두유가 궁금해.
6: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6: 문!
5: 두유에 두를 쓰려면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여긴 아니군.
7: 여기야.
5: 드드드드
4: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뭔가 으스스하군. 하지만 두렵지 않아. 난 한글 용사 디귿을 찾으러 왔지. 어? 넌 도마뱀? 저기에도 도마뱀이 있군. 도마뱀의 디귿.

0: 한창.
1: 디귿이 우를 만나 두.
2: 두. 두유의 유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을 찾아야 해. 어? 저기 양배추가 가득하군. 오늘은 쉽게 찾았어. 양배추의 이응. 도움이 필요해.
1: 잠깐만 멈춰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글 유를 부탁해.
0: 고마워. 양배추의 이응.
2: 돌아와.
0: 이응이 유를 만나 유.

0: you? Do you? Do you? Do you? 훈민정음, do you? 정말 고마워.
1: 하하. 꿀꺽, 꿀꺽. 하하. Do you 꿀꺽? 아.
0: Do you는 정말 맛있어요.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0: 두 여여여여여여여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2: 두유, 두부, 루비.
1: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두유, 두부, 루비.
0: 두유. 훈민정음은 병에 두유를 쓰고 싶어요. 도마뱀의 디귿이 우를 만나 두. 양배추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할아버지, 훈민정음 두유 드세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두유를 좋아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엔
7: 순한 킬기,
6: 주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0: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우와! 뽀로로망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망!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식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으아,
1: 대단하다.
0: 근데, 얍!
2: 아유, 뻔하다, 뻔해.
0: 먹혀버렸네.
1: 이번엔 내 차례. 야!
2: 어린 거 없지?
1: 내가 잘할 수 있을까?
3: 팀이 화이팅!
1: 화이팅!
2: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1: 난 몰라. 팀이 괜찮아?
2: 지시한데?
3: 잠깐!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4: 와! 공수인 화이팅!
2: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5: 어? 이게 왜 이래? 공순이가 너무 세!
3: 기대해! 공순이 슛!
2: 코디,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팔! 이게 다 공순이 내 덕분이지.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3: 과연 그럴까? 이야!

0: 게임은 끝이로군.
1: 아휴! 저 로봇 팔보야! 이쪽 저쪽 다 먹어버리잖아!
2: 공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3: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1: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4: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5: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4: 다 같이?
3: 야!
2: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4: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0: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 골을 넣었어.
3: 우리가 해냈어.
4: 야호! 우리 팀 최고!
0: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야!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1: 뭉치, 우리 왔어.
2: 얘들아, 여기야.
1: 안녕, 뭉치.
2: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5: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1: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2: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대왕 파프리카야.
1: 와!
5: 진짜 진짜?
2: 크다.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5: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2: 그치. 따는 것 좀 도와줄래?
5: 좋아.
0: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조금만 더.
2: 대왕 파프리카.
5: 거기서 파프리카야.
1: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러다 놓치겠어.
2: 내가 잡아볼게.
3: 야, 이리 와. 야, 야,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야,
4: 그 우리 파프리카. 어?
3: 와, 이러다 깔리겠어. 피해. 공순이 괜찮아?
5: 괜찮아.
4: 저기 봄이 살려.
3: 봄이.
4: 이제 어떻게 팀이?
3: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4: 우와.
3: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4: 됐다.
1: 고마워, 얘들아.
4: 바로 그거야.
1: 모두 포미를 꽉 잡으라고.
4: 드디어 멈췄네.
3: 다들 무사했구나.
4: 대왕 파프리카도 완전 멀쩡하다고. 뭉치가 정성껏 키운 대왕 파프리카인데.
3: 우와,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4: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치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우와, 분명 파프리카인데 달콤 짭짤 맛있어.
1: 나도 먹을래.
4: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0: 새로운 발명품 보물찾기 드론. 자, 날 보물이 있는 장소로 안내해줘.
3: 왜 이러지?
0: 실패인가 봐. 어? 이게 뭐지? 실패다! 보물지도를 찾았어!
3: 우와, 보물지도라고? 그건 어디서 난 거야?
0: 내가 만든 보물찾기 드론으로 찾았어. 망가져버리긴 했지만.
3: 대단하다. 그럼 보물 찾으러 가는 거야?
0: 응!
3: 우와, 나도 같이 갈래. 나

0: 보물 찾고 싶어.
1: 같이 가자고? 보물을 팀이랑 나누긴 싫은데 어쩌지?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좋아, 같이 가자.
0: 신난다. 그럼 코드가 앞장서
1: 보물을 담을 배낭을 가져가야지.
0: 아, 맞다. 금방 다녀올게.
1: 가짜 보물지도 완성. 이걸 팀이에게 주고 난 진짜 지도로 보물 찾으러 가야지.
0: 코디.
1: 왔다.
0: 코디, 뭐해?
1: 오, 팀이 왔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보물 찾기 못할 것 같아. 미안.
0: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에 같이 하자.
1: 안 돼! 누가 먼저 보물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너 혼자라도 다녀와. 자, 여기 보물지도.
0: 하지만
1: 빨리 가. 보물 찾으면 알려주고. 미안 팀이. 아하, 이쪽이군. 보물이 있는 장소는 여기인데 이 동굴 안에 있는 건가? 아, 너무 깜깜한데. 팀이랑 같이 올걸 그랬나?

0: 양말? 터진 곰? 냄새! 이게 다 뭐야!
1: 치, 이게 무슨 보물지도야?
2: 보디!
1: 어? 티니?
2: 나 보물을 찾았어.
0: 뭐? 보물이 보였는데? 보여줘.
2: 좋아. 짜잔.
0: 엄청 큰 사과네.
2: 보물 지도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큰 사과가 달린 나무가 있지 뭐야.
0: 정말 멋진 보물이네. 좋겠다, 티미.
2: 이 사과는 코디 거야. 자, 받아. 원래 보물 지도의 주인은 코디잖아.
0: 어? 티미, 난 받을 수 없어. 보물을 혼자 갖고 싶어서 티미에게 가짜 보물 지도를 주고 나 혼자 보물을 찾으러 갔었어.
2: 뭐? 내 건 가짜 지도였다고?
0: 응.
2: 그럼 이 사과는 내가 우연히 찾은 거고?
0: 맞아.
2: 코디는 보물을 찾았어?
0: 찾긴 했는데 보물이 아니라 잡동사니 뿐이었어.
2: 그럼 이 사과는 코디랑 나누지 않을래?
0: 어? 응.
2: 코디랑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야.
0: 와? 티미!
2: 어쨌든 보물을 찾은 건 코디 덕분이니까.
0: 고마워!
2: 그럼 사과 파이 만들러 가야겠다. 코디, 파이 만드는 거 도와줄래?
0: 물론이지.
2: 큐리, 어? 무슨 일 있어? 보물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0: 어? 보물 지도? 잠깐만! 혹시 이 지도야? 그럼 그 잡동사니들이 큐리의 보물이었어? 어떻게 그게 보물이야? 무슨 보물이 그러냐고!

0: 하나, 둘, 셋.
1: 잘 나왔어요? 우와, 예쁘다.
2: 나 천천히다, 큐리.
1: 얘들아, 안녕.
3: 공순이 안녕. 콩콩이도 있네.
1: 큐리.
4: 안녕하세요.
0: 안녕, 얘들아.
1: 어디 가는 거야?
3: 큐리가 무지개 끝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대서 우리가 같이 가보는 중이야.
1: 우와, 무지개 끝? 그게 어딘데?
4: 모르지. 일단 가보는 거야.
0: 그러고 보니 어?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1: 보물이요?
0: 그래, 위험한 쪽으론 가지 말고.
1: 무지개 보물이 내가 꼭 찾을 거야.
2: 나도 찾을래.
5: 무지개를 따라서 신나게 가보자.
1: 어? 무지개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고?
4: 어? 저기 좀 봐. 무지개가 언덕 위에 있어.
2: 진짜네. 일단 언덕 위로 가보자.
1: 힘들어. 이제 좀 가까워진 건가?
3: 저기 봐.
4: 어? 뭐야? 무지개가 나무에 걸려 있잖아.
3: 어? 어? 내가 한번 잡아볼게. 야, 야. 안 잡혀.
4: 아하. 다 같이 올라가 보자.
3: 잠깐만, 무지개가.
1: 뭐?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고? 어? 진짜잖아.
2: 어쩌지?
3: 빨리 가보자.
1: 기다려, 무지개야.
4: 나도 같이 가.
1: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졌어.
3: 그럼 보물은?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거야?
1: 보물은 원래 땅속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찾아보자.
4: 좋아.
3: 자, 여기.
1: 다 같이 무지개 보물을 찾는 거야. 시작! 아무리 찾아도 보물은 없는 것 같은데.
3: 우와, 찾았다. 우와, 잃어버렸던 목걸이야.
4: 나도 보물 찾았다. 내가 여름에 갖고 놀던 비치 발리볼. 여기 내가 그린 그림도 있다고.
1: 위용 위용 위용 위용. 그래, 그건 뭐야? 위용 위용 위용. 직접 만든 보물 같은 장난감이라고? 그렇구나.
3: 나도 찾았어. 진짜 아끼던 건데.
2: 어디든 그림 그려, 크레파스. 이것만 있으면 모래사장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1: 멋지다. 나만 보물을 못 찾았네. 돌아가기 전에 찾을 수 있을까?
3: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떨까?
4: 좋아. 공순아.
1: 어? 왜 그래?
4: 우리가 공순이를 위해서 만든 보물이야.
2: 바로 무지개 유람.

0: 공순이도 우리에게 정말 보물 같은 친구야.
1: 맞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특유한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특유한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3: 스쿨버스
14: 내일 따라.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니었어. 모두 잠들었거나 골아떨어졌네. 그럼 나도 잠에 빠져야 하는 걸까? 알잖아. 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얌전하다는 거.

먹어줘. 엄마, 엄마, 자려고 했는데 양치질을 안 했어. 엄마, 나 물 좀 마시고 싶어. 잘 준비 와요. 뭐지? 왜 이런 거지? 저기 뭔가 불편한 것 같아. 이 베개는 좀 작아. 좀 작은 데다가 뭐랄까 솜도 좀 뭉친 것 같아. 고마. 또 불편한 게 있는데 이 담요는 별로 포근하지가 않아.

설마 봄이 올 때까지 자야 해? 애니메이션도 못 보고? 좋아, 괜찮아. 지워도 돼. 넌 어쩔 거야? 어떻게 잠들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만의 방법을 좀 알려줄래?

꿀잠에 들어볼까? 과학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야.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 더,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곰아, 양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숫자를 세어볼까? 세어보다가 숫자를 까먹었거든. 우후. 곰아, 양들에게 이것저것

양을 아무리 세어봐

너도 과자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을 받아서 재주를 익혀야 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라는 건 이런 자세를 하라는 거야. 앉아. 그래, 잘했어. 이번엔 말하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하라고. 말해봐. 됐어. 이번엔 물어오기야.

엄마! 혹시 너희 집에

굴러봐. 물구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네가 배운 모든 걸

멋지게 훈련시켰거든. 물구나무. 전부 다 내가 한 일이라고? 난 안 그랬어. 아니야. 너희는 날 못 믿는 거야? 쟤들이 날 믿지 않아?

0: 너희 딱 걸렸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나처럼 생겨서 나인 척 행동하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1: 그건 그렇고, 너희 누구야? 너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전부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얘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가 생겼네.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생물이 있어서 기뻐. 오, 제발 가라고. 힘 좀 내. 서둘러. 거의 다 왔어. 어서 어서. 이번에도 또 졌잖아.

그거 이리 내놔봐. 나도 하고 싶다고.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비디오 게임기란 거지.

심각한데. 치료가 필요해. 당장 의사를 불러야겠어. 늑대들아, 응급환자가 있어. 봄 좀 도와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정말 이럴 거야, 너희들. 봄이 아픈데 너희는 여기서 한가하게 저녁 식사나 만들겠다고? 봄을 치료해준 다음에 다시 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 되잖아.

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다면 곰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이런, 이제 게임 못하는 건 확실해졌네.

0: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아기를 키우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야.
1: 내가 뭘 했어. 얘는 내 아기랬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키울 거야.
0: 이건 아기에게 밥을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1: 내가 뭘 했어. 내 아기가 제일 잘 먹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어! 그런데 내 아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0: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아기한테 잘 대해주면 도망가지 않거든.

0: 내가 뭘 했어? 먹을 것만 주는 걸로 부족하다니까. 읽기, 그리기, 노래하기도 가르쳐야 해.
1: 내가 그랬잖아. 아기한텐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하! 봤지? 내 아기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야. 좋아, 그럼 책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도록 해. 왜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도 준비해줬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뭐니?

0: 우리가 이 대신 전부 배달해줄게. 삼총사들아, 출발하자. 얘들아, 서둘러. 늦으면 안 돼.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1: 왜 네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0: 첫째,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내가 달타냥이기 때문이야. 됐니?
1: 뭐? 네가 누구라고?
0: 난 영웅이야. 그런데 넌 뭐지? 그리고 넌 뭐야?
1: 네가 달타냥이라고?
0: 아니, 넌 달타냥이 아니야. 맞거든. 내가 제일 최고야.
1: 네가 최고인 건 없어.
0: 넌 대체 뭔데?
1: 뭐라고?
0: 뭐냐고.
1: 너 뭔데?
0: 넌 뭐야? 넌 뭔데? 너희 뭐야?
1: 달타냥이 아니야.
0: 뭔데?

0: 사냥이 중요해? 곰이 기다리는데 우린 이름 때문에 싸운 거냐고.
1: 네 말이 맞아. 삼총사라면서 다투다니. 선물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는 어디 간 거야?
0: 아마 우리 대신 싸우고 있나 봐. 어떡해. 어서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1: 이봐 늑대들아, 혹시 삼총사 중 한 명을 봤니?
0: 봤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진짜 달타냥이란 바로 그런 거지.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진정한 영웅을 키웠다니까. 근데 넌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틀렸다고 말했잖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0까지 함께해!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8이야.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함께 놀아요.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다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커피 구조대 스카이다이버를 구해라.
13: 오호, 보기만 해도 벌써 짜릿해. 우리 치카레타도 너무 설렌대요.
14: 안전수칙 전부 다 꼼꼼히 확인했고, 저 스카이다이빙할 준비는 되셨죠, 여러분?
13: 그럼, 언제든 말만 해. 근데 살짝 무섭긴 하네. 혹시 떨리지 않으세요?
15: 저야 뭐 곡물탑 청소하러 높은 데 하도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절대 밑을 안 보면 될 거예요.
13: 진정하시고 저 용감한 데니엑스가 한 말을 떠올려봐요.
16: 더 높을수록 좋은 건 더 오래 떨어지기 때문이죠.
15: 그래도 더 올라가는 건 아니죠.
17: 내 거라고.
18: 무슨 내 거야.
17: 저 정도면 금방 내려.